0: 북아메리카 대륙에 자리한 미국. 여기는 미국의 화려한 도시 뉴욕이에요. 뉴욕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높은 건물도 많고 화려한 볼거리에 센트럴파크처럼 커다란 공원이 있는 매력적인 도시랍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자유의 여신상. 아파트 15층 높이에 손가락 한 개가 2m가 넘는답니다. 남자 어른 크기의 손가락. 정말 대단해요. 오른손엔 자유의 빛을 상징하는 횃불을, 왼손엔 독립선언문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상의 모델은 과연 누구일까요? 나예요.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우리 닮았나요? 그렇다면 절 만든 건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 사람? Bonjour. 우리예요, 프랑스인. Happy birthday to you. 미국아, 100번째 생일 축하해. 프랑스가 통 크게 쏜다. 자유의 여신상은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 프랑스에서 선물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생일 선물인 셈이죠.
1: 그니까 그 거대한 선물 내가 훔쳐가려고.
2: 그렇게는 안 되지, 이빨해져. 어? 그런데 어디로 사라진 거지?

0: 자유 여신상 전망대? 기다려 이빨해줘.
1: 왜? 뭐 왜? 여기다 번개 퍼버 쏘려고? 쏠 티면 쏘아봐. 자유의 여신상이 아야 해도 좋다면.
0: 자유의 여신상을 다치게 할 순 없지. 그렇다면. 와, 이봐, 이빨의 적. 안 됐지만 넌 반짝이는 금을 놓치게 될 거야. 아마 다른 해적들이 먼저 훔쳐가 버릴 테니까.
1: 야, 금? 어머나 어머나, 나 금 좋아하는데. 금 어딨는데?
0: 오른손에 횃불 말이야. 거기 금이 입혀져 있거든.
1: 아, 어떡해 어떡해. 나 금 열대 된 거 어떻게 알고. 난 녀석이 가져가기 전에 저거부터 먼저 죽여.
0: 지금이다. 용기, 지혜, 친구들의 웃음을 모아 번개 파워.
1: 당했네. 이게 무슨 소리야. 일단 도망. 슝.
2: 우와, 자유의 여신상을 지켜냈어.
3: 역시 저희 한류 슈퍼히어로.
4: 번개맨 반세.
1: 내가 이대로 물러날 줄 알고 당해봐라. 진짜를 60초 내로 찾아내지 못하면 이 도시는 영원히 사라지게 될 거야. 내가 마법을 걸어놨거든.
0: 진짜가 어떤 거지?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 도저히 모르겠어.
5: 세계 비밀 수호대 단톡방에 번개맨이 초대되었습니다.
2: 우리가 도와줄게.
3: 자유의 여신상에 비밀이 숨겨져 있어.
4: 일곱 개의 대륙. 힌트 발사.
0: 왕관 이모티콘? 그래, 자유의 여신상이 쓰고 있는 왕관. 왕관이 모두 다르게 생겼군. 첫 번째는 왕관에 뿔이 없고, 두 번째는 왕관에 뿔이 세 개, 세 번째는 왕관에 뿔이 일곱 개. 그렇다면 이 중에 진짜는? 일곱 개의 대륙이 숨어 있다고 했으니까

0: 왕관의 뿔도 일곱 개. 그렇다면 진짜는 세 번째. 이빨의 적, 너의 마법은 끝났어.
1: 어떻게 알았지? 야호들아!
0: 이제 내 차례다. 용기! 지혜!
1: 멈춰!
0: 친구들의 웃음을 모아 번개 파워!

안녕 번개맨, 미국을 지켜주는 비밀 수호대원을 소개하지.

미국의 대통령 조지 워싱턴. I say George, you say Washington. George Washington, 미국 최초, 세계 최초 대통령. 어디서나 최선 다해 노력주의.

I say lean, you say con, lean con, lean con. 자유의 수호자, 억압에서 해방된 노예, 남북전쟁

0: 번개맨과 함께하는 번개 퀴즈.
1: 미국의 마법 같은 이야기. 과연 진짜 가짜?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뉴욕의 맨해튼을 단돈 24달러에 팔았다. 에이, 장난해? 설마 진짜? 3초 시간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진짜. 믿어지지 않지만 사실이에요. 400여 년 전 강대국이었던 네덜란드는 아메리카를 차지하려고 영국, 프랑스, 스페인 같은 나라와 경쟁하고 있었는데,
2: 맨해튼을 우리한테 파세요. 유리 구슬이랑 사냥용품을 드릴게요.
3: 맨해튼은 도외섬인데 왜 사려고 하지? 가져가세요.
1: 맨해튼은 아메리카 원주민 말로 돌섬이란 뜻이에요. 원주민들은 당시 가치로 단돈 24달러 정도의 맨해튼을 판 적이 있답니다. 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할리우드예요. 우와, 영화에서 본 주인공들이 막 돌아다니네? 어? 어디서 많이 보던... 헉! 이빨 해적?
4: 뭐? 왜? 뭐? 난 영화 좀 출연하면 안 돼? 악당 역에 캐스팅되고 말 거야. 나 연기 엄청 잘하는데. 요렇게, 요렇게! 가!
1: 올해 최고의 연기, 번개맨.
5: 올해 최악의 연기, 이빨 해적.
0: 미국에서의 모험 정말 대단했어. 또 만날 친구들.

0: 세계의 비밀 속에 번개는 시간여행 로마 제국
1: 불꽃 튀는 결투 부유하는 맹수들 폭발하는 도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사건은 어느 악당의 쇼핑으로부터 시작된다
2: 나 해적 쇼핑몰에서 마법 시계 샀거든 지금부터 써볼까 하는데 목소리부터 좀 깔고 시간을 지배하는 자 세계를 지배한다 시간이여 거꾸로 돌아라 막 돌아라 거꾸로 막
1: 시간이 거꾸로 가고 있어

0: 도와줘! 헌개맨!
1: 걱정 말아요. 헌개맨이 도와줄 테니까. 헌개맨의 시간도 거꾸로 가고 있어. 번개야,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2: 번개맨, 당신이 가고 있는 곳은? 당신은 시간을 거슬러 2000년 전 로마 제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1: 2000년 전 로마 제국? 어? 으아!

0: 번개 이동 완료. 여기 어디지?
1: 드디어 오늘이지? 새 경기장 오픈하는 날 말이야.
2: 완전 기대돼. 티투스 황제님 최고 최고.
3: 헐, 저 파란 사람 뭐야?
4: 야야, 늦겠다. 어서 콜로세움으로 돌아가자고.
0: 아니, 요즘 대세 번개맨을 모르다니. 그... 아, 여기 2000년 전이지? 그렇다면 오늘이 콜로세움이 만들어진 날? 와, 굉장해. 2000년 전 로마에 이런 어마어마한 경기장이 있었다니. 어? 이빨 스타그램? 잠깐만. 그럼 이빨 해적이 이탈리아의 봄을 콜로세움을 차지하시겠다? 갑자기 시간 여행을 하게 된 게 이것 때문이었군. 이빨 해적, 기다려라. 콜로세움은 번개맨이 지킨다. 번개 이동!
5: 여기는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이에요. 검투사들의 결투는 2000년 전 로마 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였답니다. 두둥! 티투스 황제예요. 아버지 때부터 시작한 콜로세움 건설이 아들인 티투스 황제 때 완성! 드디어 경기가 시작됐어요. 검투사들의 불꽃 튀는 결투에 관중들은 손에 땀을 쥐고 지켜본답니다. 때론 무시무시한 맹수들이 등장하기도 해요. 맹수들에 맞서 싸우는 검투사들에게 관중들은 더욱 열광하죠. 관중들의 함성이 높아지면 황제의 인기도 쑥쑥 올라가요. 로마 시민에게 황제의 권위를 보여줄 수 있고 로마 시민으로부터 믿음과 환호를 받을 수 있거든요. 로마 황제들이 콜로세움을 만든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랍니다. 검투사들은 주로 노예들이었지만 지금의 아이돌 스타처럼 엄청난 인기를 누렸답니다. 엄청난 거인 검투사가 등장했어요. 이빨 해적?
6: 이빨 해적 검투사 필살기 좀비 해적 임남수라.
0: 안돼 이빨 해적, 여기까지 와서도 말썽이라니.
6: 또 번개맨. 안되긴 뭐가 안돼.
0: 이빨 해적, 내가 이빨 해적을 위해 아주 재밌는 걸 준비했어.
6: 재밌는 거?
0: 잠시만 기다려. 번개 파워!
6: 또 속았네. 미워 번개맨! 냄새가 꽃향기로 바뀌다니. 이빨에 적체면 팍팍 구김. 야, 자존심 상해.

0: 어때 이빨 해적? 2000년 전 로마 제국에 왔으니 로마법을 따라야겠지? 너의 운명은 로마 황제의 손에 맡기겠어. 잘 봐둬.
1: 나한테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0: 로마 제국에선 황제가 엄지를 이렇게 세우며 살고 이렇게 내리면 끝이지. 오, 티투스 황제야. 콜로세움을 차지하려는 악당 이빨 해적의 운명은? 이빨 해적, 넌 끝났어. 번개 이빨은?

0: 번개맨 번개맨 번개맨
1: 번개맨 해냈군요. 하지만 검투사들의 전투는 끝나지 않았어요. 어? 경기장이 물바다가 됐어요. 홍수라도 난 걸까요? 이번엔 해상 전투가 벌어질 차례예요. 바다처럼 만든 인공호수에 배들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로마는 이미 2000년 전에 수로를 만들었을 뿐 아니라 이렇게 인공호수까지 만들었답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 정말 굉장하죠?
2: 이렇게 굉장한 로마 제국은 바로 우리 황제들이 탓이었지. 지금부터 로마의 비밀 수호대 황제들의 뮤지컬이 시작된다. 뭐해? 로마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으면 다들 박수쳐!

0: 번개맨과 함께하는 번개 퀴즈.
1: 콜로세움의 마법 같은 이야기. 과연 진짜 가짜? 2000년 전엔 콜로세움에 엘리베이터가 있었다. 에이, 설마. 진짜? 3초 시간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진짜 콜로세움의 엘리베이터예요. 노예들이 승강장치를 돌리면 밧줄이 돌아가고 지하에 있던 검투사가 무대 위로 짜잔! 마법처럼 등장하는 검투사의 등장에 관중들의 열기는 더욱 핫! 뜨거워졌답니다.
2: 아, 2000년 전 로마 정말 대단해. 그나저나 이빨 해적은 어디로 사라진 거지? 빨리 타임슬립 마법을 풀어야 돌아갈 수 있을 텐데. 어? 이빨 스타그램 라이브 방송.

0: 방송?
1: 흠칫퐁! 내가 이대로 물러날 줄 알았지? 이왕 온 김에 시간을 조금만 더 돌려서 망신당하기 이전으로 돌아가야겠어. 아 맞다, 홈페이지에 좋은 물건이 많다던데 쇼핑부터 해볼까? 시간을 지배하는 자, 세계를 지배한다. 시간을 거꾸로 폼페이로 타임슬립.
0: 폼페이로 타임슬립? 번개아이, 이빨 해적기관 폼페이는 어디지?
2: 이빨 해적기관 폼페이 검색되었습니다. 서기 79년, 서기 79년. 헉! 위험해요, 번개맨. 폼페이는 이제 사라질 거예요. 폭발한다고요.
0: 뭐? 폭발?
3: 폼페이로가 번개맨과 이빨 해적. 과연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 타임슬립 두 번째 이야기. 기대해 주세요.

0: 비밀 속에 번개.
1: 아, 불이 났어요.
2: 그랬대.
3: 무슨 소리지?
1: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3: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1: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3: 어디로 가야 하지? 어, 저기야!
1: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3: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4: 안 돼!
1: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3: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1: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3: 도와주세요!
1: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친구들 안녕. 번개맨이야. 주야본부의 조그마왕이 암흑보석을 손에 넣었어.
1: 이 신비의 암흑보석을 검에 끼우기만 하면 슈퍼 크다마왕으로 변신해 우주를 정복할 수 있을 겁니다.
2: 당장 진행시키지.
0: 암흑보석검이 완성되면 온 우주가 위험해져. 그런데 암흑보석이 우주 밖으로 날아간 거야. 도대체 암흑보석은 어디로 간 걸까? 번개 대장님, 무슨 일입니까?
3: 번개맨, 지구에서 암흑보석의 에너지가 관측됐다.
0: 암흑보석이요?
3: 그래, 네가 지구에 남아 찾아보는 게 좋겠다. 보석의 악당 손에 들어가면 아주 위험해지고

0: 걱정 마십시오. 제가 암흑보석을 찾겠습니다.
1: 사랑아, 실내화 잊지 말고 잘 챙겨.
2: 네. 이걸 어디에 달지? 실내화 꾸미기. 아빠, 나 가.
0: 이화, 암흑보석이 반짝이면 생기는 일.
1: 야, 우리 사랑이 번개어치원 다닌 지 벌써 일주일째네. 이제 친한 친구 좀 생겼어?
2: 친한 친구?
3: 생겼지, 그럼. 당연, 당연.
1: 오, 진짜? 사랑아, 그러면 친구도 집에 데려와서 놀고 그래. 친구 이름이 뭐야?
3: 친구?
1: 어.
2: 아, 누구 이름 되지?
3: 속였다. 아빠랑 갈게.
1: 오, 그래, 그래, 사랑아. 너 사랑 화이팅!
3: 하늘아!
4: 어, 사랑아!
3: 안녕?
4: 응? 하늘아, 이리 와봐. 할 얘기 있어.
3: 어? 할 얘기?
4: 뭔데?
3: 글쎄, 와봐. 너한테만 비밀 얘기야. 하늘아, 오늘 유치원 끝나고 우리 집 가서 놀자. 어때?
4: 오늘? 나 지구가 북극곰 지키기 행사 같이 가자는데 다음에 가면 안 돼?
3: 야, 북극곰은 다음에 지켜. 오늘은 우리 집 가서 노는 거다. 알았지?
5: 자, 친구들 안녕.
6: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5: 아, 친구들 안녕? 잠깐만, 지구 표정이... 오늘 무슨 일 있어?
4: 아, 그게 아니고요.
3: 하늘아, 와봐. 보여줄 거 있어.

0: 모르지는 알지. 여기가 지구라는 걸.
1: 나 모르지는 모르지. 암흑보석이 어디 있는지.
0: 아, 반짝거리는 걸 찾아야지.
1: 아, 아주 아주 반짝거리는 거.
2: 우리 이따 점심이나 먹고 갈까?

0: 암흑보석이다.
1: 잡아.
2: 자, 여러분, 오늘은 협동 수업입니다. 이름하여 둘이서
3: 한 그림.
2: 빠밤. 자, 둘이서 한 팀이 돼서 이렇게 그림을 따로 그린 후에 짜잔! 합치면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4: 근데 어떤 그림 그려요?
3: 친구와 함께 가고 싶은 곳을 그려보는 건 어때?
5: 선생님, 우리 한 팀 할래요.
2: 어? 그래? 그럼 사랑이랑 하늘이랑?
5: 야, 노사랑! 네 맘대로 팀 정하는 게 어딨냐? 하늘이 생각도 물어봐야지.
4: 알았어, 물어보면 되잖아.
5: 너 나랑 한 팀 하는 거 싫어? 좋아? 싫으면 말해.
4: 아, 싫냐고!
6: 아니, 그건 아닌데.
4: 그봐, 좋다잖아. 괜히 그래.
2: 그러면은?
4: 선생님, 전 태평이랑 같이 할래요. 어때?
6: 좋은 생각.
3: 와, 그러면은 지구랑 선생님이랑 같이 한 팀 하면 되겠다.
2: 그렇지?
3: 지구도 좋지? 아, 좋잖아.
5: 네, 좋아요.
2: 좋아요. 자, 그러면 시작.

0: 체크해볼까? 오, 잘하는데?
1: 이게 뭐야?
2: 완성됐나요?
3: 네, 선생님!
4: 저희는 북극에 가고 싶어요. 동물은 제가 그렸어요. 사람은 제가 그렸어요. 이건 처, 이건 사랑이, 이건 나 맞지? 맞아, 이건 지구예요.
5: 뭐야, 나랑 그린 그림에 웬 지구?
6: 근데 지구는 왜 울고 있어?
7: 지난번에 북극곰 다큐멘터리 보고 울었거든.
8: 1년에 137일 굶는데
9: 빙하가 녹아서.
4: 그래서 오늘 하늘이랑 북극곰 지키기 행사 가기로 했어요.
2: 어머나 세상에, 우리 친구들 너무 멋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10: 둘이 엄청 끈끈하네. 나는 누구랑 친구하지?
4: 야, 너 나를 왜 이렇게 못생기게 그렸어? 원래 울면 못생겨지잖아.
6: 참, 사랑이가 오늘 놀러오라는데.
7: 하늘아, 그러면 북극곰은 누가 지켜?
6: 근데 사랑이가...
7: 야, 너 오늘 사랑이랑 계속 붙어다니더라? 나 속상했어. 비닐봉지 먹은 바다거북처럼. 여기가 답답했다고.
1: 맞아. 나 같아도 속상했겠다.
4: 어, 한분기쌤.
0: 근데 선생님은 사랑이도 이해가 된다. 너희들은 3월부터 만나서 친해졌지만 사랑이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러니 얼마나 낯설겠어. 그래서 단짝이 필요했던 거야.
7: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단짝이 딱 한 명일 필요는 없잖아요. 다 같이 놀면 되는데.
4: 맞아, 그럼 되는데.
0: 오호호, 어떻게 나랑 똑같은 생각을 했지? 텔레파시가 통했습니다.
4: 통했습니다.
7: 다들 뭐가 저렇게 신나? 난 너무 속상한데. 다 미워.

0: 그렇게 강한지 난 몰랐지.
1: 이제는 알지. 아무개노치야.
0: 응?
1: 저쪽이야.
2: 여기 있었구나. 선생님이랑 이야기 좀 할까?
3: 싫어요. 가세요.
2: 그러지 말고.
3: 다 싫다니까요.
1: 번개 유치원? 이런 곳에 암흑 보석이 있다고?
4: 여기? 잠깐만. 알지? 내가 찾았지.
1: 이번엔 진짜 확실하지?
4: 확실한진 나도 모르지. 와, 가자.
1: 같이 가.
4: 밧줄 빔.
5: 이게 뭐야?
1: 꼼짝 마라, 지구인. 겁도 없이 그 귀한 걸로 브로치를 만들어?
4: 당장 내 놔!
5: 멈춰! 내가 10년 묵힌 지식 팔아서 산 거야! 절대 멈춰!
2: 사람아, 위험하니까 안에 들어가 있어?
1: 가까이서 보니까 암흑 보석이 아닌 것 같아.
4: 확실한 건 나도 몰랐지.
1: 그러면서 꽁꽁 묶어두면 어떡해.
4: 어떡하지.
5: 니들 이거 빨리 못 풀어. 나 화나면 아주 무서운 사람인데.
6: 제가 풀어드리죠. 자, 이제

0: 경계맨! 저 사람들이 백원장님 브루트를 뺏으려고 했어요.
1: 니들 누구야? 왜 브루트를 뺏으려 한 거지?
2: 그건 비밀이지. 받아라.
3: 경계 쉐드!
1: 경계 컬러! 괜찮니? 다친 데가 없어?
0: 네.
1: 다행이다.
0: 더 악당들.
4: 어? 경계맨 뒤에.
3: 공포의 똥폭탄. 취합.
0: 어, 안 돼. 악당들아.
5: 뭐지? 누가 생각한 대로 됐어.
1: 아이들!
3: 도망가자!
0: 어, 저 악당들! 제통이나 맞으라!
2: 이것도 뭐야?
5: 니네네도 생각해도 됐잖아.
1: 저 녀석들 암흑보석을 찾는 건가?
6: 사랑아, 오늘 너네 집 놀러 가는 거
7: 아니야. 너네 북극곰인지 펭귄인지 살리러 간다며.
6: 얼른 가. 북극곰한텐 미안하지만 나 오늘은 너네 집 놀러 가고 싶은데 우리 같이 놀러 가도 돼?
7: 같이?
2: 둘이?
6: 되지, 당연히 되지. 빨리 가자. 그래, 오래 놀지.
8: 같이 가.
1: 어, 사랑아, 실내 와.
7: 아, 맞다.
6: 번개쌤.
1: 응?
6: 아까
7: 짜증내서 죄송했어요.
1: 아까 뭐?
6: 아까 번개맨인데 못 보셨죠? 완전 멋졌는데.
9: 오늘이 무슨 날?
10: 정정당당 우울한 날!
6: 다 필요 없고 1등은 내 거야.
7: 그러면 내가 마법사가 된 게 이 보석 때문이라고?
6: 이번에도 보석에게 소원을?

0: 번개맨, 지구에서 암흑 보석의 에너지가 관측됐다.
1: 암흑 보석이요?
2: 암흑 보석이 지구로 향했다는 소식에 보석을 찾아 나선 조그마왕의 부하들. 그 흔적을 따라 결국 번개 유치원 앞에 나타났어.
3: 이게 뭐야?
4: 공포의 똥폭탄.
5: 어, 안 돼.
2: 사랑이가 뜻밖의 능력을 발휘해 겨우 쫓아내긴 했지만 어쩐지 또 만나게 될 것 같은데.
6: 아, 번개 대장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느리신 겁니까?
7: 왔다! 번개본부 특급 배송!
8: 빨리 열어봐.
6: 왔어, 왔어.
8: 암흑 보석에 대한 중요한 정보라며.
1: 암흑 보석이 이렇게 생긴... 그게 아니구나.
2: 보자. 암흑 보석. 보석을 가진 자에게 강력한 마법의 능력을 부여하는 고대 에너지 결정체. 경고? 이 보석의 신비한 능력을 잘못 사용하면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할 것.
1: 뭐야? 이게 끝이야? 여봐! 여봐!
8: 욕심 많은 녀석 손에 들어가면 큰일 나겠네.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막 쓸 거 아니야.
2: 그러니 우리가 먼저 암흑 보석을 찾아내야겠지.
3: 자,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
9: 정정당당 응원의 날!
3: 맞습니다. 정직하고 떳떳하게 아셨죠? 아, 그리고 거기 여기 보면은 메달 보이시죠? 저 메달은 정정당당하게 이긴 친구들 목에만 걸 수 있는 거랍니다.
10: 그러니까 반칙하면
11: 안 돼요.
10: 맞아요. 그리고 다쳐도
11: 절대 안 돼요. 걱정 마. 하늘이 너는 내가 지켜줄게.
12: 보기 좋구나. 우정.
11: 태평이 너도 내가 지켜줄게.
12: 친구가 지켜준다니 마음이 참 튼튼하군.
13: 튼튼이 아니라 든든이겠지.
3: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 하늘이에게는 아주 특별한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짜잔! 점수 매기기!
11: 나는 친구랑 경쟁하고 싶지 않아서.
3: 잘 부탁해.
11: 다 필요 없고 1등은 내 거야. 아빠 나 또 금메달 땄어.
6: 어이구야, 너무 자주 따는 거 아니야? 역시 희망 있는 아빠 엄마의 희망이야.
11: 맨날 금메달. 좋아, 저 금메달은 내 거다.
13: 운동에 실력도 아닌데 뭐가 네 거야? 정정당당하게 이긴 사람만 금메달을 받을 수 있는 거야.
11: 알아! 누가 반칙 써서 이긴데? 범이 나 웃긴다!
2: 3화. 이기기만 하면 괜찮아?
10: 첫 번째 경기는 멀리뛰기! 출발!
6: 여기까지. 잘했어.
10: 출발!
13: 아, 손 밟으면 안 되는데. 안 돼! 다시! 아, 다시! 안 돼! 다시!
10: 시간 초과. 사랑 친구, 준비됐죠?
11: 네!
13: 잘 봐.
10: 자, 출발!
13: 오!
12: 비행기인 줄?
11: 너 손 빼본 거 아니야? 규칙 다 지킨 거 맞아? 부럽냐? 부러우면 지는 거야.
10: 자, 지구도 준비됐지?
11: 네! 지구야
3: 힐링! 지구 화이팅!
11: 만나 지구
10: 자, 출발!
11: 케미! 밟으면 안 돼! 이야, 터치 맞지? 내가 이겼지? 내가 이겼다고! 다행이다, 널 안 밟아서. 생명은 소중해.
9: 역시 지구야.
11: 저기요! 이긴 사람은 전대요? 아니, 이긴 사람은 난데, 왜 지구만 치...

0: 시작!
1: 힘내라! 힘내라!
0: 네.
1: 힘내라! 힘내라!
0: 이번에도 사랑친구 승리!
2: 졌지만 긍정당당 했으니까.
0: 괜찮아. 잘했어.
1: 우리 사랑이가 힘이 아주 장사인데?
3: 이 정도 가지고 몰려.
4: 좀 하더라.
3: 내가 운동 좀 하지.
4: 그래도 너는 언니가 더 잘하잖아. 국가대표라면서.
3: 사랑이 언니가
5: 국가대표? 근데 그거 대단한 거야?
4: 그럼. 그래도 너는 언니가 더 잘하잖아.
6: 너는 언니가 더 잘하잖아.
7: 너는 언니가 더 잘하잖아.
3: 뭐 봐. 다시 말해봐. 나보다 누가 더 잘해?
4: 아니 네가 못한다는 게 아니라 뭐, 국가대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니까.
3: 그럼 내가 아무나야?
4: 국가대표에 비교하자면 그렇단 거지. 아동오목 때문에 자꾸.
3: 저 기분 나쁘단 겨. 못생겨져다.
8: 범이 안경이.
9: 뭐야? 진짜 이상해졌어.
10: 뭐야? 왜 웃는 거지?
3: 다시 한번 해보자. 안경 원래대로.
10: 응? 내 안경 맞는데? 이상하다.
3: 뭐야? 재밌잖아. 어디 또 해볼까?
11: 지구야.
3: 또 다들 지구만 좋아하네. 그래, 이번엔 지구 위에 김이랑 잔뜩 깨라.
12: 지구 잠깐만.
3: 아, 김이 묻었구나. 고마워 태평아.
12: 친구 사이에 이 정도는 기적이지. 아니, 기본인가?
3: 흥, 이번엔 너다. 태평이 엉덩이에 카레라이스나 묻어라!
12: 어떻게, 뭐지?
13: 으아! 그거, 또? 선생님!
0: 아이고. 아이고, 태평 친구가 또.
13: 아, 쌤, 배 아픈 게 아니고.
0: 아이고, 손에도. 자, 갑시다. 화장실 갑시다.
13: 아닌데요, 쌤.
4: 어?
8: 아, 웃겨.
4: 어? 뭐야. 이게 왜 반짝이지? 이상하다. 이상해.
3: 그래, 생각해보니까 저번에도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 밥 넘어져라! 자, 새똥이나 만들어!
14: 이것도 뭐야?
3: 그래, 모두 다 이 보석을 준 다음부터야.
4: 그러면 내가 마법사가 된 게 이 보석 때문이라고? 대박. 그럼 나 이 보석만 있으면 국가대표, 아니지, 우주 영웅도 될 수 있겠는데?
3: 사랑아, 빨리 와. 팀으로 하는 경기 시작할 거야.
4: 여기서 이기면 4점이나 준대.
3: 태평이.

0: 나랑 한 팀이고 사랑이 넌 범이랑 한 팀이야.
1: 뭐? 나랑 범이랑? 지면 사랑인가 보면 난리 칠 텐데. 선생님, 우리 공룡이로 외우기 시작했던 거 하면 안 돼요? 저 진짜 자신 있어요. 티라노사우루스, 스테고사우루스, 브라키오사우루스.
2: 자, 범위 치고 진정해요.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야.
1: 못 이기면 가만 안 둘 것 같으니까 그렇죠.
0: 내가 내 짝이라니. 죽기 뻔하잖아. 아, 어떡하지?
3: 이번에도 부족에게 소원해?
4: 정정당당하게 이긴 친구들 목에만 걸 수 있는 거라면
0: 안 돼요!
2: 맞아요.
0: 안 되긴 뭘 안 돼. 이기는 게 중요해. 금메달 반드시 따야 한다고.
2: 자, 모두 준비? 시작!
0: 살살해!
4: 우와! 왜 살살해? 괜찮아?
3: 너 지기만 해봐.

0: 있을까?
1: 세상에 무슨 일이에요?
0: 와, 나 힘 짜구나.
2: 뭐지? 계속 꼴찌만 하다가 갑자기 저렇게 잘한다고?
3: 암흑 보석의 힘을 빌리면 가능하지. 그렇다면 저 알지.
4: 찾았지요.
3: 암흑 보석 가진 녀석을 찾았음지요.
0: 남자.
5: 보석 같은 거 가지고 있니?
0: 그만하라고.
6: 악당들이 뺏으려고 하는 게 이 보석이야?

0: 여전히 고약해.
1: 누나, 왜 나 자꾸 고약한 방귀를 뀌는 거지? 왜 나 자꾸 고약한 방귀를 뀌는 거냐고? 왜?
0: 아이고, 아이, 잠깐만 기다려봐. 이번에도 역시 방귀 딱지가 필요해. 호떡아, 내가 가서 왜 네 방귀 냄새가 아직도 여전히 고약한지 알아보고 올게. 이얍!
1: 그래, 대장 마을에 고약한 냄새를 퍼뜨리고 대장 세포들을 괴롭히는 범인을 찾았다고.
2: 아, 그것이 그.
0: 여기는...
2: 마침 잘 왔어. 대장 마을에 고약한 냄새를 퍼뜨리는 범인을 찾았다고.
0: 그러하옵니다, 뇌님.
2: 아, 그렇답니다.
0: 유해균이 고기를 먹고 방귀를 끼는 바람에...
1: 왜이야! 암행어사는 지금 당장 대장 마을로 가서 고약한 냄새를 모두 없애고!
2: 없애랍신다!
1: 유해균이 다시는 방귀를 끼지 못하도록 조치하라!
2: 조치하랍신다!
3: 암행어사 출두요!
4: 과략근 문지기가 학문을 지키고 있는데 고약한 방귀를 어찌 몰아낸단 말입니까?
0: 그럴 줄 알고 내가 뇌님께 받아온 것이 있지.
4: 아니, 이것은 통과해도 좋다는 뜻의 통이 아닙니까?
0: 그래 맞다. 뇌님의 명령이 없어도 이 서찰만 있으면 똥이든 방귀든 언제든 학문을 통해 나갈 수 있다 이거야.
2: 방귀 대장님!
5: 암행어사가 우리를 잡으려고 왔나 봅니다.
6: 뭐해? 도망쳐!
5: 도망쳐!
4: 고약한 방귀 녀석들이! 안 보입니까?
0: 아! 다들 어디로 갔지? 관략관 문지기!
7: 군부중, 이상무! 암행어사 나으리!
0: 그래! 그 고약한 방귀들은 다들 어디 간 것이냐?
7: 그 어디 갔지? 방금 전까지 여기 있었는데!
0: 어서 찾아보거라!
4: 네, 나으리!
0: 빨리!
7: 에이, 굳이 뭘 찾습니까? 이 고약한 방귀들이 없으니까 냄새도 안 나고 학문을 열어달라고 조르지도 않으니 편하고 좋습니다. 만!
0: 에?
7: 혹시 거기로 간 것은 아니겠지요?
0: 거기라면 어디? 어디?
8: 혈장 체크이그! 혈장 체크이그! 혈장 체크이그!
6: 깜짝이야!
8: 에이, 고약한 냄새! 누구시오?
6: 나는 방귀 대장이요.
9: 방귀 대장이라면 대장 마을에서 왔구려.
8: 혹시 도망친 것이오?
6: 도망이라니. 관략근 문지기가 학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이쪽으로 온 것뿐이요.
9: 도망 맞는데?
8: 맞네 맞아.
6: 학문 말고 밖으로 나가는 문이 있다고 들었소.
8: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문이 있긴 한데
6: 그곳으로 나를 당장 안내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 어디로 튈지 모르.
8: 호떡이 몸에 두느니 날숨에 내보내는 게 낫지 않겠소?
9: 그게 좋겠소.
8: 따라오시오.
9: 혈장
8: 척혈구.
9: 혈장
8: 척혈구.
9: 혈장.
10: 대님!
9: 대님!
5: 누구요?
8: 방귀라 하옵니다. 몸에 계속 두면 위험할 수 있으니 패님이 숨을 내쉴 때 몸 밖으로 내보내시는 게 어떠신지요?
9: 문제가 생기기 전에 얼른 내보내주십시오.
5: 그러는 게 좋겠어.
6: 나 나간다.
0: 대장 마을에 있던 방귀가 핏줄을 타고 폐로 가서 숨을 내쉴 때 밖으로 나간다는 것이오.
1: 그렇게라도 몸 밖으로 나가면 좋지만 혹시라도 나가지 못했을 경우엔?
10: 나가지 못했을 경우엔

0: 여기가 어디지?
1: 누구시오? 간대감님! 와보셔야겠습니다!
2: 에헴, 에헴, 에헴. 무슨 일이냐, 응? 어? 넌 누구냐? 처음 보는 녀석인데. 영양분이라면 분해가 될 터. 분해해보거라.
1: 네, 간대감님! 분해! 분해! 분해! 분해!
0: 뿡! 뿡! 뿡! 뿡!
1: 어우,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영양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2: 몸에 나쁜 독일지 모르니 당장 해독하라!
1: 네, 간대감님! 해독! 해독! 해독! 해독!
0: 뿡! 뿡! 뿡! 뿡!
1: 해독도 되지 않습니다! 아, 대체 누구시오?
0: 뿡! 방귀입니다.
1: 방귀? 대장마을에서 생긴다는 방귀 말이오?
2: 방귀가 여기엔 무슨 일로 왔느냐?
0: 내님, 내님, 내님, 내님. 방귀가 간대감 수학관으로 갔다 하옵니다.
1: 왜이야? 아니, 아명호사님!

0: 되니 이 스트레스이옵니다.
1: 방귀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줄이야. 아메거사, 방귀를 체포하든가 내보내라.
0: 체포하든지 내보내랍시다.
2: 아우, 귀가 왜 이렇게 간지럽지? 누가 내 얘기를 하나? 그래서 방귀가 간대간님께 갔다면?
1: 간세포들이 해독하느라 해를 먹을 것입니다.
3: 방광으로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4: 제가 가보겠습니다, 나으리.
2: 그래.
4: 가라. 예, 예.
5: 환영하오, 어서 오시오. 여기는 방광 오줌이 모이는 곳이오.
6: 오줌이라면 밖으로 나갈 수 있잖아.
4: 아니, 방귀, 응. 아, 왜 여기 있어?
6: 아니, 노시오. 똥과 함께 못 나가면 오줌으로라도 나갈 것이오.
4: 아, 오줌으로 나가도 나가는 건 나가는 거니까. 한광, 얼른 내보내시오. 냉큼 내보내시오.
5: 오줌 발성!
4: 잘 가시오. 다시는 오지 마시오. 나으리! 방귀 하나가 오줌으로 나갔사옵니다.
2: 아, 그래? 그럼 고약한 방귀가 다 나간 것 같으니 대장마을에도 평화가 찾아온 건가?
0: 방귀, 방귀, 방귀!
4: 나으리! 고약한 방귀가 또 생겼사옵니다.
2: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고약한 방귀는 다 사라진 거 아니었어? 여봐라! 당장 방귀를 만든 자를 잡아오라!
4: 네, 나으리!
2: 빨리 가!
4: 예, 빨리, 빨리!
2: 나오라!
0: 방귀, 방귀, 방귀!
4: 나으리, 어? 이 고약한 방귀와 관련된 자들을 모두 잡아왔사옵니다!
2: 그래, 잘했다, 근데 대장세포는 왜 거기 있는 것이오?
1: 이 똥을 만들다 보면 응당 방귀가 생기기 마련이지요. 근데 방귀를 만드는 건 이 두려운데.
4: 너로구나. 이 고약한 방귀를 만드는 게.
7: 네? 이 방귀는 제 방귀가 아닙니다. 물론 저도 방귀를 만들긴 합니다만 저는 유익균으로서 주로 배추, 양배추, 브로콜리, 사과, 고구마, 시금치, 옥수수 등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고 방귀를 끼웁니다.
1: 제가 똥을 잘 만들 수 있게 도와주지요.
7: 그래서 제 방귀는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요.
4: 사실이요?
1: 사실입니다.
2: 그렇다면 지독한 방귀를 만드는 범인은?
0: 유익인 주인님! 저리가! 저리 가라고!
2: 범인은 바로 너구나, 유익인!
0: 아니, 너 때문에 들켰잖아! 그렇소. 나는 주로 고기나 달걀, 인스턴트 음식을 먹고

0: 고약한 방귀를 뀐다지.
1: 근데 여긴 고기도 인스턴트 음식도 없는데.
0: 고기가 딱딱하게 굳은 변비똥이지 않소. 난 변비똥도 참 좋아하오. 그러니 내가 고약한 방귀를 뀌지 않을 도리가 없소.
1: 고약해. 얘 방귀야. 아니 그 방자야. 당장 유해균을 주포하라.
2: 네, 나으리.
3: 유해균 계속 꺼라.
2: 나으리. 아이 고기만 들어와서 제대로 된 똥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저를 잡아가십시오.
4: 안 됩니다, 대장 스포님. 똥을 만드셔야죠. 나으리,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섬유질을 주세요.
1: 당장 섬유질을 대령하라.
5: 배추. 부르셨사옵니까? 섬유질이 풍부한 배추이옵니다.
4: 좋았어. 우선 섬유질을 먹고. 앙. 유익균 힘이여 솟아라. 나의 산을 받아라. 이야! 야! 유익균이 쏘는 산 너무 싫어. 깨끗아.
2: 나으리, 유해균이 유해균을 물리쳤습니다. 나으리, 유해균은 제가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1: 아니, 어떻게?
2: 변비통에 섬유질을 붙이고.
5: 출소?
2: 죽은 유해균까지 똘똘 뭉치면. 자, 똥이 완성되었습니다. 활약 문제에 방문을 여시오.
6: 대인님이 허락이 있어야 하는데.
1: 여기 있어!
6: 대인님이 허락한다는 서찰 통이로군요. 그렇다면 똥 배출합니다.
2: 도와주시오.
1: 도와줘.
2: 저 도와주시오. 야.
7: 나도 나간다.
1: 고약해라.
4: 똥 배출 성공입니다. 고약한 방귀도 함께 나가 싸웁니다.
1: 좋아. 앞으로는 호떡이한테 고기만 먹지 말고 섬유질이 많은 음식도 함께 골고루 먹으라고 해야겠어. 오, 똥 방귀 최고다.

0: 갈색으로 변하는 이유.
1: 사과 맛있다. 너무 맛있어.
2: 백설공주님! 아이, 왕자님, 이쪽입니다.
3: 아, 그래.
2: 빨리 오세요, 빨리.
3: 가고 있어.
2: 와! 왜? 왕자님, 백설공주님이 쓰러지셨어요! 아무래도 백설공주님이 이 사과를 먹고,
3: 어?
2: 아이, 사과 색깔이 왜 이래? 갈색이잖아. 혹시, 도도도도도, 독사과 아닐까요? 도도도도, 독사과? 응? 안 돼. 저도 뒤따라가겠습니다. 안 됩니다. 그럼 제가 대신. 아니 어쩌자고 네가 독사과를 먹어.
3: 아!

0: 뱉어! 뱉어!
1: 아! 맛있어.
0: 맛있어?
1: 응.
0: 아, 그럼 이 사과. 독사과 아니야?
1: 꿀사과, 꿀사과.
0: 아, 꿀사과?
1: 응.
0: 근데, 백설공주님은 왜 쓰러지신 거지? 아, 그리고, 이 사과는 왜 갈색으로 변한 거지? 왜 갈색으로 변했냐고!
2: 왜?
3: 누나! 이게 무슨 소리야?
4: 호기심 딱지 수첩에서 소리가 나! 어? 왜 딱지가 깜빡인다? 누군가 호기심을 해결해달라고 날 부르고 있어. 왜 딱지야? 내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0: 여기가 어디지? 혹시 저를 부르셨나요?
1: 누구?
2: 뭐든지 호기심을 해결해준다는 호빵이?
0: 네, 맞아요. 뭐가 궁금하신가요?
1: 아, 이 사과가 왜 갈색으로 변한 것이오?
0: 혹시 독사과! 백설공주님도 이 사과를 먹고 쓰러지신 거예요? 백설공주!
3: 깜짝이야!
4: 어머.
3: 잘 잤다.
5: 주무셨구나.
3: 어머, 사과 색깔이 왜 그런 거죠? 내가 먹을 땐 속살이 뽀얀 게 맛있어 보였는데.
2: 아, 주무실 때 갈색으로 변했나 봐요.
3: 어? 왜 갈색으로 변한 걸까요? 왜?
2: 왜? 왜?
0: 글쎄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사과가 왜 갈색으로 변했는지 제가 알아보고 올게요.
3: 어떻게?
0: 다 방법이 있죠. 지금 필요한 딱지는 바로바로!

0: 사라졌다.
1: 이번엔 놀라서 쓰러질 뻔.
2: 어? 여기는 사과 속인가? 베어먹은 자국도 있고. 근데 넌 누구야?
3: 누구긴. 너랑 같은 사과 세포지. 어?
2: 나랑 너랑 사과 세포라고? 근데 넌 왜 갈색이야?
4: 이 사과 세포도 원래는 뽀얀 사과 세포였잖아.
5: 방금 전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이지.
2: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0: 많아여서
1: 폴리펜을 모두에게 사랑받는
0: 사과가 되도록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2: 난 비상사태에만 나온다. 그럼 이만.
3: 응? 아삭아삭아삭한 사과,
4: 새콤달콤 맛있는 사과.
5: 비상! 비상! 사과마을로 정체모를 물체가 다가오고 있다. 충돌 10초 전!
6: 뭐라고?
7: 10초 전이라고!
8: 뭔데? 뭐가 다가오는데?
5: 백설공주가 사과를 베어먹으려고 다가오고 있다! 충돌 5초 전!
8: 어떻게 해야 돼? 어서 숨어! 과점을 지켜!
6: 알았어!
5: 5, 4, 3,

0: 맛있다.
1: 비상! 비상! 백설공주의 치아가 민마을 사과세포들을 데리고 갔다!
2: 사과세포들이 사라지면서 빨간 껍질도 사라졌어!
3: 껍질이 사라졌으니 뽀얀 속살이 드러났을 거야.
2: 사과세포! 왜 그래?
4: 나 방금 당했어.
1: 이 사과세포는 세포벽이 깨졌어. 그럼 고크인의 석이 올 거야.
5: 나 말인가? 그래, 나 산소가 왔다.
1: 야, 산소가 나왔어, 산소가 나왔어. 이거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폴리페놀, 당장 나와, 당장.
6: 폴리페놀,
7: 출동.
6: 산소, 당장 사과세포한테서 떨어져.
5: 아이, 깜짝이야. 아이, 나도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고. 어쩔 수 없이 온 거야.
1: 폴리페놀. 사과 껍질이 사라져서 산소한테 사과 마을이 노출됐어. 이제 곧 세균들이 몰려올 거야.
6: 그럼 이 사과 마을이 상하고 말 거야. 사나요소, 아, 뭐하고 있어? 어서 당장 내 색깔을 바꿔서 사과 세포를 보호해.
1: 아니, 그럼 네가 사라질 텐데.
6: 괜찮아. 난 사과를 지키기 위해서 태어났으니까 이 한 목숨 기꺼이 바칠 준비가 되어 있어. 사나요소, 아, 뭐해? 어서 당장!
1: 미안해, 폴리페놀!
0: 폴리페놀, 안 돼!
6: 괜찮아. 사과세포, 널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야.
3: 폴리페놀이 갈색으로 변했어.
6: 끝까지 살아남아야 한다!
2: 사과세포도 갈색으로 변했어!
7: 아! 소문 듣고 왔수다. 사과세포가 다쳤다면서. 이 세균이 상하게 해줘.
8: 아! 갈색이다. 무서워. 도망가자.
1: 속았다. 세균이 도망갔어.
3: 갈색으로 변한 폴리페놀이 보호막 역할을 해줬어. 덕분에 살았다.
2: 그러니까 다친 사과세포를 지키기 위해 산화효소가 폴리페놀을 갈색으로 만들었고,
0: 폴리페놀 덕분에 나도 갈색으로 변해서 세균으로부터 무사할 수 있었던 거야.
2: 근데 난 왜 멀쩡한 거야?
1: 그거야, 사과를 베어 먹거나 칼로 깎으면 사과세포의 세포벽이 깨지는데.
3: 넌 안쪽에 있어서 무사할 수 있었잖아.
2: 아, 그렇구나. 근데 갈색으로 변하면 먹으면 안 되는 거야?
0: 갈색으로 변해도 난 여전히 아삭아삭한 맛있는 사과세포야. 그러니까 안심해도 좋아.
1: 아, 물론 갈색으로 변한 지 오래돼서 이상한 냄새가 나면 절대 먹으면 안 돼. 상했을지도 모른다고.
2: 아, 그렇구나. 근데 말이야, 사과세포가 갈색으로 변하는 건 막을 수 없는 거야?
3: 물론 방법이 있긴 하지. 산화효소가 산소를 만나지 않게 하면 돼. 어떻게?
1: 예를 들면 레몬을 만나게 해줘. 으아! 사과 껍질이 사라졌으니 이제 곧 산소가 올 거야.
5: 어떻게 알았지? 산소 여기 왔다.
2: 산소가 산화효소 몸에 닿으면
3: 산화효소가 폴리페놀을 부르겠지?
4: 그럼 난 갈색으로 변하겠지?
5: 빙고!
4: 산소야! 산소야! 산소야! 산소야! 나랑 놀자! 나 레몬이야!
5: 뭐? 내가 좋아하는 비타민C가 많은 레몬? 그래, 그래! 나랑 놀자!
4: 까르르 까르르! 까르르 까르르!
3: 휴! 다행이다!
1: 사과에 레몬즙을 뿌리면 레몬즙 안에 있는 비타민C가 산화효소보다 산소를 먼저 만나니까
6: 내가 갈색으로 변할 일은 없지.
2: 새콤달콤한 사과와
3: 레몬이 만나서
4: 더 새콤해지겠다.
2: 까르르 까르르 까르르 까르르.
1: 사과 껍질이 사라졌으니 이제 곧 산소가 올 거야.
5: 어떻게 알았지? 산소 여기 왔다.

0: 소금물, 설탕물!
1: 소금물입니다. 아시죠? 소금물 있는 쪽으로 산소는 입장할 수 없습니다.
2: 설탕물입니다. 아시죠? 설탕물 있는 쪽으로도 산소는 입장할 수 없습니다.
1: 지금부터 여기는 우리가 접수합니다.
2: 산소는 나가주세요.
3: 뭐야 뭐야, 괜히 왔네.
4: 어휴, 사과세포벽이 깨져서 걱정했는데 소금물과 설탕물이 산소가 가까이 오는 걸 막아주니까.
5: 폴리페놀 안 불러?
4: 어어, 괜찮아 괜찮아. 어,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어 들어가.
6: 아하, 그러니까 사과를 깎아도 레몬즙의 뿌리가 나.
7: 소금물, 설탕물에 담궈두면
6: 사과가 갈색으로 변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거구나.
4: 그래, 맞아.
6: 오, 사과 최고 딱지다. 얼른 가서 백설공주님과 왕자님께 왜 사과가 갈색으로 변하는지, 어떻게 하면 갈색으로 변하는 걸 막을 수 있는지 알려드려야겠다.

0: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처음 배우는 AI의 허성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일상생활에서 영어 쓸 일이 생각보다 많죠. 근데 영어라고 하는 건 저는 단어가 기본인 것 같아요. 단어를 많이 알아야 우리가 쓸 수 있는 문장의 폭도 넓어지고 들었을 때 이해되는 것도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단어와 함께 재미있는 영어 공부 해볼 건데요. 그 공부 도와주실 김지원 선생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와 AI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지원쌤입니다.
0: 반갑습니다. 또 오늘 또 우리 오랜만에 뵙게
1: 됐는데. 네, 오랜만에 또 영어 시간입니다, 여러분.
0: 재밌는 영어 시간. 저 영어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단어가 사실 외우는 게 쉽진 않았어요, 학창시절.
1: 그럼요, 그럼요. 우리가 영단어를 오래 네. 기억하고 또 재밌게, 어떻게 보면 재밌게 학습할수록 오래 기억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AI랑 어떻게 해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 겁니다.
0: 아, 오늘 강의는 저도 특별히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 가장 먼저 어떤 걸 해보면 될까요?
1: 여러분 평소에 유튜브 영상 꽤 보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0: 네, 너무 많이 봅니다.
1: 네, 근데 그 유튜브 영상이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영상들 아마 여러분들 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미있게 본 그 영상을 재미를 넘어서 그 안에서 봤던 단어를 직접 한번 유튜브에서 뽑아가지고 외워도 보고 플래시 카드도 AI로 만들어 보는 걸 먼저 해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하게 될 AI 툴은 제미나이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EBS에서 재미있게 봤을 만한 영어 동화가 담겨있는 유튜브 영상을 한번 가지고 와볼 겁니다. 이 유튜브 영상의 주소 있죠? 요거를 그대로 복사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제미나이로 돌아와서 붙여넣기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플래시카드 만들고 단어 뽑아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그 프롬프트 한번 써볼 건데, 자, 선생님은요 요렇게 프롬프트를 써보았습니다. 위 유튜브 영상에서 핵심 영어 단어 10개를 뽑아달라고 했고요. 네. 각 영단어를 자세히 공부할 수 있게 설명도 해달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냥 단어가 있고 설명만 있고 하면 좀 공부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0: 그쵸, 그쵸.
1: 저는 또 선생님이니까 네. 조금 더 팁을 드린다면 영어 단어뿐만 아니고 한국어 뜻, 그리고 여러분들 중학교 가서부터 너무 중요한 영영풀이, 그리고 해당 단어가 들어간 예문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전부 넣어달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어 플래시카드 퀴즈를 만들어달라고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캔버스라는 기능을 켜두었어요. 네. 우리 한번 봤었던 기능인데요. 요 맨 아래에 있습니다. 요 친구를 켜게 되면은 이제 정말 우리가 직접 좀 클릭도 하고 재밌게 좀 놀아볼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0: 오, 뭐가 나왔는데요?
1: 네. 네, 뭐가 나왔습니다. 자, 요렇게 뭔가 vocabulary notes라고 해가지고 새롭게 한번 노트가 떠 있는데요. 그리고 네. 그 아래 퀴즈까지 지금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프롬프트대로 나왔죠?
0: 네.
1: 영어 단어 뽑았고, 한국어 뜻 나왔고, 영영풀이 나왔고, 예문도 나왔습니다.
0: 영영풀이까지, 어허.
1: 여러분,
0: 그랬으니까.
1: 영영풀이가 귀찮을 수 있어요, 보기. 네. 안 보고 싶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중학교에 가서 실제로 학교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쓰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게 될 텐데, 그때에도 이 영영풀이를 보고, 그 영어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서 쓰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차치하더라도 원래 영어 공부에서 영어 단어에 해당하는 영영풀이를 보는 게 상당히 도움을 많이 됩니다.
0: 미래를 위한 훈련이라고 생각을
1: 하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The Elephant's Child라는 제목이네요. 핵심 네. 영단어 10선 해가지고 10개의 영단어를 뽑아주었습니다. 오, 실제로 뭐 이런 거 Set off 이런 거 굉장히 교과서가 좋아하는 Find
0: 너무,
1: out 너무,
0: 너무 많이 봤다.
1: 네, 너무 많이 본 이런 친구들이 나오게 됐고요. 자, 그리고 요거 하나 더 뜨죠. 열기 누르시면 오호라,
0: 오호라.
1: 이번에는 퀴즈가 나오게 퀴즈다.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중 두 가지 색을 가진이란 뜻을 가진 영단어는 무엇일까요? 알면 누르시고 모르면 힌트를 누르십시오.
0: 아하.
1: 민트의 자전거의 bicycle의 my가 뜻하는 게 둘이래요.
0: 두 개 다 my color를 고르면 되는 거죠?
1: 그렇죠. my color도 나오고 이렇게 해설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맞춰보
0: 이렇게 알려주는 건 되게 재밌네요.
1: 그쵸,
0: my가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알려주는
1: 정확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면 또 이렇게 뭐 일단은 눌러볼까요? 아무거나? 아니겠죠. 답 이렇게 네. 나오고요.
0: 파이썬이 네. 비단뱀이라는 걸 오늘 알았어요. 저 코딩할 때 정말 많이 썼는데
1: 아, 그쵸,
0: 이게 비단뱀이었군요.
1: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알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 지금 이렇게 맞추고 틀리고에 따라서 이렇게 OX 지금 X가 몇 개고 이렇게 맞은 게 몇 개인지도 나오게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가면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네. 자, 너무 좋은 게 있어요. 요 아래 보이죠, 여러분?
0: 네.
1: 우리가 방금 전에 넣었던 영상이 뭔지가 여기에 있고요. 네. 누르면 영상이 재생이 됩니다.
0: 바로 볼 수가 있네요.
1: 네, 네.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나왔던 건지도 확인을 해가면서 한번 또 쭉 보고 그 다음에 퀴즈도 풀어보고 하면서 이 영상 하나를 가지고 이제 정말 알차게,
0: 알차게
1: 단어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0: 이렇게 스토리와 함께 제가 그쵸. 기억을 하다 보면
1: 정확하죠.
0: 이 기억이 정말 오래 갈 것 같아요.
1: 정확합니다. 네. 기억이 오래 간다는 게 이 방법의 특히나 큰 장점이겠죠. 선생님은 여기서 오늘 한 단계 더 나아간 걸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이 공부에 게임이 결합이 되면 정말 공부하는 게 아니고 게임하는 것처럼 단어를 또 접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AI가 나오면서 이 친구가 우리가 그냥 한국어로만 말해도 그 목적에 맞는 어플 게임 같은 걸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 선생님이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먼저 필요한 건요. 이 오늘 나왔던 이 영단어 10개 있잖아요. 네. 요거를 가지고 진짜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그러려면 이 자료가 필요해요.
0: 네.
1: 그래서 드르르르르르르 끝까지 드르르 하면 오 끝났다. 여기까지 나오면은 요거를 그대로 복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재미나이 새 창을 열어줄 거예요. 새 채팅 눌러주시고 방금 전에 드르르륵 해왔던 거 그대로 붙여넣기 할 겁니다. 이렇게 자료가 와악 해서 자료가 나왔죠?
0: 네.
1: 자, 이 상태로 이제 지금까지 한 거는 뭐다? 영어 단어 자료만 준 것이다.
0: 네.
1: 이걸로 어플 만들어 달라는 건 따로 얘기하겠죠?
0: 네.
1: 그거를 선생님이 지금 프롬프트를 보여드릴 건데요. 자, 기본적으로 초등 고학년용 영어 단어 학습 어플을 만들어 달라고 한 거고요.
0: 네.
1: 10문제를 진행할 거고 정답 4개 중에 1개를 고르는 방식이라고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에 따른 보상 지금 게임이니까 우리 또 문제 풀고
0: 뭐가 그렇죠? 있어야 또 힘이 납니다.
1: 네. 그 뭐를 여기서 선생님은 한번 보물상자라는 걸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보물상자가 좀 시시하다 하면 다른 걸 넣으셔도 좋아요.
0: 네.
1: 자, 그렇게 하고 맞출 때마다 금화를 1개에서 5개 랜덤 지급하는 걸로.
0: 어허. 아, 정해진 개수를 주는 게 아니라
1: 우리가 게임하면서 틀린 단어가 있다면 단어장에 자동 저장하게 할 거고요. 그리고 틀린 것만 다시 푸는 기능도 꼭 필요하겠지요. 자, 이렇게 할 거고 요 아래에 조금 어려운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로컬 스토리지라는 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방금 전에 게임한 기록이 있죠. 뭐 예를 들면 내가 3개를 맞고 1개를 틀렸어.
0: 네.
1: 근데 이런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해줘라는 말 안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채팅

0: 나가다 다시 들어오면 다시 1단계부터 해야 돼요. 제일 싫죠.
1: 그런 거는 정말 싫어요.
0: 네,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친구를 넣어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상태로 그대로 엔터 누르면 이제 이 친구가 또 뚝딱뚝딱 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한 영단어 앱을 만들어줄 겁니다.
1: 아, 신기하다. 뭔가 나왔어요.
0: 좋습니다. 자, 뭔가 나왔어요. 자, 제목이 확실히 Elephant Child에 맞게 뭔가 귀엽고 신선한 친구가 나오게 됐습니다. 과연 우리 영단어 게임 어떻게 만들어졌을지 선생님이 한번 직접 해보시죠.
1: 좋습니다.
0: 뿅뿅.
1: She likes to 땡땡땡 up on the sofa with a good book.
0: Oh my god, 좀 어려운데요?
1: She likes to. 이거밖에 될 게 없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0: Curl. 요거는 약간 몸을 이렇게 마는 겁니다. 우리 머리에 컬을 준다고 하잖아요. 네. 꾸불꾸불 돌아가는 거니까 이렇게.
1: We need to 땡땡땡 early to avoid the traffic. 이거는 뭔가
0: 해석을 한번 해본다면?
1: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체증 실내기 싫으면 네. 빨리 나가야 된다 뭐 이런 뜻 아닌가요?
0: 그렇죠. 빨리 출발해야 된다 정도로 맞겠죠.
1: 그러면 어울리는 게 set off가 되겠습니다.
0: 정답입니다. 네. 그 말을 얻게 되는 이런 방식의 게임입니다.
1: 그냥 빨리 한번 풀어볼게요.
0: 예. 학습 완료에서 떴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홈으로 돌아가게 하면 네 단어 짱 보기를 클릭하면요. 오늘 틀렸던 단어들이 우와. 나오게 됩니다.
1: 우와. 아, 요렇게 제가 좀 헷갈렸던 것들이 모여있네요.
0: 네, 그리고 그에 따른 예문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단어의 영영풀이도 지금 같이 있게 되죠. 그래서 여기 다시 풀기, 틀린 것만 다시 풀기 누르면요. 실제로 틀린 것만 다시 한번 풀어볼 수 있습니다. 우와. 자, 이런 식으로 풀면 지금 그리고 있다. 위에 금화가 이렇게 쌓이고 있잖아요.
1: 네. 네. 혹시 뭐 나중에 뭐 엿으로 바꿔 먹는다든가
0: 스스로와의 약속도 해볼 수 있고요.
1: 맞습니다.
0: 내가 금화 100개 모으는 날에는 뭐 친구들이랑 마라탕을 먹으러 가겠어. 뭐
1: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0: 가능하죠.
1: 이런
0: 가능하죠.
1: 거 좋은 것 같아요.
0: 자, 요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영어 단어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좀 재미있게 그럼으로써 오래 기억하게 할 수 있는지 AI를 활용하는 영단어 공부법을 쭉 살펴봤는데요.
1: 나중에 재밌었다면 본인 더 변형해서 막 게임을 더 어렵게 만든다거나 이런 것도 충분히 해볼 법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0: 안녕!

0: 안녕하세요 여러분. 처음 배우는 AI의 허성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어 공부 해볼 건데요. 아, 저는 아직도 좀 어려운 게 한국말이랑 영어랑 어쨌든 문장 구조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영어 문장을 능숙하게 막 만들어내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문법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문장 구조나 어순을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AI와 함께 공부 도와주실 김지원 선생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AI어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지원 선생님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네.
0: 오늘은 또 우리가 능숙하게 문장 구조를 좀 만들어내는 방법을 배워보면 좋을 것 같은데.
1: 맞아요. 한국어랑 영어는 말의 순서 자체가 다르거든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그런 순서가 다른 부분 때문에 우리가 특히나 이제 소위 writing, 쓰기를 할 때 어려움을 많이 느끼곤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맞춤으로 여러분들이 현재 부족한 개념을 찾아서 부족한 그 문장 구조, 내가 뭘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찾아서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나만의 학습지 만들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0: 와, 학습지까지?
1: 네. 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시중에 정말 네. 유명한 또 영어 뭐 독해라던가 문법이라던가 쓰기 교재 정말 많아요.
0: 정말 많아요.
1: 근데 그 중에 나만을 위한 맞춤 교재는 당연히 없겠죠.
0: 없어요.
1: 근데 우리에겐 AI가 있다. 이 친구랑 같이 나한테 필요한 거를 집중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한번 가르쳐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건 여러분들이 현재 공부하고 있는 교과서, 현재 공부하고 있는 문제집이 있다면 있을

0: 겁니다. 핸드폰으로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부분을 사진으로 이렇게 툭툭툭 찍으세요. 그 다음에 그 사진을 AI에 업로드를 하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 좀 내가 공부를 할수 있게 학습지를 제작해 달라고 하는 게 기본입니다.
1: 어허.
0: 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EBS에서 현재 열어주고 계시는 자료를 한번 써볼 건데요.
1: 네.
0: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으로 관련해서 우리가 나만을 위한 학습지를 어떻게 제작할 수 있는지 볼 건데요.
1: 네.
0: 자, 만약에 내가 이미 나는 어떤 개념을 어려워하는지 알고 있다.
1: 아이고.
0: 그러면은 그거를 그냥 바로 쓰시면 돼요. 나는 문장에 어떤 게 부족해, 어려워 하시면 되는데요. 내가 어떤 개념이 부족한지 잘 모르고 뭔가 좀 어려운데 하는 친구들을 위해 선생님이 프롬프트를 아주 재밌게 짜왔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내가 첨부한 사진이나 파일이 뭔지에 대한 설명,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영어 독해책이야 라고 해 주었고요. 우리 AI에게 진단평가를 내달라고 해볼 겁니다. 자, 나한테 다섯 문제 정도 진단평가처럼 퀴즈를 주고, 내가 그걸 맞춰보면서 내 수준을 그걸로 파악해도 좋다라고 하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보완할 수 있는 나만의 학습지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고요. 자,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내게 되면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AI가 퀴즈를 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에 있는 내용 중에 어떤 걸 알고 어떤 걸 모르는지를 AI가 진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휘, 주제, 뭔 어려워. 이런 거를 물어볼 수 있는 문제로 다섯 개를 뽑았다고 합니다. 모르면 모름이라고 적어도 진단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하면서 다섯 문제 정도 나오게 되는데요.
1: Rash의 의미, Rash 저는 뭐좀 거칠거칠한 이런 느낌이니까.
0: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단평가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을 우리가 주었고요. 그거를 토대로 지금 독해 학습지를 제작하는 걸 보고 있는데요. 와, 무슨, 잠시만요. 진단 결과가 나왔는데요. 굉장히, 아니, 그쵸. 근데 극단적으로 선생님이 푸시긴 했습니다. 지금 진단 결과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한테 맞는 학습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답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정답과
1: 뭐야, 이거 나도 좀 해야겠다. 저도 좀 해야겠는데,
0: 정말. 아, 그럴 수 있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거 보면 여러분, 시중에 나오는 교재 남부럽지 않은.
1: 퀄리티가 말이 안 돼요, 진짜.
0: 그쵸.
1: 이거를 그냥 장수를 또 늘려달라고 하면.
0: 그럼요, 그럼요.
1: 아, 너무 재밌다.
0: 네, 그러면 이렇게 지금까지 학습지 만드는 건 우리가 너무 좀 재밌게 봤잖아요.
1: 네.
0: 근데 이제 우리 친구들이 바라는 건 언제나 좀더 재밌게. 좀더 내가 영어 공부를 즐겁게 할수 있는 방법을 항상 찾곤 하잖아요. 그래서
1: 네.
0: 선생님이 오늘도 이 영어 문장을 만드는, 어순을 만드는 걸 가지고 좀 게임화해서 공부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좀 AI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재미나이로 넘어와서 한번 게임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1: 네.
0: 자, 선생님은 프롬프트 요렇게 한번 써볼 겁니다. 일단 AI에게 역할을 부여해주는 거 중요했지요?
1: 네.
0: 그래서 너는 10년차 영어 선생님이야! 라고 역할을 부여해준 다음에 나는 초등학생이고 내가 재밌게 영어 단어를 익히고 영어 문장의 기본적인 어순을 익히는 게임을 만들어 달라고 한 겁니다. 영어 교육의 원리에 기반해서 최대한 재밌는 게이미피케이션 학습이 될수 있도록 게임 웹페이지를 만들어줘라는 건데요. 게이미피케이션 말이 좀 어려운데 게임화한다는 뜻입니다.
1: 그렇죠.
0: 게임화해서 이렇게 기다려 보았더니 짜잔.
1: 단어 탄원대 문장 완성해줘 뭔가
0: 아,
1: 나왔습니다.
0: 좋아요. 생각 한번 해보시죠.
1: 네.
0: 오!
1: 나는 이 문장이요. 나는 사과를 좋아해. I likes
0: 어허?
1: on apples.
0: 정답 확인? 아, 순서가 틀린 것 같아. 다시 해봐.
1: I like apples로 해야 되는 건가?
0: 그렇죠.
1: apples.
0: 와, 정답 최고입니다.
1: 힌트 보기를 할수 있네요.
0: 네.
1: 무슨 귀여운 개야.
0: 하나를 가르칠 땐 어를 쓴다.
1: 똑같은 게 나오고
0: 네.
1: 쓸 때마다 점수가 깎여 대박
0: 오 하는 걸로 하고요. 예.
1: He's a cute dog.
0: 와, 스코어 다시 올랐습니다. 175점.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여러분들 실제로 이 한국어 문장에 맞게 영어 문장을 실제로 만들어보는

0: 이게 네. 진짜 어순 연습이죠. 이런 걸 한번 게임으로 만들어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떠신가요?
1: 해보니까 즐겁습니다. We are happy. 우리 지금 행복하죠. 아.
2: 딱 우리의 대단하는 말.
0: 예문이 딱 적절하게 나왔습니다.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또 즐겁게 이 영어 문장을 만드는 것조차 게임화해서 해보는 방법들 한번 가르쳐 드려보았습니다.
1: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오늘은 또 영어를 한층 더 깊게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선생님, 마지막 한마디 있을까요?
0: 네, 여러분. 우리 또 영어 관련해가지고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선생님이랑 또 길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영어 단어를 제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걸 가지고 문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이거를 꾸준히, 오래, 재밌게 하기 위해서 AI를 활용하는 것도 참 좋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냥 보고, 우와! 하고 끝나면 안 되고요. 반드시 먼저 써보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1: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안녕.

0: 제나의 아이돌 오디션.
1: 빨리 빨리 좀 움직여! 퀀텀 다이노를 잡아오라고 의뢰인이 재촉을 하고 있다고.
2: 아, 거의 다 됐어요. 시작해 볼라. 짜잔! 멋있죠, 대장? 이 심벌즈에서 초강력 음파가 나올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
1: 응? 이 여자의 다이노스터잖아. 너 다이노스터 팬이었어?
2: 그럴 리가요. 그냥 조사차 본 거죠.
3: 만만해 보이는데요? 이 녀석 퀀텀 다이노를 가로채보죠.
2: 너무하잖아.
1: 좋은 생각이군.
4: 축하드립니다. 제1회 다이노돌 오디션 최종 후보로 선정되셨습니다. 와!
5: 무슨 일이야?
4: 오빠, 오빠, 이것 좀 봐. 오디션에 와달래. 내가 최종 후보가 됐대.
5: 최종 후보? 네가? 너 제정신이야? 사기가 분명해. 절대 가지 마.
4: 사기 아니거든. 당장 공연해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5: 헛꿈 꾸지 말고 다이노스터 임무에나 집중해. 설마 너도 루시오한테 지고 싶은 거야?
4: 그런 걱정은 오빠나 하는 게 좋을걸? 지난번 배틀에서도 겨우 비겼잖아?
5: 말 다 했어?
4: 그래, 완전 다 했어. 퀀텀 다이노 파워!
6: 다이노 슈트 변신!

0: 가라, 스카이퍼!
1: 자!
0: 자! 가!
1: 가라, 스트라이크!
0: 프테라 윙, 발사!
2: 얘들은 아침부터 또 시작이네.
3: 내 말 좀 들어봐, 루시오. 제이민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냐? 오디션에 나가게 됐다고 했더니 축하는커녕 헛꿈 꾸지 말라는 거야. 분명 사기일 거래.
2: 오디션에 나가게 됐다고? 우와, 정말 대단하다.
3: 역시 넌 축하해줄 줄 알았어. 놀랄 준비나 해두라고. 내 노래 들으면 푹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릴 테니까.
2: 우와, 꼭 들어보고 싶어. 오디션 같이 가도 되지? 내가 응원해줄게. 제나, 제나.
3: 이럴 때가 아니지. 연습해야겠다. 슈퍼 아이돌 포즈.
2: 와, 춤을 정말 잘 추네.
4: 어? 아, 루쇼.
2: 제이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4: 괜히 나서서 제나 부추기지 마.
2: 제나한테 다 들었어. 동생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4: 다 모두를 위해서 이러는 거야. 내 말 무시했다간 후회할걸?
2: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희는 쌍둥이잖아. 친하게 좀 지내.
4: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2: 대체 무슨 소리지? 여기가 그 오디션장이야?
3: 맞아! 어서 들어가자! 우와!
2: 생각보다 너무 썰렁한데? 오디션장은 보통 이것보다 규모가 크지 않나?
5: 이번 오디션은 제나 양만을 위한 특별 오디션이니까요.
3: 저만을 위한 특별 오디션이요?
5: 제나 양의 멋진 춤 영상은 잘 봤어요. 귀여운 퀀텀 다이노와 공연하는 모습을 지금 이 자리에서 직접 볼 수 있을까요?
3: 네, 물론이죠. 봐라, 나랑 같이 춤추자. 준비됐어?
6: 남합니다.
5: 잘 됐군요. 그럼 시작하죠. 무대 앞으로 오세요.
3: 좋아요.
2: 제나, 어? 할 수 있어?
3: 아, 맞다. 여기 내가 만든 거야. 흔들면서 응원해줘.
2: 알았어.
3: 안녕하세요. 전설사우리오 중학교에서 제일 인기 많은 다이노스터 제나예요. 작사, 작곡은 모두 제가 직접 했어요. 노래 제목은 슈퍼 아이돌 제나.
2: 우와!
7: 보나마나 합격이야!
3: 감사합니다, 그 이제 과거는 잊어! 하늘을 날아!
2: 어? 제이민이 후회할 거라고 했던 게 이런 뜻이었어?
3: 시작이

0: 당장 작전을 실행한다.
1: 그린나를 빛내줘. 멀티버스 나를 부르는 와우.
0: 밟아.
2: 제발.
1: 절대로 놓치면 안 돼!
3: 내가 따라잡을게! 다이너슛! 변신! 바라를 돌려줘!
0: 헤이! 호간! 떨어뜨려!
3: 꽉 잡아요! 신나게 달릴 테니까!
2: 아, 대장! 따라잡혔어요!
3: 렛츠 펀치! 아주 잘했어, 파라!
2: 대장, 다 틀렸어요! 퀀텀 다이노가 도망쳤어요! 이제 어쩌죠?
4: 아직 안 끝났어!
3: 이런 상황이 안 좋아. 봐라, 어서 쟤네한테 돌아가.
1: 조심해.
3: 렛츠킥. 좋아, 한 번 더.
4: 최고로 끔찍한 연주를 들려주마!
5: 이게 뭐지?
4: 제법 빠른데? 해보자고! 운파 출력 최대치로 공략! 좋아! 내 노래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나는요! 슈퍼! 아이고!
5: 제나! 조금만 더!
4: 감히 파라를 납치해! 파라 크레셴도!
1: 정말 사기일 줄이야. 제이민 말이 맞았어.
3: 그래도 파라를 무사히 구했잖아.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네 노래 덕분에 살았어.
1: 그렇지? 내가 말했잖아. 내 노래를 들으면 푹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린다고 말이야.
3: 맞아. 멀티버스 어딘가에서는 네 노래를 인정해 줄 거야.
1: 당연하지. 난 반드시 최강 다이노스터 아이돌이 될 거고 내 노래로 온 멀티버스를 뒤흔들 거야.
3: 응원할게, 제나.
1: 감사의 뜻으로 내가 노래 한 곡 불러줄게.
3: 잠깐만, 제나, 그건...
1: 빛나는 광선 미르 아이돌! 노래로 멀티버스를 뒤흔들

0: 연마매. 렛츠킥. 한 번 더. 렛츠어이언.
1: 부스트라 썬더 포크! 보획 완료!
2: 지민?
1: 어, 진정해.
2: 치사하게. 나 혼자서도 잡을 수 있었어.
1: 나한테 불평할 시간에 훈련이나 더 하지 그래?
2: 내가 좀 느렸나?
3: 부시오, 이러다 지각하겠어.
2: 뭐? 안 돼!
4: 오늘은 산사우리오와 공룡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죠. 공룡들이 나타난 건 10년 전부터로.
2: 응? 죄송합니다.
4: 루시오, 그 슈트 하루 종일 입고 있을 거니?
2: 어? 공룡을 구조하느라 정신이 없었나 봐요.
4: 자, 그만 집중하세요. 오늘 배울 내용은 다이노스터에게도 중요한 거니까. 3년 전 터널에서 거대한 괴물이 나타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로 인해 도시가 크게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실종됐죠. 산사우리오는 대혼란에 빠졌고 사람들은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최강이라 불리던 전설의 다이노스터가 자신의 모든 퀀텀 에너지를 쏟아부어 터널을 봉인했죠. 위험을 무릅쓴 선택이었어요. 터널은 전설의 다이노스터와 함께 사라졌고 위기는 막을 내렸답니다.
2: 그 전설의 다이노스터는 누구였나요?
4: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수수께끼죠. 하지만 그 영웅의 퀀텀 다이노는 알아요. 그건 바로
5: 메가랩터예요. 티라노사우루스를 닮은 공룡으로 랩터처럼 아주 빠르죠.
4: 역시 훌륭하구나, 에단. 맞아요. 그럼 이번에는 피해를 입은 도시를 어떻게 복구했는지 알아볼까요?
6: 에단도 다이노스터에 관심이 있었구나. 전설의 다이노스터라.
4: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7: 안녕하세요.
8: 루시오, 우리 노래 부르러 안 갈래? 저번에 내가
2: 다음에 가자, 제나. 이건 잠깐만.
5: 어? 루시오, 무슨 일이야?
2: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 전설의 다이노스터에 관해 좀 더 알려줄래? 네가 잘 아는 것 같아서.
5: 좋아, 원한다면 날 따라와.
2: 정말? 신난다.
5: 우리 집이야.
2: 우와, 집 진짜 좋다.
5: 부모님은 출장 중이시니까 편하게 있어도 돼.
2: 역시 넌 엄청난 모범생이었구나. 상도 이렇게 많이 받고.
5: 별거 아니야.
2: 혹시 이 사람이 전설의 다이노스터야?
5: 맞아, 그 사람이야.
2: 잠깐, 설마 네가 전설의 다이노스터야?
5: 아, 그건 아니고 우리 형이 전설의 다이노스터였어.
2: 뭐? 네 형이라고?
5: 사실은 네가 배트라는 걸 보면 형이 떠올라. 형의 다이노도 랩터 타입이었고

0: 엄청 빨랐거든. 너처럼.
1: 뭐, 내가 좀 빠르긴 하지. 어? 미안, 가봐야겠다.
0: 그래, 어서 가.
1: 다음에 더 얘기해줘.
0: 어, 알았어. 나야, 물건은?
2: 좋아, 다음은 뭐지? 윙시! 부트라 스카이폴!

0: 이건 마!
1: 지금!
2: 나한테 맡겨! 이대로는 못 가지! 랩터 스파이크!
0: 방해만 된다니까.
2: 내 실력 봤지?
0: 넌 그냥 거기서 구경이나 해.

0: 부트라 썬더 포켓 가! 이걸로도 안 된다고?
1: 지민! 레벨 더 다이브! 가!
0: 말도 안 돼. 저 스킬은 내가 끝내주지. 프로스트 제타윙 출격!

0: 지금이야! 잡아! 소라는 이제 끝이야! 푸테라! 썬더 브레이크!
1: 우와, 대단해! 역시 제이민이야!

0: 5획 완료. 생각보다 끈질긴 녀석이었어.
1: 와우! 잠깐! 제이맨! 내 경험치는 어쩌고?
0: 너 그 스킬은 어떻게 쓴 거야?
2: 전설의 다이노스터가 스킬을 쓰는 사진을 보고 그대로 따라해봤지.
0: 그럴 리가 없어.
1: 뭐야? 내 경험치는 하나도 안 남겨둔 거야? 제이맨!

0: 조심해 싸움이야. 퀀텀 다이놀지도 모른다고.
1: 그래, 어떻게 됐지? 쓸만한 걸 가져왔나?
0: 새로운 녀석을 잽싸게 잡아왔죠. 이 녀석은 마이아 사우라예요.
1: 퀀텀 마크가 없잖아. 이건 퀀텀 다이노가 아니라고.
0: 죄송합니다.
1: 받은 돈을 전부 토해내고 싶지 않다면 다음에는 진짜를 잡아오는 게 좋을 거야.
0: 알겠습니다.

김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한풀. 한번 났다 하면 돌이킬 수 없지. 끔찍한 산불 예방만이 답이지. 산에 갈 때 성냥라이터 들고 가지마.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yeah!

0: 어쩌다 마주침.
1: 너, 어? 뭐야, 뭐야, 뭐야? 누나, 누나, 내 말 들어봐. 나 아침에 학교 가다가 우연히 연예인 봤다. 완전 신기해.
2: 우연? 아니지. 네가 그 시간에 그 길로 갔으니까 만난 거지.
1: 어? 내가 연예인을 보러 일부러 간 게 아니니까 우연히 만난 거지.
3: 아니, 모든 것엔 이유가 있는 법이야. 너는 오늘 평소보다 30분 늦잠을 잤어. 만약 제 시간에 일어났다면 연예인을 만나지 못했을 거야. 또 네가 학교를 갈 때 두 개의 길이 있지. 만약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연예인을 만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방금 검색을 해보니까 말이야, 그 연예인은 오늘 차 사고가 날 뻔해서 예상보다 늦게 도착한 거라고. 이게 모두 우연일까? 이것은 수많은 이유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결과다!
1: 어? 아니, 이건 각자 따로 일어난 일이 우연히 겹친 거지.
3: 아니, 아니, 오늘 벌어진 일은 다 원인에 의해 결정이 된 거잖아. 네가 아직 어려서 모르나 본데?
1: 아니, 아니, 아니라고!
3: 내 말이 맞다니까. 야, 너 나보다 3살이나 어린데 어떻게 알아?
1: 아, 여기서 나이가 왜 나와? 누나면 다야.
0: 세상은 우연일까? 필연일까?
4: 난 우연이라고 생각해.
5: 나도 우연. 우연.
4: 왜냐면 저 누나처럼 그 이유가 있다고 해도 그 동생은 이유를 모른 채 그쪽을 갔잖아. 그러니까 그건 좀 우연이지 않을까.
5: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늦잠을 잤는데 연예인도 차 사고 날 뻔해가지고 다 우연인 거잖아.
4: 그렇지.
5: 그러니까 필연이 될 수가 없는 거지.
6: 근데 나는 일단 우연도 맞고 필연도 맞다고 생각하는 게, 우연도 어떤가에 필연이 겹쳐서 그래도 만들어진 결과일 거라고 생각해서 나는 필연도 맞다고 생각해.
7: 나도 얘 말에 동의하는 게, 그 우연만 있어서는 제가 연예인을 만나지 못했을 거야. 왜냐면은 운명이 그런 게 꼬리표처럼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해.
8: 난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이렇게 길을 막 걷고 있었는데 새똥을 맞는 것처럼.
4: 아이고.
8: 진짜로 남의 일이든 내 일이든 갑자기 일어나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서 약간 놀라운 일 같은 거를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
6: 나는 그 예준이한테 질문 하나 하고 싶은 거 있는데. 의도하지 않은 거는 다 우연일 것 같아?
8: 나는 의도하지 않은 건 다 우연이라고 생각해. 왜냐하면은 내가 의도해서 이 일을 해야지 하는 게 필연이고, 내가 의도하지 않고 그냥 나도 이거 좋아하니까 이거 사야지 했는데 막 스페셜 상품이 막 당첨되고 막 이런 걸 수도 있으니까.
7: 질문한 넌 어떻게 생각해?
6: 나는 의도하지 않은 모든 게 다 우연이 아닐 수는 없는 것 같아. 왜냐면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다는 것도 필연의 원인이 있어서 그 결과가 나온 거일 수도 있다고 나는 생각해서 나는 의도하지 않은 모든 게 다

0: 다 우연일 수는 없다고 생각해.
1: 그건 우연이야.
2: 그건 우연이죠.
3: 필요 아닐까? 그러니까 전날 밤에 늦게 잤다는 이유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필요 아닐까?
2: 그럴 수도 있겠네. 그 전날 밤에 늦게 잤으면은 그 순간에 내일 30분 늦게 일어날 거라는 그런 필연이 생긴 거지.
1: 아니 근데 늦게 잔다고 무조건 늦게 일어난다는 그런 가정이 된 건.
2: 근데 없잖아. 어쨌든 늦게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으니까 이 말대로 그 복영이 말대로 필연 아닐까?
3: 결국 이 길의 끝에 뭐가 있을진 자기 스스로 몰랐을 거 아니야. 뭐 줄짐승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뭐 코카콜라를 했을 수도 있지 어떤 길로 갈지. 근데 결국 그건 그냥 우연이잖아.
2: 코카콜라를 했기 때문에 이 길로 갔는데 근데 또 코카콜라를 한 원인은 내가 어제 피곤했어 그래서 코카콜라로 그냥 정해야지 했고 어제 피곤했던 이유는 그 전날에 친구들하고 늦게까지 게임을 했고 늦게까지 게임을 한 이유는 또 친구들하고 만나서 우리 게임하자 이렇게 정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끝이 없는데.
1: 아이고
2: 저 그 작가님 저 그 진짜 빨리 화장실 좀 다녀야 돼요.
4: 준서가 지금 화장실 가는 건 우연일까 필연일까?
5: 우연이요.
6: 우연.
7: 나는 우연이라고 생각해. 왜냐면 이제 걔가 물을 먹었으니까 똥을 쌀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똥이 언제 나올지 새도 몰랐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 가는 것도 우연이고 그 내가 거기로 간 거는 필연이 맞아. 근데 그렇게 새가 똥을 쌀 줄은 몰랐던 거니까 우연 아닐까?
2: 그 길에 갔기 때문에 새똥을 맞은 거니까 그러니까. 필연 아니야?
3: 근데 얘 말은 이유가 있으니까. 얘 말은 결과를 몰랐으니까 우연 아니냐지.
2: 그 필연도 결과를 모른 다음에 일어나는 거 아니야? 운명을 우리가 전부 다 예상을 하고 사는 게 아니잖아.
3: 나는 필연이라 생각하는 게 나의 기준에서 생각해보면 나는 그 길을 간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 결국 오른쪽 길에 뭐 가운데 엄청 큰 돌이 있었어. 그래서 난 그 돌을 걸려 넘어질까 봐 그쪽 길, 다른 쪽 길로 갔어. 뭔가 이런 필연적인 이유가 처음부터 있었을 것 같아.
1: 그 새가 똥을 싸려는 것도 우연이고 내가 그쪽을 간 것도 우연이어서 그게 만나서 우연이랬잖아. 나는 오히려 반대로 그 우연이랑 우연이 만나서 필연이 됐다고 생각하거든.
2: 나도 너네 말을 듣고 생각이 살짝 바뀌었는데 나도 우연 말고 필연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 내가 이 길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새가 그 시간에 배설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새가 그 시간에 지나가는 거, 이게 촘촘히 얽혀갖고, 결국 그 한 개의 그 결과라는 그물이 생긴 거잖아. 그러니까.
8: 결과는 운명 같은데 그 사이에 있던 과정은 우연 같다고 난 생각해.
3: 우와. 아니, 말이 뭐, 맞죠, 말이. 있어야 재미가 있는 거고 재미가 있어야 인생을 사는 거니까 나는 우연히 인생을 약간 뭔가 롤러코스터처럼 만들어준 묘사라 생각해.
2: 원더라는 영화가 있거든.
3: 아, 원더 봤어.
2: 주인공이 얼굴이 살짝 일그러져 있단 말이야. 주인공은 그 자기 그 꽃꽃이 세우고 그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 근데 그 원더의 얼굴이 이상하게 된 거는 결국 우연이라고 생각하거든 나는. 그 거기서 뭐 몇십억 분의 1 확률이라고 나온단 말이야, 거기서.
1: 일단 그 확률이 있으니까 그것도 필연이 되지 않을까?
3: 근데 아무리 이유가 있어도 10억 분의 1의 사람이 걸리는 병이거든? 근데 우리 세계엔 수억의 사람이 있어. 그중 좀 나쁜 사람들도 있고 되게 착한 사람들도 있어. 근데 왜 어기가 걸렸냐? 그건 필연이 아니잖아.
2: 그건 필연이 아니라 우연이라고 볼 수 있지.
8: 만약에 내가 그 주인공 시점이라고 생각해봐. 딱 태어났는데 얼굴이 그렇게 생겼어. 우연히. 난 당황스럽겠지.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우연히 친구들이 나를 괴롭혀. 얼마나 속상하겠어. 내가 의도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렇게 태어난 거 가지고 뭐라 하잖아, 걔네가. 나는 거기서도 걔가 되게 책임감 있게 용기 있게 나의 그 아픔을 인정하고 친구들한테 다가선 게 좀 멋지다고 생각했어, 보면서.
1: 필연이 있으면은 좀 더 준비성을 갖고 아니면은 안전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안 좋은 점이 있다면은 너무 결과만 정해져 있으니까 삶이 재미가 없을 것 같아.
3: 만약

0: 운명이 다 정해져 있다면 삶은 살 가치가 없지 않아?
1: 그치.
0: 왜냐면 이미 정해져 있는데 내가 굳이 그걸 왜 살아야 돼? 그리고 인생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거야.
2: 어?
0: 저기 뭐야? 저기
2: 어머!
0: 뭐야?
3: 선글라스
4: 안녕하세요.
0: 마녀예요.
4: 헬로.
5: 너희가 오늘 나를 만난 건 우연일까? 필연일까?
2: 아, 네, 연예인이야.
0: 와, 연예인이다. 그럼 내가 문제 하나 낼게. 내가 지금 요거트를 빠르게 다 마신 거는 내 우연일까 필연일까?
2: 그거는 필연이지.
6: 목이 너무 많이 말랐어. 그리고 당이 좀 필요해.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요거트를 홀로 막자 정신 나가지.
0: 그러니까
7: 요거트를 내가 목이 말랐어도 지우가 안 먹을 수 있는 거야.
2: 싫어.
0: 경우의 수가 있겠지. 얘가 요구르트 먹을지, 승준이 오빠한테 줄지, 아니면 바닥에다 놓을지, 아니면 밟을지. 뭐 이런 게 엄청 많을 거 아니야.
6: 목이 마르다는
0: 자신의 의지.
8: 나의 생각.
6: 나의 행동.
8: 나의 경험.
0: 우리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9: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0: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9: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0: 데이비드 커버필드.
9: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0: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9: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0: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9: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0: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9: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0: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9: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0: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9: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0: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9: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0: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9: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10: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 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든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9: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저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저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아,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초로 이제 한국 최초로 이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대박. 이걸 끼면 투명인간이 되는 거야? 아무도 날 못 본단 말이지. 그렇다면...

0: 완전 재밌었네. 어? 아, 목마르네. 그냥 건너. 아무도 안 보는데 뭐 어때? 그래, 아무도 안 보니까 건너도 되겠지. 내가 좋아하는 과자다. 딱 한 개만 가져가자. 그래, 나는 지금 투명인간이잖아. 안돼, 남의 걸 가져가는 건 나쁜 짓이잖아. 괜찮아, 안 들키면 되지. 아무도 모른다고 도둑질을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 아무도 모르니까 해도 되는 거지. 아무도 모른다면 양심을 지켜야 할까?
1: 이게 사람이 원래 아무도 안 봐도 계속 숨기고 있으면은 마음이 뭔가 불편하거든.
2: 그치, 약간 양심의 가책 이런 거지.
3: 간접TV 떠들린다고 신고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1: 사장님이 안에 없죠.
3: 아니, 없어도 막 길거리 막 간접TV 막 이렇게 횡단보도를 딱 건너고 막 가버리면은 이제. 나는 그 깔끔한 게 계산을 하자라는 의견은 마음속에 약간 양심, 아까 말했던 양심이 하는 말 같고, 두 번째 그냥 훔쳐도 되라는 말은 이제

0: 인터넷 해가지고 교도소 간 사람이 이제 그 뭐야 텔레파시로 야 너도 교도소 와 빨리 그러니까 빨리 훔쳐봐 약간 이런 약간 그런 말 같다.
1: 네가 방금 양심이라고 표현을 했잖아.
0: 응.
1: 그게 양심이 아니라 이타심이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반대말은 이기심이 생기지.
0: 그래?
1: 그래서 처음에 네가 양심을 따르자 했다는 거는 이거는 이타심이고 양심을 따르지 말고 그냥 나의 이득을 취하자 이거는 이기심.
2: 솔직히 후자는 자신의 욕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양심과 욕망.
3: 학교가 끝나고 이제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갔는데 막 껍질이 다 벗겨진 상태로 누가 만지고 있는 거야. 이제 찢어지기도 했고 좀 뭐가 묻어있기도 한데 이걸 안 말해주면은 내 양심에 좀 찔리는데 이건 사장님한테 말씀드려야 할것 같아. 아니야, 지우야. 넌 지금 학원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았잖니. 빨리 가야 해. 이런 식으로 나는 마음의 소리가 조금 들렸던 것 같아.
0: 내가 딱 피아노 학원에 한 시간을 쳐야 됐어. 아니라, 그래도 엄마가 힘들게 일하시면서 돈을 쓰셔가지고 하셨는데, 피아노 학원은 가야지. 나중에 놀 기회가 올 거야. 라는 마음의 소리랑, 아이라, 그거 하나 빼먹는다고 너 큰일 안 나. 그냥 오늘은 즐겁게 놀아. 이런 마음에. 그런데 두 번째가 좀 유의할 게, 걸리면 등짝이고, 안 걸리면 꿀인데.
2: 야, 너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4: 양심은 태어날 때부터 없다. 만들어지는 것이다. 주변 환경이나 자기 자신의 도덕적 가치관이나 막 생각들에서 따서.
2: 엄마, 아빠나 친구들이나 선생님이나 다 도와주든 내 생각이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 같아.
0: 스스로 쌓아가는 거라고
4: 만들어가는 거지.
5: 주인공이 도둑질은 나쁜 거야라고 배우지 않았어. 그랬어도 얘가 망설였을까?
4: 그런 망설이지 않았을 것
0: 이게
4: 같았는데.
0: 뭐지? 맛있겠다. 먹어야지. 냠냠.
4: 그런 개념이나 가르침이 없으니까 그에 대한 생각 같은 거나 결정을 내릴 지식이 없으니까 못하겠지?
0: 학습 데이터가 없어.
6: 후천적? 그럼 후천적이 그냥 후천적 만능이지네.
1: 근데 사람들은 양심을 왜 지켜야 되는지 그거부터 좀 따져봐야지.
3: 나는 일단 아무도 모르고 적발이 되지 않더라도 이제 내가 뭘 훔치고 나갔어. 그러면은 나는 마음 한켠에 일단 불편하고 무어지고 적발이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막 머릿속에 가득 차 있을 것 같아서.
6: 그럼 나는 그럼 질문을 하나 해도 될까?
4: 응, 당연하지.
6: 왜 불편한데?
3: 애초에 하면 안 되는 짓을 한 거잖아. 사고 나가는 게 규칙인데 그걸 지키지 않았으니까 원래 만들어진 규칙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난 그래서 마음이
6: 그거는 불편이라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거 아닐까?
4: 처벌에 대한
6: 불편과 두려움이랑 다른 거지. 그러니까 아예 근데 애초에 훔치면 안 된다의 이유가 처벌이 있으니까 안 훔치는 거거든? 싱가포르가 엄청 깨끗하잖아. 그 도로랑 이런 것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깨끗하냐면은 그냥 그껌 씹어도 경찰서에 잡혀가고, 아니 진짜 뻥안 치고 껌 씹어도
2: 그러니까.
6: 경찰서에 잡혀가고 그 정도로 처벌이 세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무서워서 안 해. 근데 그 처벌이 없어졌어. 그러면은 안 뺏을 이유가 없잖아.
0: 나도 동의하는 게그 내가 만약에 양심이 없 세상이 없어지면 세상이 멸망할 거라고 생각하거든. 자, 봐봐. 훔쳐도 상관이 없지. 그러면은 파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산할 이유가 없어. 어차피 필요한 건 훔치면 돼. 그럼 나중에 세계는 망하겠지. 생산자가 아예 없어지니까.
4: 마비효과처럼? 그럼 처벌로 인하여 양심을 지키게 된다는 거야?
6: 왜냐면
2: 그치.
6: 모든 생명체들은 불이익을 싫어해. 그렇기 때문에 그 불이익을 받기 싫어서 양심을 지키게 되는 거지.
4: 그러면 내가 도둑질해서 그 주인의 것을 앗아간 건 주인한테 손해를 안기는 거잖아. 솔직히 타인한테 피해를 입히는 건 좋은 행동은 아니라고 봐. 그래서 나는 안 훔칠 거야. 현금으로 내가 애기 때 계산을 많이 했거든? 1,700원? 그 정도짜리 물건을 계산했는데 2,000원 냈으니까 300원이 와야 된단 말이야. 근데 400원은 실수로 적어려가지고 나는 그냥 100원 다시 돌려드렸어.
5: 양심을 지킨 게 후회됐어?
4: 솔직히 나는 양심을 지켰다는 것 자체로도 약간 보람이 느껴져서 모범시민 막 그런 착한 사람이 된것 같아가지고.
0: 똑같은 경우에서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돼지바가 600원이거든? 계산을 딱 했는데 거스름돈이 원래 100원으로 400원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기계가 100원 3개랑 500원 하나 뱉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기계에 쑤셔놨거든? 그러면 난 일단 100원의 경제적 손실을 봤어. 하지만 내가 양심을 지켰던

0: 그것에 좀더 좋은 감정이 들었어.
1: 우리 둘의 경우는 사장님께 이익을 드린 거니까 그거는 사회적인 이익으로도 칠수 있지 않을까?
0: 아니, 그치.
2: 그게 모두를 위한 일이니까.
1: 그치, 공통체에서의 도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양심이니까.
3: 양심은 약간 세계에 선포되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가 자연스럽게 지키고 있는 법 같은 거예요.
4: 하긴 나 자신도 사회니까.
5: 양심을 지키는 거는 나를 위한 거야? 사회를 위한 거야?
6: 모두를 위해서.
3: 모두.
4: 이건 딱히 말할 필요도 없는 게.
0: 애들이 둘 다.
1: 이거는 그냥 답이 공리야. 간단 명료해.
3: 공리야.
1: 나도 다리. 결국 사회고. 사회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3: 내가 사회고 사회가 나다.
1: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언제부터 없었지?
0: 주머니에 뭐가 있어?
3: 초코볼? 초코볼? 자.
7: 힘을 원하십니까?
3: 거절합니다.
4: 가자. 우리 대표로 가자. 대표로.
3: 야, 야, 왜 잡종로야?
4: 살았어. 야, 안 보여. 야, 어디 갔어?
1: 어디 갔어?
0: 알았어. 얘.
4: 아무도 없어.
0: 야, 아니, 거 요구를 내 거.
4: 야, 누가 때렸어?
0: 와.
3: 요구를 때린 거 같은데?
1: 국가에다가 비증하겠습니다.
3: 바로 그냥 금판정사한테 가가지고 한 돈에다 70만 원으로 주둑하게 돈 챙기겠습니다.
4: 갔다가 쓸 돈 놓고 멘트 하겠습니다. 친구 놀래키는 데 쓸 것 같은데.
3: 네? 아니에요.
1: 음성 변조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8: 숙제를 버릴 것입니다.
1: 모자이크랑 음성 변조 꼭 해줘야 돼요.
9: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생긴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시다.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이번 여행지는 이탈리아. 그 중에서도 물의 도시라고도 불리는 베네치아.

0: 고대 로마의 투기장이었던 콜로세움. 저 안에서 랜디움 반응이 나오고 있어.
1: 이곳이 짐의 자리인가?
0: 메로디우스! 엄마를 돌려줘!
1: 얼마 전 짐에게 보내진 이 검투사를 말하는 건가? 꽤 쓸만하더군. 이 검투사를 돌려받고 싶다면 짐을 한번 즐겁게 해보거라!

0: 싸워서 쟁취하라!
1: 맞습니다! 이번엔 디펜스 게임이야! 경력을 소환해서 성을 지켜야 해!

0: 마마미야, 오합지졸인 줄 알았더니 제법이구나. 흥미롭군. 하지만 이 녀석이 등장해도 버틸 수 있을까?
1: 안돼! 저건 캡처된 엄마의 대사야!
2: 오호호! 와!

오지마! 나는 황제다! 제발 살려줘! 엄마 미워!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연이라고 해요. 작은 연이나 어린 연이라고 부르셔도 좋아요. 오늘 처음으로 갈 거예요. 너무 무섭습니다.

병자년에서 13해가 지났습니다. 그때는 제가 갓난쟁이어서 잘 모르는데 오랑캐가 쳐들어왔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와 사람을, 아니 정확히는 여자를 요구했다지 뭐예요.

이런 요구가 처음이 아니래요. 그래서 나라님들이 몰래 따님을 숨기거나 나이를 속여서 혼인을 피했대요. 하지만 불쌍한 우리 공주 아기씨 꼼짝없이 청으로 불려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공주 아기씨의 뒤를 따르는 시녀 16 중 하나예요. 나라님께서 세문 밖까지 배웅을 하신다는 소문이 있어요. 사람들도 모일 거래요. 그렇담 올 어멈도 그 자리에 있을까요? 언감생심이죠. 얼굴을 못 뵌 지 오래되어 눈물이 앞을 가리지만 불쌍한 우리 어멈 그냥 살아계시기라도 하면 좋겠어요. 제 나이 10 갑자기 청나라로 끌려간다는 소식에 울다 지쳐 몸져 누우셨거든요. 하지만 공노비의 딸인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나라가 부르면

무조건 따르는 것이 신분인 것을요. 이번에 처음으로 갈 시녀들은 각 도의 공로비 가운데서 선발한다. 궁위는 안 된다잖아요. 그래도 연말 순위는 끌려오지 않았대요. 참 다행이죠. 선발된 시녀 16, 그리고 유모, 은녀, 궁녀. 우리는 오늘 이영만리를 떠나 다시는 이 땅을 밟지 못할 거예요. 이제 목숨을 부지하는 것만 생각해야 해요. 아직 제 일이 안정해졌는데 옷을 입고 벗으실 때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요. 귀한 분 옷가지가 참 고와서 만지는 것만 해도 기분이 좋거든요. 아, 그런데 만약에요. 청의 도르곤이 공주 아기씨를 보고 흡족해하지 않고 시녀들도 추하다라는 불호령이 떨어진다면 어떡하죠? 만약 공주 아기씨보다 23살이나 많은 도르곤이 죽은 다음 나쁜 세력에 발고라도 당하면요? 공주 아기씨는 물론 저희도 파리 목숨이겠죠? 혹시 공주 아기씨가 재가를 한다면 저희는 세간처럼 같이 끌려갈 거예요. 아니면 만약 정말 만약에 공주 아기씨가 미망인이라 가여운 마음이 든다면 조선으로 귀환을 시킨다 해도 우리는 어찌 될지 알 수 없어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테니까요. 자꾸 나쁜 생각만 들어 안 되겠어요. 빨래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빨래는 잘하거든요. 8살 적부터 칭찬도 많이 받았어요. 한겨울에도 떼꾸정물이 잘 빠지면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사실 아무 생각을 하지 않아도 돼서 좋은 거지만요. 우리 어머 옷 한번 빨아주고 왔으면 좋으련만. 불호령이 떨어지기 전에 떠날 채비를 해야겠어요. 한 달을 걷고 또 걸어야 한다니 마음 단단히 먹어야지요. 아마 괜찮을 거예요.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너무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1: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2: English.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3: 아, 이 분위기?
4: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2: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아이보다 부모가 더 놀라는 시간이죠. 부모의
1: 성교육.
0: 오늘은 무슨 교육?
2: 성교육이야.
1: 성교육이다.
3: 원래 이 자리가 우리 은재 씨 남편분이 앉아 계셨잖아요.
0: 맞아, 맞아.
3: 바뀌었어요.
1: 남편 바꿨어요?
0: 네, 마음 같아서는 그냥 이렇게 한번 바꿔보려고 싶은데.
1: 아, 근데 괜찮아요. 이렇게 네. 바꿔도? 저는 10살, 8살 우리 진리 자유 딸 둘 아빠입니다. 이정규입니다. 개그맨 이정규입니다. 안녕하세요.
3: 아, 근데 진짜 오랜만에 봬요. 근데 네. 아이들이 벌써 8살, 10살이에요?
1: 맞아요. 아, 근데 사실 요즘에는 애들이 이렇게 커가지고 애들이 뭐 사실 요즘에 뭐 가슴 몽우리도 좀 진다고 하는 것 같고
3: 뭔가... 아, 좀 커? 맞아. 크면 그래. 아빠니까.
4: 네. 정규 씨가 느끼는 그런 그 아슬아슬한 그 고민들이 바로 이제 뜨거운 성교육이 시작되는 그 현장인 거죠.
5: 이럴 때 뭐라고 하지? 이렇게 머리 쥐어짜는 그 순간이 바로 이제 성교육이 진짜 이제 시작되는 그런 순간이라는 거죠. 이제 현장에 들어오신 겁니다.
6: 야. 우리 저번에 아이들의 연애 그 편 지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윌리엄한테 몇 번 슬쩍 물어봤거든요.
3: 물어봤어.
6: 절대 안 넘어가요. 절대. 아니 없어요. 없어요. 뺑뺑이한테도 물어봤어요. 없어요. 없어요.
3: 없어 없어.
6: 아니 그냥 아니 솔직히 아니 좋아하는 여자라도 아니면 윌리엄을 좋아하는 여자라도
3: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요 전혀 준비가 안 됐을 때 갑자기 훅 들어오는 그 귀여운 히어로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 발을 내디뎠는지 그 성스럽고도 위대한 그 비밀을 파헤쳐 봅니다. 아빠, 아이는 어떻게 생겨요?
0: 아빠, 알려주세요.
3: 삼신 할머니가 점재해줬다.
4: 너를 백화점에서 세일할 때 사왔어.
6: 쌍둥이 나면 1+1. 1+1.
3: 너 다리 밑에서 좋았어.
1: 그 다리 밑을 항상 봤어요. 진짜 애기들이 있는지.
7: 엄마, 나는 배꼽에서 나왔다.
8: 배꼽보단 살짝 아래인 것 같아.
6: 뭐가 아는 것 같은데.
1: 야, 이거 엄마 진짜다.
6: 야, 나의 히로 윌리엄 베티. 정말 어마어마한 친구들이죠.
3: 우리 엄마 아빠의 그 성스러운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아이들이죠. 지구를 구한 히어로보다 어쩌면 더 위대한 아이들이란 생각이 드는데 오늘의 주제는 바로 슈퍼히어로의 탄생입니다.
6: 야, 나의 히어로 윌리엄 벤틀리 정말 어마어마한 친구들이죠.
3: 맞아요. 네, 윌리엄 벤틀리 덕분에 또 우리 쌤도 이러신 거 같아요.
6: 그럼요. 솔직히 내가 나중에 태어났어요. 언제 태어났고.
0: 다시 태어났죠.
6: 아, 다시 태어났죠.
3: 예. 맞습니다. 우리 때는요, 그 탄생했을 때 온갖 설화들이 진짜 난무했던 것 같아요.
1: 아, 맞습니다.
3: 왜 삼신할머니가 점재해줬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별똥별 타고 내려왔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고 근데 하지만 이제 뭐니 뭐니 해도 나 때는 말이죠. 무조건 엄마들이 얘기했죠. 너 다리 밑에서 좋았어.
0: 들어본 적 있으신데, 저는 들어본 적 있으시죠. 차 타고 가는데, 그 굴다리 밑에 붕어빵 파는 그 아주머니 계셨어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는데 엄마가, 내려. 너 낳아주신 엄마야.
1: 오! 야, 진짜로?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다리 밑을 항상 봤어요. 진짜 애기들이 있는지. 애기들이 없어.
3: 그럴 수 있어. 네.
4: 사실 다리 밑은 맞죠.
3: 아니 나도 교수님 맞아. 아니 왜냐면 저도 약간 성숙했던 게 엄마가 다리 밑에서 다리 하다 곰곰이 생각할 때 다리를 딱 본 거야. 다리가 이만했어. 성숙했어.
1: 어머,
3: 이 다리구나.
6: 처음 생각해봤어요.
3: 아 몰랐어요?
6: 아 그 생각 못했죠.
0: 아 진짜요? 그래서
6: 다리 밑에 다리. 우리 와이프 얼마나 천까지 벤티한테 계속 다리에서 주웠다고 얘기하는데 이제는 조금 알게 됐는데 이 다리도
3: 이 다리지. 브릿지 이 다리.
6: 한국말은 이 다리. 정말 재밌어요.
0: 그렇죠? 여기 브릿지니까 브릿지랑 그러니까. 렉이니까 그러네.
5: 그래서 이게 다리 밑 같은 농담이 저도 어렸을 때 정말 많이 들었는데 정체성에 있어서 되게 혼란스럽기도 하고
4: 맞아요.
5: 그런 얘기를 들으면 부모님한테 이 얘기 들었다가 나 진짜 쫓겨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중요한 질문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4: 일단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게 나는 이 집의 이제 진짜 구성원이 아니라는 생각. 아. 그래서 왜 뭔가 근원적인 존재론적인 공포를 좀 다 느끼셨었잖아요.
1: 네, 그렇죠.
4: 거기 가면
3: 저는 근데 그때 엄마가 있는 그래서 것처럼? 더 열심히 했어요. 여기서 쫓겨나지 않을까. 이 집 안에서 내가 쫓겨나기 싫어서 열심히 살았지.
0: 엄마가 잘
3: 들으시면서 열심히 살아.
6: 아니, 그런 마음으로 엄마들은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우리 와이프도 계속 그 배틀리한테 유난히 많이 그래요. 너무 안 들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지금
4: 맞아요.
6: 교수님 얘기 들으니까 사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4: 부모님들이 어떨 때는 좀 장난스럽게 겁주려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아 이제 이거는 정직하게 얘기 안 하겠구나 엄마가 아빠가 그렇게 생각해서 더 이상 이제 성적인 호기심을 공유하려고 안 하죠.
1: 아,
4: 그리고
1: 그렇구나.
4: 또 나중에 이제 진실을 알게 됐을 때 나는 엄마 아이야 이걸 알게 됐을 때는 배신감 좀 느끼잖아요. 왜 날 그렇게 힘들게 했어?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딸은 옛날에 그 지가 놀렸던 걸 복수하려고 그러는지 초등학생 되니까 오히려 지가 자기는 원래 그 이 대기업 회장 딸인데 병원에서 바뀌었다.
6: 아,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것 같아요.
4: 그래서 자기는 부모를 찾아갈 거다 이러면서 저를 또 막 돌리더라고.
3: 어쨌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엉뚱한 상상을 하는 아이들 모습이 참 귀엽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눈으로 본 생명의 탄생,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0: 아닌 것 같아.
1: 알?
0: 어, 뭐야? 알인데?
2: 알? 네?
3: 양수, 양수.
2: 그게 뭐야?
4: 그쵸? 엄마 뱃속에서 아기 동물이 나오는 거야.
1: 그 양수 알지, 양수. 응. 양수를 감싸주는 거야.
2: 오, 예쁘다. 똑같아.
5: 어머.
0: 오, 꼬리 있다. 신기한 꼬리가 또 있어. 자기 꼬리 하나, 엄마 꼬리 하나. 이제 나올라.
2: 어머, 우와, 신기하다. 형 나자마자?
0: 어떻게 헤엄치는지는 아는가?
4: 나오자마자 헤엄치는 걸 알고 있나 봐.
0: 너 귀여워.
2: 귀엽지?
0: 응.
6: 너도 귀여워.
2: 진짜.
1: 딸이지? 애기 맞네.
2: 다리가 나온 거예요?
1: 근데 알처럼 생겼다가 나온다, 그지? 아까는 알같이 생겼는데, 그지?
0: 저게 뭐야?
3: 저것도 막이야, 막. 그 새끼를 보호하는 막이 있어야 되고, 저게 터져야지만 새끼가 나올 수 있어.
2: 양수 설명을 엄청나게 아이 눈높이에 맞춰 잘해주시네요.
0: 근데 저거 아기 왜 안 나와?
3: 엄마가 힘을 줘야 돼. 힘 주고 있잖아, 지금. 힘을 주니까 하고 나오니까 나오잖아.
1: 경태수 저렇게 태어났어.
5: 어, 놀랬다. 놀랬어, 지금.
0: 아빠. 나는 어떻게 생겼어요?
7: 혜나는 엄마랑 아빠가 사랑해서.
2: 약간 지진하신 것 같은데요.
7: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지금은 엄마랑 아빠랑 만나서 서로의 씨를 주고받고 그걸로 해나를 해나를
2: 살게 말이 길어진다는 거는 나도 이제 버퍼링이
0: 조금 좋은 얘기인 것 같아.
7: 좋은 얘기인 것 같아?
2: 좋은 얘기.
0: 엄마 뱃속에 있는 씨 아빠
2: 진짜 훅 들어오면 뭐라고 대답할지
0: 모르겠어. 그거 어떻게 만나?
2: 어떻게 말해야지?
5: 아, 뭐가 아닌 것 같은데. 아, 이거 엄마 진짜다.
8: 레고를 보면 안 맞는 블록이 있고 딱 맞아 떨어지는 블록이 있잖아. 그것처럼 엄마의 몸과 아빠의 몸에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만나면 아기 씨들이 다닐 수 있는 통로가 생겨서 그 부분을 이렇게 만나서 아기가 태어나게 된 거야.
5: 추상적이긴
0: 엄마,
5: 한데.
0: 나는 엄마가 나왔잖아.
1: 그치, 너 나왔지.
0: 배꼽에서 나왔어?
2: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저도
6: 맞죠.
1: 배꼽에서 나온 건 아닌데.
0: 배꼽에서 나온 거 맞잖아.
1: 아니야, 배꼽보단 살짝 아래인 것 같아.
2: 아니, 아래 맞긴 한데.
9: 말씀을 못하는데.
0: 왜 아래야?
1: 배꼽은
10: 근데 체온 저에게 있으면 약간 골철인데
1: 크진 않아서
0: 셋째 나아져.
1: 셋째 나아져?
5: 셋째
1: 나는 두 명이 좋은데?
0: 왜?
1: 아린소에 더 사랑해줄게. 그래도?
0: 응.
1: 그래? 노력해보자.
2: 노력해보자. 누가 노력을 하나요?
5: 아, 웃기다.
2: 결국 부모라면 피할 수 없는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빠, 아이는 어떻게 생겨요? 아빠, 알려주세요.
10: 엄마 어디 갔지? 솔직히 이 질문은 제일 조금 혼란스럽거든요. 부모들은 제일 조금 당황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2: 그래서 우리 성스러운 패널분들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이가 엄마, 아빠 그래서 대체 아이가 어떻게 생기는 건데? 라고 묻는다면?
11: 저는 뭔가 이 아빠의 에이스와
2: 에이스 뭐야?
10: 에이스
2: 아, 내가 가지고 온 에이스?
11: 아빠의 에이스와 에이스? 그리고 엄마의 어떤 보석이 만났다? 뭐 좀 이렇게
2: 보석, 엄마의 귀한 것과 아빠의 그 에이스
11: 예.
12: 저라면 약간 뭐랄까 아빠와 엄마의 몸이 뭔가 하나로 이렇게 합체가 됐을 때 그때 이제 우주의 균이 모여서 우리가 평화가 나타나는 건데
11: 엄마 보여줘 보여줘 어떻게 하는데 합체해 로봇 합체야
12: 너희들 자면 할 수 있어
5: 야 빠져나왔다
2: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10: 저는 솔직히 쿨하게 그냥 아빠 청자가 엄마 난자를 만나서 아기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하죠.
2: 차라리.
9: 보통 이제 이 질문은 아이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뭐 언제 배웠을 수도 있고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보통 만 3세에서 한 5세 정도에 이런 질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단순한 성적 호기심이 아니라 나 어디서 왔냐는 나의 어떤 존재론적인 그런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잘 발달하고 있다는 기특한 증거죠. 네.
11: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좀 많이 그렇죠. 컸다라는 생각으로 네. 박수 쳐줄 만한 일이기도 하겠네요.
13: 이게 아이들이 여러 가지 기관을 다니고 놀이터에서 다른 친구들이랑 놀고 거기 가면 동생들도 있고 뭐 이렇게 임신한 다른 엄마들도 있고 하잖아요. 이런 여러 사람을 보면서 호기심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심오한 질문이어서 이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답해 주려고 막 노력하시는 것보단 정성껏 성심껏 대답해 주는 게 부모로서 굉장히 중요한 태도인 것 같아요.
10: 아니 뭐 그렇긴 하지만 아이들은 여기서 안 멈추잖아요. 거리를 물고 계속 물어보잖아요. 네. 아, 사랑하면 다 생겨? 아 정자가 어떻게 들어가? 뭐 어떻게 나오는데? 이렇게 그냥 그 수심이 계속 나오잖아요.
2: 그럼 그렇게 하지. 빨리 숙제. 숙제 했어? 너 지금 어제 그 일기 다 썼어?
10: 다 했어. 다 했어. 근데 윌리엄 지금 이제 4학년 됐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 2차 성장 그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친구 와서 얘기하는데 옆에 또 벤틀리 있어요. 근데 벤틀리가 이 귀가 거의 레이더 수준이에요.
2: 둘째들은 또 달라.
10: 아빠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2: 형이 무슨 얘기하는
10: 거예요? 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 수위 조절 때문에 좀 그 조심스러워.

0: 없거든요.
1: 맞아. 사실 그 수위 조절은 이 오히려 이 부모님의 어떤 마음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한 남자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엄마랑 택시를 타고 포경수술하러 가는데 엄마 포경수술 왜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이제 너무 당황한 거죠. 근데 얘가 여기서 끝냈어야 되는데 기사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저씨는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들 너무 불편해하는
2: 거라네.
3: 빨리 운전하고 그냥 내려드리면 되는데 갑자기 포경수술까지 네. 오픈해야 되니까 네. 기사님도 당황스럽죠.
1: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아저씨도 되게 당황하고 그러니까 네. 이 친구가 그렇게 생각했대. 아, 이 얘기는 어른하고 할 게 아닌가 보다. 어른을 불편하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이후로는 친구들 혹은 뭐 인터넷 이렇게 검색하면서 알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4: 근데 이제 그렇고 잘 지나가면 그래도 다행인데 문제는 이제 한번 사건이 한 번씩 터지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부모는 인지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얘가 벌써 이렇게 컸구나. 가르쳐줬어야 됐는데 이제 나중에 후회를 하신단 말입니다.
5: 저도 이제 저희 딸이 뭔가 이제 물어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머뭇머뭇하다가 그래도 이제 한 번은 좀 제대로 설명을 해야겠다 싶어서 전문가를 만나서 그분이 알려주신 대로 그러니까 클레이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뭐 아기 씨와 자궁 이런 걸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냥 뭐 그냥 꼬추 이렇게 하고 뭐 찌찌 뭐 이렇게 약간 아이들 보고 눈높이를 맞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얘기하긴 했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부르면 좀 안 되는 건가요?
1: 뭐 안 된다고 말할 건 없지만요. 네. 이런 소중이나 고추나 찌찌 같은 유아어를 사회생활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위급한 상황이나 뭐 아이랑 얘기를 해야 될 경우에 아이가 뭐 선생님이나 혹은 부모나 의사 선생님하고 경찰하고 얘기할 때 혼동이 되지 않게 하려면 정확한 명칭을 갖고 있는 게 더 좋죠.
0: 진짜 맞은 얘기 같은데 며칠 전에 벤틀리가 근데 아빠 먹는 고추도 있고 내 몸에 있는 고추도 있잖아요. 그 어떤 건지 뭐 내가 그거 크게 생각 네. 못했거든요. 애들 입장에서 충분히 네. 그럴 수도 있거든요.
4: 맞아요.
6: 근데 저는 지금 저희 첫째 딸 우미가 만으로 이제 4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음순이라는 말을 오래전부터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음순이 뭐 가려워, 음순이 아파, 따가워라는 표현도 되게 잘하고 좀 단점이 음식점에서 음식을 남기지 마세요가 있었는데 이게 뭐야 해서 아 그랬더니 그 식당에서 음순할 때 음이구나.
7: 태어나는 거야 음순이.
1: 음순은 음경처럼 성기의 일부인 거고 음부라고 하는 게 사실은 맞죠.
5: 그래요. 근데 선생님 교수님 거의 이제 해대도 쉽지 않게 또 이렇게 배워본 적도 없고 또 이렇게 네. 써본 적도 없어서 네. 쉬운 일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네. 들지만 그래도
1: 해보시는 게 좋아요.
5: 네, 알려주신 대로 한번
6: 외쳐볼까요, 언니?
5: 음부, 음경, 음순.
3: 하니까 안 어렵네.
2: 노력 많이 했다.
3: 연습해야죠. 여러 번 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네.
5: 자, 그럼 우리 출연진 분들은 정확한 명칭과 위치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실지 즉석 테스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했거든요. 네, 이렇게 했는데 남성 어디가 아래에도 난 모르겠다. 어디가 위에?
3: 이렇게.
5: 남자 건 우리 또 은지 씨가 맞춰주세요.
6: 제가 맞추는 걸로.
0: 아, 이거 뭔지 솔직히 영어로 명칭 뭔지 다 알겠는데
5: 네?
0: 한국말로 뭔지 잘 모르겠어요. 남녀 다 할 수 있어요.
5: 할 수 있어요.
0: 예, 뭐 남자의 뭐 테스티클, 뭐 testes, scrotum,
5: 뭐 어디 말하는 거야?
0: 비너스,
5: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영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이 안 돼서
3: 죄송해요. 그건 저희가
0: 이제
5: 확인이 안 돼가지고 그건 저희가 확인이 어렵고 한국말 명칭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쌤 씨.
0: 자궁. 여기. 지금 여기?
5: 어허? 오, 근데 쌤씨가 한국말 진짜 잘하셔.
0: 여기?
5: 난소. 뜨거운
0: 그리고 나팔관.
5: 선생님 정확하죠?
4: 정말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쌤님은 정말 100점입니다.
5: 우리 은지 씨도 궁금합니다. 당연히 알 것 같긴 한데.
6: 아이 기본이죠. 아이 관광에서 이제 여기 오줌 나가는 선이니까 요거는 요도겠네요. 그렇죠. 관광에 연결된 거는 그렇고 요거는 뭐 제일 유명한 뭐 고환인 것 같고요.
5: 그리고
6: 여기 이게 음경. 그렇죠. 이게 음경이고 정관.
5: 정객이 다니는. 정액이 다니는 정관.
4: 아주 정확하고요.
5: 다 초면이에요.
1: 부모조차 자기 몸의 정확한 이름이나 위치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왜 아이들이 이제 수학 문제 같은 거를 가져오면 뒤에 이렇게 참고서 뒤에 다 보고 이렇게 해서 풀어주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성교육도 부모님이 먼저 책을 좀 보고 그 혹은 뭐 요즘 좋은 영상도 되게 많거든요. 보고 먼저 공부한 후에 아이

0: 라고 얘기하면 훨씬 좀 낫겠죠.
1: 맞아요. 그래서 때가 왔다.
0: 네.
1: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다.
0: 진짜요?
1: 예.
0: 아빠의 페트 폭격 성교육. 그럼 과연 성공했는지 한번 볼까요? 아, 정규 씨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2: 네.
0: 가족, 네 가족.
1: 맞아요.
0: 아, 너무 행복해 보인다.
3: 우리 엄마 뱃속엔 어떻게 들어갔어요?
4: 그건 엄마랑 아빠랑 사랑해서 생겨났지.
3: 어떻게 사랑하면 아기가 생겨요?
4: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엄마랑 아빠랑 이렇게 손을 꼭
0: 당황하셨는데요?
4: 잡고 그러니까 이게 아름답게?
1: 여보, 무슨 소리야?
0: 무슨 컨셉인 거야
5: 혹시 양복 입고 있어요?
1: 집에서 항상 양복 입고 있잖아요.
6: 드디어 때가 왔군. 우리 아이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줘야 할 때가 왔어. 너희들의 탄생은 마치 영웅의 탄생이랄까?
3: 우리가 영웅이라고요?
6: 그럼! 우리 그러면 한번 알아보러 갈까?
7: 자, 이곳은 전 세계에서 매일 벌어지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경기, 바로 생명 탄생의 현장입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을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빙꼬리를 빙글빙글 돌리며 돌진하는 정자 선수단! 홀로 출전해 에너지를 모으는 땅자 선수입니다! 이어서 다들 준비가 된것 같은데요. 자, 그럼! 땅!
0: 오, 달려가네요, 달려가네요. 신나게 달려가요, 지금. 네.
7: 이야기하는 순간, 그저 일부가 여자의 몸속으로 진입했습니다.
0: 좋아해. 진입했는데
7: 이
0: 좋아해요.
7: 포스가 만만치가 않네요. 정자 선수단, 지뢰에서 출발해 자궁을 지나 지금 나팔관까지. 약 20cm를 이동해야 하는데요. 한뼘 정도로 짧아 보이지만 정자는 우리 머리카락보다
0: 너무 작잖아요,
7: 작다는 사실.
0: 정자. 그런데 이게 기운이
7: 20cm는
0: 느껴집니다.
7: 자기 몸에 약 3,000배! 이르는 거리죠. 꼬리 하나에 의지해서 헤엄쳐가야 합니다.
3: 우와, 진짜 대단하다.
0: 귀여워. 아주 귀엽다, 너.
7: 오늘 팀플레이가 정말 예술입니다. 앞쪽에 정자들이 먼저 길을 열고, 뒤쪽에 정자들이 그 길을 따라서 세차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0: 러닝크루 같아요.
4: 그렇죠.
0: 네. 앞서원이 리더가 있으면 쭉 따라 걸어가죠.
7: 안타깝게 몇몇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서 길을 찾아야 할 텐데요. 과연 어떡하냐?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난자 선수가 지금 신호를 맞추려고 있습니다. 야, 이 덕분에 정자들이 다시 한 방향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줘야 됩니다. 자,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나팔관에 진입을 했습니다. 거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까워지고 있어요.
0: 만났어.
7: 드디어
5: 야, 축제네, 축제.
7: 세포가 살아나됩니다. 수정입니다. 야.
0: 고생하셨습니다. 수정,
6: 얘들아, 정자들과 난자 만남 장난 아니지?
3: 근데 아직은 아기처럼 안 보이는데요?
6: 맞지. 이 정자와 난자가 만난다고 해서 바로 아기처럼 보이진 않아. 진리야, 너 자유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기억나?
3: 엄마 배가 엄청 불렀었어요.
6: 바로 엄마 자궁 안쪽 벽에 자리를 잡고 나서 약 10개월 정도 엄마와 함께 있는 거야. 그렇게 하고 너희들이 짜잔 하고 선물처럼 탄생하는 거지. 어때?
1: 모르는
6: 탄생의
1: 게
6: 비밀?
1: 모르니까.
6: 너희가 진짜 슈퍼 영웅인 것 같아?
3: 우리 가족 모두 슈퍼 영웅이야.
6: 맞아. 우리 가족 모두 슈퍼 영웅!
0: 아, 너무 좋다. 이렇게
4: 재밌었어요.
0: 배우면 내가 스스로 되게 특별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것 같아서
4: 맞아.
0: 너무 좋다.
1: 사실 저도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야기해주면서 아이들의 눈빛을 보잖아요.
6: 너희가 3억 명의 국가대표 정자 선수단 중에 당당히 1등으로 들어온 금메달리스트다. 이렇게 이야기해줬더니 아.

0: 그냥 어깨가 이렇게 막 올라가더라고요.
1: 너무 즐겁게 잘 봤습니다. 귀에 쑥쑥 들어왔어. 네.
2: 진짜 저는 특별히 그 엄마의 난자가 난자도 되게 인자하게 생겼었잖아요. 난자가 예쁘더라고. 아니,
3: 컬러가 예쁘더라고. 컬러가 딱 예쁘게. 네. 저도 아이를 낳고 깨달은 건 진짜 한 명 한 명 이 소중한 슈퍼히어로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4: 맞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네. 청규 씨한테 좀 돌발 문자 질문 있을 수도 있거든요.
5: 네,
4: 갑자기요? 네. 1등 못한 나머지 청자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런 얘기 물어보면 그렇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지.
5: 지금 그 사실 저는 그 죽은지도 몰랐어요. 그게 죽은 거예요?
3: 왜냐면은 3억이 달렸는데 하나만 됐으니까 2억 9,900
2: 다 죽은 거잖아요.
5: 아 죽었구나. 나 어디로 간가 가 있다고 생각을
3: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5: 어디로 가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6: 아 그러니까요. 저도 이 질문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비유적으로 우리가 꽃가루가 막 공기에 날리잖아요. 네. 식물들도 보면. 그리고 그중에 씨앗이나 꽃가루가 일부만 이렇게 태어나서 또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고 하잖아요. 이게 자연의 섭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난자와 정자가 서로 맞는, 화학적으로 서로 맞는 정자와 난자가 서로 픽하는 그런 과정에 좀 더 가까워서 어떻게 보면 협력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7: 완전 다른. 그래서 관점을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자 친구들이 달리기를 해서 1등을 한 게 아니라 뒤에서 이렇게 무사히 도착하도록 서로 뒤에서 도와줬다, 연대해줬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1: 야, 근데 진짜 듣다 보니까 다 싸워서 이겨서 내가 살아남는 이런 생각보다는 다 같이 이 하나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서로 돕는다. 이게 팀워크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협력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4: 어벤져스예요. 어벤져스.
3: 어벤져스.
4: 어벤져스 다 모여놓고 그렇게.
1: 그렇지. 부모가 다 공부를 해서 알려준다라고 하지만서도 걱정되는 건 그 이후에 아이가 그러면 그건 알겠고 엄마. 그래서 아기는 어떻게 생겨? 그러면은 뭐 뽀뽀하면 생기는 거야? 아니면 뭐 같이 자면 생겨? 이렇게 질문할 때.
6: 입학 전에는 씨앗이나 동물 같은 거 비유를 활용해서 엄마 아빠의 아기 씨앗이 만나서 네가 이제 시작이 됐고 뱃속에서 너가 자라서 태어났다 이런 정도로 설명하고 초등학교 정도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자기 몸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거든요. 그때부터는 정자, 난자, 자궁 이런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구체적으로 인과관계를 설명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7: 네, 그래서 입 밖으로 이렇게 내놓는 연습이 되게 중요해요. 아까 왜 부르신 것처럼 각각 그 종이를 나눠드렸죠?
5: 아, 네. 네.
7: 그거를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 꽃 속 암술과 수술의 꽃가루가 만나 열매가 맺히듯 아빠의 씨앗, 정자와 엄마의 씨앗, 난자가 만나서 네가 시작된 거야.
3: 한 편의 시 같아요.
1: 맞아.
7: 너무 잘하셨어요.
8: 아빠의 정자가 엄마 몸속의 길, 지를 따라 헤엄쳐가서 난자와 하나로 합쳐지는 걸 수정이라고 해. 그러면 아기가 자라기 시작하는 거야.
4: 성관계라는 특별한 사랑의 행동을 통해 정자가 전달돼 정자와 난자가 만난 수정란이 엄마의 아기방에 안전하게 자리를 잡는 착상을 거쳐 10개월 동안 자리가 된다고.
1: 10개월 동안 자라게 된단다. 10개월 동안 자라게
4: 된다. 10개월 동안 자라게 된다. 죄송하지만 성관계라는 단어가 조금 전 주말부터 조금 힘들었어요.
1: 그러니까요. 네,
5: 쉽지 않아 보였어요.
1: 당황스러워. 아니 저도
4: 저는 지금 이게 지금 식은땀 나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저도 약간 성관계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괜찮나? 순간 저도 멈칫하게 되거든요. 이게 부모 마음이 딱 그거 같아요.
2: 맞아요. 문득 드는 생각이 피임. 안 돼. 약간 그냥 이런 말부터 떠오르거든요.
1: 우리 딸은 안 돼. 늦게.
2: 맞아.
1: 늦게.
7: 근데 성교육은요, 실제로 연구 결과에서 성교육을 잘하면 첫 경험이 미뤄져요. 예. 그러니까 왜 몰라서 사고를 치는 그런 일이 훨씬 더 뒤로 미뤄지겠죠. 저라면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가 몸도 마음도 다 자라서 단단하게 어른이 되면 그리고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면 사랑하는 상대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성관계란다 이렇게 얘기해 줄 것 같아요.
5: 맞아. 그 책임이란 부분도 굉장히 또 중요하니까. 네.
1: 자, 그렇다면 이제 부모가 얼마나 뜨겁게 사랑해서 나를 낳았는지 또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자라는 9개월의 과정 요거를 설명해 주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또 들어요.
6: 정말 필요하고 좋은 교육인데요. 어떤 행위와 그로 인한 결과가 과정으로서 이어진다 이런 걸 보여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책임

0: 에 대해서 좀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1: 그 엄청난 무게와 그 힘든 과정들을 견뎌내거든요. 오늘 그 숭고한 무게를 직접 한번 느껴보실래요, 쌤 씨? 느껴보실래요?
2: 그래요. 제가 한번 이렇게 입고 올게요.
3: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2: 아니, 뭐 이거. 근데 체험했고 뭐 정글도 갔다 왔고 이거 그냥. 괜찮은데요? 괜찮은데요? 괜찮은데 왜 이렇게 이 걸음이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걸어가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1: 아니 근데 걸을 때는 좀 약간 다리를 벌리고 걸었어요.
2: 그러니까 이거 자원이 조금 다르긴
3: 몸이
2: 해요.
3: 몸이 뒤로 좀 기울어지죠.
2: 아, 몸은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1: 맞아,
2: 뒤로.
1: 맞아요. 난살 때는 저는 기억에 양말 신는 거 이게 힘들었거든요. 요걸 한번 제가
2: 저기 양말 신는 게 원래 힘들어요.
1: 네. 이거 한번 주워봐봐요. 이거 진짜 어려워. 아, 이거 진짜 어려워.
3: 아이고, 우리 천재는 또 뭘 떨어뜨렸네. 엄마들 했던 거니까요. 주워보세요.
1: 넘어질까봐 걱정돼. 힘들죠? 어때요?
2: 잠깐만, 숨 좀 차요. 숨 차요.
4: 형님, 지금 여기 핏대어 섰어요.
2: 아, 잠깐만, 이거 지금. 조금 힘들어졌네. 이거. 한 5분밖에 안 되는데 이거 하루 종일 이게 남편들은 아내분한테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어머니 그리고 우리 아내 정말 존경스러워요.
0: 임신을 하면 체중이 15에서 20kg까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무겁고 내부에 있는 장기까지도 이렇게 막 위치가 바뀌거나 밀려요.
3: 막달에는 진짜 그 이제 뼈가 벌어지잖아요. 정말 손도 못 구부리겠고 골반도
1: 아팠어.
3: 기억나시죠 언니? 막달에 옆으로도 못 눕겠고 천장 보고는 더 못 눕고 엎드려도 아예 눕지도 못하고 진짜 끙끙대면서 막달 보냈던 기억이.
1: 저는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잘 때 사람이 얼마나 푹 자는 게 행복한 건지 막달은요 거의 두 시간 만에 화장실을 가잖아요.
5: 그렇죠.
1: 너무 그게 싫은 거예요. 정말 너무 자고 싶은데 화장실에 갔다 와야 되는데 또 잘만 하면 또 화장실에 가. 저는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6: 바로 눕지도 못하고 옆으로 누워서 자야 되잖아요.
1: 맞아요. 네네. 정말 이렇게 아이들이 슈퍼히어로라고 했는데 우리 진짜 엄마들이야말로 정말 진짜 히어로인 것 같아요.
7: 맞아요. 네.
3: 보고 있냐 이것들아.
2: 계속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3: 맞다.
2: 아, 지금 아, 미안한데
3: 아, 진짜.
2: 말은 이게 있으니까 말은 별로 하고 싶지 않고 무슨 말 하는지 안 들려요.
3: 와이프가 왜 예민했는지 아시겠네.
2: 아니 뭐라고? 가만히 있어 좀. 왜 나한테 얘기해?
3: 그렇지 그렇지.
2: 아 지금 되게 예민해졌어.
1: 혼자 될 것 같아. 그런 거예요.
3: 진짜 그 마지막 과정들 힘들긴 했지만 이 탯줄 하나로 아이랑 내가 연결돼 있었던 정말 그 매일매일이 경이로웠던 그 순간이 너무 그리워가지고.
1: 맞아. 나 진짜 너무 행복했어. 나도 임신했을 때 지금 생각하면.
3: 네.
1: 이 소리 뭐야? 심장 박동 소리. 애기 그죠? 태아 심장 박동 소리 같잖아요.
3: 심장 소리 같아요.
7: 맞아.
1: 예. 네. 뭐야 너무
3: 어머 어머.
7: 와 콧대 장난 아니다.
3: 이렇게 예뻐.
7: 콧대가 한국 느낌이 아니야.
3: 그죠?
8: 외제예요 외제.
3: 약간 외제. 국산은 아니에요. 국산 아니에요. 확실히. 예.
5: 호주산 윌리엄.
3: 아 윌리엄이에요? 윌리엄이에요? 오 어쩐지.
7: 야 진짜 콧대가 다르다.
1: 자,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지금
3: 다르다.
1: 네 명이 성격이 다 달라. 저는 사실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미세하게 엄청 다 다르네요.
3: 아니, 1번은 근데 거의
1: 호가커. 그렇죠.
3: 증명사진처럼 너무 닮은
1: 거 같아요.
2: 그러니까 입술 너무 비슷한데요.
1: 증명사진. 그리고 4번은 입술이 두툼해요. 입술이 두툼한 게 제가 애기는 여잔데?
7: 나는
3: 남자예요.
9: 남자인가?
7: 나 우리 선생님 같아, 선생님. 선생님.
1: 아니에요. 선생님일 수 있겠다.
0: 저, 애착됐어. 아, 저 어렸을 때 사실이에요. 네.
1: 이거 누구예요? 약간 돈이 쫙 깔려있고, 부잣집 느낌이 나면서, 그러면 왠지 이거는 정규 씨예요. 왜냐하면 딸 넷에 아들이 생기다.
3: 그렇지. 그렇지. 맞아.
1: 맞아.
7: 야, 디테일하다, 디테일.
1: 맞죠? 정규 씨 아니에요?
7: 맞아요.
1: 그렇죠.
7: 야, 이거는.
2: 이거 내가 봤을 때 약간.
1: 아, 이거 은지 씨다, 은지 씨다. 딱 봐도 은지 씨다.
3: 아니, 여기가 똑같다.
1: 여기가 똑같다.
3: 어머, 너무 신기하다. 여기 똑같다.
1: 네.
7: 와, 근데 진짜 똑같다.
1: 똑같아요. 이거 우리 둘째예요, 근데 둘째.
2: 유일한 흑백 사진.
1: 맞아요. 흑백 사진. 유일하게. 여기서 흑백 사진 나밖에 없어. 아, 이거. 선생님, 배정원 교수님이랑 저밖에.
3: 어머, 너무 신기하다.
1: 자, 근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쨌든 아이를 딱 세상에 내놓은 거 아닙니까? 근데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

0: 봤을 때, 기억해보면 너무 저는 감동이었었는데, 다들 어떠셨어요?
1: 저는 이제 직접 탯줄을 잘랐어요. 그리고 딱 씻기면서 발을 잡고 이렇게 딱 기도하는 눈물이 그냥 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진짜 내 핏줄인가 싶기도 하면서 굉장히 의아해하면서도 너무 설레고 떨리고 또 두렵고 이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0: 맞아, 맞아. 근데 진짜 이게 정말 내가 의도하지 않은 눈물이 그냥 막
1: 진짜
0: 쏟아지는
1: 깜짝
0: 거야.
1: 놀랐어요.
2: 저 이제 의사로 하면 이제 산부인과 이런 거다 해보잖아요. 분만을 처음 본게 아니라 많이 경험을 해봤었고 수술하는 것도 그렇고 자연분만도 많이 봤었는데 이게 제일이 되니까 정말 긴장이 많이 돼서 앉아있지도 못하고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몇 시간을.
3: 저는 엄청 기대했거든요. 그 원래 그 날짜가 자연 하려다가 했어요. 왜냐면 뒤통수 걸린 거예요. 처음 봤을 때 얼굴 작은데 뒤통수가
0: 귀찮은
3: 걸린 거예요. 그 영화 콘헤드 아시죠? 머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0: 찌그러졌어.
3: 그래서 너무 행복한데
0: 안쓰럽고 걱정되죠. 어떻게
3: 머리가 간호사한테 머리 괜찮아요? 왜 이렇게 아이 걱정하지 마요. 근데 와이프하고도 지금 마취가 풀지 않기 때문에 나오지도 않고 내가 혼자도 있네 누구랑 얘기할 수 있는 상황 아니거든요. 막 외국인 친구한테 말해 지금 애 낳는데 머리가 이렇게 나 너무 행복한데 애가 머리 너무 걱정되는
0: 맞아.
4: 맞아. 뭐 이렇게 간접적으로다가 보신 분들 얘기 좀 지루하게 잘
0: 들어보겠네요. 메인으로 조금 딱
4: 그렇죠.
0: 드릴게요.
4: 메인으로 좋은 경험하신 것 같은데 이제 뭐 자연분만으로 애기 둘다 낳았는데 정말 진짜 힘 많이 주잖아요. 많이 주고 정말 아픈데 애기가 그 미끄덩 나오는 순간 모든 통증이 사라지거든요. 자연분만은 정말 그냥 시원해요.
5: 자연분만은 마취를 안 하니까 아기가 나오는 순간이 다 느껴지죠.
4: 네, 정말 시원해요.
0: 정말 저는 가끔씩 아이가 말을 안 들 때마다 저는 제왕절개의 흉터를 보여주곤 해요. 내가 이렇게 해서 너를 낳았다.
3: 야, 정말
0: 요 흉터를
3: 사랑이구나.
0: 보여주면서 내가
3: 무섭다.
0: 이렇게 해서 너를 낳았다.
3: 무섭다.
0: 네, 제왕절개.
2: 할
0: 근데
2: 수 없을
0: 진짜
2: 것 같아요.
0: 실제로 아이들이 엄마 이렇게 아프게 낳았어라고 실제로 너무 아파 보이니까 근데 지금 뭐 아무렇지도 않긴 하지만 저는 가끔 이게 좀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5: 그 아이 처음 심장 소리 우리가 듣던 순간 또 입덧하면서 고생하면서도 아기만 건강하기를 바랐잖아요. 그 태교의 그런 시간들을 아이랑 나누는 거 굉장히 좋아요.
0: 참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간절한 기다림 끝에 찾아온 기적인 것 같습니다. 사랑으로 빚어낸 생명, 그 위대하고도 아름다운 탄생의 기록.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느낄지 은지님이 직접 아이들에게 들려줘봤다고요.
4: 네, 맞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얼마나 신나게 놀았는지 가늠도 안 되시죠?
6: 제가 오늘 왜 카메라를 켰냐면요. 저희 녹화 다음날이 저희 첫째 우미 생일이에요. 그래서 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함께 가시죠.
4: 자,
3: 와우! 야!
4: 있어요, 이 안에. 자, 이 안에 선물이 있어요.
7: 나도 같이.
0: 눈빛이 목소리가 들리네요.
6: 이게 뭔가요, 여러분?
8: 이거는 조금 로봇 같아.
6: 로봇 같아요? 우리 3월 28일이 무슨 날이지?
8: 내 생일.
6: 맞아, 우리 생일이야. 그래서 우리 생일 선물을 준비했어.
1: 뭘까?
0: 야, 이거 뭐야? 우미는 약간 로봇을 기대한 것 같은데
6: 사실 집에 있다는 거거든요.
7: 오늘 엄마 아빠가 해줄 얘기는 우미랑 도가 어떻게 우리 가족이 됐는지.
6: 아빠가 오늘
3: 이런 얘기 안
7: 여보세요?
1: 전혀 안 들리는 상황인데.
7: 우미랑 도는 엄마랑 아빠가 낳았지.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만나게 됐을 때 아빠는 너무 기뻤다.
8: 떨어져.
6: 우미야, 너 근데 그거 알아? 엄청 기쁘면 어떤 표정이 되지?
3: 아이고.
6: 진짜 있잖아. 우미랑 도를 처음 만났을 때 엄마 아빠 표정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 이렇게. 너무 행복하면 엄마 눈물이 나.
4: 자, 첫 번째 선물 보겠습니다. 자, 자, 자.
0: 만삭사진. 너무 귀엽다.
6: 똥이 들어있는 것 같아?
8: 아니. 아빠.
6: 아빠도 있지. 근데 아빠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치? 너무 엄청 고생한 거야, 10달 동안.
7: 자, 다음 선물 꺼내주세요.
6: 자, 다음 선물은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

0: 아기 나왔을 때부터
1: 이걸 다 액자를 해놨구나.
2: 네, 액자로 만들어놨어요.
0: 너무 좋다.
3: 이 예쁘고 잘 쓰는 사람들 누구야?
2: 저희 결혼 사진.
0: 그치.
4: 처음 사진을 찍은 것 같았어.
3: 맞아, 맞아. 그땐 정말 정말 사랑했었어.
0: 그때는요? 지금은요? 지금 궁금해요.
3: 도장 보자. 엄마가 우미가 뱃속에 처음 생겼을 때 여기 두 줄이 나와. 그리고 우미가 처음 왔다는 신호였어, 엄마 아빠한테.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엄마 배가 점점점 불러왔을 때 눈, 콧구멍, 입이야. 입술을 우미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우미도 해봐.
5: 맞아, 딱 이 표정이야. 이 표정으로 엄마 뱃속에 들어있던 거야.
3: 이건 우미 태어나서 처음 태어났을 때 입었던 옷. 한번 입어볼래? 한번 입어보자, 그래. 자, 이렇게 꺼내볼게요. 자. 우리 우미가 이게 이 옷이 맞을까? 한번 입어볼까요? 짠! 하고 입혀보겠습니다. 짠! 응애! 작년에 왔던 각설이 아주 지도 않고
4: 정말
0: 콧구멍 어디서 콧구멍 있어?
3: 우미 임신하면 병원에서 우미 수첩을 준다? 우미가 맨 처음엔 엄마 뱃속에 진짜 이만 했던 거야. 씨앗만 했던 거야.
5: 더 시간이 지났더니 이거 우미 얼굴이잖아. 아빠 한번 봐주세요. 아빠 카메라 와, 어때? 아빠?
1: 똑같다.
0: 진짜 똑같아.
1: 진짜 똑같아.
3: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둘째도 똑같이 있는데요. 여기는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주신 사진은 3번에 조금 저장하는 그런 식으로 둘째는 관리가 됩니다.
0: 정리도 안 했어.
1: 원래 그렇게 돼요.
0: 맞아. 둘째는 그냥 대충 저렇게 모아놓는다. 첫째는 세상 뭘 다 모아.
1: 그래서 또 한편으로 좀 미안하고.
0: 맞아.
1: 둘째 사진도 못 찾아요.
3: 찾아보면요. 다 있습니다. 잠시만요. 셋다 똑같이 사랑해. 방법이 다를 뿐.
0: 빨리 정리해놔야 되겠네. 숨겨두기 전에.
6: 우리 초음파 영상도 있잖아.
3: 오, 있지. 이거는 채도, 우미 건 너무 오래돼가지고 없고. 채도 뱃속에 있을 텐데. 채도 갈비뼈, 등뼈 보였어, 방금? 뼈! 오, 옆모습. 얼굴 옆모습. 얼굴. 오, 눈, 코. 근데 우마, 애기가 엄마 뱃속에 살잖아.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
4: 엄마 등골에 깍 잡고 있다.
0: 일리 있다. 애기가 이렇게 꼬꼬 잡고 있다가 나오는
3: 옹수야.
0: 그게 나한테 옹수야.
3: 너 왜 이렇게 모르는 게 없어? 맞아, 엄마 몸에는 산도라고 음순 쪽으로 맞아 이렇게 나오는 길이 있어. 똥 싸듯 심을 때 진짜 똥처럼 이렇게 몸이 말려 있다가 응애 하면서 이렇게 태어난 거야. 진짜 알고 있어, 기억나?
6: 우리 그 출산하는 영상도 있잖아.
3: 맞아. 누워 있는 거 보이지, 엄마? 뒤에 누구야? 아빠야, 아빠. 똥 싸듯 심을 주고 있지.
0: 너무 진지하게 본다,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저 영상을 좋아해요. 첫째 나오자마자 코로나 때여가지고 마스크 쓰고.
3: 귀여워. 감동적이지 않아? 난 약간 감동적이네.
6: 나 눈물 난다,
3: 나도 갑자기
6: 다시.
3: 눈물 나네.
6: 그래서 우미랑 도가 진짜 축복받으면서 태어난 거야.
3: 엄마 뱃속에서 튼튼하게 잘 버텨줘서 고마워. 좁았지? 엄마 뱃속 어땠어?
4: 너무 넓어.
3: 아, 그래?
4: 엄마 진짜 똥 싸는 것 같아.
3: 진짜로 엄마 똥 싸도 신었어.
4: 그래?
3: 그리고 우리 얼굴 조금 똥 느낌 받았을까?
1: 놀랬어.
4: 그때?
6: 엄마.
0: 근데 진짜 저 작은 배냇자골이에 들어갔던 우리 우미가 엄청 컸어요. 엄마랑 저렇게 조잘조잘 이야기를 잘해요.
2: 맞아요. 진짜 그 초음파 사진 보는 것도 좋아하고 자기들이 수첩도 꺼내와서 막 얘기하고.
1: 저도 지금 오늘 집에 가서 바로 뭐가 있는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아이들 태어나기 전마다 항상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아이들 아이들한테 이야기할 때마다 얘들아 너는 진짜 특별한 존재야. 다른 것과 바꿀 수 없어.
7: 애들은 주제가가 있네요.
1: 예, 네, 맞아요.
0: 아, 진짜 멋지다. 네. 아, 진짜 정규 씨 정말 너무 좋은 아빠네요.
8: 참.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초음파 사진, 뭐 태어났을 때 얘기, 뭐 태몽 이런 거 얘기하면 아이들이 정말 눈 반짝반짝하고 보고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고 특별하게 여기더라고요. 저희 어머니한테 혹시 사진 같은 거 있으시냐 했더니 정말 다 통지표, 상장, 사진 이런 거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0: 근데 통지표 상장 얘기는 굳이 저희가 안 물어봤는데.
3: 진짜 안
0: 물어. 아빠도 진짜 우리는 지금 통지표 상장이 왜 나오나 쏟아. 공부 잘하셨나 봐요.
8: 그런 거 아닌가요? 잘 그런 거 아닌가요? 네.

0: 자기 출생 얘기 듣는 아이는 내가 세상에 환영받는 존재라는 거, 또 가족의 일원이라는 거, 이런 데는 순간을 또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한 애착, 자존감을 형성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의 역사를 들려주는 거, 그리고 그 아이의 평생이잖아요, 그게.
1: 아니 근데 지금 전파 사진 보면서 이렇게 감격하지만 나중에 사춘기 와서 누구 낳아달래?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2: 방법은 간단하죠. 애 끌고 와서 다시 들어가. 저 같은 경우는
3: 이거 가능해요?
2: 자세가 다시 들어가.
4: 너무 큰데 어떻게 해야 되나?
1: 소중하다고 말해도 아무 의미 없고 사춘기도 조금 있으면 시작할 텐데 슬슬 엄마 아빠랑 이렇게 분리하고 맞아요. 싶은 마음이 생겼으니까 지금 밀림도 스킨십은 엄청 줄었어요.
5: 벌써 서운해.
2: 아니 진짜 서운해.
1: 섭섭하지만 저거 어렸을 때 우리 엄마한테 똑같이 했어요.
2: 제값
1: 엄마도
2: 거야.
1: 그때 얼마나 소원했을까.
2: 맞아. 맞아.
6: 그때 생각하면 벤틀리랑 윌리엄이 충분히 이해가 되겠어요.
1: 이해되는데 머리가 됐는데 여기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6: 너무 이해합니다. 예. 제발 진짜 우리 아이들이 좀 알아야 될 텐데 말이에요. 우리 엄마의 마음을. 오늘 슈퍼히어로의 탄생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봤는데요. 임신과 출산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최종적으로 배워야 할 거. 그 가치는 어떤 걸까요?
0: 성교육의 가장 기반이 생명 존중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소중하고 남이 소중하다는 걸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아이가 자기 탄생이 부모가 정말 간절하게 기다리고 그리고 그 태어났을 때 너무 기뻐했다는 걸 알게 되면 그 자존감이 정말 단단해지겠죠.
7: 좋은 성교육이라는 게 아이의 질문을 얼마나 무시하지 않고 잘 받아주고 성의껏 대답해주는 게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부모가 아이의 굉장히 좋은 인생 멘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6: 오랜만에 깊숙이 넣어둔 초음파 사진이나 뭐 태교위기 같은 거 꺼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랑 머리를 맞대고 너만의 특별한 탄생 스토리를 들려주는 우리 마법 같은 시간을 갖는 것 이것도 좀 추천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하고 솔직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 모두 성교육해요!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0: 이상해.
1: 왜 이렇게 길게 해요?
2: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되지?
3: 나는 하루에 자녀와 뽀뽀를 몇 번 하나.
4: 와, 50번?
3: 야, 정말.
5: 뭐 할 수 있을 때 많이 해요. 금방 외로워지니까.
3: 야, 13살 저건 1년 남았어, 1년. 24살까지 뽀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4: 저는.
5: 죽을 때까지.
4: 이렇게 적으신 걸로 꿈도 참 야무지다.
3: 우리 모두 성경.

0: 놀이터에서 놀아요.
1: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0: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1: 멋있겠는데?
0: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1: 거기서!
0: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여러분, 음악 좋아하시나요? 아마 평생 나는 음악 듣는 걸 가장 싫어한다,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아마 보통 사람들이면 음악을 다 좋아하시는데, 특히나 요즘은 K-POP의 광풍이 좀 불고 있는데, 사실 저는 클래식 피아니스트입니다. 하지만 저는 대중음악도 좋아하고요. 뭐 락, 팝송,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장르의 음악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클래식 음악은요, 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그램, 광고에도 등장을 하고요. 심지어 여러분들 갑자기 클래식을 듣고 싶으시다 그러면 지하철 화장실에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우리 일상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클래식 음악에 관계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클래식 작곡가들은 누가 있을까요? 지금 번뜩 생각나는 그런 작곡가들? 아마 대한민국에서 의무교육을 받으셨다면 중학교, 뭐 고등학교, 뭐 음악책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법한 그런 작곡가들, 뭐 바흐, 모차르트, 베토벤, 쇼팽, 슈만, 뭐 이런 작곡가들 있죠. 그런데 오늘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클래식 음악이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던 그 시절, 그 시대에는 남성이 아니면 안 된다, 여성은 창조적인 것을 할 수 없다라는 이해할 수 없는 사회적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 우월이 강했던 이 클래식계는 여자라는 이유로 무대에 설 수 없었고요. 작곡을 해도 이름을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지휘봉을 잡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어요. 자, 오늘은 이 남성 우월이란 벽 앞에 섰던, 그리고 그 벽을 뛰어넘었던 여성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19세기 독일에는 맨델스존이라는 작곡가가 있었습니다. 너무 유명하죠. 이분이 작곡한 곡 중에 한 곡을 여러분들께 연주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 곡 들어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곡입니다. 부모님들께서는 90% 이상은 아마 이 곡은 꼭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멘델스존보다 훨씬 더 재능이 뛰어나고 실력이 좋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멘델스존의 누나 파니 멘델스존입니다. 이 파니 멘델스존은 동생 펠릭스 멘델스존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동생 펠릭스 멘델스존보다 더 유명한 작곡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9세기 독일 낭만주의 시대에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요. 여성의 재능은 하찮은 취미 정도로 치부되던 시기였습니다. 파니 멘델스존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성인이 된 파니 멘델스존은 아버지로부터 편지를 받게 됩니다. 음악은 남동생 펠릭스에게는 직업이 되겠지만 너에게는 그저 삶의 장식품일 뿐이란다. 이 여성의 유일한 직업은 좋은 아내 그리고 어머니가 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편지 내용을 이렇게 딱 들으면 왠지 좀 이렇게 부스럽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잔인한 말입니다. 너가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실력이 좋아도 여자는 음악을 하면 안 돼. 그거는 남자들의 직업일 뿐이야. 이거는 네가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어차피 안 된다. 그런 거 실력 키우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보통 이런 가부장적 사회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압박을 했으면 보통은 다 포기하기 나름이겠죠. 하지만 파니 멘델스존은 음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파니 멘델스존이 작곡한 가곡이 6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 3곡을 동생 펠릭스 멘델스존의 가곡집에 사이사이 껴서 출판하게 돼요. 파니 멘델스존의 가곡에 대한 뭐 역사적인 그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펠릭스 멘델스존은 빅토리아 여왕의 초대를 받아서 이 버킹엄 궁에 가게 됩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이 이 멘델스존을 이렇게 보고 나서 제가 당신의 이 작품들 너무 좋아합니다. 그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이 있는데요. 이탈리아라고 하는 가곡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이러면서 이 빅토리아 여왕이 본인이 직접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자, 일단 파니 멘델스존이 작곡한 그 이탈리아라고 하는 가곡 어떤 느낌인지 제가 살짝 한번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듣자마자 어떤 곡인지 아시겠죠? 이 결혼식 때 신랑 신부가 퇴장할 때 많이 연주되는 곡. 바로 멘델스존의 축혼 행진곡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자, 멘델스존은 19세기 독일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그런 작곡가였는데요. 이 멘델스존의 가족 중에는

여러분들 듣기에는 어떠신가요? 굉장히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곡이죠? 이 빅토리아 여왕이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당신의 가곡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펠릭스 멘델스존은 얼굴이 붉어지면서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왕에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폐하 황송하오나 방금 부르신 그 아름다운 곡은 제가 아니라 제 누나 파니가 작곡한 곡입니다. 여자로서 직업으로 작곡을 한다는 것 그 자체가 그 시대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니 멘델스존은요 평생 400곡이 넘는 방대한 작품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가부장적인 사회 억압 속에서도 그녀는 매주 일요일마다 자신의 집 거실에서 음악가들과 청중들을 모셔놓고 자신의 작품을 연주하며 자신의 꿈을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비록 수백 명이 모이는 화려한 그런 콘서트홀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거실이라는 작은 공간을 자신만의 영토로 만들며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꿈을 지켜냈습니다. 파니 멘델스존이 자신만의 무대를 만들며 음악가의 생활을 했다면 반대로 세상 밖으로 당당히 걸어 나와서 온몸으로 편견에 맞선 인물도 있었습니다. 바로 클라라 슈만입니다. 클라라 슈만은요, 여성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그리고 그 당시 전 유럽에서 가장 유명하고 최고의 연주를 했던 여성 피아니스트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클라라였지만

이 클라라는 정작 본인의 일기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여자가 작곡을 하고 싶어 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재능을 가진 여자는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고 내가 그런 작곡가가 되길 기대해서도 안 된다. 자, 여러분들 이 클라라의 일기를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겸손한 걸까요? 아니면 자신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 클라라 주변에 있던 당대 최고의 남성 작곡가들, 뭐 예를 들면 쇼팽, 리스트, 브람스, 슈만 이런 남성 작곡가들 때문에 아마도 많이 위축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클라라가 어떤 피아니스트이며 어떤 작곡가인지 제가 클라라의 곡을 짧게 연주해 볼 텐데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고요. 여성 작곡가로서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떠셨나요? 클라라 슈만의 즉흥곡 마장조인데요. 이 낭만시대 느낌이 물씬 나는 감성 충만한 그런 곡이었죠. 쇼팽의 뭐 녹턴, 즉흥곡, 슈만, 멘델스존, 브람스의 작품과 비교해봐도 손색이 없는 그런 작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클라라 슈만을 로베르트 슈만의 아내 혹은 브람스의 평생 연인으로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지독한 남성 중심적 사상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여류 피아니스트였던 클라라는 슈만과 결혼을 하면서 가혹한 현실에 부딪히게 됩니다. 자, 남편 슈만이 작곡을 할 때면 클라라 슈만은 방해하지 않으려고 연습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클라라 슈만과 이 로베르트 슈만 사이에는 8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이 8명의 아이들을 혼자 돌봐야 됐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완벽한 독박 육아와 경단녀의 위기인 거죠. 거기다가 불행하게도 이 슈만은 젊은 나이에 정신질환을 앓다가 정신병원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클라라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클라라의 인생이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이 8명의 아이를 둔 미망인이 뭘 할 수 있겠냐, 뭐 이렇게 수군거렸을 겁니다. 하지만 클라라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자, 검은 상복을 입고 다시 무대로 올라갔고요. 이 8명의 자녀를 키워야 되다 보니까 이 생계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예술을 위해서 이 유럽 전역을 도는 이 살인적인 연주 투어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처절함으로 세상과 사투를 벌였던 클라라는 이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압도적인 실력으로 세상에 대답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이 지휘자, 이 마에스트라라고 불리는 여성 지휘자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지휘자는 아마도 남성 지휘자가 대부분일 거예요. 사실 지금도 전 세계 클래식 공연 중에 여성 지휘자는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휘는 이 클래식 음악계에서도 가장 늦게 그리고 어렵게 여성들에게 문이 열린 그런 영역입니다. 자, 처음 그 문을 두드린 사람 중 한 명이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마에스트라 안토니아 브리코입니다. 안토니아 브리코는요, 평생 지휘자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안토니오 브리코가 들었던 항상 똑같은 말은 여자는 지휘자가 될 수 없어. 그게 전통이야. 라는 말입니다. 안토니아 브리코는 너무너무 유명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최초라는 수식어를 갖고 있는 지휘자입니다. 여성 최초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었던 지휘자. 2018년에는 더 컨덕터라고 하는 안토니아 브리코의 일생을 담은 영화가 나오기도 합니다. 편견의 벽에 맞서서 그 벽을 깨부수며 지휘자로 성장했던 과정을 그린 영화인데요. 브리코는 1930년대 베를린 필하모니 지휘를 하게 됩니다. 이건 역시도 최초예요. 이 브리코 전에는 여성 지휘자가 없었냐? 있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있는 여성 지휘자들은 본인이 지휘를 하고 싶어서 대관을 해서 지휘를 한 거고요. 이 브리코는 베를린 필하르모닉에 초청을 받아서 정식으로 초청을 받아서 지휘를 했던 사람, 그러니까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는 사람이 바로 브리코였습니다. 그 후에 8년 뒤에는 뉴욕 필하모닉을 지휘하며 또 한 번 여성 최초라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지휘, 이 클래식, 남성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실력은 월등했지만 브리코는 상임 지휘자의 자리를 얻지 못했어요. 여자로서 그 많은 오케스트라를 끌고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질 수가 없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았던 시기였죠. 이 세상 모두가 너는 안 돼, 너는 틀렸어 라고 말할 때 오늘 이야기한 여성 음악가들은 좌절하지 않았고요. 자기 자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설령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남들이 보기에는 다르게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누군가의 가능성을 미리 재단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고유한 빛을 있는 그대로 따뜻하게 바라봐주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가 만든 규칙이 늘 정답이 아니었듯이 세상이 그어놓은 일방 통행로가 삶의 유일한 길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만의 템포와 멜로디가 있습니다. 세상의 차가운 시선이나 편견, 쓸데없는 말들 때문에 너무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의 용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하지만 슈베르트가 그 절망 속에서도 결코 주저하지 않고 폭발적인 에너지로 곡을 완성해 냈듯 저 역시 음악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예술이 필요한 이유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방랑하고 있을 때 음악이 어쩌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삶을 지켜주는 그런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김용진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극복을 하시나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 저에게 힘이 되었던 음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연주한 곡은 슈베르트의 방랑자 환상곡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곡의 시작은 굉장히 웅장하고 당당한 그런 느낌, 그리고 거침이 없다라는 느낌이 좀 드실 겁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방랑자의 이미지와 좀 어울렸나요? 여러분에게 방랑자는 어떤 의미일까요? 길 잃은 세상 속에서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 한편으론 사회적 규범이나 정착 생활의 구속을 벗어나 물 흐르듯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이 곡을 작곡한 슈베르트는 이 곡을 작곡할 당시에 건강도 굉장히 안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돈도 한 푼도 없었던 20대 중반의 청년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된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인생을 살다 보면요, 누구에게나 다 어렵고 힘든 시절이 있기 나름입니다. 무작정 그냥 힘들 때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부푼 꿈을 안고 이 나만의 음악을 펼쳐보고자 러시아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유명한 피아니스트들을 많이 배출한 나라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러시아 사람들이 갖고 있는 피아노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해요. 거기다가 유럽 사람들은 등치도 크고 등치가 큰 반면에 손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큰 악기를 물리적으로 다루는 데 있어서는 러시아 사람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 사람이 피아노를 친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아니 뭐 동양 애들이 쳐봤자 얼마나 치겠어? 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들이 좀 있어서 러시아 유학 생활은 생각만큼 그렇게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이 러시아의 혹독한 겨울, 그리고 문화적 충격, 이 생소한 뭐 러시아어들,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두려웠고 너무 힘들었어요. 화려한 이상과 현실의 차이는 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사서 고생 그 자체였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닌가? 아니, 유학생활이 원래 이런 건가? 내일은 뭐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들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이 생각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 정말 매일매일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고요. 그럴 때마다 이 찾아들었던 음악이 있었습니다. 그 곡이 방금 연주했던 슈베르트의 방랑자 환상곡이었습니다. 이 곡을 들으면요, 마치

제가 이 곡 속에 등장하는 이 고독한 방랑자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을 떠나 타국에서 헤매는 서글픔이 이 음악과 아련하게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슈베르트가 그 절망 속에서도 결코 주저하지 않고 폭발적인 에너지로 곡을 완성해 냈듯 저 역시 음악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예술이 필요한 이유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방랑하고 있을 때 음악이 어쩌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삶을 지켜주는 그런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첫 번째 유학지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은 구소련 시절 러시아에서 최초로 생긴 고등음악원입니다. 1회 졸업생이 바로 차이콥스키였어요. 저도 졸업을 했죠. 그래서 차이콥스키와 저는 동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이콥스키를 차 선배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다가 이 페테르부르크,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도시는 이 뾰트르 대제가 북유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만든 이 계획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세계 3대 박물관 중에 하나인 에르미타지 박물관도 있고요. 그리고 박물관 옆에는 이 네바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정말 풍경이 끝내줍니다. 특히 이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여름에는 백야가 있어요. 이 살면서 백야를 경험한다는 게 정말 매우 특별한 일이었거든요. 특히 새벽 2시가 되면 이게 살짝 노을이 집니다. 그 살짝 노을이 질 무렵 네바강에 있는 다리들이 이렇게 들려요. 멋진 유람선들이 들어오는데요. 정말 장관입니다. 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유학을 하면서 마주한 저의 이야기를 좀 낱낱이 해볼까 합니다. 이 러시아 겨울은 매우 춥고 길거든요. 이 여름과는 반대로 이 겨울, 러시아 겨울 4시만 되면요. 벌써 어둑어둑해집니다. 그리고 겨울에는요. 하루 종일 눈이 내려요.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로맨틱하고 와 너무 이쁘다 막 이러면서 뭐 나 잡아봐라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거기다가 날씨가 조금 풀리기 시작을 하면 그 쌓여있던 눈들이 녹으면서 바닥이 매우 질퍽질퍽하고요. 걸어다니기가 굉장히 힘들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 러시아 겨울도 저를 너무너무 힘들겠지만 그것보다도 저를 더 힘들게 한 게 있습니다. 바로 백인 우월주의입니다. 제가 러시아에서 지하철을 탔을 때였는데요. 지하철을 딱 타서 빈자리가 있길래 이제 가서 앉았죠. 근데 제가 앉자마자 옆에 할머니가 일어나시는 거예요. 뭐 내릴 때가 됐으니까 뭐 일어났겠거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앉자마자 할머니가 어떻게 일어난지 아십니까? 제가 딱 앉는 순간 할머니가 이러고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 좀 감이 오시나요? 그때 저의 상황은 막 가슴이 답답해져 오고요. 열이 오르기 시작을 하고요. 두근거리고요. 뒷목이 막 뻣뻣해지고요. 막 몸이 후끈 막 달아오고 막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그런 상황인 것을 옆에 사람들이 마치 동물원의 동물 보듯 그렇게 막 바라보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시선에 굉장히 막 화가 막 치올라 올랐어요. 정말 이제 한국에 있었으면 당해도 되지 않을 일들을 당하면서 내 노력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자존감이 박살나는 왜 내가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하는지 막 그런 생각들이 막 쓰나미처럼 막 밀려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하철 할머니 인종차별 사건은 사건 축에도 못 끼는 그런 평범한 사건입니다. 그 백인 우월 집단 중에 유색 인종과 피해 축제를 벌이겠다고 공공연히 떠들고 다니는 이 집단들이 있습니다. 바로 스킨헤드들이에요. 문신이 있고요. 이 가죽 자켓에 청바지, 그다음에 워커를 신고 다니고요. 이 허리에 칼을 차고 다니는 이 무시무시한 사람들입니다. 저도 5년 유학생활 동안 한 두세 번 그런 스킨헤드들을 만났는데 저도 지금 팔뚝에 아직까지 흉터가 있어요. 이 힘없는 유학생이라서 그저 유색 인종이라는 이유로 이 폭행을 당하고요.

자존감이 막 완전히 박살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날들이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너무 억울하고요. 그날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그 당시 이 나를 지켜줄 울타리는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 힘들고 괴로웠던 러시아 유학 시절 저를 붙잡아줬던 저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던 음악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음악입니다.

바로 베토벤 비창 소나타 2악장입니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분위기가 따뜻하고 뭐 차분하고 그리고 이 들으셨던 이 아름다운 멜로디는 이 평온하게 마치 다정한 목소리처럼 들려옵니다. 이 베토벤의 비창 소나타는 청년 시절 베토벤이 귀가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오스트리아의 한적한 마을 하일리겐슈타트라는 곳에서 이 요양을 하고 있었을 즈음에 작곡된 곡이에요. 베토벤은 귀가 들리지 않는 상황, 그리고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죽음이라는 운명을 마주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비창 소나타 2악장에 자주 등장하는 리듬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리듬인데요.

네, 방금 주셨던 이 리듬. 따라리라리라리라 하는 리듬이 이 2악장에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 리듬은 당시 저에게 베토벤이 이 등을 토닥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베토벤이 이 등을 토닥이면서 따라리라리라 이렇게 등을 토닥이면서 차분하고 따뜻한 말투로 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용진아 힘들지? 괜찮아. 원래 유학생활 힘든 거야. 야, 나는 귀도 안 들리고 건강도 안 좋고 당장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그 지옥 같은 순간들을 견디다 보니까 내 안에서 다시 살아갈 열정이 생기더라. 지금은 너가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힘들겠지만 조금만 참고 버텨봐. 제가 그 힘든 유학생활을 하면서 혼자 방에서 이렇게 피아노를 치면서 특히 이 베토벤 비창소나타 2악장을 치면서 혼자 이렇게 눈물을 흘리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는 저 스스로 굉장히 밝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러시아 유학 생활 동안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굉장히 우울감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있는 날이 없었어요. 그때 제 마음을 울렸던 비창소나타 2악장은 지금도 힘들 때마다 저에게 회복의 이 힘을 주는 그런 음악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흐른 뒤에 마음이 좀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어떤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던 나를 책임질 수 있는 건 오직 나뿐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0: 좀 외롭기도 하고 나밖에 없다라는 말이 주위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말처럼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솔직한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은 주도적으로 내가 만들어 나간다라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책임질 사람이 나밖에 없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공이 온전히 나라는 것입니다. 예술은 슬픔을 아름다운 에너지로 바꾸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나 스스로를 위로해 줄 수 있고 단단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 또한 예술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당장 클래식 음악회를 가라, 뭐 거창한 예술을 감상해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치고 외로운 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노래 한 곡쯤은 여러분 곁에 두라는 것이에요. 예술을 통해 나를 가만히 좀 돌아볼 수 있고 내가 진짜 원하는 꿈을 다시 찾아가는 것,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이 시기에 예술적인 시간을 삶에 들여놓는 것은 세상의 풍파로 여러분들을 지키고 진정한 자립을 이루게 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예술적으로 삶을 개척해 나갈 여러분의 위대한 방랑을 온 마음을 담아서 응원합니다. 피아니스트 김용진입니다.
1: 저는 사실 가수의 꿈은 없었거든요. 제가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랩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사실 음악을 듣는 것만 좋아했는데 본인이 가야 될 길이 정확히 어딘지는 알잖아. 갈 수 없을지언정 그래도 가봐야 되잖아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불안하더라도 믿고 끝까지 했으면 제 그 인생의 그 모토라고 하죠. 절대 포기하지 말자거든요.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 아무것도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포기하지 마세요.

0: 화면을 소리로 그려줄 수 있을까? 우리는 움직임 하나, 소리에 예민함, 장면 사이사이의 감정까지도 언어로 옮기려고 합니다.
1: 집으로 돌아온 아내 양.
0: 누군가에겐 중요한, 누군가에겐 유용한 시청 원리. 우리는 장면 하나하나에 진심입니다.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0: 수행평가 할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눈물의 저하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0: 지금 벌써 좋아.
1: 왜 이렇게 신나는 좋고. 거지? 저희 오늘 진짜 캠핑 가는 거 맞죠? 아, 아 진짜요?
0: 아, 난 진짜 캠핑이 너무 좋아하는데 잘 됐다.
2: 정인 언니!
0: 우와! 까먹은 거 아니야?
1: 어, 얘들아! 여기! 얘들아, 텐트 칠 준비 됐지?
2: 텐트 근데 나 환소인데 어떻게 치냐? 나 이번에 진짜 못 도와줄 것 같아.
3: 너 그럼 뭐 하러 왔어?
2: 나 걸으러. 나 걸으러.
0: 형.
4: 야, 형 중증 장애냐? 여기서 장애 연차가.
0: 나도 중증 장애.
2: 나도 중증이야.
4: 너네 한 지금.
1: 애들아, 우리 캠핑 가는 거 진짜 기대 안 되는 거야?
4: 근데 나 솔직히 기대만큼 걱정이 돼.
2: 어, 나도 근데 기대되긴 해.
1: 아니 재웅이가 캠핑 전문가래.
2: 어? 아, 진짜?
4: 아니 오늘 옷도 뭔가 캠핑장 사장님 같지 않아?
0: 그러면 약간 그런 느낌. 어. 아메리칸 스타일, 너무 스타일.
4: 아, 그러니까.
0: 자, 홍윤이 형 스타일 옷 보세요. 이렇게 입으면 안 돼요.
4: 왜
0: 왜냐하면
4: 아, 녹아.
0: 이제 분명하다가 녹아버려요. 아~ 너무 아쉬운 겨울에 비가 오면 다 젖어요.
2: 지금 나는
0: 바지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위에는 합격. 제 베스트는 정인 누나예요.
5: 아~ 완전히 아주 좋아. 연말에 왜 캠핑을 가자고 한 것 같아요?
4: 그러니까 왜?
1: 저는 나윤이랑 아직 재웅이가 덜 친해서 두 사람이 친해지기 위해.
2: 아, 우리
0: 근데 누나
2: 친했나?
0: 우리 이미 친한 거 아니에요?
2: 그러니까 우리 스포츠인 아, 되게 정이 우리 페어플레이 하고 있거든요.
4: 그러네. 근데 둘이 친해질 새가 없긴 했어.
5: 자,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4: 오, 네.
1: 뭔데, 뭔데, 뭔데, 뭔데?
0: 뭔데, 뭔데, 뭔데, 뭔데? 아, 저건가? 아, 저건데?
4: 아, 이거 뭐야?
0: 뭐야, 뭐야?
2: 사박이에요?
1: 정말요?
2: 사박?
6: 위에가 뭐가 하나 더 있어. 어? 그럼 차 캠핑인가 보다. 사박인가 보다.
1: 완전 생각 못했어요. 제가 차가 없잖아요? 운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차박은 생각을 못했어요.
4: 일단 거기서 마음이 한결 났어요. 차가 들어오는데 신데렐라 호박마차처럼 너무 이렇게 멋지고 든든하게 느껴져서 이거라면은 내가 그래도 할만하겠다.
5: 자, 여러분! 그 차가 차이가 있어요.
4: 차가 있다고?
0: 전담! 전담! 여기 깨끗하고 여기 더러워요.
3: 차 남바가 다릅니다. 그죠?
5: 일단 팀을 짜야 돼.
1: 이동은 아무래도 원조 남매와 친해지길 바래. 이렇게.
5: 둘둘?
1: 네. 네.
5: 자, 아, 그러면 대표잖아. 가위바위보로 차 고르기.
1: 아, 차 고르기.
4: 누나 해. 여러분, 되는 거 없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1: 이거
4: 보여드리겠습니다.
1: 지팡이 좀 나가겠습니다.
2: 아, 오케이. 누나들.
5: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보세요.
2: 근데 언니는 봐도 모르잖아. 언니 봐도 모르잖아.
1: 야, 이겼다.
2: 아, 이겼다.
0: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3: 자기가 지금 왜 날 때려. 아니.
2: 이거.
0: 괜찮아.
2: 아, 괜찮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3: 난 뭔 차인지 모르겠어.
5: 와, 어떻게 얼어? 잠깐만, 잠깐만. 내려.
0: 와, 좋은 거야?
5: 어, 뭐야?
0: 아, 잠깐만. 잠깐만.
2: 야, 우리가 감성이네.
4: 와, 누나 이게 집이네, 안에 거의.
1: 어머. 얘들아, 우리의 새로운 한 페이지를 위해서.
2: 우리의 연말을 위해서.
3: 안 다치는 캠핑이 되면 좋겠어.
0: 나는 너가 되래, 위하여. 가자, 가자, 가자. 가자.
1: 가보자.
3: 운전석으로 모시면 되죠?
1: 아, 제가요?
3: 아, 네.
1: 아, 네.
3: 야, 내가 먼저 갈게. 따라와.
2: 알았어, 천천히 가, 오빠.
3: 어, 간다.
1: Let's go.
0: 캠핑이랑 캠핑. 아이씨. 벌써부터 하지도 않았는데 힘들다.
2: 그래도 나는 이 차라서 진짜 다행인 것 같아.
0: 차로?
2: 차, 어.
0: 아.
2: 차에서 자는 거잖아.
0: 그치.
2: 어.
4: 진짜. 야, 봐라. 이게 세비고 3년이다.
0: 와, 여기요?
2: 어, 여기야. 여기 봤어? 오면서 시냇물도 졸졸 흐르고.
0: 어, 맞아, 맞아. 오, 우리뿐만 아니라 캠핑하고 있어.
2: 어. 와. 어, 너무 좋다. 와,
0: 진짜
2: 설레.
1: 와, 자연 느낌이 확 난다.

0: 도착했습니다.
1: 겨울을 즐길 준비 됐어? 우와. 캠핑 사장님이세요?
0: 아, 그럼 몇 명이세요?
1: 비주얼이 캠핑 존 사장님이신데.
2: 예약하셨죠?
3: 아니, 뭔가 탐내가 나. 와, 여기 봐. 구량이 느껴져요. 와. 나무 쭉.
1: 여기 맞아, 여기 맞아.
2: 아, 좋다.
4: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사장님, 저희 오늘 4시 오늘 1박 좀 해보고 싶은데 자리 있을까요?
5: 아, 그럼요. 예. 이쪽에 그
3: 좋은 자리 좀 추천해주세요.
1: 자, 어디다 댈까?
4: 오빠, 여기랑 여기 대자.
1: 내가 네 앞으로 간다.
4: 재웅아, 여기.
3: 재웅이는 여기래.
4: 여기, 재웅이 여기. 들어오세요.
3: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4: 더 오세요.
1: 우리 위에 열어서 한번 해보자.
3: 아, 이거를 반대로 해야 돼. 거야?
2: 반대로 해야 되지 않나?
1: 왜?
3: 반대로?
2: 한꺼번에 이렇게 나와. 아니구나. 일단 이거 한번 해봐봐. 해보고 나오. 광경이 나오니까.
1: 아, 이거 맞네. 오, 이거. 아.
3: 일단 정인이. 빼. 일단 빼.
1: 정인이 저기 끝에. 아, 누나 이거 봐봐.
3: 어떻게 하는 건데?
1: 여기 빨간 걸 누르고 있어.
3: 내가 누르고 있어?
1: 아니. 이렇게 눌러.
3: 이렇게?
1: 그렇게 눌러. 누르면은 얘가 이렇게 열려. 얘 옆에 있는 거 얘가.
3: 이거 누르.
1: 그 손으로 누르고 누르고. 이 손으로 열어. 이러고 있어. 나 반대편 열게.
3: 그냥 열렸는데.
1: 열렸네? 아니야, 이거 빠져. 이거 빠질 수 있어. 빼봐. 빠져.
3: 잠깐만요. 이게 뭐야, 근데?
1: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3: 왜 이렇게 물기가
1: 햇빛 가리게. 아,
4: 평탄화를 먼저 하자.
2: 어?
4: 평탄화.
2: 이게 뭐야?
4: 평탄화를 먼저 하자. 맨 뒤로.
2: 이게?
4: 맨 앞으로. 그리고.

0: 뒤로.
1: 네.
0: 오케이.
2: 얘들아, 얘들아. 어? 이거 이렇게 쭉 펴지거든?
0: 어.
2: 근데 이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지붕이 이렇게 펼쳐진단 말이야.
0: 어닝이.
2: 그래서 이 두 개를 어떻게 합칠지.
0: 아.
2: 어, 합쳐서.
3: 그러니까 이거 내가 처음부터 많이 들으라고 했잖아.
4: 아. 너 그 얘기한 거구나.
3: 반대로 해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4: 난 무슨 소리 하나 했네. 아.
3: 이거를 다시 집어넣고 다시 반대로.
2: 아니, 이게 반대니까 얘를 돌려야 되는 거 아니야?
3: 아니, 그럼 이거 따로따로 볼 거야? 우리 따로따로 볼 거야? 그건 알잖아.
0: 더 들어야 돼. 여기.
2: 아니 오늘 안에 지금 뭐 하겠냐고.
0: 오빠 살짝 왼쪽.
2: 와 진짜 오늘 어떡하지? 오늘 뭐 텐트 치다가 그냥 하루 끝나겠는데?
0: 아 그래?
2: 근데 이게 다리 잃어버렸어요. 다리 찾아주세요.
0: 다리요?
2: 다리요.
0: 아, 네.
3: 맞아?
2: 잠깐만. 다리. 아니 내가 생각해보니까 다리요? 옆에 텐트에 가서 물어보려고 그랬거든.
4: 아, 우리가 지금 노답이잖아. 근데 저기 옛답이 있어.
2: 그래.
4: 엄청 잘 치셨다.
2: 여쭤보자.
4: 가서 내가 한번 같이 한번 가볼까? 선생님, 맞아요. 안녕하세요.
0: 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구경 좀 해도 될까요?
4: 선생님, 차 너무 예뻐요.
2: 아, 멋져요.
3: 아, 잠깐만. 내가 어디서 아닌가?
4: 언제 뽑으셨어요?
3: 어?
4: 아, 진짜? 저 P5 알죠? 아, 대박이네.
3: 근데 잠깐만. 내가 조금 긴가민가 하는데. 좀 아, 내가 좀 낙이 있어.
2: 아, 유명하신 분이세요?
3: 내가 좀 유튜브 아니 캠핑에 좀 좋아하신 분은 좀 아시긴 하는데 혹시 맞죠?
2: 어 맞아요.
3: 제가 진짜
2: 맞아요.
3: 아 제가 좀 봤었거든요.
2: 아 그래요인데? 어머 반갑습니다.
0: 진짜로?
2: 어머 아이고 반갑습니다.
4: 저희만 이렇게 내버려.
2: 그래요. 맞아요.

0: 현빈이 좋아하는 사람으로서는 진짜 연예인 보는 기분이에요. 엄청 행운이었죠. 왜냐하면 제가 혼자서 하는 게 정말 막막했는데 이제 구세주 캠핑이라면 무조건 봐야 되는.
1: 아 진짜?
0: 무조건 나와.
2: 그러면은 저희 텐트도 무조건 좀 봐주실래요?
3: 아 네, 한번 진단. 근데 저도 저희는 처음이어서. 근데 저는 저렇게 아내를 한번 꾸며보고 싶긴 했었어요.
0: 맞아요. 봐봐요. 나도 처음이에요.
2: 한번 텐트로 가는 걸로.
3: 아 우선 가보는 걸로. 네.
1: 신나 부탁드릴게요. 가자.
0: 가시죠.
2: 제가 안내부행을 해드릴게요.
3: 아, 감사합니다. 시간상에는이긴 한데.
2: 네네. 네.
3: 아, 근데
2: 이게.
0: 뒤, 뒷모습만 봐도 어두워.
2: 진단 결과를 알려주세요.
3: 우선 이거를 다시 넣은 다음에 좀 더 여유있게 벌린 다음에 할까봐요.
1: 진짜요?
3: 네, 왜냐면 이거랑 이거 지금 맞다 한 다음에.
2: 하나를 세우고, 하나는 집어넣고, 하나를. 여기다가 이렇게 세워가지고 끼워야 되는 것 같은데요?
1: 아, 아~, 아~, 아~ 누운

0: 다들 거리감 각이 너무 없다. 거리감, 아니, 차를, 아니, 너무 붙이거나, 아니, 너무 이제 멀리 이제 해서, 우리가 그걸 수습하는데 조금 오래 걸렸죠.
1: 왜, 뭐 해야 돼요, 이런 거?
2: 저희 근데.
1: 캠핑, 보통 뭐 해요?
2: 원래 캠핑 와서 뭐 해요?
0: 불 피우나?
2: 불도 피우고, 근데 여기 네. 안쪽을 살짝 좀 정리를 해놓고, 네. 그래야지 앞에서 놀고 했을 때 들어가서 딱 아늑하니까, 아. 내부 정리를 좀 간단히 하고.
0: 순서가 다 있구나.
2: 좋은데요?
0: 일단 평산화를.
2: 오. 좋은데요?
3: 아, 오케이, 오케이. 따그랗다. 아,
0: 역시 이랑님.
2: 근데 이 위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요?
4: 어, 그 이게 뭐예요?
0: 맞아, 그 식탁, 식탁이지 않을까?
2: 루프탑 텐트 같은데.
0: 맞아, 맞아, 맞아. 오!
4: 됐어,
2: 몰랐다.
0: 오, 대박.
4: 짜잔. 오! 우리 집으로 갈게.
1: 텐트랑 비교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 나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2: 어, 나도.
1: 그치?
2: 훨씬
1: 안 차박을 안 해봤어요.
2: 요즘 차박 처음이야.
0: 그래요?
2: 제 인생. 근데 되게 좋을걸요? 아, 진짜요?
1: 이란이 몇 번째

0: 타봐 계세요, 오늘의 인생에.
1: 뭐요? 막 세본 적은 없어가지고.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안 될걸요?
2: 뭐요?
3: 그럼 그렇지.
1: 뭐예요?
4: 안녕하십시오.
1: 뭐예요?
2: 감사합니다.
1: 막내, 막내.
5: 갖고 온대, 갖고 온대.
1: 무거워?
2: 무거운데?
1: 오늘 이 메뉴를 보고 같이 지내실지 안 지내실지 결정을 하신대.
5: 우리가 요리를 해서 드리자.
1: 그럼 제가 여기 고기에 어울릴만한 조리 도구를 하나 갖고 올게요.
2: 진짜요?
1: 네, 잠시만 계세요.
5: 네.
1: 우와, 뭔가 있나 봐. 그 캠퍼들 사이에서 또 고기 굽는 그게 있나 봐.
2: 설마 내가 방금 말한 게 소고기인가요?
1: 야, 잠깐만, 잠깐만. 근데 저걸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여기에 좀
2: 뭐지?
1: 뭐예요?
2: 그래, 이거지. 맞아, 이거지. 밥에다가
6: 뭐예요?
1: 네, 이거 넣어가지고
5: 장충
2: 고기 넣고
1: 이거 싸서 그대로 불에 넣어가지고 익혀 먹을 거예요.
6: 진짜 맛있네. 이
2: 주콩을
1: 맛있겠죠? 너무 맛있겠다.
5: 야, 캠핑 차박도 어려운데 그냥 텐트 치는 거는
7: 그치?
5: 훨씬 어렵지.
7: 텐트 치는 거 어렵지.
5: 텐트 쳐봤지?
7: 쳐봤으니까 그만한 빨리 할 수 있는 건데 처음 해본 사람들 있잖아. 진짜 안 돼.
1: 홍윤아!
5: 든든하지 않냐?
1: 나윤아! 잠시 시간 되니?
5: 어? 잠깐만, 우리 지금 손이 없어.
1: 아, 그래?
5: Bye.
1: 손이 나는 Bye. 있는데.
2: Bye.
1: 어떡하지? 홍윤아! 안녕하세요. 저 혹시 손이 있으시면 이거를 혹시 뜯어줄 수 있을까요? 이게 제가 지금 물기가 있어가지고 쭉 찢으면 되는데. 어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사회는 따뜻해요. 오, 따뜻한 물이 나오네.
5: 약간 캠프파이어 느낌으로?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이렇게 네모나게?
2: 이게 네모. 이게 겹겹겹 쌓이는 거. 여기.
5: 아니, 여기에 쌓아달라고 하셨는데, 대장님이? 여기에다가 쌓아달라고, 예쁘게.
2: 이렇게 겹겹겹 쌓이는 거. 맞아. 그렇게 하면 돼, 네모.
6: 근데 이거 어떻게 막아야 호일이 잘 그게 들려나?
1: 근데 이게 그냥 그 고무줄 같은 걸로 딱 묶어야
6: 될 것 같아. 맞아, 묶어야 될 게 있어야 될 것 같아.
1: 이렇게 한 번은 되나? 일단은 해보고. 근데 이게
6: 대장님, 이 정도 많으면 될까요?
1: 네.
6: 오케이.
1: 그 위아래 고무줄 같은 거 없는데 고기 넣어도 안 빠질까요?
6: 그냥 잘 이렇게 들어야겠죠?
1: 그 아니면 통으로 그냥 다 쌀까 봐요. 네.
6: 그냥 꽉꽉 약간 쑤셔 넣어요?
1: 네, 꽉꽉 넣어요. 먹어본 거 맞죠? 저요? 먹어봤죠. 맛있어요. 전 여기다가 그거 넣어봤어요.
6: 뭐요?
1: 이것보다 좀 더 큰 그 대나무 통에다가 그 닭 넣어서.
6: 닭?
1: 닭
6: 얼마나 들어가요?
1: 닭 작은 거, 삼계닭이에요.
6: 아, 작은 진짜?
1: 거.
6: 네. 이거 많이 안 들어간다. 하나 겨우 들어가네.
1: 그러네요. 장작을 조금 팰까 봐요.
5: 오, 패야 돼요?
1: 네.
5: 대박.
1: 다른 거 해야 그러니까 되나?
5: 얇은 거 여기 있어요. 오, 깨졌다.
1: 됐다.
5: 오.
2: 나이스, 나이스.
5: 오, 잘한데. 오, 됐어. 나이스. 쉬세요.
1: 아, 그리고 이거는 네. 제가 여러분 드리려고 어제 남겨놨어요.
5: 뭐예요?
1: 뭐예요? 이거는 자작나무 장작인데.
5: 우와,
1: 이거 진짜 잘 타거든요.
5: ASMR 용이잖아요.
1: 네, 진짜 잘 타요.
5: 이따가 우리 그 캠프파이어 같은 거 할 때?
1: 네.
5: 그때?
1: 아. 그리고 요게 되게 잘 타거든요.
5: 아,
1: 그래서 이거를 껍질을 이렇게 벗기면
5: 네. 얘가 오징어 같다.
1: 네. 우와.

0: 방수 성냥이거든요.
1: 방수? 아.
0: 오, 냄새는 났다.
2: 오, 발이 좀. 달라, 생긴 게 달라.
0: 오, 불이 신기하게 붙었어.
3: 불이 안 꺼진다.
0: 아, 근데 우와. 굉장히 빨리 타네. 우와.
4: 아래에다가 이렇게 좀 넣어주고. 지금 자작나무 껍질로 불을 좀 올리고 있어요, 화력을.
1: 지금 근데 불이 있어요?
4: 이 안쪽에 있어요.
0: 언니, 아. 냄새 나, 혹시?
1: 야, 냄새는 나는데 불은 안 냄새. 보여.
3: 근데 이거 생각보다 불 피우는 거 진짜 어렵지 않나?
1: 너가 지금 자작나무 이거. 소리 들려.
5: 아, 이게 자작나무 소리예요?
1: 타닥타닥.
4: 자작자작? 여러분, 들어갑니다.
1: 와, 들어간다, 들어가는 거 보자.
3: 들어가요? 맛있겠다.
1: 불이 없어졌어요? 와. 들어갔어?
5: 구덩이 들어갔어.
1: 우와, 맛있겠다.
3: 해야 될 것 같네.
1: 이거를 끼워야 될 때.
5: 캠핑의 계절은 언젠가요, 대장님?
1: 겨울이죠.
5: 아, 겨울이에요? 왜 겨울이에요?
0: 아, 근데 겨울이라는 말 알 것 같아.
1: 아, 미쳤다!
0: 뜨겁고 약간 탄 냄새가 나는데 추운 코, 그러니까 추운 바람이 코를 딱 지나갈 때 그게 너무 좋아.
1: 맞아요, 맞아요. 정확해요.
3: 근데 그것도 또 이유가 있어. 여름에 하잖아. 더워. 땀 흘려.
1: 벌레, 모기 있고. 근데 혼자서 주로 해요, 캠핑을?
4: 네, 혼자서 많이 해요. 어제도 혼자 있었고.
3: 근데 저도 유튜브 보니까 거의 다 혼자 찍잖아요.
4: 맞아요.
3: 계속 보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안 심심한가? 약간 싶기도 하거든요. 가끔씩 뭐 남자친구나 아니면 친구랑 같이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 없었어요.
4: 아, 근데 약간 그 혼자 가면 보통 이제 여럿이 가면 2박 3일 정도의 느낄 정도의 느낌을 혼자 가면 1박 2일을 느낄 수 있어요. 왜냐면 좀 그 여유가 엄청 생겨서 같이 가도 물론 즐거운데 이제 뭔가 여유 있게 이거 하나하고 하는 게 되게 좀 풍성하게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0: 진해지는구나, 농도가.
4: 네, 진해져요. 네.
1: 제일 큰 매력은 뭐예요?
4: 제일 큰 매력이요? 제일 큰 매력은 멍 때리는 거?
5: 근데 맞아요. 저 진짜 그거 공감되는 게
3: 똑같아요.
5: 저도 오면서 머리가 되게 이거 뭐라 그래야 될까? 치유되는 느낌? 이게 뭔가 비워지면서 맞아. 단순 작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3: 맞아.
5: 뭔가 되게
3: 깨끗한 몸이야.
1: 그리고 막 뭔가 시간에 쫓기지 않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
5: 그니까
1: 하나.
4: 근데 이제 우리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5: 아, 그래요?
4: 고기가 다른 것 같아요. 네.
1: 우와. 얘들아, 지금 네? 대망의 순간이야.
0: 지금 흑살이 살짝 보였거든?
1: 미쳤어?
0: 그 뚜껑이 까져가지고. 와, 미쳤다. 와, 냄새.
5: 저것도 먹고 싶다.
1: 저것도 먹고 싶긴 해.
5: 와, 야, 이거.
3: 이번에 더 미쳤는데? 이번에 더 미쳤는데? 와.

0: 야, 이거 얼마나 부드러웠으면.
1: 아, 진짜 보쌈 같아요. 먹어봐. 먹어, 나도 먹는다.
2: 아, 우리 막내
1: 한 점 먹어줘.
2: 너무 고소해. 잘 됐어요, 언니? 이게 대나무 그 향이 좀 되어 있어요.
0: 여기요.
1: 와.
3: 아, 진짜 맛있다.
2: 맛있어.
1: 미쳤다. 이게 두꺼운데 고기가 안 질겨.
3: 야, 우아. 너 빨리 먹어라, 야.
1: 그 굉장히 비싼 그 고깃집 한장 이런 데 있죠. 거기서 먹는 것 같은.
2: 진짜 맛있어. 이거 두꺼워서 안 익었을 줄 알았는데 다 익었고.
4: 이 고기는 진짜 수육 같기도 하고 보쌈 같기도 하고 근데 겉에는 또 그 삼겹살 이렇게 구운 것처럼 바삭바삭하고 신나와요 지금.
5: 그 고기 한 점 딱 먹었을 때 그때가 진짜 최고. 캠핑 이래서 하는구나.
3: 이거 두 점이 남았네.
2: 재웅이 안 먹었어.
0: 그러니까 나 먹을까요?
2: 재웅아 쌈장 찍어 먹어.
3: 이건 페토남이 아니라 모렴치남 아니에요? 아니 이거는

0: 짐승남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이게 욕심의 말로입니다. 입안이 터지는 이거를 한 입원에 두 개를 한 입 이렇게 먹는다? 이거는
1: 맛이 없대? 인생에서 처음 먹어본 맛인데
0: 나 이거 소 아닐 것 같은데?
1: 굉장히 이거. 맛있고 혼자 먹어서 너무 죄송해요. 이 맛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싶어요. 정말 죄송해요. 사랑해요 제작진. 근데 전에 캠핑 해본 적 있어요? 일단 우리 셋은 없고 아 재용이만 좀 많이 해본 편이고
2: 아 뭐 해볼 생각을 별로 흥미가 없었어? 아니면 그냥 해볼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
1: 나는 근데 진짜 반반이었던 게 두려운 반 그리고 설렘 반이었는데 집 나오면 고생한다 집순이로서 아 홈 프로텍터로서 그런 게 또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진짜 안 보이니까 캠핑이라는 거는 뭔가 계속 펼치고 치우고 펼치고 치우고 나르고 이동하고 이러니까 그게 되게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겨울 낭만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가고 싶다 그런 설레는 마음도 있어요.
2: 그럼 다음에 또 다 같이 가자.
1: 언니가 있어야 될 것 같아.
2: 갑시다.
3: 그러니까 언니 없으면 사실
1: 아. 오늘 갔었어도
3: 망할 것 같아요.
1: 언니 근데 차박이랑 그냥 캠핑이랑 이런 또 캠핑만의 매력이 달라?
2: 좀 다르지 아무래도.
0: 진짜?
2: 차박은 조금 더 몸도 좀 편안하고 좀 더 아늑한 느낌의 그런 뭔가 그런 게 있으면
4: 심으셔 빨리 끝나고
0: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게 몸이 편한
1: 거 아니 근데 이 정도면 진짜 생각했던 것보다 난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편했어.
4: 나도 빨리 끝난 거야. 이 정도면 엄청 빨리
2: 되게 빨리 끝나고
1: 아니 텐트 쳤다고 생각해봐.
3: 생각보다
1: 이 겨울에 이 겨울 한파에
3: 생각보다 너무 빨리
1: 이만한
4: 그래도 우리 장애인이라고 해서 배려해준 거야. 그만.
0: 누가 배려했어 우리 형 누가?
5: 그래도 텐트 안 치는 거
0: 여기 어디가
1: 배려해? 우리 제작진
0: 아 작가님이 배려 쳐봐.
5: 결국 하루 종일 빼미에 친다.
1: 뭐나

0: 친한 친구로 초대를 했어.
1: 리오나라! 리오나라!
2: 야,
3: 맞잖아.
2: 안 빼고 그런 게 왔네.
4: 진짜 찐. 대학교 때부터 알던 최애 중버.
5: 당에 뭔가 이 어려움에 짓눌리지 않고 친구된 지 30명 만에 고맙다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
2: 와준다 고마워.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0: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귀한 손님이 찾아오는 재원도 앞바다. 이부터 민어의 고향으로 불렸습니다. 산란철을 맞아 민어가 돌아왔습니다.
1: 이게 문이 오른 쪽이야. 콕콕콕 소리가 나. 이게 문이 오른 쪽. 민어는 나한테 보물 같은 존재야.
0: 껍질부터 부레까지 버릴 것 하나 없는 민어. 더위에 지친 몸을 달래는데 이만한 게 없답니다.
2: 민어를 안 먹으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바다가 파도로 성기를 해버리면 빨리 먹어주라고.
3: 맛있어. 셔틀라가 넘어가려고 하니.
0: 여름바다의 귀족, 민어의 귀향입니다. 천혜의 갯벌과 청정 바다를 품은 신안 앞바다. 민어가 나는 여름철이면 고깃배들도 신이 납니다. 재원도에서 나고 자라 도시 생활을 하다 10년 전에 돌아온 하목규 선장도 기대를 품고 바다로 나섭니다. 겨울철 제주 남쪽 먼 바다에서 월동하다가 여름철 산란기가 되면 먹이가 풍부한 재원도 앞바다로 모여든다는 민어.
1: 재원도 바로 뒤 이쪽이가 민어가 아주 서식처예요. 이쪽이. 저기 보이는 백사장이 저 예미라는 우리 마을 이제 백사장인데 저기서도 한때는 민어 때는 이제 이렇게 배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하오리항 그쪽 옆에 섬 테이도라고 또 있어요. 일본 사람들 지배했을 때부터 이게 민어 파시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0: 과거 수백 척의 배가 닻을 내려 배를 딛고 옆 섬까지 건너갈 수 있을 정도였다는 민어 파시. 예나 지금이나 섬과 섬 사이로 흐르는 거센 조류가 비옥한 갯벌을 뒤흔들어 민어가 알을 낳고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답니다.
1: 야차분 지역이라 지금 그나마 이렇게 이제 뻘물이 일어나서 이제 한번 해보는데 조류가 약하면 안 걸리더만요. 조류가 세야 걸리죠.
4: 선장님만의 노하우인가요?
1: 하여튼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다 그렇게 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하시는 분들 지혜를 좀 많이 빌렸지요.
0: 조류가 쓰인 바다에 우뚝 멈춰선 배. 하지만 어탐기에는 아직 아무런 기척이 없습니다. 그때 선장이 긴 대나무를 꺼내드는데요. 바다에 장대를 꽂고선 귀를 기울입니다. 뭘 듣는 걸까요?
1: 이게 지금 민어가 우는 소리 들어보는 거.
4: 민어 우는 소리요?
1: 네. 울림으로 들어요, 울림으로. 이게 물속에서 울면 그 울림으로. 어렸을 때 그 저 실 전화기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울림으로 들립니다. 한 마리가 울죠?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도망갑니다.
0: 민어 울음소리가 들리는 길목에 그물을 들이옵니다.
1: 암초가 있어요. 이제 그 암초 닿기 전에 그물을 뽑을 거예요. 좀만 떠가면. 그래도 조류가 안 가면은 그물도 같이 안 떠가요. 이게 조류가 가야 이게 그물이 이게 딱 땅을 꺾고 가면서 고기가 이제 좀 한 마리라도 걸려 기대를 했는데 오늘은 어쩔란지 모르겠어요.
0: 400m에 달하는 그물을 던져놓고 조류가 그물을 끌어주길 20분 남짓 기다려봅니다.
1: 도시에서는 늦게 직장생활 하니까 애기들 학교 가고 이게 감당이 안 돼, 살림이. 그래가지고 저렇게 큰 배들 저런 어장을 했어요. 어장을 하다가 10년 하다가 이제 다 그만두고 이렇게 적은 걸로 이제 아이고 편히 살아야 쓰겠다.

0: 인간이 산 것이 아니라 육신은 훨씬 더 힘드네. 환장.
1: 한때 재원도에서는 우스갯 말로 민어 띄우는 소리에 잠을 설쳤다라고 할 만큼 민어가 흔했다는데요. 하지만 요즘은 구경하기가 힘들어져 귀족 물고기로 불린답니다. 민어가 올라오길 고대하며 그물을 당겨봅니다.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민어.
0: 민어! 야, 이게 문이 오른쪽이야. 어, 꽉꽉꽉 쏜다. 어, 꽉꽉꽉 쏜다. 어, 이게 위로 오겠죠.
1: 빈 그물만 올리기 일쑤였던 요즘 흘린 땀방울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연이은 묵직한 손맛. 만선도 부럽지 않답니다.
0: 이것도 서울 양반들한테 안 가봐.
1: 민어는 알을 뺀 암컷보다 수컷을 더 친다는데요. 알이 큰 암컷은 그만큼 살이 적고 기름기가 빠지기 때문이랍니다. 이번에도 제법 실한 녀석이 올라왔습니다.
2: 우와, 이건 6kg 정도예요?
0: 아, 6kg 정도.
2: 우와.
1: 성질이 급한 민어는 금세 죽기 때문에 손이 바빠집니다.
0: 피를 빼고 회를 끌어놓으면 그대로
2: 바로 피를 빼야 돼요?
1: 그래야 잡내를 없애고 선도를 유지할 수 있답니다.
0: 까먹는 거예요.
2: 그렇게만 딱 찌르면 피가 빠져요?
0: 네, 연통이고 연통 딱 찌르면 약간 빵꾸내로 보니까 피가 다 빠집니다.
2: 그럼 이렇게 해서는 어디다가 파시는 거예요?
0: 저기 지도 송도 유판장으로 갑니다.
1: 모처럼 민어 8마리를 건졌습니다. 민어가 향한 곳은 작은 섬에 있는 위판장. 연안에서 갓 건져올린 싱싱한 생선이 모이는 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민어가 거래된답니다.
0: 나 보면은 내일 아침에 여기에 가요.
2: 저기 누가 훔쳐가면 돼?
0: 카메라가 수십 대 있어.
2: 오늘 고생하셨는데 잘 받아야 될 것 같아요.
0: 잘 주겠죠. 고생하고 받았는데 잘 주시겠지.
1: 고기는 바다가 내어주는 대로, 그 값은 내일의 운에 맡겨봅니다. 고요한 새벽을 깨우는 경매사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한창 때는 어판장 바닥을 가득 채웠다는 민어지만 요즘은 물량이 귀해 중매인들의 손짓이 더 요동을 칩니다. 치열한 눈치싸움 끝에 주인이 정해집니다.
2: 경매를 하러 오신 거예요?
3: 아니지, 나는 우리는 상인이지, 상인. 아까 중매인은 저렇게 파란색 조끼 입으신 건데. 근데 우리 같은 상인들이 와서 중매나 조그라도 내려줘야지.
2: 그럼 어떤 거를 좀 사달라고 요청하는 편이에요?
3: 좋은 거?
2: 좋은 건 뭘까요?
3: 비싸도 좀 좋은 거? 와봐요. 이런 게 좋아. 눈이 반짝반짝해야 돼. 신선도를 저 피 색깔로 봐, 피 색깔로. 저렇게 빨개야지.
2: 가격은 어때요, 오늘?
3: 너무 비싸요. 천어 수치 같은 경우는 98,000원에서 65,000원까지 나왔어.
1: 수컷 민어는 킬로그램당 6만 원 선. 잡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다시 풍어가 들기를 기다려봅니다. 경매를 마친 민어가 향한 곳은 인근 수산물 상가. 여름 민어를 찾는 이들이 많아 곧바로 전국 각지로 팔려나간답니다.
3: 민어하고 여름 민어하고 틀린 게 뭐냐면 여름 민어는 사골 국물처럼 정말 뽀얗게 나와요. 근데 겨울 민어는 아무리 끓여도 그렇게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름 민어를 더 많이 찾으시는 거죠.
4: 민어 사러 왔습니다.
3: 날마다 오세요.
5: 날마다 오세요?
3: 이렇게 비싼 민어를. 아, 걱정이야. 망할까 봐. 그 어떻게 잘하고 있어, 솜씨가 좋은 게.
5: 아, 그러면 식당 하시는 거예요?
4: 예, 식당 하고 있습니다. 저 오늘은 두 마리 가져가려고.
5: 두 마리요?
4: 예, 예.
3: 우리 가져갈라.
1: 이장홍 씨는 아무리 비싸도 좋은 민어를 고집한다는데요. 오늘도 큼지막한 두 마리를 챙깁니다.
4: 가보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3: 내일 또 만나요.
4: 예.
3: 내일 만나고 난다든지 아게.
1: 이장홍 씨를 따라 연육교를 건너 도착한 곳은 임자도. 재원도와 함께 민어 산란지로 꼽히는 섬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4: 지금 이게 4kg 살짝 넘거든요. 5kg가 살짝 안 될 겁니다. 제가 쓸 때는 더 큰 놈 많이 쓰거든요. 네, 조금 서운하긴 합니다. 사이즈가.
1: 민어는 덩치가 큰 만큼 부위마다 맛도 먹는 법도 제각각이라죠. 두툼한 살점은 회로 즐기고 뼈는 푹 고아 진한 국물을 낸답니다.
4: 보이시죠? 이 젤라틴처럼 소 골같이 막 많이 나오고.
5: 우와.
4: 소 사골처럼 뽀얀이 여기에 있는 영양성분들이 싹 빠져나서 사골국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1: 껍질은 살짝 데치면 쫄깃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
4: 민어 뱃살인데 이게 앞놈하고 손놈하고 틀려요. 앞놈이 더 이제 뱃살이 얇고 식감은 조금 덜하죠. 그 대신 이제 불에가 좋아요. 도톰하니 또 이게 기름기가 확 또 올라오거든요.
1: 별미 중에 별미라는 민어 불에. 복사꽃처럼 연분홍빛을 띠는 민어회는 담백하면서도 부드럽답니다. 버릴 것 하나 없는 바다의 보물입니다.
4: 도시에서 살다 들어오다 보니까 이것저것 좀 많이도 했는데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 지역의 특산품을 대접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싶어서 민어 가지고 음식들도 개발해보고. 민어라는 이 생선은 좀 각별하죠.
1: 민어 덕에 섬에 뿌리 내릴 이유를 찾았다는 부부. 이곳은 아내가 나고 자란 고향인데요. 한때는 벗어나고만 싶었던 섬이었지만 이제는 떠나고 싶지 않은 터전이랍니다.
6: 어렸을 때는 이제 엄마 아빠가 바다에 나가시니까 저희가 일을 많이 했거든요. 눈 뜨면 일하고 해야 되는 그게 반복적인 생활들이 좀 힘들었던 거죠. 지금은 이제 밖으로 나간다면 제가 싫은 것 같아요. 이제 안정기에 들어있는데 또다시 밖에 나가면 그 복잡한 생활들이 싫은 것 같아요.
1: 육지 사람이었던 남편은 지역의 보물인 민어로 다양한 요리를 개발해 요리 대회에서 실력까지 인정받았답니다. 여름이면 민어 맛을 보려는 이들로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7: 민어 맛이 그렇게 좋다고 아주 소문이 나 있습니다. 중국 건방. 민어를 안 먹으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바다가 파도로 성기를 내버립니다. 빨리 먹어주라고.
1: 백성들이 즐겨 찾는다고 민어라 불렸다지만 요즘은 귀한 별미로 대접받습니다. 부위마다 골라먹는 재미도 쏠쏠하다죠. 특히 부레를 먹으면 민어 한 마리를 다 먹은 것과 같다죠.
8: 맛있는 부레.

0: 나오자마자 불회를 딱 드시네요.
1: 예, 불회, 민어는 불회를 모아준다.
2: 정말 쫄깃쫄깃하게.
3: 안쌀, 바깥쌀, 이거 머리쌀입니다. 지느러미는 꼬리 지느러미. 자, 이게 바로 한 마리 다 묶는 겁니다, 민어 한 마리. 진짜 맛있어요, 정말. 진짜 맛있어요. 기름으로, 참기름으로 나온 것처럼 고소해야 돼요, 진짜.
4: 섬 어르신들이 찾는 또 하나의 별미는 뽀얗게 우러난 맑은 민어탕. 더위에 지친 기력을 채워주는 섬 사람들의 으뜸 복다림이랍니다.
5: 시원해갖고 맛이 국물이. 고향탕, 고향탕. 완전 지리가 맛있게 돼.
6: 기력이 뿔끔뿔끔 나요.
7: 배가 아픈 게 기력이 올라오죠.
8: 맛있죠. 맛있어, 맛있어.
9: 첩첩하고 넘어가라니.
4: 거친 바다가 품어낸 찬란한 여름 보물입니다. 진도가 품은 섬 중에 동쪽 끝자락에 있는 을단섬. 사나운 파도가 쉴 새 없이 몰아치는 독거도. 그 물살을 견디며 갯바위에 뿌리 내린 돌미역은 거친 생명력을 품어 맛과 향이 좋아 국내 명품 미역으로 손꼽힌답니다.
10: 이 미역이 최상품이라. 오늘 이 좁잖아 이게. 잎이 많은 면 이게 상품은 못되고 이 최상품이에요. 이게.
4: 독거도 미역은 끓일수록 쫄깃하고 깊은 맛이나 예부터 혼수품으로 챙겨갈 만큼 귀한 대접을 받았답니다.
5: 여기 휴가지. 여기가 휴가지.
11: 노동이지. 무슨 누가 아니나.
4: 뜨거운 땀방울로 바다가 내어준 보물을 건져 올립니다. 진도에서 출발하는 뱃길. 인근 서물이 있는 여객선은 여름이면 빈자리를 찾기가 힘들다는데요. 설렘으로 가득한 이들이 섬으로 향하는 이유는 휴가 때문이 아니랍니다. 저마다 양손은 무겁게, 발걸음은 가볍게.
12: 어디 가시는 거예요?
5: 독고도 거기 물미역, 이렇게 미역 채취하러 가요.
13: 이제 명절 같지, 미역 딸 때는. 사람이 많은데. 친척된 사람들은 가서 해주려고. 여기.
4: 이맘때면 섬을 나갔던 자식이며 친척들이 미역을 따러 돌아와 미역 명절이라고 부른다죠. 크고 작은 145개의 섬이 새떼처럼 모여있다 하여 이름 붙은 조도군도. 섬과 섬 사이로 물살이 거세 오가는 길도 쉽지 않은 독거도에 닿았습니다. 10여 명이 살아가는 작은 섬이 미역철만 되면 북적거립니다.
5: 우리 애들이 아시는 분, 아이 젊은이들이 해서 그래도.
12: 지금 어디서 오시는 길이에요?
14: 저는 포천에서 와요.
12: 포천?
14: 네.
12: 아버님은요?
15: 저는 옆에 고향 도도에서 옵니다. 미역 명절이라서요. 해마다 와가지고 한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도와주고 갑니다. 시간 되는 사람은 보름 정도 있다 가고.
5: 오빠! 오빠 우리 왔어!
16: 왔어!
5: 고생했어요. 그동안 잘 계셨어요?
16: 우리가 9남매인데 8번째 동생. 또
17: 일곱 번째.
16: 저는 우리 사촌 저 동생인데 집안 사촌 동생
5: 이모딸
16: 유일하게 한 분밖에 없는 이모딸이. 네. 얼른 짐 넣어놓고 미역 따러 가자.
15: 오자마자.
16: 오자마자 가야 돼. 지금 물 받는 시간이라 얼른 가야 된다.
4: 1년에 단 한 달 그마저도 물때가 맞아야 가능한 미역 채취. 게다가 하루 중 물이 빠지는 시간도 놓쳐선 안 됩니다. 이러니 멀리서 달려온 동생들은 숨 돌릴 틈도 없이

0: 없이 바다로 나설 수밖에요. 미역 채취는 정해진 구역에서만 가능한데요. 3대째 이어져 온 가족의 오랜 미역밭으로 향합니다. 돌미역이 자라는 곳은 거친 파도에 둘러싸인 바위섬. 문제는 미역밭에 닿는 일부터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1: 카메라 들고 내리기 힘드시겠는데요.
2: 흔들려가지고 조심해서 내려, 손 잘 잡아 내려.
0: 잠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바다. 모두 안전하게 하선을 마쳤습니다. 거센 물살을 견디며 바위에 붙어 자라는 돌미역. 온몸을 던져야 얻을 수 있는 귀한 보물이랍니다.
2: 큰 파도 한 번 오면 이 세 번이 온다고. 도망가야 돼.
3: 아, 그 진작 알려주셨어야지.
4: 미역 따는 게 되게 위험하네요.
1: 네. 파도 안 칠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파도 쳐.
5: 오빠가 저렇게 파도 치는데 바다 들어가 있으면 불안하진 않으세요?
1: 아, 불안하죠. 위에서 보는 사람은 그 겁나 무섭다.
0: 독거도에서 나고 자라 평생 미역 농사를 지어온 조남매 씨도 파도 앞에선 긴장을 놓을 수 없답니다.
2: 물 빠지고 좀 잔잔해지면 그때 채취하지 기다렸다가.
0: 마음이 급하다고 파도에 맞설 수는 없는 노릇. 때를 기다립니다. 어느새 물이 빠지고 파도가 한결 잔잔해졌습니다. 기다렸던 손길이 바빠집니다. 다시 물이 차기까지 바다가 허락한 시간은 3시간 남짓. 파도의 호흡에 맞춰 미역을 한 줌씩 끊어냅니다.
3: 아버님, 미역은 왜 이렇게 뿌리까지 딱 끊으시는 거예요?
2: 아, 이 귀가 있어야 그 상품성이 있죠.
3: 귀?
2: 네, 이게 귀라 그래, 귀.
0: 독거도 미역은 예부터 임금에게 올리던 진상품이었다는데요.
2: 이 미역이 최상품이라 이 귀도 적고 오늘은 이 좁잖아 이게. 잎이 많은 미역은 이게 상품이 못 되고 이 최상품이에요.
0: 귀한 대접을 받는 만큼 몸값도 만만치 않답니다.
3: 얼마 정도예요?
2: 한 무새 뭐 한 150만 원 정도 가고.
3: 150만 원이요?
2: 네. 스무 가닥이 한 무새예요, 이게.
3: 스무 가닥에 150만 원?
2: 겨울에 개딱지, 개딱지. 개딱지를 고압 세척으로 이 싹 청소도 해내야 돼. 그러면 미역이 안 붙어. 그러고 나서 봄에 이제 5월달, 4월 말 5월달, 6월 중순까지 하나 기르날 때 햇빛 맞으면 다 녹아없어요. 그때 물 뿌려줘야 되지. 자연에서 그냥 한 채취하는 줄 아는데 이거 관리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라고.
0: 자연산이라고 그저 때만 기다려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한겨울에는 갯바위를 일일이 잡고 봄부터는 햇볕에 마르지 않도록 수시로 물을 뿌려줘야 한답니다. 그렇게 1년을 공들여 키워내는 미역. 그야말로 거친 바다에서 짓는 농사입니다.

0: 태풍이 지나가 작황을 걱정했지만 이만하면 풍년이랍니다. 물기를 머금은 미역은 묵직해 옮기는 일도 예산일이 아니라는데요.
1: 그리고 이제 이놈을 이따가 단악을 맞춰서 널게. 도시에서 말하면 이것이 수제예요. 손으로 만드는 수제.
0: 시간이 흐를수록 신선도가 떨어지기에 허리 한번 펼 새도 없이 곧바로 손별 작업이 이어진답니다. 따는 일이 파도와의 싸움이었다면 넣는 일은 시간과의 싸움. 무게를 맞추고 한 가닥 한 가닥 가지런히 펴서 반듯하게 모양을 잡는데요. 이 과정이 상품의 질을 좌우한답니다.
2: 반듯반듯하게 예쁘게 놓으시고.
1: 이거 예쁘게 한 게 우리 애기들이 예뻐.
0: 바다에서 밥상에 오르기까지 사람 손을 거치지 않는 게 없답니다. 미역이 많을수록 독거도의 밤은 더 길어집니다. 늦은 저녁 갓 따온 미역이 밥상에 오릅니다. 바락바락 씻어 살짝 뒤치기만 해도 더할 나위 없는 별미라는데요. 줄기가 야무져서 오독오독 씹히는 맛이 일품.
3: 이거는 저 어디 손가락으로 집어 그냥
4: 맛있어.
3: 이거 먹어야 맛있어.
5: 양말 하나를 똘똘 말아.
3: 먹어라. 아삭아삭해.
5: 네, 굉장히 아삭그리고.
3: 굉장히 맛있다니까.
5: 진짜 맛있다.
3: 갈매도 오늘 가서한 대로 그쪽 물이 다 있어요.
4: 카메라 멘트가 아니야, 진짜로 있다고 하죠.
3: 여름 되면 다 모여, 우리. 동생들이 와서 나 도와주느라고. 제사 때도 잘 안 와, 이 동생들이.
1: 아.
3: 미역하루는 하루 오지. 내일은 묻었다, 초당.
6: 명절 때 나오는데 미역 때문에 오세요?
5: 오빠 도와주지.
7: 아, 힘들지. 도와주려고 오겠죠.
8: 우리도 힘든데, 솔직히. 어려서는 이제 오빠 혼자 하고 저는 담고 이럴 때는 혼자서 엄청 겁이 나요. 가끔 오빠가 물을 끌려갈 때도 있고 이러면. 그게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비니까 오히려 편해. 안 보니까.
1: 위에서 보면 더 불안해.
8: 이 언니가 더 불안해. 그러니까 자꾸 불러. 나보고 들어가지 말라고.
3: 작년에 우리 동생이 빠져갖고 죽을 뿐 왔어.
1: 진짜
3: 놀래갖고.
1: 코 딱 포기가 됐단 게. 물을 세모고 먹어보니까 이제 힘이 없어서 바위도 못 가갖고.
8: 근데 언니는 항상 물에 빠지면 낯은 버리고 미역만 치고 이러고.
0: 저녁을 먹고도 미역 손질은 자정까지 이어졌답니다. 미역 서움으로 불리는 서움답게 독거도의 하루는 미역으로 시작합니다. 몸은 고단해도 미역은 서움 사람들에게는 고마운 효자. 자식 먹이고 공부시키며 작은 서움에 삶을 이어가게 해준 든든한 생업이랍니다.
9: 어제 작업해 바닷가에서 이제 따와서 오늘 아침에 건조를 한 거죠, 이제. 지금. 한 6천만 원 되죠, 지금 바닥에 있는 게.
0: 거친 바다가 내어준 섬 사람들의 귀한 보물. 조남래 씨 가족도 새벽부터 다시 미역과 씨름 중인데요.
1: 끝이 없어. 아니. 일이 많이 비워갖고 나는 진짜 어디가 안 그어져서 놀 시간이 없어. 이놈 끝나면 되돌아서 저것도 손질해야 되니까.

0: 잡으면 돼, 그냥.
1: 아, 이거 잠깐만, 한번 잡으면 나올 것 같아요.
0: 뭐, 여기 있다 잡으면 안 해볼게.
2: 혼자서는 들기 어려운 건조대를 둘이서 손발 맞춰 옮기는데요. 채취부터 건조까지 혼자서는 엄두도 못 낼 일. 미역철이면 가족들이 달려오는 이유겠죠.
3: 이제 좀 시원할 때 너희한테 갑자기 햇빛이 강하게 쬐을 때 넣으면은 미역이 이게 이거. 이제 시원할 때 온도가 낮을 때 물도 빻고 이게 어느 정도 말라야 괜찮지.
2: 시원한 아침 공기 속에서 햇볕에 1차로 물기를 말려줍니다. 섬마을 마당 가득 바다의 진한 향이 번집니다.
4: 바람이 좀 불었으면 많이 말랐을 것입니다.
2: 햇볕이 강해지면 골고루 마르도록 앞뒤를 몇 번씩 뒤집어줘야 한답니다.
5: 휴가도 못 가시고.
4: 이것이 휴가지. 여기가 휴가지.
6: 아이고, 노동이지. 무슨 휴가 아니나.
4: 그래도 도시에서는 우리가 시골 간다면 휴가 쉬러 간지 알아. 이렇게 고달프게 일한지는 모르고.
2: 꾸덕꾸덕하게 마르면 건조장으로 옮겨 한 번 더 말려야 한답니다. 몸은 녹초가 돼도 잘 자란 미역을 보면 그간의 고생을 잊어버리게 된답니다.
3: 바다에서 길어갖고 막 어만큼씩 물에 막 가면은 할랑거리고 있을 때 그때 보면 여기 제일 이뻐. 바다에 달려갖고 가서 보면은 잘 길었나 안 길었나 보고 매일 가서 본다고. 그때는 이쁜데 이거 채취할 때 되면 머리 무거워. 이거 한 3일 하면은 진이 빠져 사람이 잠 못 자니 낮에 덥지. 지 멋대로 마르면 모양이 이제 이게 흐트러져서 안 좋으니까 아, 이 손질을 해야 된다고. 손질 안 하면 안 돼. 그 정성이 많이 들어가도 이게. 이거 아주 소중한 거죠, 여기. 어떻게 보면 보물보다 더 하죠, 이게.
2: 독거도의 여름. 거친 바다에서 길러낸 보물을 지켜갑니다.
7: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저만의 보물을 찾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1: 여기 순대집이 너무 유명하다고 그래서 들렀어요.
8: 네. 물이 남잖아요.
1: 아, 그렇구나. 뛰는 게 아니고 삶는구나.
2: 오래 사랑받아온 추억의 맛부터.
7: 다르다.
2: 거제 바다를 통째로 맛볼 수 있는 밥상까지.
1: 와, 왜?
7: 와, 또.
9: 낙지 나왔어요.
1: 낙지, 산 낙지.
9: 예,
7: 예. 이야. 아우, 고소해. 쌈을 국회 수준인데? 나만 알고 싶은 보물인데, 방송 나가면 정말 많은 분들이 알게 될 텐데. 그래도 보물은 나누는 거 아니겠어요?
2: 눈도 입도 즐거운 보물섬 거제로 떠납니다. 쪽빛 바다와 올망졸망 섬들이 어우러진 거제도. 코끝을 스치는 바람이 이끄는 대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7: 자, 느껴지시나요? 아, 늦여름인데도 여기는 시원한 바람이 붑니다.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저만의 보물을 찾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첫 번째 보물은 이 바람인가? 도시 안에 있다가 눈에 거릴 게 없는 바다 앞으로 팍 나오니까 가슴이 팍 트이는 것 같고 바람도 시원하고 바다 보니까 너무 좋은데 바다 가까이 한번 가볼까요?
2: 그 길 끝에 마주한 신선대. 바다와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절경으로 거제 팔경 중 하나랍니다.
7: 이야, 풍경이 역시 신선들이 논일던 곳 같은 그런 느낌이죠. 여기 이 바위가 간 모양을 닮았다 그래서 갓바위라고 한대요. 그 선비된 자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그 원하는 소원을 빌면은 들어준다라는 또 그런 설화가 있다고 합니다.
2: 야. 두 손에 어떤 간절함을 담았을까요?
10: 무슨 소원 빌었어요?
7: 두렵지 않게 해달라고. 그 무엇이든.
2: 벌써 보물 하나를 찾은 것 같죠?

0: 이번엔 거제의 맛을 찾아 사람 냄새 가득한 시장으로 향합니다.
1: 와, 여름 청가물들.
0: 신선함이 팔딱거리는 시장에 오면 구경만 해도 입맛이 도는 것 같은데요.
1: 소뚜껑에
0: 지글지글 소뚜껑 위에 노릇노릇 익어가는 육전.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1: 네, 손님들 어떻게 앞에만
2: 손님들이요
1: 많이 기다리지예. 지도 속이 빠딱빠딱 탑니다. 어떻게 드릴게요. 기다려주이소. 소리합니다. 어떻습니까?
0: 고소한 사투리로 웃음을 건네주고 넉넉한 인심은 덤.
1: 두 개를
2: 찍어야 됩니다. 푹 찍어야 됩니다.
1: 푹 담가서. 폭신폭신하면서도 그 소고기의 고소한 그 기름이랑 그 맛이 역시 육전. 이렇게 또 육전도 명물인데 또 다른 명물이 있어요? 소개해 주세요.
2: 여러 가지 많은데요. 순대리아 분식.
1: 아, 순대리아.
2: 탑을 구워가지고 탑을 구워야 돼요.
1: 감사합니다. 많이 드십시오. 어떻게 드릴게요. 진짜 많이 파세요.
2: 네.
0: 현지인이 알려주는 맛집은 믿고 따라가 봐야죠.
1: 어머니, 여기 지나가는데 여기 순대집이 너무 유명하다고 그래서 불렀어요.
3: 맞아요.
1: 네. 뭐 때문에 유명하다고?
3: 물에 삶잖아요.
1: 아, 그렇구나. 찌는 게 아니고 삶는구나.
3: 그렇지. 육수에 삶고 소름에서 잡내를 제거하고 이렇게 옛날에 방식대로 육수 잠사는 아무도 없어요. 도대체 학교 다니는 애들은 그 맛을 못 잊으니까 서울 가면 다시 여기 오면 고향 음식이 되는 거래요.
0: 40년 넘게 한결같이 지켜온 손맛이 있어서 언제든 그리운 시절을 꺼내볼 수 있겠죠.
1: 삶은 순대, 엄밀히 말하면 대체 순대죠?
0: 탱글탱글 윤기 자르르한 순대를 앞에 두고 뭘 망설이나요?
1: 여기 저 죄송한데 거제도에서 이거 소금 찍어 먹나요? 아니면 막장 찍어 먹나요?
3: 소금이 아니고요.
1: 막장? 이거 막장? 아.
0: 지역마다 순대의 짝꿍도 다르답니다.
1: 다르다. 순대가 어쨌든 안에 선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썩어끓여서 남는 게 약간 있거든요. 그게 없네. 저는 서울에서 순대를 먹어서 소금 찍어 먹잖아요. 근데 여기 막장 찍어 먹으니까 맛있네. 아, 왜 이걸 찍어 드시는지 알 것 같아요, 이제.
0: 순대 재발견. 자꾸만 손이 가나 봅니다.
1: 간도 촉촉해. 부드러워. 아.
0: 맛도 정도 든든히 채우고 다시 길을 나섭니다.
2: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다도해를 품은 거제. 아름다운 섬들이 지척이라 섬 여행을 하기에도 그만이랍니다.
4: 네,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1: 어디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4: 여기서 이제 이수도.
1: 어디서 오신 거예요?
4: 부산.
1: 부산에서 전부 다?
4: 예. 부산.
1: 아, 부산에서 또 모임이 있으셔서 모임으로.
4: 음식이에 끝내줘.
1: 아니, 음식이 얼마나 끝내주시길래 부산에서 이렇게. 아, 언제부터 오신 거예요? 아니, 섬이 얼마나 좋길래. 어머님들 따라서 섬 여행을 한번 해볼까요?
4: 가요.
1: 가요? 따라가요? 어머님들 따라가면 돼요? 알겠습니다.
0: 이런 게 여행의 묘미 아닐까요? 우연히 만난 인연과 길을 함께하는 것.
1: 처음 가는데 얼마나 걸려요?
4: 7분.
1: 7분이요?
4: 7분.
1: 아, 앉자마자 그냥 도착이네요.
4: 우리 연인 들어가서 하면 안 돼. 이야기할 사이도 없잖아.
1: 아, 그렇구나. 안 돼, 안 돼.
2: 뽀뽀하세요.
3: 둘이서는 쳐다보고 웃다가 끝났네.
4: 입을 맞춰줘, 띠야.
0: 뱃길로 600여 미터를 달려오면 섬 안의 섬 이수도에 닿습니다.
1: 벌써 도착했네요.
5: 어머니들 저 데리고 가요. 저 데리고 가요.
1: 바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지금?
6: 송지로. 송지. 바로 가요.
3: 대한 밥상이 세워져 가지고.
1: 대한 밥상 궁금하다.
0: 이 작은 섬 마을을 찾는 이유는 바로 푸짐한 밥상. 하룻밤을 묵으면 저절로 세끼가 해결된다는데요. 1박 3식을 내는 민박집만 16곳. 집집마다 푸짐한 밥상을 차려내니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답니다.
1: 아, 저 사장님이신가 보다.
6: 사장님.
7: 안녕하세요.
8: 여기 사장님이세요?
6: 예.
8: 아니, 저 여기 섬 둘러보려고 그러는데 터미널에서 어머님들 만났는데 너무 칭찬이 자자하시고.
7: 아, 예, 감사합니다.
8: 그래서 묻어서 왔어요.
7: 여기에 12시까지 식사를 오세요.
8: 아, 네네네.
7: 예, 요 안채라, 예.
0: 밥대를 기다리는 슬기로운 자세. 섬을 한 바퀴 돌며 배를 비워봅니다.
8: 아버지! 지금 아버지!
9: 사랑해요! 우리 이쁜 짓 한번 해봐. 아,
8: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제가 찍어드릴게요.
7: 아, 좋아요!
8: 유후! 오빠, 나도. 오빠, 나도.
9: 아이, 멋져 부려. 하나, 둘.
7: 찍어드릴게요.
0: 풍경이 다 했네요. 이수도의 둘레길은 바다를 길동무 삼아 섬을 감싸듯 이어집니다.
1: 이게 그냥 다리다 생각하면 괜찮은데 이게 출렁다리라고 생각하면 종아리 밑으로 감각이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죠.
0: 거친 파도와 세월이 빚어낸 아찔한 협곡. 섬의 속살로 더 깊이 들어가 봅니다.
1: 와, 이거 3층이네. 와. 자.
0: 잠시 숨을 고르며 마주한 풍경. 잔잔한 쪽빛 바다. 귓전으로 밀려드는 파도 소리. 가만히 있어도 마음의 파도가 잦아듭니다.
1: 마음 안에 있던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슬러지들이 찌꺼기들이 싹 사라지는 느낌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이런 풍경들 보면은 하고 생각이 없어지잖아요. 나하고 그 풍경만 딱 있는 거지.
0: 섬을 둘러봤으니 이제 이수도의 진면목을 맛볼 차례.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솔솔 풍겨오는데요.

0: 민박집은 마치 할머니네 온 것처럼 후끈한데요. 여행객들은 각자 시간을 보내다가 밥때가 되면 모입니다.
1: 짜잔! 식사 맛있게 하고 계시죠?
2: 네, 잘 잡수세요.
1: 아유,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예. 좋은 시간 보내시고, 예. 또 이따 또 오다가 뵙겠습니다, 우리. 예. 식사 맛있게 하세요.
3: 하모, 이게 여름에.
2: 저것도 맛있네.
3: 제철이라, 이게 하모가 이거 진짜 좋은 거라.
4: 여여 문어는 굉장히 부드럽게. 너무
5: 음식도 적절하게 깔끔하게 맛있고.
2: 여자들은 자기 한 입 먹으려고
6: 많이 안 차리니까. 차려주는 밥상이 진짜 맛있다.
0: 어머니들에게 최고의 밥상은 남이 차려주는 밥상이라죠. 거기다 끼니마다 다른 반찬으로 정성껏 차려내니 반할 수밖에요.
7: 당연히가 반전 두 개 정도 손님들 좋아하니까 가장 그냥 하는 거지.
0: 이수도 어부가 갓 잡아 올린 식재료로 바다향 가득한 밥상을 차려냈습니다.

0: 와 회? 와 또
1: 낙지 나왔어요.
0: 낙지.
2: 탱글탱글 산낙지에 담백한 회 한 접시, 향긋한 멍게까지 그야말로 진수성찬.
0: 이건 밥이 아니라 해산물 뷔페 수준인데? 와 사장님. 와 아니 사장님.
1: 예.
0: 순식간에 손님들 오셔서 잔치집 같아요. 잔치집. 1박 3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거를 시작하시게 된 이유가 뭐예요?
1: 왜냐면 우리가 놀러를 가면 집에서도 막 힘든데 밖에나 또 해야 되거든. 네.
0: 그래서 찾아 다녀야 되고 또.
1: 예, 예. 그래서 이거를 시작하게 됐어.
0: 야
1: 대박.
0: 한 이틀만 있어도 살이 좀 많아.
1: 일단 많이 드세요.
0: 네 알겠습니다.
1: 네, 사람도 드시고.
3: 모자라지 말하세요.
0: 모자라다뇨.
2: 어디 맛 좀 볼까요? 입안 가득 펼쳐지는 바다의 보물들. 이런 호사가 또 있을까요?
0: 야, 진짜 호사다 이거는. 부산하게 입안에 다 퍼지는데 와. 몇 번만 주면 입안에 다 없어져.
2: 오늘만큼은 원 없이 먹어봅니다. 이 수도에서 맛보는 마지막 한 끼. 밥 때마다 얼굴 마주하다 보니 그새 정이 들었나 봅니다.
4: 엄마, 아이고야,
5: 어디서? 아이고,
4: 오늘 여기도 다 갈까이다.
5: 요즘도 나가요.
4: 이거하고 같은 이런 집 봤어요.
5: 아유, 최고.
4: 이렇게 좋은 집 봤어요.
5: 명절에 왜 그 온 친척들과 가족들 다 모였을 때 그런 느낌 들어요.
2: 이런 게 밥정인가 봅니다.
4: 아이고, 가위를 계속 그치.
0: 일찍 일어나셨어, 언니?
4: 네, 한 바퀴 지금 돌고 있잖아. 많이 잘 쓰세요.
5: 알겠습니다.
4: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봐요.
5: 네, 네, 언니. 가자미. 다시 지진.
0: 야, 홍합미역국이네. 국물 시원하겠다.
4: 시원해.
0: 시원해요? 와, 홍합 지나다.
2: 또 한 그릇 뚝딱입니다.
6: 수고하셨습니다. 자, 일로 간 거거든.
0: 아, 정말요?
4: 아, 이거 다 가시야.
0: 네, 우리도 나가요.
4: 근데 수고하셨어요. 네, 언니들 잘 가서. 요거 꼭 테렙 놔야 돼. 이렇다, 나는.
0: 부산 뒤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4: 넣어줄게. 우리가 이수도 괴물이거든.
0: 아, 이수도 괴물이.
4: 이름이 이수도
7: 괴물. 자, 여기 보시고. 하나, 둘, 셋.
4: 예쁘게 찍어가지고 편집하면 안 돼요.
2: 길에서 우연히 만나 어느새 추억 하나를 나눠가졌습니다. 작은 섬이 내어준 넉넉한 환대를 안고 돌아갈 시간.
0: 정말 집에서도 그렇게 새끼를 못 먹는데 정말 정말 훌륭한 새끼를 정말 대접받는 느낌으로 받을 수 있었던 그런 기억이, 그리고 이 안에서 만났던 한 분 한 분의 그 반가운 얼굴들이 저한테는 보물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 풍경에 반하고 맛에 반하고 사람에게 또 한 번 반한 여행. 천혜의 황금어장을 품은 남해의 푸른 바다. 철마다 귀한 먹거리가 넘쳐나지만 이맘때 터줏대감은 따로 있답니다.
8: 문어가 이 단지에는 왜 들어가는 거예요?
9: 자기 집인 줄 알고. 옛날 전통. 그게 옛날 전통이라고.
2: 번지수 잘못 찾았다가 무트로 올라온 돌문어. 남해 돌문어가 유독 맛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답니다.
10: 이게 내 인생 보물입니다. 30년을 넘게 문어만 잡고 있습니다.
2: 베테랑 어부를 반하게 한 돌문어입니다. 남해 최남단에 있는 미조항. 전국에서 손꼽히는 수산물의 고장답게 사시사철 고깃배들로 활기가 넘치는데요. 이봉철 선장도

0: 남해와 제주 연안의 얕은 바다에서 주로 사는데요.
1: 길이 너무 긴 거 아니야?
0: 이틀 전 내려둔 줄을 당겨 올립니다. 그런데 문어는 보이지 않고 붉은색 단지만 줄줄이 올라오는데요.
2: 문어는 이렇게 통발로 잡는 거예요?
3: 우리 단지로 가지고 옛날 전통. 이게 옛날 전통이라. 우리 할아버지 때는 그 사기로가 만들었어. 사기로. 단지로. 고무가 아니고.
2: 이 단지에는 왜 들어가는 거예요?
3: 자기 집인 줄 알고.
0: 전통 돌 문어잡이는 미끼도 바늘도 없이 문어의 습성을 이용하는데요. 좁고 어두운 곳에 몸을 숨기기 좋아하는 문어에게 단지는 더없이 아늑한 은신처. 천적으로부터 몸을 숨기거나 먹이를 먹으러 제 발로 쏙 들어가 자리 잡으면 단지째 건져 올리는 겁니다. 문어가 제 발로 찾아들 만큼 이곳 바다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2: 선생님은 여기가 고향이세요?
3: 네. 고향이 고향이요. 이 앞에 서고 여기 문어가 조개 종류가 많아가지고 문어들이 맛이 있고 부드럽고 그리고 물 조류도
0: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전통 방식. 사기 단지가 고무 단지로 바뀌었을 뿐 잡는 방식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위험을 눈치챈 걸까요?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하는데요. 바늘로 꿰어 잡는 게 아니다 보니 올라오다 달아나는 녀석도 있답니다.
4: 이게 내 인생 고민입니다. 30년을 이제 문어만 잡고 있습니다.
0: 바닷속에 내려둔 문어 단지는 모두 12줄. 한 줄에 무려 400여 개가 달려있다는데요. 하루씩 번갈아가며 6줄씩 걷어올린답니다.
2: 하루에 단지를 몇 개 수거하시는 거예요?
3: 하루에 2,500개.
2: 2,500개요?
3: 1kg 넘는 게 작은 것도 없었는데 요즘은 한 1kg 넘는 것도 좀 많이 약이 나오고.
2: 그럼 가격은 어떻게 돼요?
3: 가격도 단가도 많이 올라가고 요즘은 판매가도 키로에 한 2만 원 이상 나가죠.
2: 2만 원 이상?
3: 네. 그렇게 뭐 엄청 먹고 괜찮지 지금.
2: 오늘 그럼 몇 마리 정도 잡으신 거예요?
3: 한 60kg. 한 7, 80만 원 보면 되겠다. 오. 찰리팀도 1당도 만들는데.
2: 어? 저희 1당을 챙겨주시나요?
0: 문어를 빼낸 단지는 다시 제자리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틀 뒤 다시 걷어올릴 테죠.
3: 같은 장소에 자꾸 놓는다 보니 다른 사람들 의장이 있으니까.
2: 아, 그럼 매번 같은 장소에 다시 놓는 거예요?
3: 네. 없으면 이제 이동하고.
0: 요즘 바다 사정이 신통치 않다지만 돌 문어만큼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답니다. 위험을 느끼면 재빨리 달아나고 먹물까지 뿜어대는 영리한 녀석. 먹물을 품고 있어 글깨나 아는 물고기라 여겨 그럴 문자를 붙였다는 이야기도 전해지죠. 오늘 조업도 이만하면 성공. 잡은 문어는 다음 날 아침 위판장으로 보내고 일부는 봉철 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손님상에 오른답니다.

0: 손님들이 이제 찾으시면 그때 미리 주문하면 모임 같은 거 하실 때 사람들이 많이 찾으면 그때
1: 기력 보충에 그만이라는 해신탕. 닭 한 마리에 문어 한 마리를 통째로 넣었습니다.
2: 아, 이집 맛있는 거.
3: 진짜 맛있어.
2: 제주도는 이제 하나에 7만 원, 8만 원.
3: 맞아.
2: 문어가 이 물구럭. 예. 물구럭.
4: 제주도 방안이.
2: 방안이 물구럭.
5: 여기 원래 알던 집이?
2: 모르지.
5: 아, 오늘 처음 오신 거예요?
2: 예. 어? 아니, 3일째.
5: 3일째?
2: 그저께 와가지고 처음 만나서 밥 먹고 계속 여기거든요.
5: 어디서 오신 거예요?
2: 예?
5: 어디서 오셨어요?
2: 우리 선포. 까치 잡으러 왔다가 바람 불고 오니까 이걸로 피양이죠, 피양.
5: 아, 피양 오신
2: 거예요? 피양이 가지고 이제 인연이 되니까 여기서 밥 먹고 하고.
1: 제주에서 온 갈치잡이 선원들이었군요. 바다가 쉬어가라 붙잡은 김에 든든하게 기력부터 채웁니다.
6: 맛있네.
2: 아, 그 집에서 하나 먹고 가시오.
1: 며칠째 바다에 나가지 못한 선원들에게는 이보다 든든한 위로도 없을 것 같네요. 미조항에서 뱃길로 10분 남짓. 봉철 씨의 고향 호도에 갑니다. 이제는 10여 가구만 남아 조용한 섬마을. 호도에서 나고 자라 중학교 때 본섬인 남해로 유학을 떠난 뒤 도시 생활을 하던 봉철 씨는 30여 년 전 고향으로 돌아왔답니다.
0: 올라왔나?
7: 아, 집에 왔어.
0: 어서 집으로.
7: 아, 알았어.
0: 응? 누구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이 비생수 할매.
1: 3년 전 미조항으로 보금자리를 옮겼지만 틈날 때마다 바다를 건너와 고향집을 돌보고 있다는데요.
5: 여기 사시는 거예요?
0: 여기 낮에는 왔다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고 행제들이 전부 다 심해는 여기 아시고 아는 사람도 오면 그래 와서 뭐 전기세 만 원만 주고 자고 가고.
5: 아, 그럼 여기는 옛날 사시던 데
0: 옛날 우리 모친이.
1: 어머니가 떠난 뒤에도 추억 깃든 집을 살뜰히 챙긴 덕에 옛집의 온기는 여전합니다. 반겨주는 이웃도 있어 언제 와도 푸근한 고향집.
8: 사람 세 사람이네. 아이고, 세리 한 대가 없는데 그거 뭐.
1: 이웃 간의 정이 담긴 추억의 맛.
5: 선장님 언제부터 하셨어요?
8: 집 앞에서부터 오래됐어요. 집 앞에서부터 20살에 계시고 함께 오래됐어요. 내가 22살에 갖고 80이다.
5: 80이다. 크시는 거 다 보셨겠네.
8: 우리 형님이 동서 짧고 잘 했대요. 대한민국이 잘 했어요. 뭐 이런 것만 흥미 잘 했어요.
5: 여기 호도 좋아요?
8: 네, 호도 섬에 좋냐고. 뭘 좋아해. 네, 일시발 사는 게 뭘 좋아해. 한번 저런 사람 좋다, 굳이.
9: 시리가 와서 됐다.
8: 아, 빼도 하고, 물에 잡았지, 짜게 잡았지, 메기통발 했지, 고대구리 했지, 가망 했지, 아는 게, 어장이 아는 게 없다. 그래도 우리 어미가 네 시집 와갖고서 이 동네에서 제일 어장 깎게 한 게 네 뿌이다. 알아본 게 없거든. 한 번 다 했거든.
1: 고향에 올 때면 바다에서 잡은 것을 늘 이웃과 나누는 봉철 씨.
5: 원래 문어 손질은 밀가루로 막 닦아 묻혀야 되는 거 아니야?
0: 아니, 우리 형이는 뻘문어가 아니라서 잘 필요가 없어.
1: 남해 도울 문어는 흐르는 물에 살살 씻어내기만 해도 된답니다. 크기는 아담해도 쫄깃한 식감이 일품이라는 돌문어. 먹는 방법도 여러 가지라는데요. 오늘의 요리는 무언가요?
0: 대패 삼겹살하고 문어하고 같이 문어 볶으면 한 마리.
5: 보통 문어는 삶아 먹거나 데쳐 먹거나 그러잖아요.
0: 그래 하는데 우리 여기는 그렇지 않고 문어를 이것보다 좀 작은 거는 문어 튀김을 해도 맛있고 조림도 해고 아 종류가 여러 가지. 엄청 맛있겠어.
1: 이웃집 부엌 사정을 훤히 꿰고 있는 사이.
8: 고추장 필요해요. 마늘. 마늘 까는 것도 다른 건 없고.
1: 조용한 일상에 찾아온 이들이 내심 반가우신 것 같죠.
8: 내 딸 오는 것 이걸 낳고.
5: 네. 어머님은 그러면 여기서는 농사 같은 거지?
8: 아무것도 이제 아닙니다. 농사 뭐지? 아, 이제 팔세 그 제가 생활비 다 대줘요.
5: 여기가 집이세요?
8: 네. 내한테 새끼는 반찬도 생산이라고.
1: 말씀과 달리 냉장고를 여니 하나둘 나오는 손맛들.
8: 여기 튀긴 킨가, 까친 킨가. 이긴 킨 잡힌 건가 모르겠다. 까친 킨데 내가 먹는데.
1: 반가운 마음에 맛부터 보여주십니다.
8: 이건 다 나올 거 아이가. 네, 손 씻을 것 같아. 손 잡사봐. 잡사보고 입에 이어봐. 손대 이먹고. 잡사보고 물만 좀 가가고. 괜찮지요? 괜찮지요? 맛있게.
5: 엄청 잘 익었네요.
8: 나 아침 이만 되면 내가 그 집에 다 먹었다.
5: 이 김치는 직접 담그신 거예요?
8: 네. 오. 같이 사다가 우리 남의 집에 가서 사다가 단지 해놨다. 깨끗이 담아놓고 푹 살짝 묶고 이 사가지 뭐 이거 묶고 또 이제 늦간데 또 담아놓고 건다 아닙니까? 푹 살짝 이 맛이 있거든 이거나.
1: 없는 건 서로 채워주고 있는 건 기꺼이 나누는 이웃사촌. 얼마 전 무릎 수술을 하셔서 걸음이 불편한데도 필요한 것들을 야무지게 챙겨오셨습니다.
8: 그 신을 좀 믿게.
1: 매콤한 양념장을 붓고 자글자글 볶아내면 돌문어 삼겹살 볶음 완성. 서로의 손맛을 더해 푸짐한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8: 양파를 많이 넣으시면 되지.
0: 양파도 많이 넣었다.
8: 여기요. 단어가 잡혔나?
0: 오, 진짜 맛있다.
8: 고추장 매콤해서 맛있다.
0: 아, 물어가 여기서 또 자라졌어.
8: 너무 맛있어요. 더 문에 대해서. 돼지 삼겹살에서 보다 어찌 문에 맛있네. 소라 맛도 나고, 막, 여러 가지 맛이 나요. 소라도 전부 내 맛있을 거다, 전부 쳐라. 무에도 또, 해갖고 끼리다가, 이 꽁지만 잊지 말고 삶아 해야, 뭐, 머리가 보면 죽도서 맛있어, 머리, 무에도. 요 매일 참기름 볶아갖고.
0: 그 삶은 끼는데 배고프.
5: 내가 냄새가 알아. 죽이네요.
8: 예. 해갖고 잡혔어, 이제. 방금 입고 잡혀.
1: 서로 챙기고 나누며 살아가는 이웃. 이보다 든든한 보물이 또 있을까요?

0: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 알고 있었는데 진짜 만나서 반갑네요.
1: 아니 녹음하는데 들어갈까 봐서 못 했어요.
2: 되게 박광수 노래인데 그리고 목소리가 똑같지. 목소리가 너무 예뻐서. 근데 신분 너무 예쁘신데요.
1: 미모에 어거스라고 이 사람들한테.
2: 노래 다음에 가서 들어봐. 너무 좋아.
1: 감사합니다.
3: 사랑하는 사람. 통기타 하나 들고 노래하는 가수 박광수. 고향에서 그녀의 두 번째 무대가 펼쳐집니다. 고즈넉한 남도의 작은 마을 창평. 서울에서 이곳으로 삶의 무대를 옮겨온 지도 벌써 7년. 그 사이 일상도 많이 달라졌답니다. 이 시간에 잠들어는 보았어도 일어나기는 힘들다는 강수 씨. 오늘은 웬일로 새벽부터 바지런히 움직이는데요.
4: 엄청 일찍 일어나시네요.
1: 오늘만 미션이 있어요. 요즘에 오빠 그 농약이라기보다 친환경 단지나 그런 게 물통 좀 차여야지 싫어라고 얘기를 하셔서.
3: 농번기엔 오빠의 호출이 잦아진답니다.
5: 영차.
3: 계절 따라 자연이 빚어내는 풍경들.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을 법도 한데 볼 때마다 선물처럼 다가온답니다.
1: 그림 같잖아요, 유경이. 사람들도 별로 없고. 비현실적이야.
6: 옛날 스타일 기아다, 이거. 뺏기하는 때.
4: 트럭도 운전할 줄 아세요?
1: 그러니까 이제 뭐 처음에 좀 어색했는데 옛날에 저 스틱으로 이거 면허를 땄거든요.
3: 같은 마을에서 농사를 짓는 오빠의 일손을 거두는데 가수라고 예외는 없답니다.
7: 내가 불을 내릴 테니까 꺼내서 차단기를 좀 꺼봐요.
1: 올려? 이거는 파란색이어서 물이 안 보이는데?
7: 바퀴 보면 알아. 바퀴가 어느 정도 깔리는지.
1: 위험한 거 아니야, 이건?
7: 자, 내가 잡고 있을게. 이제 물 꺼주세요.
1: 청개구리.
4: 응?
1: 청개구리.
7: 청개구리. 원래 저기 집이야, 청개구리 집.
1: 거미 잡아먹을.
7: 거미나 날파리.
3: 오빠의 수고를 알기에 가수 동생은 굴착기 면허까지 따가며 농사 일을 거들고 있답니다. 창평의 삶은 가수로서 욕망만 조금 내려놓으면 이보다 좋을 수 없다는 강수 씨. 늘 꿈꾸던 마당 있는 2층 집에 자신만의 특별한 공간까지 마련했다죠.
1: 짜잔, 방송국입니다. 옷가게냐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긴 하더라.
3: 옷가지가 빼곡한 데는 이유가 있다죠. 흡음과 방음을 위한 강수 씨만의 아이디어랍니다.
1: 조명빨입니다. 무엇이든지. 이게 어두우면 안 예쁘더라고. 방송국에서 불러주지 않으면 대중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못 갖는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필요했던 시스템이죠, 이게.
3: 기다리는 대신 직접 무대를 만들어가기로 한 강수 씨. 개인 방송으로 수시로 관객을 만난답니다.
1: 먼저 하게 될 노래들 좀 미리 선곡해놔야 안 바빠요. 아, 그럼 바빠요.
3: 기타를 매는 순간 그곳이 어디든 무대가 됩니다.
1: 반갑습니다. 갑작스러운 번개방송 같은.

0: 같은 오후입니다.
1: 서정숙님 되셨고요. 향하님도 보입니다. 코비타 부사님도 보이고요.
0: 오아시스 같지 않아요? 오늘같이 뜨거운 날 박강수 TV 실방한다 그러고 목 좀 축이는 재미 좀 축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 한번 해볼게요.

케빈님도 목소리 들으니까 더위가 어디로 가버렸다고. 정말 밖에 있는 더위를 싹 잊게 되는, 잠깐은 좀 잊을 수 있는 그런 텀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게 쉼표 같은 삶의 역할이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0: 곡이 200여 곡에 달하는 데뷔 25년 차 포크 싱어송라이터. 창평에 내려온 뒤 쓴 곡이 지난 세월 만든 곡보다 더 많다는데요. 날마다 달라지는 자연을 마주하니 하고 싶은 이야기도 늘어났답니다. 시골의 하루하루가 삶도 노래도 더 풍성하게 채워주는 거죠.
1: 슬로시티 처음으로 받은 그 이름 있잖아요. 슬로시티 1호가 여기 창평이었어요. 마당에 저런 저 풀이라도 심고 꽃이라도 심으려면 다 탔어야 되는데 땅을. 돌이 처치가 안 되니까 제주도 마냥 담을 쌓은 거예요.
0: 그런데 처음부터 시골 사리를 꿈꿨던 건 아니었답니다. 강수 씨가 9년 전 창평으로 온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데요.
2: 여기는 어디예요?
1: 여기 엄마 이제 생전에 거처하시던 곳이고 저기 하얀 거 이제 엄마 계셨었어요. 여기가 안방이었거든요. 저 작은 창이. 맨날 들여다보시고 온 동네에 새들이 저 집하고 이제 저 소나무 집하고 우리 집 감나무에 와서 살았네. 엄마 새소리 듣는 거 좋아하셨고 뭐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임종까지 제가 같이 있어서 좀 아프고 슬프기도 한데 그래도 함께 있어서 다행이었다 싶어요.
0: 엄마의 마지막을 함께했던 시간은 큰 위안으로 남았답니다.
1: 한동안 서울을 가도 전화를 드리면 받으실 것 같고 한동안 여기 있어도 엄마가 저기 계실 것 같고 그게 꽤 오래 가더라고. 그러면서 엄마가 나한테 했던 얘기, 그 목소리, 엄마 방에 들어가면 나는 냄새 이런 게 아직도 엄마 냄새 찾아봐 그러면 어딘가에서 아 이거 우리 엄마 방에서 우리 엄마한테 나던 냄새인데? 그러고 찾을 것 같은

0: 엄마가 먼 길을 떠난 뒤 이곳엔 새로운 인연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1: 풀 잘 내시더니 막판에 네. 못했구나 더여가지고
2: 못 이겨요 못 이겨.
1: 그래도 많이 달렸네. 네,
3: 늦게 오셔가지고.
1: 아무래도 우리 마그마님.
4: 마그마님?
3: 예.
1: 닉네임으로.
4: 그러면은 팬이시라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여기 텃밭에 오셔가지고.
3: 강수님 안 다음부터요. 한 3년 됐습니다.
4: 3년?
3: 예, 예. 화려한 연예인이 아니라 가까운 친동생처럼 이렇게 편안히 팬들한테 대해 주시고 챙겨주시고 그런 면에서 좋아요.
4: 앞에 분은 누구세요?
1: 마그마님, 사랑초님.

0: 팬분들이 많아. 저희뿐만 아니라
1: 부부 많아.
0: 같이.
2: 강수 씨 노래 덕분에 다정한 시간이 늘었다는 부부. 노래로 맺은 인연이 각별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3: 이런 텃밭 그런 전후 생활을 아예 안 해봐서 로망이었고 하고 싶었는데 강수님 만나서 이렇게 측평으로 와서 한 번씩 농사 지으면서 팬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4: 나중에 나 시집 갈 때 뭐 해줄 거야? 꿈을 이루게 해줬잖아. 꿈을 이루게. 텃밭 가꾸기.
0: 노래와 결혼하신 거 아닌가요?
4: 자기네들은 다 알콩달콩 잘 부부들이 잘 살면서 나한테는 무슨 노래와 결혼을 하래.
3: 여겨줘야 된가요?
4: 아니 진짜? 나는 누가 먹여줘?
2: 이곳은 강수 씨 팬들의 아지트.
4: 식당이 되게 커요. 다들 우와 그러더라. 여기 식당이네. 아니 식당이었던데야. 그대로 그냥 쓰는 거예요.
2: 공연장을 꿈꾸며 마련했던 공간이 팬들의 사랑방이 되었답니다.
4: 팬들이 저 먹으라고 뭐 피클도 담아다 주시고 뭐 김치도 싸다 주시고 하면서 제가 먹고 남은 통들인데 또 이렇게 저희가 남으면 팬들 싸서 또 보내기도 해요. 진짜 공동체 같은 진짜 이상적인 삶이야. 농촌에서.
2: 팬들은 귀한 걸 잔뜩 챙겨오고 강수 씨는 정성스러운 요리로 그 마음에 화답합니다.
4: 통째로 들어가가지고 맛있어야 될 텐데 몇 년 전에는 이런 거 상상도 못했던 일상이에요. 진짜로. 살봐.
3: 잘 먹겠습니다.
5: 잘 먹겠습니다.
2: 나이가 든다고 해서 애정이 녹슬 리가 있나요?
3: 그래, 이 맛이야.
5: 정말 끝내줘.
4: 진짜?
5: 진짜 맛있다.
6: 식사를 대기에서 하셔도 되는데 네. 여기서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3: 여기서요? 제가 잘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가수님을 잘 드시게 하기 위해서
4: 무슨 소리야? 하지 마. 제 마음으로도 그냥 오빠 동생처럼 할 얘기 못할 얘기 다 하고 이미 신비감 다 떨어졌어 여기 이 팀들한테는.
2: 스타와 팬으로 만나 이제는 식구 같은 사이 이런 인연이 보물이 아닐까요? 팬들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드디어 꿈꾸던 공연장이 제 모습을 갖춰가는데요.
6: 오늘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많이들 오셔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4: 개인 방송이긴 한데 유튜브 그 직관하는 거? 공개 방송처럼?
6: 자발적으로 와서 또 도와주시는 거예요?
5: 네. 저만큼 몸이 따라서 움직입니다.
7: 네. 함께하면 즐거워. 같이 놀면 재밌고. 같이 밥 먹으면 또 맛있고. 그런 느낌.
8: 모니터 볼륨 여기 있다. 여기 있다.
4: 폰만.
8: 여기 있다. 아.
4: 음악하는 오빠 저랑 일집 때부터 같이 도움받고 제가 든든하게 믿고 같이 동행하는 음악 동지.
2: 먼 길 마다 않고 달려와준 고마운 사람들.
8: 저 휴가인데 저 고향에 가다가 지금 들린 거예요.
9: 강수 씨 좀 도와주려고.
2: 하나둘 객석이 채워지고 작은 공연장이 북적이기 시작합니다. 포크 음악을 좋아하는 이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시간.
6: 긴장되세요?
4: 오늘은 살짝. 생각보다 많이 오셨어요. 콘서트 때랑은 좀 다르게 음향 감독님이 따로 붙지 않기 때문에 그게 제일 소리가 제일 중요한데 혼자 해야 되니까 좀 아쉬웠어요.
2: 드디어 창평의 무대가 시작됩니다.
4: 작은 마을에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계획도 사실 없었다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채워주신 객석 큰 응원 받고 노래 한 곡 먼저 부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0: 삶의 두 번째 무대 창평. 이곳의 하루하루가 노래가 됩니다.
1: 진흙 속에 있었던 건데 그냥 먹어도 되는 거예요?
2: 이게 진동을 주면 쫓겨요.
3: 나는 황토 무대 키우는 물고기가 제일 맛있어요.
4: 땅에서 우리가 농사 지은 거니까 사온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5: 이왕 하는 거 이렇게 식탁에다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0: 좀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연이라고 해요. 작은 연이나 어린 연이라고 부르셔도 좋아요. 오늘 청으로 갈 거예요. 너무 무섭습니다.

병자년에서 13해가 지났습니다. 그때는 제가 갓난쟁이어서 잘 모르는데 오랑캐가 쳐들어왔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와 사람을, 아니 정확히는 여자를 요구했다지 뭐예요.

이런 요구가 처음이 아니래요. 그래서 나라님들이 몰래 따님을 숨기거나 나이를 속여서 혼인을 피했대요. 하지만 불쌍한 우리 공주 아기씨, 꼼짝없이 청으로 불려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공주 아기씨의 뒤를 따르는 시녀 16 중 하나예요. 나라님께서 세문 밖까지 배웅을 하신다는 소문이 있어요. 사람들도 모일 거래요. 그렇담 올 어멈도 그 자리에 있을까요? 언감생심이죠. 얼굴을 못 뵌 지 오래되어 눈물이 앞을 가리지만, 불쌍한 우리 어멈, 그냥 살아계시기라도 하면 좋겠어요. 제 나이 10, 갑자기 청나라로 끌려간다는 소식에 울다 지쳐 몸져 누우셨거든요. 하지만 공노비의 딸인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나라가 부르면 무조건 따르는 것이 신분인 것을요. 이번에 청으로 갈 시녀들은 각 도의 공노비 가운데서 선발한다. 궁인은 안 된다잖아요. 그래도 연말 순위는 끌려오지 않았대요. 참 다행이죠. 선발된 시녀 16, 그리고 유모, 은녀, 궁녀. 우리는 오늘 이역만리로 떠나 다시는 이 땅을 밟지 못할 거예요. 이제 목숨을 부지하는 것만 생각해야 해요. 아직 제 일이 안 정해졌는데 옷을 입고 벗으실 때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요. 귀한 분 옷가지가 참 고와서 만지는 것만 해도 기분이 좋거든요. 아, 그런데 만약에요. 청에 도르곤이 공주 아기씨를 보고 흡족해하지 않고

시녀들도 추하다라는 불호령이 떨어진다면 어떡하죠? 만약 공주 아기씨보다 23살이나 많은 도르곤이 죽은 다음 나쁜 세력에 발고라도 당하면요? 공주 아기씨는 물론 저희도 파리 목숨이겠죠? 혹시 공주 아기씨가 재가를 한다면 저희는 세간처럼 같이 끌려갈 거예요. 아니면 만약 정말 만약에 공주 아기씨가 미망인이라 가여운 마음이 든다면 조선으로 귀환을 시킨다 해도 우리는 어찌 될지 알 수 없어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테니까요. 자꾸 나쁜 생각만 들어 안 되겠어요. 빨래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빨래는 잘하거든요. 8살 적부터 칭찬도 많이 받았어요. 한겨울에도 떼꾸정물이 잘 빠지면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사실 아무 생각을 하지 않아도 돼서 좋은 거지만요. 우리 어머 옷 한번 빨아주고 왔으면 좋으련만. 불호령이 떨어지기 전에 떠날 채비를 해야겠어요. 한 달을 걷고 또 걸어야 한다니 마음 단단히 먹어야지요. 아마 괜찮을 거예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띄엄띄엄 화재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0: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1: 저희 매번 MCP 글 뽑았었잖아요.
2: 네.
1: 지금까지 몇 번 일치 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2: 거의 없지 않았나요? 제 개인적인 취향은 의준하고 산만한 시선이었습니다.
3: 녹이녹입니다. 산만한 시선입니다.
4: 아, 이거 좀 고르기 힘든데 저는 체감하고 다음 PPP 하겠습니다.
3: 만불임즈입니다. PPP입니다.
4: 무릎 김초원 씨 하겠습니다.
3: 양치기 소년단입니다. 컴파인드 화이트입니다.
1: 지난달에 다소 화가 나신 채로 퇴근하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2: 저는 우럭과 꼬북쟁이들이 좋아가지고 어쨌든 웃는 사람들은 두 팀이고 아닌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아, 조금 안타까운 것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래서 여기 선정된 팀들이 더 원하는 바를 잘 이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달에도 좋은 라이브를 또 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기대를 가져봤습니다.

0: 우리가 다양한 팀이 왔다. 또
1: 지금까지 해본 경연 중에서 제일 다양한 것 같아요.
2: 노래가 무아지경이 되는 게 좀 있죠.
3: 보이스냐고 펄스포죠? 약간 상큼파, 달콤파인데 저는 사실 다 보이스냐고 쪽입니다. 성동군 우리 음악을 소개하는 키워드 여름 사랑 향기.

노래 좋네요, 여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코드 진행이 있거든요. 약간 2000년대 초중반 OST 같은 아일랜드나 네 멋대로 해라 이런 드라마에 나왔던 OST들 엄청 좋아해서 그 냄새가 조금이라도 나면 그분 음반을 다 들어봐요. 제가 좋아하는 그 냄새가 확 나가지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거장의 향기가 나는 프로필 사진이 그 퍼페라 그룹 같은 느낌이 좀 있죠. 극적이고 절제된 절규. 메탈이군요. 올라가신 형님들. 이런 분들 나오면 솔직히 거의 다 그냥 가만히 있어야죠. 주중 여기서 그냥 사실 끝나는 건데.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예전 타 앞에서 하던 락생락사 시절 바세린의 공연을 봤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저그 마음 아직까지 이제 있는 입장으로서 캐주얼리 커넥티드 형님들 오늘 정중하게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치트럭 카이 제커스입니다. 여성 멤버 4명 있는 거 너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드러머분이 계시는 밴드예요. 소녀의 그 룩이에요. 근데 제가 봤던 라이프크립스 드럼을 약간 이렇게 키워드가 재미, 춤, 펑크예요. 간단하죠? 댄서블하고 짜릿한 포스트 펑크입니다. 포펑 좋아합니다.

0: 아, 나 여기 좋은데. 여기 좋아요. 네. 타리프도 너무 좋고.
1: 오늘 나오는 열진 중에 카더바드님과 통화를 한 친구가 있다는 소식 알게 됐어요.
0: 누구죠? 누구지? 난 아는 사람이 없던데?
2: 소울 시절이었어요. 메이슨 더 소울 시절. 제 선생님이 그래서 와, 메이슨 더 소울과 공연을 한다고? 전화시켜달라 했는데 제가 전화를 받으니까 어? 남자네? 하면서 빨리 끊어 하면서
0: 잘못됐나? 또 경솔한 또 제 과거가 또 드러나네요. 이렇게 누군지 모르죠.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음원 심사평은 이야 오선지 위에 위태로운 저글링. 저글링은 또 제가 많이 하는 게 이제 공 없는 저글링 제가 많이 하거든요. 자주 해요. 어디 가나 그냥.

0: 근데 이 조용한 사람의 시끄러운 음악 이거 있잖아요. 나는 조용하게 하는데 밑에서 신나게 노는 사실 그 쾌감이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영 씨.
1: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이키델릭 하는 유인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 웃지 않고 또 다시 온 유인원입니다.
0: 유인원. 유인원 또 그 노래 하나.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정연곡이 바뀌었습니다. 그 아포칼립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좀 서운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 번째 예선을 위한 비장의 카드 의상

0: 시트로 사이제커스
1: 파이팅.
2: 아들이 지금 여기 이제 출연을 하거든요.
3: 홈스테이 파이팅. 신범수
2: 파이팅.
4: 오직 음악으로 증명하라 2016 헬로루키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헬로루키 MC 카더가드입니다. 벌써 네 번째 예선입니다. 지금까지 이달의 헬로루키 6팀 선정됐거든요. 100% 라이브로 진행되는 헬로루키 예선 무대 심사위원 5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페스티벌 기획자 박정용님, 대중음악평론가 김학선님, 김윤하님, 정병욱님, 정민재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두 팀이 선정됩니다. 2016 헬로루키 네 번째 여정 지금 시작합니다.
5: 피치트럭 하이제커스.
6: 피치트럭 하이제커스.
7: 피치트럭 그분들 좀 되죠.
8: 피치트럭 하이제커스 팀.
9: 피치트럭 하이제커스 요즘 시대에 너무 잘 맞지 않나?

0: 적인 이유인데 이 친구들이 취업을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연차가 안 나와서 연차를 쓸 수 있게 됐을 때가 지금이었어요. 겨우 써서 왔습니다.
1: 약간 눈치 보이셨나요?
0: 아니요, 그냥 뭐
2: 눈치 안 보잖아.
0: 쓰면 쓰고 자르면 잘라라.
1: 아니, 이거 해주세요.
0: 저 패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저희 다 디자인 일 하고 있어요.
1: 어떻게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펑크를?
0: 그 펑크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그 누구나인 거예요. 저희가 23년 3월 2일 개강날에 처음 만났는데 그러고 한 1년 정도 그 커버곡으로 이제 동아리처럼 놀다가
3: 고등학교 때 써놨던 곡들 좀 있는데 한번 합주해볼까? 합주해봤는데 되더라고요. 이걸로 공연도 되나? 해서 공연장 찾아와가지고 저희 공연해도 돼요? 이러고
0: 환불을 했는데 한 150명 정도가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앨범을 내서 너무 뿌듯했는데 갑자기 막 한대영 후보에도 논의가 되고 아직도 좀 신기해.
3: 약간 꿈꾸는 느낌.
1: 상도 받으셨어요?
0: 상은 받았어요.

0: 슈퍼맨.
1: 아, 맞아요. 그것도 어때?
2: 아, 정말 너무 정신이 없어.
3: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4: 아, 이승근 진짜 아니고.
3: 지금 헬로루키죠.
5: 근데 저희 피치트럭이 진짜 그 예상할 수 없는 결과들만 이어져 왔었어가지고 이번에도 한번 운명을 맡겨보겠습니다.
6: 수상 경력도 있으시고 페스티벌에도 많이 참여하셨고 헬로루키에 어떻게 나와주셨어요. 밴드의 대표곡이 있어요. 오늘 그 노래 하나요?
7: 아, 네, 합니다. 아, 그거는 안 합니다.
6: 아, 그건 못 하나요?
7: 그건 방송 불가입니다.
6: 그래요? 아쉽네요.
7: 네.
6: 오늘 경연 앞두고 관객분들에게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 재밌게 봐주세요.

0: 감사합니다. 피치트랑 화이자 컨셉입니다.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7년 동안 썼던 작업실이 집에 있었는데 다 부쉈어요. 얼마 전에 철거하기 전날 방 안에서 있는데 좀 울컥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 만들었는데 네, 노래들 언젠가는 한번 꼭 작업실을 구현을 해봐야겠다 했는데 이제 그럼 공감해서 하면 되겠다. 내가 작업실에서 혼자 놀듯이 무대를 하면 관객분들도 더 내 음악을 있는 그대로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김나트입니다. 반갑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들어왔는데 자고 있어서. 제가 어제 잠을 못 자가지고 좀 자고 있었습니다. 다음 노래 들려드릴 텐데, 이 노래는 저한테 맨날 시끄럽다고 했었던 제 2학년 담임선생님한테 바칩니다. 직항 들려드릴게요.

0: 예.
1: 낮과 밤 사이에 그 하루 동안의 시간에 제가 좀

0: 아침에서 시작해서 낮이 되고 해가 지고 완전 다시 어두워질 때까지 제 느낌으로 셀리스트를 짜봤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의 하루를 온전히 살았을 때 그 어떤 뿌듯함과 행복감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굳이 제 창문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1: 네. 오늘 이렇게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혹시 몰라서 일어나가지고 양치를 못해서 네. 양치를 좀 해도 되겠죠?
2: 네. 네.

0: 혹시 제가 공감해 이번이 몇 번째인지 아세요? 맞아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을 좋아하고 있는 20살입니다. 빅나티라고 합니다.
2: 오랜만에 다시 봤는데 그 지금은 못하는 어떤 패기가 있더라고요. 처음 공감이 나왔을 때가 저의 인생 첫 밴드 셋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처음 알게 된 형들인데 이런 형들을 만나게 해줬다는 거에 공감이 되게 고마운 마음이 큰데 또 4년 만에 다시 이렇게 같은 멤버로 하는 것만큼 부담도 돼요. 아, 그때보단 잘 해야 될 텐데 싶어서 긴장도 되고

0: 제 꿈과 계획은 제가 그때그때 21살이 된다면 21살, 30이 된다면 30살, 그때 제가 저의 시야로 할수 있는 얘기들을 하는 거.
1: 네가 나를 볼때 너의 눈빛 속에서
2: 저는 하고 싶은 말이 생기면 그걸 못 참는 유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들 수밖에 없고 낼 수밖에 없고 그 내고 나서 또 생각이 바뀌면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생기고 그럼 또 내고 그러면서 저라는 사람도 성장하는 것 같고 요즘에 길거리에서 들려오는 노래들을 보면 행복한 노래가 별로 없어요. 근데 뭔가 들었을 때좀 웃음 나오고 이런 노래들이 없는 것 같아서 호프풀로 내야지 했던 생각이 드네요.

0: 있어. 너의 졸하다. 와우. 와우. 아이.
1: 재작년에서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뮤직 내기 전까지 슬럼프라고 하면 슬럼프일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정말 솔직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운이 너무 좋게 무명 기간 없이 바로 데뷔를 하고 또 너무 운이 좋게 첫 앨범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앨범도 더 잘 되고 막 세 번째 앨범 더 잘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성장의 폭이 줄어드니까 제가 약간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처음으로 이렇게 뭔가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뭘 하면 좋을까? 나는 어떤 음악을 하고 싶어 할까? 라는 고민을 처음으로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그냥 재밌는 거를 다시 나는 해야겠다. 이분이랑 하면 재밌겠다 생각해서 협업도 많이 하게 됐고 그 앨범을 내고 해소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뭔가 뭐 때문에 답답했는지 모르겠을 그 해소가 된 것 같아요. 좀 정신 차리고 해봐야겠다 하고 이제 뮤직이라는 노래를 쓰고 밴드 형들이랑 만들었거든요. 노래 만들고 내고 깨지고 또 하고 깨지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거죠.
0: 준비됐어요? Let's go.

감사합니다. 뒤에 창문을 보시면은 낮이었던 네, 시간이 밤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잡시다. 불 좀 꺼주시면은 잠깐 잤다가 네 마지막 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나잇. 진짜 잘 거예요. 굿나잇.

0: 감사합니다.
1: 중독이 된 것 같아요. 뭔가 만드는 게. 아우, 제가 뭐 할 게 없어요. 제가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냥 하는 거죠. 그 작은 꿈이 있어요. 정규앨범에 대해서. 한국에서 한 정규앨범에 곡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앨범이 몇 곡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제가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일기처럼 써놓고 있는 것 같아요. 노스텔지아는 19살쯤에 이제 훅을 썼을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는 순간 그 선택을 하지 않은 삶은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모든 순간순간마다. 근데 그게 너무 아쉽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저한테 그 노래는 좀 슬픈 노래였어요. 내가 살아보지 못한 삶. 어떻게 보면 후회의 감정이 많이 담긴. 근데 올해 들어서 드는 생각이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고 이런 생각이 들면서 노스텔지아라는 단어가 좀 희망적으로 바뀌었다고 해야 될까요? 저한테 주는 느낌이 갑자기 벌스가 써지더라고요. 그 노래에. 그 노래의 훅은 19살 처음 녹음했던 그 가이드를 그대로 썼어요. 훅은 18, 19 제 목소리가 나오고 벌스는 지금의 제가 나오고 그게 네, 너무 좋고 그리고 이제 냄으로써 챕터 1이 끝난 느낌이에요.

0: 고맙습니다. 어? 진짜 없어. 노래가 없어.
1: 앵콜!
2: 나와자! 어!
0: 렛츠고! 누구예요, 방금 소리? 야, 우리 밴드 형들 왜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Somebody real!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Not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3: English.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4: 아, 이 분위기?
5: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4: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Number 43, Mary Lennox.
1: Please, just step aside.
0: Number 44, Adam Snow.

정말 너무 심해.

0: Come here.
1: You needn't be afraid. Come here.

Elizabeth's boy.

0: another one.
1: Yeah. That's my mom. I think that's my father. It's me.

Everybody's gone. Ben's waiting at the gate.

마사, 마사.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운전자 기본 수칙.
1: 선배님, 출발하셨습니까?
2: 아, 다들 한잔하나?
1: 네!
0: 음주가 예상되는 경우 약속 장소에 차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3: 제가 태워다 드리겠습니다.
4: 야, 너 뭐 하는 거야?
0: 음주를 한 경우 기어 조정만 하더라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입니다.
3: 선배, 저 진짜 괜찮은데.
2: 너 이거 몇 개야?
3: 4개?
0: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음주운전은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3: 걱정 마십시오. 걸리더라도 통신 뒤에 이것만 마시면...
4: 뭐라고?
0: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입니다. 과음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과음을 한 경우 수면을 취하더라도 혈중 알코올이 충분히 분해되지 않습니다.
4: 선배님!
2: 너 어제 잘 들어왔어?

지중해에서 대서양까지 무려 500km나 뻗어있는 피레네 산맥. 프랑스와 스페인의 자연 국경이기도 한 이곳은 수백 년 동안 치열한 영토 분쟁의 무대였습니다. 피레네 횡단 여정은 지중해 연안의 프랑스 도시 포르라 누벨에서 시작합니다. 양국의 국경 다툼이 치열했던 중세 시대에 지어진 요새 두 곳을 먼저 만나보죠. 그런 후 최첨단 태양열 연구 시설을 둘러보고 작은 나라 안도라 공국을 가로질러 중세 도시 푸아로 향할 텐데요. 13세기 프랑스에 함락됐던 스페인 성 두 곳과 멋진 푸아성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생베르트랑 드 코맹주 마을의 놀라운 옛 성당을 거쳐 한 소녀가 성모 마리아의 환영을 본 뒤 세계적인 순례지가 된 성지 루르드도 방문합니다. 험난한 산맥을 넘는 산티아고 순례길의 최고 난코스를 지나 국경 분쟁을 해결한 기발한 장소까지 확인하고 나면 마침내 스페인 카보이게루와 대서양에 도착하게 되죠. 여정의 출발지인 지중해 연안의 포르라 누벨입니다. 프랑스의 지중해 항구 중에서 세 번째로 큰 화물 항구죠. 원래 있던 등대는 2차 세계대전 때 파괴됐고 항구 입구에 있는 이 등대는 1950년에 새로 지어졌습니다. 이곳은 13km에 달하는 해변 덕분에 관광객이 엄청나게 몰리는데 여름이면 머무는 사람이 무려 5배나 증가하죠. 바다와 항구 주변엔 고급 리조트들이 즐비합니다. 요트나 서핑을 즐기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배를 댈 수 있는 정박 시설은 필수죠. 실용성을 강조한 심플한 디자인부터 남태평양 오두막 스타일, 독특한 기하학적 모양까지 디자인도 참 다양하네요. 프랑스의 이 지역은 루시옹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평화로운 휴양지지만 과거엔 그렇지 않았죠. 원래 카탈로니아의 일부로 스페인 땅이었거든요. 15세기 말에 지어진 이 웅장한 살스 요새는 프랑스의 공격을 막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저명한 군사건축가 라미로 로페스가 절대 함락되지 않도록 튼튼하게 설계했죠. 당시 새로 발명된 금속 대포화를 견디기 위해 성벽 두께를 최대 9m나 되게 두껍게 쌓았습니다. 병사 1,500명과 말 300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 엄청난 규모였죠. 하지만 이 철통 방어망은 예상보다 빨리 시험대에 오릅니다. 1503년 요새가 채 완성되기도 전에 프랑스군이 쳐들어왔거든요. 적 공격은 잘 막아냈지만 결국 1642년에 살스 요새는 프랑스에 함락되고 맙니다. 이후 피레네 조약이 맺어지면서 스페인 국경은 남쪽으로 30km나 밀려났고 이때부터 쭉 프랑스 영토가 되었죠. 요새 바로 남쪽엔 10세기에 세워진 페르피냥이 있습니다. 이곳 역시 17세기까지는 스페인 영토였고 한때 마요르카 왕국의 본토 수도이기도 했죠. 구시가지를 굽어보는 높은 성체 안에는 13세기에 지어진 마요르카 왕들의 궁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성체는 여러 번 개조됐는데 17세기 루이 14세의 천재 건축가 보방에 의해 대대적으로 탈바꿈했죠. 이때 도시 성벽도 함께 세워졌지만 20세기에 철거되면서 지금은 성문 역할을 하던 붉은색 건축물 카스티에만 남았습니다. 페르피냥의 상징이 된 이곳은 현재 박물관으로 쓰이고 있죠. 보방의 또 다른 걸작 몽루입니다. 루이 14세를 위해 백지 상태에서 설계해 1681년에 완성한 요새 도시죠. 프랑스 영토를 지키기 위해 보방이 설계한 9개 도시 중 하나로 스페인과의 새 국경을 방어할 목적이었습니다. 보방의 다른 요새들처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곳이죠. 요새와 주거지가 결합된 형태로 당시 최고 수준의 모서리 방어벽을 갖췄습니다. 17세기 군사 건축의 백미로 꼽히지만 이곳의 국방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죠.
바로 특공대 훈련소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루와 참호, 성벽은 군인들을 위한 훌륭한 유격 훈련장으로 변신했습니다. 철창과 난간이 밧줄을 걸고 오르는 손잡이가 되었으니 보방의 설계가 아주 창의적으로 재해석된 셈이네요. 18세기 말에 공격을 받기도 했지만 몽루이는 단 한 번도 함락되지 않고 300년 동안 프랑스의 군사 요충지로 남았습니다. 웅장한 카니구산 정상부를 뒤로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산맥 깊숙이 들어가 봅니다. 세계 최고의 스키장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피레네엔 크고 작은 스키장이 많은데 여긴 동부 피레네에서 가장 큰 레장글 스키장입니다. 소나무 숲부터 탁 트인 고원까지 초보자나 전문가 모두 즐길 수 있는 50km 길이의 슬로프가 다양하게 펼쳐져 있죠. 요즘 스키장들은 스키만 타는 곳이 아닙니다. 따뜻한 온천욕과 마사지는 물론이고 눈이 없어도 즐길 수 있는 레일 썰매까지 즐길 거리가 무궁무진하죠. 고지대의 맑은 공기는 완벽한 휴가를 선물하지만 우리가 상상치 못한 특별한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태양열 연구시설이죠. 오데요에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열 집중장치입니다. 1969년부터 가동된 이 연구시설은 초고온 상태에서 물질이 어떻게 변하는지 연구하기 위해 지어졌죠. 이곳이 선택된 이유는 고지대 특유의 맑은 공기와 연간 2,500시간이 넘는 풍부한 일조량 덕분입니다. 태양열만으로 초고온을 만들기 때문에 가스를 태우는 등의 화학 공정이 필요 없어 친환경적이죠. 또한 순식간에 목표 온도에 도달할 수 있어 급격한 온도 변화가 미치는 영향도 연구할 수 있습니다. 63개의 반사경이 태양을 따라다니며 빛을 모아 본관 건물에 있는 거대한 곡면 거울로 쏘아보냅니다. 그러면 타워 안에 40cm짜리 작은 점으로 빛이 집중되는데 돋보기로 햇빛을 모아 종이를 태우는 것과 같은 원리죠. 하지만 규모가 다릅니다. 일상적인 햇빛의 만 배나 되는 에너지를 한 점에 모으기 때문에 단 몇 초 만에 섭씨 2,500도까지 치솟을 수 있죠. 불과 3km 떨어진 곳엔 테미스 태양열 발전소가 있습니다. 한때는 발전소였지만 지금은 첨단 연구시설로 사용되고 있죠. 1980년대에 전력을 생산하다가 이후 폐쇄되어 방치됐었는데 이곳엔 201개의 반사경이 105m 높이의 탑 꼭대기로 태양광을 모아줍니다. 지금은 차세대 태양열 발전 기술을 연구하는 첨단 연구소이자 대중에게 태양에너지의 중요성을 알리는 전시 및 교육센터로 새롭게 태어났죠. 험준한 산등성에 자리 잡은 케리비스 성입니다. 원래는 지금의 스페인인 아라곤 왕국의 영토였지만 13세기에 프랑스에 함락된 후 국경을 방어하는 기지로 쓰였죠. 17세기 피레네 조약으로 국경이 남쪽으로 밀려나면서 이 성은 버려졌습니다. 지금은 가파른 오르막을 이겨낸 방문객들만이 멋진 풍경을 즐길 수 있는데 700년 전 이 험준한 곳에 성을 지어 올린 옛 선인들의 노력과 기술에 감탄이 절로 나오는 곳이죠. 퓨로랑스 성 역시 아라곤 왕국의 소유였지만 카타르파를 도발하러 온 십자군에게 넘어간 뒤로는 프랑스의 전초기지가 되었습니다. 이곳엔 겨울밤마다 성벽을 거닌다는 백색 부인의 유령에 대한 전설이 전해지는데요. 카스티아의 잔혹왕이라 불린 페드로 1세와 14살에 결혼했다가 불과 3일 만에 남편의 내연녀 때문에 버림받은 블랑슈 드 부르봉의 유령이라고 합니다. 블랑슈는 감옥에 갇혔고 훗날 남편의 명으로 처형됐다고 전해지죠. 그녀의 나이는 고작 22살이었습니다. 남편이 정말 그녀를 죽였는지 그리고 그녀의 슬픈 영혼이 아직도 성벽을 떠돌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계곡이 까마득한 곳에 자리한 이 성은 묘하게 극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 지역의 가장 격렬했던 분쟁들을 묵묵히 지켜본 역사의 산증인이죠. 프랑스와 스페인 사이 산맥 깊숙한 곳에 자리한 안도라 공국입니다. 안도라는 13세기에 지금의 형태를 갖춘 독립국인데 전해지는 바로는 9세기경 샤를마뉴 대제가 세웠다고 하죠. 면적은 468제곱킬로미터로 세계에서 16번째로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는 9만 명이 채 안 되지만 국가 경제의 80%를 차지하는 관광업 덕분에 매년 1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이곳을 찾고 있죠. 관광의 1등 공신은 단연 스키입니다. 눈이 풍부하게 내리는 데다 스키장과 부대 시설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갖춰져 있죠. 게다가 나라 전체가 면세구역이라는 점도 큰 매력 포인트죠. 빼어난 풍경과 국립공원, 유럽 최고의 하이킹 코스까지 갖춰 여름 휴양지로도 인기가 높습니다. 피레네의 보석이라 불릴만 하죠.

안도라의 수도는 안도라 라벨리아입니다. 국가명과 구분하기 위해 안도라 시라는 뜻을 담고 있죠. 해발 1000m가 넘어 유럽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수도이자 안도라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모여 사는 중심지입니다. 조세 회피처로 유명한 만큼 금융업이 발달했고 지역 특산물인 브랜디 양조업도 활발하죠. 현대적인 건물이 많지만 사실 이곳은 13세기에 국가의 기틀이 마련될 때부터 수도였던 유서 깊은 도시입니다. 당시 맺어진 협정에 따라 오늘날에는 스페인의 우르젤 주교와 프랑스 대통령이 안도라의 공동 군주를 맡는 독특한 체제가 이어지고 있죠. 물론 실제 국정 운영은 선거로 뽑힌 의회가 담당하지만요. 재밌게도 이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선거로 뽑힌 대통령이 이곳 안도라에서는 군주가 되는 셈이죠. 안도라를 떠나 도착한 곳은 푸아입니다. 샤를마뉴 대제, 아니 그 이전 로마 시대까지 역사가 거슬러 올라가는 도시죠. 옛 로마 요새터에 세워진 푸아성은 12세기에서 14세기 사이에 지어진 웅장한 건축물입니다. 과거 푸아 백국의 수도였으며 박해받던 카타르파 교도들의 은신처이기도 했죠. 13세기 초 교황 인노첸시오 3세가 카타르파 십자군을 일으켰을 때 푸아의 백작들은 옥시타니아 저항군의 든든한 기둥이었습니다. 이 성은 여러 차례 포위당했지만 함락된 건 딱 한 번뿐이었죠. 그마저도 지배 가문 내부의 배신 때문이었습니다. 푸아의 마지막 백작이 프랑스의 앙리 4세가 된 후에도 성은 굳건히 지역을 지켰습니다. 1630년대 리슐리외 추기경의 철거 명령도 피했고 1862년까지는 감옥으로 사용됐죠. 오늘날 푸아성은 지역 박물관으로 변신해 과거 백작들의 삶을 재현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관광객들에겐 탑에서 내려다보는 탁 트인 전망만으로도 방문할 가치가 충분하죠. 북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바위가 줄어들고 호수와 농경지가 어우러진 풍경이 나타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았던 흔적도 있는데 철기시대에 만들어진 산성터입니다. 오랜 세월 밭을 일구며 원래 형태는 많이 사라졌지만 하늘에서 보면 흙으로 쌓은 성벽과 성문터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다시 산세가 험해지면서 글라이딩하기 딱 좋은 환경이 펼쳐지는데요. 하지만 무동력 비행에 있어서만큼은 대자연을 이길 자가 없죠. 피레네의 도착종인 유라시아 그리폰 독수리는 세상에서 가장 비행 효율이 좋은 새입니다. 최소한의 힘으로 에너지를 아끼며 활공할 뿐만 아니라 깃털 없는 목과 머리를 쭉 빼서 날씨와 고도에 따라 체온을 조절한다는 사실이 연구로 밝혀졌죠. 프랑스와 스페인의 국경선이 항상 뚜렷한 건 아닙니다. 우린 방금 스페인으로 넘어왔는데요. 국경은 저 멀리 구름 위, 해발 2000m가 넘는 험준한 산등성이를 따라 이어집니다. 눈앞에 보이는 건 가르봉입니다. 가장 높은 산은 아니지만 쪼개진 석회암 절벽과 돌기둥이 만들어낸 압도적인 실루엣 덕분에 등산객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이죠. 계곡 아래에서 산을 올려다보면 왜 그렇게 사랑을 받는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고도가 낮아지면 푸른 초원과 작은 숲들이 나타납니다. 곳곳에 피어난 가시금작화가 봄 풍경에 화사한 생기를 불어넣네요. 이 지역의 농업은 규모는 작지만 사람의 손길이 아주 많이 갑니다.
곳곳에 자리한 작은 농장에선 양과 소, 염소를 키우고 있죠. 날이 풀리고 여름이 다가오면 계곡 아래에 있던 양떼를 고지대 목초지로 데리고 올라옵니다. 농사 방식은 수백 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게 없죠. 곰이나 스라소니, 늑대 같은 최상위 포식자가 줄어든 것만 빼면요. 계곡을 따라 더 내려가면 독특한 중세 마을 생 베르트랑드 코맹주가 나옵니다. 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연합에 속해 있는 곳이죠. 마을은 크게 두 구역으로 나뉩니다. 로마 시대에 세워진 아랫마을과 웅장한 옛 성당이 우뚝 솟아 있는 윗마을이죠. 옛 성당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프랑스 혁명 때 교구가 폐지된 이후 지금까지 복원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083년 코맹주 지역의 주교로 임명된 베르트랑드 릴 주르댕이 로마네스크 양식의 회랑을 갖춘 이 성당을 짓도록 지시했습니다. 그 후 이곳은 순례자들의 쉼터가 되었죠. 스페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 있는 야고보 사도의 무덤으로 향하는 이른바 산티아고 순례길의 프랑스 구간을 지나는 길목이었거든요. 이 순례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해보도록 하죠. 순례길을 걷다 목숨을 잃고 이곳에 묻힌 순례자들의 무덤에선 가리비 껍데기가 많이 발굴됐습니다. 순례자를 상징하는 이 가리비 껍데기는 오늘날까지도 그 의미를 이어가고 있죠. 또한 역사적 중요성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모베쟁성은 처음 인수될 당시만 해도 상태가 엉망이었지만 운 좋게도 대대적인 복원작업을 거쳤습니다. 20세기까지 건축자재로 쓰이느라 이리저리 뜯겨나갔던 이 성은 이제 13세기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되찾았죠. 현재는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지역의 중세시대의 삶을 보여주는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활기찬 시장마을 중심부, 바위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요새 주변에서 고고학 유물들이 발견된 걸 보면 루르드는 로마 시대부터 존재했던 게 분명합니다. 사실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루르드 하면 이 요새를 가장 먼저 떠올렸죠. 하지만 1858년 모든 것이 바뀝니다. 동네 소녀가 근처 동굴로 땔감을 구하러 갔다가 아름다운 여인의 환영을 여러 번 목격한 거죠. 소녀는 여인의 말대로 땅을 파서 샘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솟아난 물을 마셨습니다. 여인이 누구인지 밝히진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성모 마리아라고 믿었죠. 1년도 채 안 돼 루르드 성모가 발현한 이곳으로 수천 명의 순례자가 몰려들었고 샘물에 기적의 치유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이후 방문객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 2012년엔 거의 75만 명에 달했습니다. 작은 샘에서 솟아나던 물은 이제 수천 리터로 늘어나 순례자들이 직접 몸을 담글 수도 있게 됐죠. 원래 마사비엘 동굴 자리엔 성소가 세워졌고 지금도 치유를 바라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찾아옵니다. 암이 낫거나 시력을 되찾았다는 등 기적 같은 치유 이야기가 끊이질 않죠. 인근에 공항이 있고 숙박시설도 풍부한 루르드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성모 마리아 성지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17세기에 지어진 이 웅장한 오도성은 원래 장드 가시옹 백작의 소유였습니다. 프랑스 혁명 때는 백작의 후손들이 쫓겨나듯 성을 떠나야 했고 오랜 시간이 흐른 1926년 한 미국인에게 팔려 전기가 들어오는 등 현대식으로 개조됐죠. 이후 한 교육재단으로 넘어가 지금까지 관리되고 있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은 사실 유럽 곳곳에서 출발하는 오래된 순례길들이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길입니다. 프랑스를 관통하는 여러 갈래의 길이 피레네 산맥의 프랑스 쪽에서 하나로 만나 산맥을 넘어 스페인으로 이어지는 외길이 되죠. 요즘은 종교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운동이나 여행 삼아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이 그

이 예배당은 순례길과 론세스바이스 계곡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만나는 지점에 있습니다. 이곳의 순례자 숙소는 고된 산행을 마친 사람들에게 꿀맛 같은 휴식을 제공하고 있죠. 순례길 서쪽 이 산등성이 근처엔 또 다른 산악 루트가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나치를 피해 탈출하던 연합군 포로와 난민들이 스페인으로 넘어가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험한 길이죠. 국경 양쪽 마을 사람들이 이들을 도왔지만 그중 많은 수가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프랑스와 스페인의 국경을 나누는 비다소아 강입니다. 처음엔 좁은 협곡 사이를 흐르지만 곧 탁 트인 풍경이 펼쳐지죠. 하지만 강이 바다와 만나기 전 아주 흥미로운 장소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프랑스의 앙다이와 스페인의 온다리비아는 한 동네처럼 딱 붙어 있어서 국경이 무의미해 보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이 선 하나가 바뀔 때마다 지역 전체의 역사가 크게 요동쳤죠. 산세바스티안 공항 상류에 있는 작은 무인도는 국경 분쟁의 복잡한 문제와 그 해결책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곳입니다. 폐장섬이라 불리는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공동통치구역으로 프랑스와 스페인이 함께 소유하고 있죠. 매년 2월부터 7월까지는 스페인 땅이 되고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는 프랑스 땅이 됩니다. 그리고 5일마다 해당 국가의 해군 파견대가 섬에 상륙해 순찰을 돌죠. 복잡한 국경 분쟁을 아주 명쾌하고 평화롭게 해결한 셈입니다. 강어귀가 비스케이만으로 넓어지면서 지중해에서 대서양까지 이어진 우리의 여정도 끝이 보이네요. 등대에서 시작한 여행답게 스페인 대서양 연안의 가장 동쪽에 있는 이게르꽃 등대에서 여정을 마무리 짓습니다.

0: 오늘의 주인공은 예비역 특전사 김권수 씨. 강아지와 사랑에 빠져 무려 20마리의 강아지들을 키우고 있다는데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모두 진돗개입니다. 20년 넘게 진돗개의 매력에 흠뻑 빠져 있다는 권수 씨.
1: 한번 키워보시면은 아주 정말 이제 그 매력에 빠집니다. 전통 진돗개를 좀 보존하고 육성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0: 20마리 진돗개들의 먹는 것부터 자는 곳까지 꼼꼼히 신경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진돗개들에게 애정을 쏟다 보니 이제는 모두 한 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중 유독 마음이 쓰이는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무리에서 어울리지도 못하고 견사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는 뾰리. 심지어 보호자에게도 곁을 주지 않습니다.
1: 지금 저 한 1년 6개월 됐는데 저를 아직도 따르지 않아요.
0: 평소 극도의 불안에 휩싸여 있는데
1: 저도 어느 순간부터 저를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0: 산책조차 할 수 없는 뾰리에게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0: 충북 보은의 깊은 산속. 1200평의 넓은 부지에 터를 잡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1: 안녕하세요. 기독교를 사랑하는 남자, 예비역 특전사 김권수입니다. 반갑습니다.
0: 26년 동안 특전사로 복무했던 권수 씨.
1: 이제 그 대문에서 들어오는데 이제 사과 바원은 1200평을 지금 하고 있어요. 뉴질랜드 사과고 이제 기독교 아이들 돌보는데 견사 관리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이제 뒤쪽에 제가 약 한 300평 정도 이제 암컷은 제일 견사라고 해서 칸칸이 해서 열두를 키우고 있고요. 수컷들은 이제 원래는 밖에 있었어요. 묶고 키웠는데 이제 애들이 목줄하고 키우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제2견사를 요번에 이제 만들었습니다. 약 한 500만 원 정도 제가 이제 예산이 들었는데
0: 1200평 부지에 사과 과수원과 넓은 견사를 갖추고 있습니다. 권수 씨의 손이 안 닿은 곳이 없다는데요.
1: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다 구매해서 심고 돌 갖다 석축 제가 직접 다 쌓고 뭐 하나하나 다 제가 일구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0: 이 모든 것이 20마리의 토종 진돗개를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고 합니다.
1: 정말 세계 어느 품종에서 찾을 수 없는 독특한 그 외형과 성품을, 좋은 성품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체험할 수 있고. 오래 두고 보면 볼수록 다 멋있어요.
0: 과연 진수 씨는 토종 진돗개의 어떤 매력에 빠진 걸까요? 진돗개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진도군 일대에서 길러온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제53호. 보호자에 대한 충성심과 복종심이 강하고 귀소 본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2: 팔려간 진돗개가 주인 찾아 돌아간 실제 이야기입니다. 살아서는 버리지 못할 그리움.
0: 당시 보호자였던 할머니를 찾아 300km나 되는 거리를 되돌아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할머니와 말은 통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이어진 영원한 단짝임을 증명한 백보.
1: 세계 어떤 여러 품종들은 한 가지만 잘하는 개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골든 리버는 좋은 성품, 착한 성품 때문에 장애인 안내견으로 쓴다거나 또 예를 들어 피플은 경비견, 로트와일러 경비견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데 진돗개는 다양한 어떤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개가 정말 흔치 않습니다. 진돗개는 1등은 아니지만은 2등 아니면 3등 정도 하는 골고루의 특성과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진돗개가 잘만 견주분이 관리하시면은 애견 생활하는 데는 정말 최고의 명견이다 이렇게 저는 자부합니다.
0: 진돗개에 매료된 권수 씨의 원래 직업은 특전사였습니다.
1: 88년 3월 8일 날 입대했다가 제가 2013년도 3월 31일부로 전역을 했습니다. 좀 더 할 수 있었는데 하고 싶었고 근데 제가 이제 부딪치 않게 강화 사고로 몸을 좀 많이 다쳐서 또 부대나 전우들한테 짐이 되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전역하게 됐어요.
0: 훈련 도중 낙하산 사고로 큰 부상을 입어 전역하게 된 권수 씨.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고향에 내려와 쉬면서 다행히 건강은 회복했지만 외로울 때가 많았다는데요.
1: 제가 고향이라는 데를 왔는데 저희 또래들이 또 여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 혼자 이렇게 적응하다 보니까 너무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외로움을 어떻게 달랠까 생각하다가 진돗개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게 됐습니다.
0: 그렇게 진돗개와 만나게 된 권수 씨.

0: 토종 진돗개의 매력에 푹 빠져 진돗개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외로 다양한 생김새를 가지고 있는 진돗개들. 검은 줄무늬가 있는 호구부터 가장 대중적이며 귀소 본능이 뛰어난 백구와 황구 외에도 내눈박이, 흑구가 있습니다.
1: 저는 이제 백구, 황구, 내눈박이, 흑구 이렇게 갖고 있어요.
0: 그중 권수 씨네 집을 지키고 있는 경비견 백두부터 보실까요?
1: 일로 와, 일로 와. 백두, 일로 와.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조금 이제 외부인이 오면은 뭐 물거나 하지는 않는데, 이렇게 조금 잘 짓고, 또 이렇게 경호견 역할을 잘 하는 것 같아요. 똑똑하고. 앉아. 그렇지. 손. 손. 그렇지. 점프. 옳지. 됐어.
0: 용맹한 백두는 이 집의 지킴이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가장 잘생긴 태백이. 야, 걸음걸이부터가 늠름한데요. 내눈박이의 이상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답니다. 잘생긴 외모만큼이나 영리하고 용맹합니다. 날쌘 몸놀림을 보여주는 태백이. 종종 라이벌인 경비견 백두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한다는데요. 둘이 마주치자 냉랭한 분위기가 감도는데, 위풍당당하게 다가오는 태백이를 향해 으르렁거리며 달려드는 백두. 그리고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기선을 제압하는 태백이. 과연 둘 사이의 승자는? 여유로운 표정의 태백이를 슬슬 피하는 백두.
2: 서열 의식이 강해갖고 숲밭을 키면은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거예요. 야, 한번 붙어봐. 아, 이게나.
0: 서로 힘겨루기 중이라는데 기세등등한 태백이에게 기가 눌린 듯 잠시 후퇴하더니
2: 살벌하죠.
0: 다시 다가가는 백두. 하지만 단번에 으름장을 놓는 태백이를 피해 줄행랑치며 꼬리를 내립니다.
3: 아, 한국이야 광복.
1: 사람마다 이제 평가하는 기준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싸워서 뭐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좀 듬직한 외형, 탄탄한 체형. 이런 진돗개가 좀 좋지 않나. 제 취향에는. 여기 바닥에서 엮어진 오는 높이를 최고라고 해요. 이 최고가 이제 암개는 45에서 48, 숫개는 48에서 53.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앞다리부터 뒷다리까지는 최장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정사각형을 이루는 개가 가장 이상적인 개다. 이 얘가 이제 보면은 이 두상하고 등선이 이렇게 수직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니까 이 귀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위쪽으로 사. 그러니까 그 소가 뿌리 향하듯이 이렇게 향하고 있죠. 그죠? 진돗개의 귀는 앞으로 향한다.
0: 자나 깨나 진돗개 생각뿐이라는 권수 씨.
1: 진돗개가 잘 보존이 돼서 이제 후세에도 좀 남겨졌으면 좋겠는데, 혈통 보존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남은 인생을 보호 육성해서 또 좋은 분들께 이렇게 보급을 하면 참 좋지 않나.

0: 진돗개들을 위해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히 챙기는데요. 진돗개들에게 생고기를 먹이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1: 일로 와, 일로 와. 옳지, 야, 일로 와.
2: 그러니까 이제 진돗개는 늑대하고 유전자가 가장 많이 닮아 있는 개량하지 않은 개예요. 그래서 사실 사료에 뭐 고기 성분 있는 물은 그런 사료도 있지만은 어쨌든 삶은 고기든 사료에 들어있는 그런 것보다는 이 신선한 그 생육을 공급을 하면은 가장 그 우리 반려견이 건강한 것 같아요, 진돗개. 그리고 뭐 모질이라든가 이런 그 신체적인 그런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일로 와.
3: 이렇게 한 달에 한 몇 번 정도 주세요?
2: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3: 일주일에. 네.
0: 그리고 진돗개들이 넓은 견사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견사 환경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데요. 덕분에 이곳의 진돗개들은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녀석들을 보살피느라 바쁘게 움직이는 권수 씨. 오늘은 수컷 견사를 만드는 날. 순수 견사를 제작한다고 합니다.
3: 이게 뭐예요?
2: 아, 이게 그 장비를 요 안에다 넣어갖고 그 이동하는 화물 박스예요. 근데 제가 우리 애들 이제 개집 용도로 하우스로 좀 사용하려고 좀.
0: 저 큰 걸 혼자 옮기시는 거예요? 우와, 힘 좋으시다. 무더위에 이렇게 무거운 걸 혼자 옮기려면 보통 일이 아니겠는데요. 하지만 뭐든지 척척 해내는 권수 씨.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닙니다.
3: 안 들어가시잖아.
2: 아, 네, 이거 안 되면 대기해라. 네, 이거 목재는 좋은 게 겨울철에 따뜻하거든요. 뭐 별도로 안 깔아줘도 되고 뭐 집이라든가 뭐 이런 거 좀 깔아줘도 되긴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목재 소재가 적합한 것 같아요.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0: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견사를 만드는 권수 씨. 뭐든지 대충하는 법이 없습니다. 밑그림부터 그리고 톱으로 능숙하게 잘라내는데 이마에서 땀방울이 비오듯 합니다. 권수 씨는 진돗개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는데요.
2: 박수 한번 쳐주세요.
0: 직접 만들려고 하니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2: 이게 힘든 거 고생은 순간이잖아요. 또 제가 이렇게 고생해서 아이들이 행복하면 좋죠.
0: 서서히 완성되어가는 견사.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2: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화이팅! 힘내고 안 되면 들켜라!
0: 그런데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네요. 잠시 쉴 틈도 없이 쏟아지는 빗줄기. 권수 씨는 간신히 우비만 걸치고 살을 챙겨 어디론가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사과 과수원. 긴 배수로에 쌓인 토사들을 바쁘게 삽으로 퍼냅니다.
2: 배수로가 흙이 차여있는지 뭐 토사 같은 게 막히면 또 물이 안 빠지거든요.
0: 비 때문에 1년 사과 농사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상황. 거친 비바람에 쓰러진 나뭇가지를 보니 그의 속이 타들어갑니다.

0: 10월 수확을 앞두고 있어서 더욱 마음이 쓰이는데 쓰러진 나뭇가지들을 임시방편으로 묶어 고정시켰지만 악천 후에 잘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1: 이 가지가 부러지니까 우선 이렇게 고정해놓고 이 끝이면 좀 고정해야 될 것 같아요.
2: 때문에도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1: 네. 지금 거의 한 주먹만 하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세게 불면 무게를 못 느끼고 가지가 다 부러져요. 떨어지고 낙가되고. 그래서 제일 걱정이 많고 이 사과농사가 이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뭐 재해 피해가 또 많고 병충해도 심하고 그런 것 같아요. 농민들이 참 많이 좀 고생을 하는 것 같은 거를 제가 농사지면서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0: 또다시 마음이 급해진 권수 씨. 어디로 가는 걸까요?
1: 아니, 출산한 아이가 그 진주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좀 비 와갖고 혹시라도 애들 좀 이상이 있을까 봐 좀 걱정이 되거든요. 진주야, 왜 나왔네. 우리 진수입니다. 할로. 진수, 새끼난 애들 아버지인데 이제 요거 둘이 이렇게 신방 꾸려갖고 요번에 이제 번식을 해서 예, 새끼가 있어요. 나와, 나와, 들어가.
0: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진돗개 새끼들이 있는 공간으로 갑니다.
1: 진주야. 어디 보자. 아이고. 좀 시켜갖고 올게.
0: 아이고, 너네들이구나.
1: 두 마리 출산했습니다. 그 수컷.
0: 아, 귀여워라. 요즘 권수 씨는 이 녀석들 때문에 행복하다는데요. 황구인 진수가 부견. 흑구인 진주가 녀석들의 모견입니다. 새끼들 돌보는 재미에 푹 빠진 권수 씨. 녀석들이 눈에 아른거려 자꾸 들르게 된다고 하는데요.
1: 뜨거운 물 나온대. 뜨거운 물 나오네, 인제.
0: 따뜻한 물로 새끼들의 목욕을 시키는데 어리둥절해하는 진돗개 남매. 그런데 두 마리는 굉장히 적게 나왔네요.
1: 근데 진돗개 애들은 새끼를 이렇게 제 경험상으로는 이렇게 많이 안 낳아요. 뭐 두 마리, 세 마리, 많이 낳을 때는 한 다섯 마리도 낳는데 이게 참 귀한 것 같아요. 네. 야, 엄마가 깜댕인데 흑구인데 그러니까 내눈박이가 나왔어요. 이제 아버지 혈통에 이제 내눈박이가 있거든요.
0: 아직 젖도 떼지 못한 진돗개 새끼들.
1: 지금 이제 한 13일 정도 됐죠. 아직 이제 엄마 젖도 더 먹고 그래야 돼요. 근데 아주 건강하고 이제 그 이 생이라고 하는데 황구는 이렇게 조금 검은 빛이 노는 게 조용히 좋은 아이고 그게 이제 내눈박이잖아요. 내눈박이는 옷을 잘 입어야 된다고 해요. 근데 옷을 잘 입어야 된다는 거는 내눈박이 고유의 그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애들이 쉽지 않아요. 근데 아주 색깔이 이쁘게 내눈박이가 잘 나와서 아주 사랑스러운 애들. 장수하게 그렇게 생활하기를 간절히 좀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0: 새끼 진돗개들은 그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비가 언제 왔냐는 듯 날이 개었습니다. 오늘은 3개월 동안 임시 보호했던 미진이를 돌려보내는 날.

0: 꽃단장을 하는 미진이.
1: 하느님 말 잘 듣고 미진이.
2: 그리고 얘는 왜 갑자기 꽃단장 해주시는 거예요?
1: 아, 그래도 오래간만에 이제 할머님 댁에 가는데, 원 주인 댁에 가는데 그래도 이쁘면 좋잖아요.
0: 몇 년 전 이웃 할머니에게 입양 갔던 미진이. 3개월 전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면서 이곳에 맡겨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할머니가 퇴원하셨다네요.
3: 엄마, 미진이 좀 있으면 미진이 온대. 엄마 얼마만에 보는 거야?
4: 두 달 반.
3: 한 3개월은 다 됐네. 빨리 왔으면 좋겠다.
5: 저희 엄마가 지금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셨는데 어느 자녀분이 케어를 할 수 없어서 제가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을 급하게 하고서 엄마를 좀 돌보러 제가 내려왔어요. 지금
6: 병원에서 많이 보고 싶으셨죠?
7: 통신 병원 오들 못하는 거 안전도 나가도 못 데려가서 야서 꽉 들어서 비추는.
0: 퇴원 후 미진이 만날 날만 손꼽아 기다렸던 할머니. 아픈 몸을 이끌고 미진이를 마중하러 갑니다. 미진이도 할머니를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과연 미진이는 3개월 만에 만나는 할머니를 반길까요? 드디어 그렇게 기다리던 미진이가 왔습니다.
8: 오늘
3: 미진아
8: 이리 와
0: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가는 미진이. 그 모습에 할머니도 반가워서 눈시울을 붉힙니다. 휠체어 주변을 맴돌며 반겨주는 미진이를 보니 가슴이 뭉클해지는 할머니.
8: 아이고 아파.
1: 건강하시고요.
8: 아이고, 네, 너무
1: 좀 좀 찾아뵐게요.
8: 그래.
1: 건강하세요. 미진이가 이제 앞으로 행복하려면은 그 어르신이 좀 건강을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반려견이 우리 순수 토종지인 덕계가 참 그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같이 좀 오랜 시간 어르신 곁에서 서로 윙윙하면서 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0: 집에 돌아오자마자 농사일을 시작하는 권수 씨. 한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1: 저는 이제 그게 몸에 뼈에 이렇게 아주 그냥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군생활을 하면서 군생활 자체가 제가 특전사에서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에 이 사회에 나와서도 몸을 가만히 편하게 두면은 저는 조금 뭐 이게 좀 정서적으로 좀 불안하고 네. 저는 열심히 막 땀 흘려 일하지 잠도 잘 오고 또 건강도 좀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행복한 것 같아요.
0: 땀 흘려 일하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라는데요. 20마리의 진돗개와 행복을 일궈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수 씨에게도 아픈 손가락이 있는데요. 아직도 이곳에 적응하지 못하는 진돗개 삐우리. 하루 종일 견사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 불안한

0: 연기색이 역력한데요. 조금 가는 듯 하다 멈추길 반복하는 뾰리. 결국 산책을 거부하는데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모습이 안쓰럽네요. 그래도 다시 한번 산책을 시도해보는데 걸음걸이가 불편해 보이는 뾰리. 결국 얼마 가지 않아 가던 길을 멈춰섭니다.
1: 저도 조금 무서워하고 막 그 전에는 산책에 가면은 막 꼬이시고 막 앵기고 막 했는데.
0: 그러니까 얼마 전까진 괜찮았다는 거죠? 뾰리가 이렇게 불안해하기 시작한 건 견사를 이동하고 난 다음부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뾰리가 전에 살았던 견사로 찾아가 봤습니다. 왠지 편안해 보이는 네. 녀석.
2: 뾰리가 살던 곳인가요, 이거?
1: 예, 예, 여기가 그 입양해서 한 4개월 전까지 여기서 성장을 했습니다.
0: 이곳에 오자마자 과수원 옆 견사에서 혼자 지냈던 뾰리. 그곳에선 보호자와 잘 지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과 과수원 옆이다 보니 살충제를 살포하면 뾰리에게 안 좋을 것 같아서 견사를 옮기게 됐다는데요. 그 후로 견사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는다는 뾰리. 도대체 무엇이 녀석을 공포에 질리게 한 걸까요? 답답한 마음에 뾰리를 견사 밖으로 꺼내보는데 소스라치게 놀라며 권수 씨를 피해 달아나는 뾰리.

0: 일로 와.
1: 아무리 불러도 오지 않는 녀석. 다가가면 도망가고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걸 멀리서 지켜보낸 권수 씨. 마음이 좋지 않은데요. 게다가 다른 진돗개들에게 공격까지 당하는데.
0: 하지마.
1: 급하게 뜯어 말리자.
0: 비올. 비올. 옳지.
1: 견사로 들어가 버리는 뾰리. 권수 씨의 속이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2: 일반 애견인 분들을 이런 상황에 닥쳤을 때 얼마나 좀 힘드실까. 이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된 동기가 뾰리입니다. 어쨌든 해결 방법이 저로서는 없고, 그래서 제가 그게 좀 도움을 주신다고 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1: 나름 진돗개 전문가인 권수 씨도 겁에 질린 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 할지 고민이 많다는데, 과연 설쌤이 이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뾰리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설쌤의 방문이 간절한데요. 저 멀리 반가운 얼굴이 보입니다.
3: 반갑습니다.
4: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3: 반갑습니다.
4: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야, 과수원도 있고. 안녕? 마중 나왔어? 안녕?
3: 빛납니다.
4: 빛나?
3: 11살.
4: 11살이에요? 네. 근데 너무 동안인데요?
3: 아, 그래요.
4: 아니, 원래 이제 진도들도 소형견은 아니기 때문에, 네, 다른 대형견들보다는 수명이 좀 더 길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그걸 감안해서 보더라도 11살처럼 전혀 안 보이는데?
1: 설쌤, 감사해요.
4: 다른 애들도 많은 거잖아요.
3: 네, 그렇죠.

0: 한번 올라가서 다른 네. 친구들도 봐볼까요?
1: 3일 날 출산해가 두 마리 출산했어요. 아~ 야, 한번 보여드릴게.
0: 와, 어떡해. 와, 너무. 안녕.
1: 여기 수컷이고, 여기 암컷이고.
0: 사회화 좀 하자. 야, 근데 야, 너무 그런 거 치고 성장이 아주 괜찮은 거 아니니?
2: 아니, 두 마리밖에 안 태어나서 예. 애들이 다 포동포동하네요.
1: 확실히 건강 상태, 발육 상태 좋아요.
2: 네, 좋네요. 이게 새끼가 많으면 지들끼리 싸우느라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많고 이렇게 포동포동 하는데 지금 배가 그냥 내 한 손에 안 들어와. 13일 되니까.
3: 저 건강하죠?
4: 이번엔 설쌤의 도움을 애타게 기다리는 뾰리를 만나볼 차례.
0: 저도 같이 들어가서 봐도 되나요?
1: 예, 예. 뭐 공격적인 성격은 전혀 없어요.
2: 보면은 괜찮은
1: 많이 말랐거든요?
2: 네, 네.
4: 설쌤을 보자마자 견사로 숨어버리는 뾰리.
2: 아, 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게 있겠네요. 성격이?
1: 저도 무서워하고 애들하고도 친화력이 좀 안 되고 그 산책하면 막 쳐가려고 막 예.
2: 팡팡 치죠?
1: 예, 예.
2: 네. 패닉 오는 건데 예. 지금 표정이나 이런 거에서 조금 보이는 게 있어요. 예.
4: 사회성이 없어 보이는 뾰리.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먼저 설쌤과 진돗개들의 특징을 살펴볼 텐데요.
0: 이 진돗개라는 개가 예. 사실 상당히 매력적이면서도 예. 또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이잖아요. 예. 그리고 국기원이네. 사실 진도라는 종은 자연 발생종이잖아요.
1: 예, 그렇죠.
0: 많은 외래종들 같은 경우는 사람이 일부러 막 예,
1: 개량해서
0: 개량하고 똑같은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영어로는 인브리딩이라고 하는데 근친 교배를 계속 시켜서 만든 종이라고 한다면 예. 진돗개는 진도라는 이 섬이라는 특성상 예. 그 안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이 아이들끼리 교배하다 보니까 비슷한 모습들이 나오지만 사실 그 외래종들보다는 훨씬 더 다양성이 많은 약간 그런 걸 느꼈거든요.
4: 다양한 생김새의 진돗개들. 개성 넘치는 외모뿐만 아니라 영리함과 충성심을 갖춘 명견인데요.
0: 외모도 막 진짜 막 딱 정형화된 게 아니고 색깔도 그렇고 약간 이렇게 좀 더 다양하고 뭔가 더 자연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와서 직접 보니까.
4: 그런 진돗개의 매력에 푹 빠져 20년 동안 진돗개만 키우고 있는 권수 씨. 하지만 뾰리를 만나고 나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1: 그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또 저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면서 했던 게 자꾸 부작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눈빛이 좀 겁이 잔뜩.
0: 맞아요. 예.
4: 새끼 때 입양한 뾰리. 과수원 옆 견사에서 혼자 있을 땐 보호자와 잘 지냈는데 암컷 무리가 있는 견사로 옮긴 뒤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0: 아까 얘기했던 어렸을 적 경험 부족으로 인한 감각 박탈 증후군. 애기 때 오기는 했는데 우리 보호자님이랑은 잘 알지만 예. 저 견사에서 생활하는 자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만나보지 못한 거죠. 예. 근데 지금 뾰리는 예. 불안 반응, 그러니까 두려움, 공포로 인한 불안 반응까지도 있고 그로 인한 약간 지금 상태로 보면 사람으로 보면 약간 우울 성향까지 있어 보입니다. 네.
4: 걷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녀석. 과연 뾰리의 상태는 어느 정도일까요?
0: 그래서 보통 두려움이나 공포가 만성화되면 불안이 돼요. 근데 저 지금은 만성화가 돼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제 불안까지 갖고 그 불안이 약간의 우울 성향을 한 것 같은데 아마 거의 활동을 안 할 것 같은데.
4: 견사에서조차 거의 움직이지 않는 뾰리. 하루 종일 누워서 시간을 보냅니다.
0: 근데 그래도 희망적인 건 3개월이면 제가 지금까지 많은 봤던 아이들 중에 그렇게 희망이 없는 건 아닌데요? 저기 간 지 3개월이면?

0: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말에 다시 희망을 걸어보는 권수 씨.
1: 도와주는 강아지.
2: 네.
1: 원래 그 강아지랑 미리 친해져 있으면 가장 좋은데 네. 그게 아니라면 좀 친해질 수 있는 애들을 만들어서 이 아이들과 활동하게 하는 게 또 진짜 실제로 솔루션에 있거든요. 네.
0: 하지만 소심한 뾰리에게 친구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1: 뾰리가 다 암컷만 있잖아요.
2: 네.
1: 근데 사실 암컷 애들이 암컷 친구들을 더 좀 라이벌로 생각하고 무서워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컷 아이들 사이에서 약간 어떤 행동을 하는지 좀 보고 싶거든요.
0: 먼저 뾰리와 친해질 만한 수컷을 찾아보기로 합니다. 과연 뾰리는 둘 중 누구에게 관심을 보일까요?
3: 진수는 좀 성격이 좀 상남자 이렇게 듬직한 면이 있고 뾰리에게는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장수 같은 좀 기질이 있어요.
1: 진수랑 피백이랑 싸웠는데요? 확실히 암컷 들어오니까, 네.
0: 뾰리를 가운데 두고 흥분하는 두 마리 수컷.
4: 잔잔한 호수에 지금 뾰리가 돌을 던졌어. 뾰리가 얼굴은 계속 태백이 쪽을 보기는 하는데.
0: 오, 뾰리의 행동을 보니 태백이가 마음에 든 것 같습니다.
3: 진수를 저쪽 그 암컷들 있는데 지금 빈 공간에 넣어놓고 태백이하고 둘이 좀 있게 하면 어떨까요?
4: 해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지금 너무 수컷 둘이 있으니까 과 흥분이 있으니까 한번 진수만 우선 빼고 한번 볼까요?
3: 네, 알겠습니다. 네.
0: 뾰리의 관심을 받지 못한 진수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고 이제 견사에 남은 건 태백이와 뾰리인데요. 과연 태백이가 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4: 얘네 둘이 뭔가 관계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이걸 서로를
0: 응시하는 태백이와 뾰리. 한참을 그렇게 마주보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호감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견사문을 열어주자마자 밖으로 나오는 태백이.
4: 관심 가지는지 보고 싶어.
0: 바로 뾰리에게 갑니다.
4: 아니, 나쁘지 않은데?
0: 계속해서 뾰리의 주변을 맴도는 태백이와 달리 옴짝달싹하지 않는 뾰리.
1: 제가 그러면 저희 하나만 확인해볼게. 여기다가 좀 최대한 많이 뿌려놓고
2: 예.
1: 이 안에다가도 뿌려놓고요. 밖에다가 얘 태백이 밖에다가 한번 뿌려볼게. 태백!
3: 태백아!
1: 다 나갈 준비하세요. 태백!
0: 그리고 뾰리가 움직이도록 유도하는 설샘.
1: 우리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보호자님이랑은 분명히 지금 위치만 바꿔도 좋아질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다 빠져보자. 우리 다 빠져보고.
0: 과연 제작진이 빠진 상황에선 뾰리가 움직일까요?
4: 간식 먹는다.
0: 드디어 간식을 먹기 시작한 뾰리. 얼마 지나지 않아 몸을 일으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돌아다니며 먹이를 먹는 뾰리. 오, 점점 태백이와도 가까워지는데요.
1: 좀 괜찮지 않았어요, 방금 반응?
3: 제가 먹여주니까 둘이 먹더라고요.
1: 네, 그러니까요.

0: 그냥 둘이 같이 먹었어.
1: 우리 아예 뒤로 빠질게요. 그리고 아예 그냥 못 보고 10분 뒤에 올게요.
2: 이번엔 권수 씨가 견사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 평소와는 달리 편안하게 누워있는 뷰리. 이젠 권수 씨가 주는 간식을 받아 먹기도 하고 머리를 쓰다듬어도 가만히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권수 씨를 피해 달아나던 뷰리.
3: 태영아, 일로
2: 다가가면 더 멀어지고 공포와 불안에 떨던 뷰리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권수 씨의 옆에 누워 그의 손길을 받아들이는 녀석. 이제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견사 밖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뷰리.
4: 와, 좋다, 좋다. 와, 좋다. 와, 고등이한테 간다. 그렇지. 야, 됐어, 됐어. 됐어. 왜? 이거 그냥 꾸준히 하면 돼요.
2: 이젠 보호자가 주는 간식도 받아먹고 태백이와 놀러 나가기까지 하는데요. 야, 뷰리의 변화가 놀랍습니다.
0: 네. 저희 뷰리 너무 좋은 모습 보여서 방금처럼 태백이랑 더 친해지게 하면 점점 좋은 모습 보일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암컷 친구들이 너무 무서웠고 또 어렸을 때 경험 못해본 저희 제작진들이 너무 무서워서 더 이렇게 불안한 모습 그리고 우울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이것만 딱 빼주니까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서 저도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그 모습을 뷰리가 그 첫 단계를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워낙 잘하실 거라서 별로 걱정이 없습니다.
5: 앞으로 좀 좋은 모습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5: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안 돼! 야!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0: 기가.
1: 바로 놓지도 않고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대기 시작합니다.
2: 예전에 이렇게 안고 있다가도 그냥 탐구했어요.
1: 진짜 예측할 수 없어요.
2: 아! 오! 오! 물렸다 어떡해!
3: 배치모아에서 냄새 잡는 요술 배변 패드를, 땡스 소셜클럽에서 지렁이 댄스 스프레이를, 오디에이시에서 반려동물 케어 세트를, 허글에서 키빗 점프런 관절 영양제와 루테인 영양제를 드립니다.

0: 좀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내가 다니는 중학교는?
5: 역삼중학교.
4: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5: 안 왔다.
4: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5: 우세창 선생님.
4: 좋아하는 과목은?
5: 수학.
4: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5: 여자친구를 만들어라.
6: 예, 안녕하세요. EBS에서 몇 년 차예요? 13년간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승재입니다.
4: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5: 중학교 때 고민? 그때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게 인간관계가 이게 만만치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좀 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4: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5: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수능 시험을 망치는 게 인생의 아주 큰 오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게 나중에는 정말 중요한 밑거름이 되거든요. 그 경험이 나중에 생각해보면 와, 그 일을 겪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라는 생각 되게 많이 들거든요. 하루하루를 여러분 생각하는 가치관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점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가까이 가는 걸 테니까 충실하게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4: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5: 꿈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1타 강사가 가장 현실적인 꿈이었고요. 방송국 PD, 그리고 제일 하고 싶었던 거는 능력은 안 되지만 노래를.
4: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갖게 된 계기도 궁금해요.
5: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행동을 봤을 때 저보다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직업이 있고 와 저거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렇게 못하겠다라는 직업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여러 가지 직업군들 중에서 월등하게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거는 딱 그 수학선생님.
4: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5: 힘들었던 거는 인터넷 강의 그때 막 시작될 때예요. 2000년대 초반에 PD150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거 PD 월급 다 털어가지고 그것도 할부로 사가지고 요분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일단 나도 곧바로 녹화를 해서 나의 단점을 봐야 되겠다 뭐 이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적으로 월급날 되면 카드 회사에서 다 가져갔어.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4: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5: 정말 대학교 2학년 때 남녀가 모여서 술 한잔을 할 때 진실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진실게임의 질문이 이 안에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저한테 질문 뭐였냐면 너 당장 내일 소개팅이 있고 과외가 있으면 뭐 할래? 이런 게 진실게임이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과외하는 걸 너무 좋아했었고 그때부터 프린트물을 만들기 시작해서 10년간 교재를 만든 거죠. 뭔가는 그런데 그건 아니었어요. 뭔가 이거를 반드시 성공해야 되니까 나는 당장 놀고 안 놀고 열심히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교재 만드는 시간이 정말 그 잠도 안 오고 정신이 똘망똘망해지는 너무 즐거웠었던 기억이 나요. 네.
4: 내가 본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 것 같은가요?
5: 저는 너무 억울한 게 인터넷에 들어온 지 한 1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시절이 사회생활 시작부터 이제 마무리할 시기까지 됐다라는 게 그게 너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딱 10년 후에는 EBS 강좌는 제가 워낙 좋아해서 그거 한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하고 두 번째 인생에 맞는 뭔가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어요.

0: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1: 10년 뒤면 25이네요. 10년 뒤에 어떤 직업을 선택할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고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 그 하기 싫은 공부도 있고 하기 좋아하는 공부도 있을 텐데 이거를 사회에서 써먹어 안 써먹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그런 부모를 타고나고 가장 원하는 직업을 선택한다고 해도 일은 안 풀리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그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6년 동안 스스로에게 한번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겠어.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성실함이고 그 성실함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여러분 공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너무 하기 싫지만 나와 보니까 다 쓰였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시험 대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생에 너무나 좋은 자양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진짜 맞거든 그건. 네. 아름답게 빛날 20대 인생을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분명히 잘할 수 있을 테니까 잘하고 있어요. 파이팅!

0: 벼락치듯 얼굴이 칼로 베이는 듯한 극심한 통증. 내 의지와 상관없이 뒤틀리고 일그러지는 얼굴.
1: 자, 잉크한다 하나? 눈망. 차차차차 지나가면서 이제 이 꼬리가 딸려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얼굴이 이제 좀 흉측하게 이제 반이 조금 위로 쏠린다 그래야 되나?
2: 탁탁탁탁 쏘는 거라. 그게 막 1초마다 쏘는 거예요. 쭉 보냈어야죠.
3: 치과에서 발치도 했거든요. 어금니 발치. 그러니까 3차 신경통이라는 걸 그때 처음 들었어요.
4: 벼락치듯이 뭐 한다듯이 와듯이 쇼크듯이 쫙 와버렸죠. 찌릿찌릿 하죠. 막 쇼크듯이 찌릿찌릿 하죠.
0: 얼굴에 나타나는 예리한 통증과 떨리는 증상은 단순한 피로의 신호가 아니다. 고통은 얼굴에 나타나지만 원인은 피부도 근육도 아닌 바로 머릿속에 있다.
2: MRI를 찍어야 된대요. 눈이 떨리는데 왜 MRI 찍냐고 그랬더니 머릿속에 뭐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5: 머리 안에서, 뇌 안에서, 뇌신경에서의 문제가 되면 뇌신경이 지배하는 근육이 전체적인 수축이 오게 됩니다.
0: 방치할수록 삶을 갉아먹는 얼굴 신경질환. 하지만 원인을 몰라 치료법을 찾아 헤매다 치료 시기를 놓치기 쉽다. 얼굴 신경이 보내는 치명적인 경고는 무엇일까? 미세혈관 감압술의 권위자 신경외과 정현호 교수가 내 얼굴에 웃음을 되찾아준다.

0: 3차 신경통 환자의 시술을 앞둔 정현호 교수. 뇌사진을 꼼꼼히 살피며 치료 계획을 점검한다. 오늘 환자는 50대 여성. 3차 신경통으로 13년 동안 약으로 버티다 병원을 찾았다. 번개가 치는 통증이 나타난 부위는 오른쪽 얼굴. 이 천자침을 통해 고주파 전극이 머릿속까지 들어간다.
1: 곧 진입할 때가 됐거든요. 곧 들어갈 때가 되게 아파요. 요것만 조금 참으면. 네,
2: 잘하고 있어요. 네, 잘하고 있어요. 네,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네, 조금만, 조금만. 네, 네, 다 이제 아픈 거 없어요. 네, 눈 뜨고.
0: 비명이 절로 터져나오는 고주파 시술.

0: 통증을 넘어서는 통증이 아마도 3차 신경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1: 바늘에 찔리는 것보다 더한 3차 신경통의 통증. 3차 신경통이란 어떤 질환일까? 3차 신경통은 쉽게 말해 뇌신경에 생기는 신경통이다. 우리 뇌에는 12쌍의 뇌신경이 뻗어나오는데, 운동을 조절하는 운동신경계와 감각을 전달하는 감각신경계로 나뉜다. 이중 제5번 뇌신경은 얼굴의 감각과 씹는 근육의 기능을 담당한다. 세 개의 가지로 나뉘기 때문에 3차 신경이라 부른다. 이 3차 신경이 주변 혈관의 박동으로 영향을 받거나 눌려서 압박을 받으면 신경 가닥의 껍질이 벗겨지며 합선 현상이 일어나 격렬한 통증을 유발하는데, 이것이 3차 신경통이다.
0: 3차 신경은 세 가지 분지로 나눠져 있고요. 첫 번째 분지는 주로 이마나 눈 쪽을 포함해서 이마 쪽으로 있는 분지들이고, 두 번째 분지는 입꼬리에서 눈 밑으로 요 광대 쪽 주변을, 그리고 코를 포함하는 부위들을 갖고 있고요. 세 번째 분지들은 대부분 아래쪽에, 턱 쪽에 분포합니다. 3차 신경통이 발생하는 기전들은 아직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합선이라고 표현하는, 신경이 잘못 전달되면, 우리가 말하거나 씹거나 이런 거는 그냥 닿는 느낌이라든지 위치에 관련된 정보들인데, 그 정보들이 통증으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프지 않은 통증들도 마찬가지고, 닿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다른 자극이 통증으로 전달이 되는 게 특징적이라고 합니다.
1: 시술 일주일 전, 3차 신경통에 시달리던 김정현 씨를 만나본다.
2: 정말 번개 맞은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그러니까 뭘 할, 이렇게 저작을 할수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치아가 안 좋나? 그래서 이제 치과서부터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한 것 같아요. 치과에서 발치도 했거든요, 어금니 발치.
3: 팔찌도 하셨어요?
2: 네.
0: 제가 잠깐만 얼굴
1: 그 살벌한 통증은 치통이 아니었다. 뒤늦게 3차 신경통을 진단받은 정현 씨.
0: 그래서 이제 환자분의 양상은 통증 자체도 오래 가지는 않으시죠?
2: 네, 순간.
0: 순간순간.
2: 네.
0: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떤 행위에 의해서 유발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순간순간 오고 수초간, 그다음에 한쪽 분지에 있는 거고, 한쪽 영역에만. 그러니까 이런 양상들은 이제 전형적인 3차 신경통이라고 보이고요. 환자분이 아파하게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뭐 어떤 게 주로 그러세요?
2: 지금은 말할 때도
0: 말씀하실 때, 그리고
2: 양치할 때는 거의 이쪽은 건드리지 못할,
0: 위쪽 치아.
2: 네, 왜 위쪽 치아를 건드리지 못하고, 저작할 때,
0: 씹으실
2: 네,
0: 때도. 예.
2: 그리고 샤워해서 이쪽으로 물이
0: 물
2: 때려질
0: 닿을
2: 때,
0: 때.
2: 네.
1: 기본적인 일상을 가로막는 3차 신경통의 날카로운 통증. 3차 신경통은 얼굴에 나타나지만 원인은 뇌혈관과 뇌신경에 있다.
0: 환자분은 이제 저희 처음 오셨을 때한 7년 전부터 오른쪽 어금니 쪽으로 시작되는 통증이 워낙 심하셔가지고, 마약성 진통제까지도 복용할 정도로 심한 상태로 내원을 하셨었습니다. 3차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3차 신경 쪽에 옆에 혈관이 있었고, 정맥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서도 이제 내려와 있는 혈관이 있었었고,
1: 주변 혈관이 제5번 뇌신경인 3차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상태. 이것이 3차 신경통의 원인이다. 일상 중에 짧고 날카로운 통증이 수시로 나타난다. 대체 3차 신경통은 왜 그렇게 아픈 걸까? 감각신경은 미엘린이라는 수초로 감싸져 있다. 수초는 전선의 피복과 같은 역할을 한다. 신경신호가 엉뚱한 곳으로 새지 않도록 보호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도와준다. 하지만 3차 신경이 혈관에 맞닿아 반복적으로 박동을 하고 있으면 신경에 미세한 변화가 생기며 수초가 부분적으로 벗겨지는 탈수초화가 발생한다. 수초가 손상되면

0: 신경은 더 이상 정상적으로 신호를 통제하지 못하고 신경 신호들이 뒤섞인다. 결국 정상적인 촉각 정보가 아픈 통증으로 왜곡된다. 작은 자극이 엄청난 전기 충격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얼굴을 살짝 스치는 바람, 양치질과 세수, 말하기, 씻기 같은 평범한 행동이 갑자기 극심한 통증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원인이 되는 혈관 압박이 없는데도 3차 신경통이 심각한 경우도 있다. 23년 동안 굳건히 한자리를 지키고 있는 자동차 정비소 사장님 김복현 씨. 이렇게 태어나다가도 어느 순간 쏘는 듯한 통증이 찾아온다.
1: 진짜 아프네. 진짜 아프네.
0: 오른쪽 얼굴을 공격하는 발작 통증.
2: 선생님 너무 아프신가 봐요. 눈물이 핑 돋으시는데.
1: 진짜 아파. 여기 막 불 붙는 것 같아요. 이쪽 불대기요. 지금도 이렇게 싹싹 오는데 일단 식사가 안 돼요. 식사가 안 되니까 아주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미치겠어요. 사실 물 마셔도 아파요. 예. 주로 이 윗니가 아파요. 우여이가.
2: 그러면 시간이 좀 얼마나 지나야 없어졌어요?
1: 뭐 한 1분, 2분 정도. 지금도 한 1분이나 아프잖아요.
0: 몇 초에서 1, 2분 이내로 급습하듯 찾아오는 통증. 참을 수 없을 정도다. 주로 어금니가 있는 쪽에 통증이 몰려오다 보니 치통인 줄만 알았다. 아니나 다를까 그 역시 발치까지 했다.
1: 어금니 이쪽에 우아래니까 4, 5개 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과 치료를 거의 한 1년 정도 받았어요. 그 신경치료까지 다 끝냈는데도 아프니까 그제서 치과에서 3차 신경통 같으니까 통증 클리닉이나 신경외과를 한번 찾아가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3차 신경통이 난 뭔지도 몰랐어요.
2: 처음 들어보셨어요?
1: 나는 1차, 2차, 3차 신경통인 줄 알았어, 그냥.
0: 양치질을 하거나 음식만 씹어도 턱과 치아가 찌릿해지는 3차 신경통. 간혹 치통으로 오인해 멀쩡한 치아까지 뽑는 환자들이 적지 않다. 3차 신경통은 3개의 신경분지가 뻗치는 부분에 따라 통증 부위가 달라진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2번, 3번 분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잇몸과 치아 근처로 길게 뻗어 있다. 신경에 자극이 전달되면 치아 자체의 통증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혼동하기 쉽다. 치통은 욱신거리는 염증성 통증으로 일반 진통제의 조절이 잘 되는 반면 3차 신경통은 수초 동안 전기가 오듯 찌릿하거나 신경 과흥분에서 오는 짧고 극심한 발작적 통증이다. 치아를 치료했는데도 통증이 계속된다면 통증의 원인이 치아가 아닐 가능성을 생각하고 한 번쯤 3차 신경통을 의심해 봐야 한다.
3: 많은 환자분들이 치통이라고 판단을 하고 치아를 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오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었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진통제들 같은 진통제들을 통해서도 이러한 치통이나 이런 것들은 조절이 되지만 3차 신경통은 전혀 그런 일반적인 진통제에 반응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도 금방 공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말 한마디 꺼내는 순간 턱과 볼에 전기가 내리치는 김복현 씨. 고객 상담을 담당했던 그는 하던 일까지 바꿔야 했다.
1: 이렇게 말하는 통증이 생겨요. 나도 모르게 작게 하는 것 같아요.
2: 왜요?
1: 크게 하면 아프니까. 그래서 좀 뭐 고객 응대나 이런 부분은 중간에 끊을 수도 없잖아요. 통증이 온다고.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 동료한테 일을 다 넘겼어요.
0: 매일이 벼락치는 일상인 김복현 씨. 이미 한 차례 고주파 열응고술로 치료를 받았지만 11개월 만에 재발했다.
3: 제가 느끼기에는 환자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통증의 강도도 아픈 것도 있지만 통증은 본인이 제어를 할 수 없다는 거. 그게 아마 가장 환자분들이 많이 두려워하는 거고 또 하나는 언제 나타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조금 더 자주 나타나고 어떨 때 또 잠잠해지는 시기가 있어서 3차 신경통들이 발견이 되고 그게 정확한 진단으로 떨어졌을 때는 환자분들이 그런 통증들이 나에게 다시 왔었을 때에 대한 극심한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0: 재발률이 가장 적은 좋은 치료법은 단연 수술이다. 하지만 김복현 씨에게는 3차 신경통의 원인이 되는 압박받는 혈관이 없다. 원인은 없는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1: 저는 신경을 누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술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어디 갔으면 제가 수술을 해달라겠다고. 좀 수술이라도 좀 해달라고.
3: 김복현 씨는 우측으로 이제 통증이 있으셨고 우측에 두 번째 분지였었고 MR을 찍었었을 때 MR상에서는 명확하게 혈관이 가까이 있는 혈관은 있지만 혈관 자체가 3차 신경 자체를 심하게 누르거나 그런 양상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원인이 없는 3차 신경통이라고 봅니다.
0: 뚜렷한 원인은 없지만 전형적인 증상을 보이는 3차 신경통일 경우 치료 선택과 예후 예측이 좀 더 복잡할 수 있다. 오늘 김복현 씨는 수술 대신 고주파 열응고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의사는 환자와 대화를 하며 통증을 느끼는 부위를 찾아 나간다.
4: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입이 있으면 입꼬리 옆에서 한 1인치 정도 되는 시점에서 이제 머리 안쪽으로 있는 3차 신경에 나오는 뇌를 받치고 있는 뼈 바닥 쪽에서 나오는 곳이 이제 난홍공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난홍공을 통해서 바늘이 들어갈 겁니다. 열을 가해서 우리가 얻으려는 건 뭐냐면 통증에 관련된 그 신경 섬유들의 온도가 비교적 조금 낮은 온도에서 손상을 잘 받기 때문에 그런 신경들의 차이를 이용해서 온도를 가해서 통증에 관련된 신경들을 일부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작업입니다.
0: 신경 섬유를 선택적으로 망가뜨려 통증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다.
4: 자, 이제 바늘이 들어갈 건데 환자분 잇몸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입속에 손을 잠깐 넣을게요, 환자분. 예? 예, 잠깐 계시고. 예.
0: 시암이라는 실시간 X선 투시 영상을 보며 천자침을 치료 부위까지 정확히 찔러넣는다. 시술은 먼저 통증을 호소하는 오른쪽 얼굴에 고주파 천자침이 접근할 경로를 고려해 피부에 국소 마취를 한다. 고주파 천자침을 5mm 내외의 난원공을 통해 삽입하고 수시 조형 장치를 보며 실시간으로 천자침의 위치를 살펴본다. 이후 고주파 전극을 삽입해 약한 자극을 주며 환자의 통증 영역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확인이 되면 60도에서 75도 사이의 고주파 열을 일정 시간 방출하며 환자의 통증을 평가하고 필요할 경우 그 과정을 반복한다. 끝으로 통증이 없는 상태가 확인되면 전극을 제거하며 시술을 마무리한다. 고주파 열응고술은 환자의 뺨 위로 천자침과 그 사이로 바늘 전극을 넣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 과정이 조금 고통스럽다.
4: 입구에 딱 걸려 있어. 아니야, 아파요. 네, 락해 주시고요.
0: 고주파 전극이 들어가고 이제 통증 부위를 찾을 차례.
4: 샷.
0: 서서히 미세한 전기 자극을 주며 통증이 오는 부위를 찾는다.
4: 팔까지 가보세요. 스탑. 어디로 왔었어요?
5: 아래 이빨이요.
4: 아래 이빨. 네? 네. 여기로 왔었다고? 네.
0: 평소 환자가 통증을 느끼는 부위를 찾았다.
4: 자, 시작합시다. 처음 거는 아프진 않아요. 응? 그러니까 3분만 조금 기다리세요.
0: 이제 그 부분에 고주파 열을 가해 전기 신호를 잘못 전달하고 있는 신경 섬유를 일부 파괴해 통증에 둔감해지도록 한다.
4: 자, 칫솔이에요. 넣어볼게요. 원래 아팠던데 어금니 쪽이었어요? 네. 여기? 송곳니 쪽하고? 네. 그죠? 어때요? 원래 아팠던 거는? 예?
5: 괜찮은 것 같아요.
4: 훨씬 편해졌죠? 네. 그죠? 제가 이렇게 만져도 괜찮죠?
5: 네,
4: 네, 네.
0: 환자에게 통증을 유발했던 상황을 만들어 보지만 통증은 나타나지 않는다.
4: 앉아 보실까요?
6: 네.
4: 애쓰셨어요? 너무 아픈 거 애쓰셨어요. 자, 누우시고.
6: 애쓰셨어요.
4: 네? 환자분이 수고하셨지. 네?
6: 환자분 같아요.
4: 환자분 아마 지금 나가서 보시면은 아마 이제 훨씬 더 편하시고 이미 어제부터 약을 끊었었기 때문에 지금은 약이 없어도 편한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작용이라 하면은 이제 신경이 손상이 되는 거니까 감각의 저하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시술할 때도 열을 많이 올리진 않았기 때문에 온도를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손상은 그렇게 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 방금 막 이제 시술 끝나고 올라오셨는데 지금 네. 어떠세요?
1: 아, 훨씬 편해요.
2: 어떤 게 제일 달라진 것 같아요?
1: 일단 입 벌리는데 겁이 안 나.
0: 스치기만 해도 지옥이라던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다시 살만해졌다.
3: 고주파 시술의 큰 장점은 환자분들이 시술을 받는 중간에 환자분의 통증이 어떻게 좋아졌는지를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고주파 치료들은 경피적으로 하기 때문에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재발을 했었을 때 실제로 그 재발한 상태에서 약물로 되지 않아서 다시 시술로 가더라도 크게 부담을 갖지는 않아도 됩니다.
0: 최근 5년간 3차 신경통 환자 수는 소폭 증가하고 있는데 작년 한 해 6만 2천 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았다. 연령별로 보면 50대 이후 급격하게 늘어나 60대, 70대 환자가 많다.

0: 80대 3차 신경통 환자 송춘자 씨. 시도 때도 없이 왼쪽 얼굴에 통증이 나타나 괴롭다.
1: 탁탁탁탁 쏘는 거라. 그게 막 1초마다 쏘는 거야. 여기가 이제 여기까지 탁. 막 심줄이 막 서요. 얼마나 아픈데. 늘 아파요. 꾸준히 하루 점들어.
2: 부모님, 그 아픈 게 만약에 10점이 만점이면 몇 점이에요?
1: 그냥 거의 한 100점 돼.
2: 10점 만점에 100점?
1: 응.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말도 못해.
0: 아플 때마다 급한 대로 진통제를 먹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1: 지금 한 2년 됐어요. 아무런 약을 타다 먹어도 안 돼.
0: 왜 일반 진통제는 3차 신경통에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을까?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3차 신경통에는 일반 진통제가 잘 듣지 않는다. 3차 신경통의 통증은 피부나 치아에 염증이 생겨 나타나는 통증과 원인이 다르다. 신경이 과도하게 자극되면서 정상적인 촉각 신호가 통증 신호로 잘못 전달되는 질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3차 신경통의 약물 치료는 일반 진통제가 아닌 비정상적으로 흥분한 신경 신호를 억제하는 항경련제를 중심으로 시행한다. 가장 중요한 1차 약제는 신경세포의 나트륨 통로를 억제해 비정상적으로 반복되는 전기 신호 전달을 줄여 통증을 조절한다.
3: 3차 신경통에서 약물 치료라는 것은 치료제는 아닙니다. 치료제가 아니라 약물을 농도를 유지를 해서 통증이 올 수 있는 정보들의 전달을 늦추는 거니까요. 약물을 쓸 때는 아플 때만 먹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약물의 농도를 조금 더 유지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환자분들이 느끼는 증상들을 낮출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3차 신경통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의 통증 자체가 아주 짧고 그다음에 깜짝 놀라는 통증이기 때문에 일반 진통제에도 반응을 해주지 않는다면 한 번쯤은 병원 가서 진료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0: 항경련제는 과하게 흥분하고 있는 3차 신경의 전기 신호를 진정시켜 통증을 줄여준다. 3차 신경통은 약물에 대한 반응이 좋은 편이다. 하지만 송춘자 씨에게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어지러움과 통증이 찾아 약물 치료를 이어갈 수 없었다.
1: 부작용 많이 있었죠.
2: 어떤 게 있으셨어요?
1: 너무 아픈 거예요. 막 이게 어지럽고 막 사람이 정신이 없도록 아픈 거라. 그래서 못 먹었어요.
0: 정현호 교수는 약물 부작용이 있거나 고령의 환자에겐 감마나이프 수술을 대안으로 권한다.
3: 여기 아프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주로 뭐 할 때 아프셨었어요?
1: 음식물이 딱 들어가면요.
3: 식사할 때.
1: 계속 아파. 그렇죠. 한참 뚫려 있어.
3: 또 기다리면 또 괜찮아지고 하죠. 예,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내일 치료를 하고 나면 신경을 다 망가뜨리면 그것 때문에 불편할 수 있는데 일부를 망가뜨린다고 보셔야 돼요. 일부를 망가뜨려서.
1: 뭐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3: 네, 그러지는 않으실 거예요. 일부를 망가뜨려서 아픈 거를 좀 줄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큰 장점은 덜 망가뜨리니까 감각도 어느 정도 좀 유지를 할 수 있는데요. 네. 또 거꾸로 보면 덜 망가뜨리기 때문에 재발의 위험도는 항상 있어요. 네, 그래서
1: 좀 잘했어요.
3: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예. 그럽시다.
1: 예.
3: 내일 뵐게요.
1: 고맙습니다. 네. 네.
0: 감마나이프 치료에 앞서 머리에 고정틀을 쓴다. 감마나이프 수술은 수백 개의 감마선 빔을 한 지점에 모아 치료하는 방사선 수술이기 때문에 머리가 1mm라도 움직이면 표적이 빗나갈 수 있다. 고정틀로 미세한 움직임을 차단하고 감마선이 3차 신경 뿌리라는 아주 작은 표적에 정확하게 조사되도록 조정한다. 감마나이프 치료는 손상된 제5번 뇌신경에 에너지가 강한 감마선을 쬐어서 통증을 없애는 방법이다. 원하는 부위에만 선택적으로 감마선이 들어가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치료가 시작되면 배가 92개의 감마선이 치료 부위에 집중적으로 투사된다. 돋보기로 햇볕을 모아 종이를 태우는 것과 같은 원리로 주변 조직의 손상은 최소화하고 문제의 병소만 선택적으로 파괴하기 때문에 얼굴 감각을 대부분 보존하는 동시에 수술과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정현호 교수가 환자의 뇌 영상을 컴퓨터로 확인하며 정확한 수술 좌표를 계산한다.
2: 지금 어떤 작업한 거죠?
3: 이제 환자분 치료를 계획하고 있는 거고요. 미리 이제 추행된 영상이 있기 때문에 영상에서 환자분이 이제 좌측이 아프시기 때문에 좌측의 3차 신경의 치료 위치를 지금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분한테 어느 부위만 아프니까 그 부위만 치료한다는 개념보다는 3차 신경 전체를 방사선에 노출시켜서 통증을 줄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통증은 줄일 수 있지만 또 부작용의 위험도도 또 있는 겁니다. 눈 떠보세요. 50분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뭐 불편한 거 있으면 얘기를 꼭 하세요. 저희가 안에서 다 듣고 있을 거니까. 예, 그럽시다. 자, 이제 다시 시작할게요, 환자분.
0: 감마 나이프 수술은 감마선을 정밀하게 집중시켜 통증 신호 전달을 약화시키는 방사선 수술이다. 치료 효과가 곧바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방사선 조사 후 신경의 변화가 나타나기까지 보통 4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4: 약 잘 드세요.
5: 네. 수고들 하셨어요.
4: 네.
3: 방사선은 몸에 남아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상생활 원래대로 또 이제 똑같이 하시고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나는 오늘 치료받는데 왜 좋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는데요. 방사선의 특성상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알고 계시고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워낙에 드셨던 약들을 조금 유지를 하는 게 환자의 통증을 줄이는 데는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0: 어느새 3년. 뇌에서 시작된 혈관과 신경 간의 문제는 때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얼굴에 찾아온다. 눈밑이 파르르 떨리는 권혜경 씨.
6: 눈이 이렇게 자꾸 떨린다고 그러니까 병원 한번 가보라고 하더라고. 이렇게 지금도 막 떨리는데 MRI를 찍어야 된대요. 눈이 떨리는데 왜 MRI 찍냐고 그랬더니 한번 찍어야 된다고 찍었어요. 그랬더니 머릿속에 뭐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깜짝 놀랐지, 이러고.
7: 아, 네. 안녕하세요. 네.
8: 안녕하세요.
7: 네. 지금도 보면 주로 이제 눈 쪽이 제일 많이 떨리시죠?
6: 네.
7: 입 쪽은 어떠세요?
6: 입도 이제 이렇게 떨리면서 입까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7: 네네.
6: 그리고 이게 떨릴 때는 눈 주위가 보고태요, 네. 여기가.
7: 한번 2 해보실까요? 2 한번 해보시고. 네. 그래서 5. 네, 됐습니다. 눈 한번 세게 감아보시고. 네, 눈 뜨시고 이마에 주름 잡히도록 한번 해보실까요? 네, 됐습니다.
0: 안면 신경들이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데
7: 환자분은 이제 한쪽이 얼굴이 떨리는 증상, 우리가 증상에 따라 진단을, 증상이 이제 진단명이 결국 증상을 따라 만들어진 건데 그래서 편측성 안면 떨림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질환이라고 보고요. 이게 뇌고요. 여기서 이제 신경이 7번 안면 신경이 이렇게 빠져나오는데 그 빠져나오는 쪽에 이렇게 까만 동그라미 부분이 혈관인데요. 그러니까 혈관이 하필 그 신경 옆으로 주행을 하다 보면은 신경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혈류에서 자꾸 이제 신경이 이제 과흥분되는 상태가 되면서 원하지 않는 얼굴에 이제 연축 증상이 있으실 수가 있어요.
0: 얼굴의 다양한 표정은 80여 개의 안면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거듭하며 만들어내는데 이 안면 근육의 움직임은 뇌신경에 의해 조절된다. 뇌에는 12쌍의 뇌신경이 있어서 각종 운동과 감각을 담당하는데 그중 안면 근육의 운동을 조절하는 것이 제7번 뇌신경이다. 눈을 감거나 표정을 짓고 눈물과 침을 분비하는 등 얼굴의 주요 운동 기능을 담당해 안면 신경이라 부른다. 경련은 눈과 입 주위의 근육을 지배하는 이 뇌신경의 기능 항진 때문에 생긴다. 대부분이 얼굴 한쪽만 떨리는 반측성 안면 경련으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경련이 생긴다. 안면 신경은 특히 손상받기 쉬운데 주변의 작은 혈관들에 의해 압박을 받게 되면 신경을 둘러싼 껍질이 벗겨지면서 신경 가닥들 간에 합선 현상이 일어나고 경련을 유발하게 된다. 신경이 눌린 쪽만 경련이 일어나기 때문에 반측성 안면 경련이라 부른다. 대부분 한쪽 눈꺼풀 떨림으로 시작되는 얼굴 떨림은 마그네슘 부족이 아니라 안면 신경의 과흥분이 원인이다. 안면 신경 기능이 떨어져 생기는 구안화사와 같은 안면 마비와는 다르다.
6: 내가 사람을 안 쳐다봤어, 이렇게.
5: 왜요?
6: 내가 사람을 쳐다보면 내가 이게 떨리는 게 그 사람들 다 보이잖아, 이게. 그래서 이 안경도 솔직히 이게 떨리는 것 때문에 제가 이 안경을 다 쓴 거야, 이게.
3: 내 눈이 어떤 경우 내가 원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절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가장 큰 많은 불편감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자꾸 쓸데없이 윙크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운전할 때도 옆에 사이드미러를 봐야 되는데 그런 사이드미러도 못 볼 정도로 눈이 안 떠지고 저절로 그런 현상들 때문에 되게 일상생활에서 불편감을 느낍니다.
0: 한쪽 얼굴 떨림에는 여러 치료법이 있지만 오늘은 보톡스 주사 치료를 한다.
7: 보통 이제 눈 주변에 동그랗게 근육이 있는데 네. 눈 아래쪽 위주로 떨리시고 네. 그러면서 심하실 때 입쪽까지 당겨 올라가는 그런 게 있어서 네. 눈 둘레 중에서도 눈 아래쪽 위주로 그쪽에다가 주사를 놓을 거고요.
0: 3개월 전 한 차례 보톡스 치료를 받았던 권혜경 씨. 증상이 호전되며 효과를 보자 오늘 두 번째 치료를 받고 있다. 보톡스는 과흥분된 신경뿌리를 진정시켜 떨림을 줄여준다. 하지만 4, 5개월을 지나는 동안 보톡스의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효과를 지속하려면 주기적인 주사가 필요하다.
7: 현재까지는 아직 수술적 치료 이외에 다른 근본적인 치료는 마땅한 게 없는 상태고요. 보톡스 치료는 환자분께 당장 수술이 좀 어렵거나 아니면 수술할 정도로 내가 불편하진 않다고 느끼신 분들께 치료를 권하고 있습니다.
0: 무려 20년. 30살 무렵부터 얼굴을 찡그리며 살아왔다는 김석주 씨.
8: 지금 엄청 심해졌는 거죠. 차츰 1년, 2년, 3년 이렇게 점점 더 심해진다고 보면 됩니다.
0: 윙크를 하듯 입꼬리까지 올라가며 왼쪽 얼굴 떨림이 심하다. TV를 보고 있지만 머릿속은 딴 생각뿐이다.
8: 이 TV 내용은 안 들어오고 그냥 계속 하루 종일 그 불편함이 계속 머릿속을 계속 맴도는 거죠.
0: 내 맘대로 되지 않고 하루 종일 떨리는 얼굴. 어머니는 그런 아들이 안쓰럽다.
9: 떨지 마. 마누라 있다 마누라 뭐 없거나 챙겨줘야지. 속 많이 상하지요.
0: 제멋대로 실룩되는 얼굴 때문에 밥을 먹는 것조차 힘겹기만 하다. 음식이 셀 때도 있다.
10: 식사하실 때 좀 눈을 한쪽을 감으시는 거예요?
8: 예, 일부러 감고 있어요. 그냥 이게 깜빡깜빡거리다 보니까 이게 반찬 집을 때 이게 잘 초점이 안 맞을 때가 있거든요. 그냥 흘리기도 하고 남들 보기 좀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감는 게 그냥 습관이 돼버렸어요. 그냥 지인들이나 가족들 외에는 밥을 잘 같이 안 먹으려고 하죠.
0: 반찬을 헛집기도 일쑤. 밥을 먹는 평범한 즐거움조차 온 힘을 집중해야 하는 버거운 일상이 돼버렸다.

0: 그에겐 면도를 하는 것도 위험한 일이다. 베이는 일도 많았다.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웃어보려 하지만 웃을 수 없는 얼굴. 얼굴이 떨리며 어색하게 일그러진다.
1: 웃는 게 안 되는데 왜 20년 동안 웃어본 적이 없어서.
0: 마음까지 위축되고 우울했던 시간들.
1: 그냥 방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그냥 살아왔던 것 같아요. 아내도 세상을 떠나고 혼자 있고 또 몸을 이룰까지 이러다 보니까 좀 많이 심해졌죠. 그래서 지금 용기 내가지고 수술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0: 눈 떨림에서 시작하는 한쪽 안면 떨림은 눈 떨림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2: 자, 눈을 감았다 떴다 꽉꽉 크게 크게 한번 해볼까요? 한 열 번만 해볼까요? 둘, 셋, 넷, 조금 빨리 해볼게요. 다섯. 환자분이 이게 얼굴에 있는 근육 중에서 목에 있는 근육들도 다 안면신경에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마 당길 때마다 여기도 같이 당기는 게 느껴질 것 같아요.
1: 예, 맞아요. 예.
2: 지금 보이는 현상들은 얼굴을 근육이 있는데 얼굴 근육을 지배하는 신경이 과흥분되면서 생기는 내가 원치 않게 생기는 수축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질환들은 이제 수술이라는 게 필요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환자분의 지금 보이는 증상은 되게 전형적인 증상이시고 그래도 10명 중에 9분 정도에서는 호전을 많은 호전을 보일 수 있어서 수술을 조금 그래도 젊으시니까요.
0: 머리를 여는 수술 각오를 했던 만큼 김석주 씨는 흔들림이 없다. 수술은 한쪽 얼굴 떨림을 잡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0: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때문이다.
1: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혈관이, 이렇게 지나가는 혈관이 안면신경을 이제 흥분성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술하려는 거는 이 혈관의 위치를 이 위치에서 이제 변형을 시키는 겁니다. 예, 수술의 명칭은 이제 미세 혈관 감압술이라고 하는 것이고 혈관을 신경과에 떨어뜨려 놓는 과정입니다.
0: 미세 혈관 감압술은 압박받는 신경을 편안하게 풀어주는 수술이다. 먼저 귀 뒤쪽에 머리뼈를 열고 들어가 뇌신경으로 접근한다. 환자는 왼쪽 안면신경이 주변 혈관에 의해 눌리다 보니 신경의 흥분성이 유발되면서 얼굴뿐만 아니라 목근육까지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상태다. 수술은 먼저 경련이 생긴 얼굴에 귀 뒷부분으로 두개골을 연다. 이후 8cm 정도 더 깊이 들어가 문제를 일으킨 제7번 뇌신경, 즉 안면신경과 혈관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는다. 이후 안면신경을 누르고 있는 혈관과 안면신경 사이에 테플론이라는 완충제를 넣어 간격을 벌려주고 혈관의 박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한편 안면신경 바로 위쪽에는 청신경이 지나고 있다. 자칫 청신경에 손상을 줘서 청력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수술 중에는 뇌간 청각 유발 전일 검사를 통해 청신경을 모니터링한다. 혈관이 원인을 유발하긴 하지만 정상적인 혈류를 공급하는 혈관이기 때문에 가능한 손상이 없도록 잘 보존하며 안면신경과 떨어뜨려 놓는다. 이후 뇌척수액이 새지 않도록 뇌막을 봉합해주며 수술을 마무리한다. 머리카락보다 가는 신경을 찾아내기 위해 고배율의 현미경을 보며 진행하는 수술.
1: 구조물 찾기가 힘드네.
0: 복잡하게 얽힌 혈관과 신경 구조. 경험 많고 노련한 정 교수지만 집요하게 매달리며 확인을 거듭한다.
1: 조금 보이는 것 같지, 그치?
0: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수술. 하지만 신경 눌림이 심하고 잔가지처럼 뻗은 미세 혈관이 많아 원인 혈관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안면신경 주변엔 청신경이 있다. 자칫 청력에 손상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청신경과 안면신경을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1: BAP 좀 잘 봐주세요. 네, 혹시 변화 있으면 말씀 주시고요. LSR에 변화가 좀 있으세요? 노이즈가 많아요.
0: 수술 중 안면신경의 전기신호가 높낮이 없이 평탄하면 수술 후 환자 예후도 긍정적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혈관에 의해 압박받고 있는 안면신경을 찾았다. 테플론이라는 인공섬유를 안면신경과 혈관 틈새에 쿠션처럼 넣어 신경과 혈관 사이를 벌려준다. 혈관의 박동이 안면신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수술을 통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한다. 혈관과 붙은 신경을 떨어뜨리기만 해도 증상이 좋아질 수 있다. 수술은 잘 됐을까? 최종 점검이 남았다.
2: 괜찮아요, BAP는? LSR도 한 번만 해볼까요? 아, 그래, 찾았네요. 아, 예.
3: 됐죠? 깨끗하게 없어졌죠?
2: 오케이, 잘 됐습니다.
0: 보통 눈에서 시작한다는 한쪽 얼굴 떨림. 눈이 떨리면 모두 편측 안면 연축일까?
1: 눈 떨림이 있어서 눈 밑이라든지 또는 눈 위쪽에 근육이 파르르 떨리는 현상들은 누구나 다 느껴보셨을 거고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근파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파동이란 거는 병적인 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눈이 떨려 있었을 때 머리 안에서, 뇌 안에서, 뇌신경에서의 문제가 되면 뇌신경이 지배하는 근육이 전체적인 수축이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 주변에는 동그라미처럼 되어 있는 안면근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근육이 다 같이 수축을 하기 때문에 마치 윙크를 하는 것처럼 위아래가 같이 수축을 하게 됩니다. 눈 주변에 있는 근육이 다 같이 떨리는 현상들이 있으면 그때는 꼭 병원을 가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2주 후, 김석주 씨를 다시 만났다. 딱 보기에도 떨림이 사라진 얼굴. 그런데 아직 달라진 얼굴이 낯설다고 한다.
4: 20년이 넘었으니까 그냥 막 눈물도 나다가 또 웃기도 하다가 그냥 미친 사람처럼 막 그런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실감이 안 납니다. 주변에 뭐 지인들 여기 점 하나 찍고 새 인생을 한번 살아봐라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0: 사람들 속에서 밥한끼 먹는 게 소원이었던 그 떨림이 멈추자 당연했던 일상이 더욱 특별해졌다.
1: 안녕하세요. 좀 어떠셨어요?
4: 눈하고 뭐 이런 데는 거의 뭐 반응, 입쪽으로는 거의 뭐 반응도 없고.
1: 지금 오 한번 해볼까요? 오, 약간 있는 것 같은데 저는요, 지금 보니까. 이마도 한번 이렇게 눈 크게 떠 보실까요? 예, 지금도 보면 주름살이 왼쪽이 조금 약하거든요. 그래서 마비가 살짝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심하진 않으신데.
4: 그럼 이게 또 괜찮아지?
1: 시간 가면서 괜찮으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래요, 환자분. 수고 많으셨고. 제가 다시 한번 또 뵙고, 어떻게 또 경과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4: 네. 새 인생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웃고 싶어도 찡그릴 수밖에 없었던 20년의 고통. 치료는 단순한 증상 완화를 넘어 한 사람의 삶을 되찾는 일이었다.
1: 편치자면 우측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너무 급하게 달려드는 경우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놔두면 너무 안 좋아질까 두려워하기도 하고 마비라든지 이런 게 올까봐 두려워하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얼굴에 불수의적인 내가 원치 않게 떨림이 있을 때 거울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동영상으로 좀 찍어놔서 그 현상들이 어떻게 보이는 것인지 우리 전문의 선생님들과 상의해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얼굴에 나타나는 통증이라든지 얼굴에 떨림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0: 가려움이 심하면은 밤에 진짜 잠을 못 자는 정도까지 가요.
1: 날카로운 걸로 있는 걸로 이렇게 막 끓는 느낌이에요.
2: 원래 이렇게 국물 귀한 식으로 가려우니까.
3: 피부에는 일종의 가려움 센서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 한 부분에 고장이 나면 심한 가려움증을 느끼게 되는데요.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견! 띠용띠용 포지탈출 넘버 1.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바디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바디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기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취미는 과학이 될 수 없을까? 안 될 건 뭐야? Why not? 과학이 전 국민의 취미가 되길 바라면서 시작된 취미는 과학이 드디어 100회를 맞이했습니다. 아, 100회. 예, 지금까지 99회를 방송했던 겁니다. 저는 참 대단합니다. 백화까지 이렇게 올 줄은 몰랐습니다. 네, 올 줄은 몰랐고, 물론 이제 고비도 많았죠. 네, 정말 이게.
1: 그 수학은 왜 이렇게 피곤할까?
2: 귀에서 피나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그래서 태양 만든
3: 거예요. 그래서 태양 만든 거죠.
1: 이거는.
3: 그죠? 예.
0: 여러분들 한 40분, 50분 보시지만, 정말 한 두세 시간을 두들겨 맞습니다. 두들겨 맞는데요. 이게 보통 칼로리 소모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힘든데, 기억나는 편 있으실까요?
4: 저는 상대성 이론 특집이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0: 상대성 이론.
4: 그때는 진짜 약간 유레카의 느낌이 있어가지고요. 연구실에 달려가서 저희 학생들한테, 얘들아 들어봐봐 하면서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설명해줬던 기억이 있거든요.
2: 어, 진짜로?
4: 네.
2: 저는. 예. 그 예전에 정희선 박사님이 나오셨던 네네. 독극물 편.
0: 아, 독극물.
2: 네. 뭐 독극물 내용도 재밌었지만 또 제 옆에 있는 이 장홍재 교수님이 정규 멤버로 들어오면서 더 풍성해졌던 그런 화여서.
0: 먼저 들어왔다는 거 어필을 하시네.
2: 어, 맞습니다.
5: 저는 뭐 연금술 편이 제 기억에 남습니다.
0: 연금술. 네. 그렇죠.
5: 제가 이부분들 못 해봤지만 게스트로 입장도 해봤고 또 역병의사 옷으로 모았던 코스튬도 직접 입어보고.
6: 안녕하세요.
5: 이거 보고 맞아요. 하고 싶은 말 실컷 떠들어가지고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0: 저는 개인적으로 솔베이.
7: 아.
0: 솔베이 편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신진 세력과 양대 역과 그 선배들에게 약간 그 도전장을 내미는.
8: 진영을 정리를 잘해야 돼요. 헷갈리지 마시고.
0: 보어파.
8: 아,
0: 그리고
8: 보어파,
0: 아인슈타인파. 약간 이 시대의 어떤 그런 그 큰 획을 그은 그런 그 솔베이 회의가 기억에 좀 많이 남습니다. 오늘 그나저나 100회 특집이고
7: 네.
0: 100번째 아이템입니다.
7: 맞아요.
0: 보통 이 제작진들 같은 경우는 100번째면 힘을 많이 주거든요.
7: 네.
0: 100회를 맞이할 대망의 주제는 뭡니까?
4: 저희가 100회를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네. 좀 성대하게 파티를 한번 해야겠다.
0: 아, 파티?
4: 파리를 한번 해야겠다.
0: 파리, 파리 타임.
4: 예. 예. 진짜 파리 타임 준비했습니다.
0: 뭡니까?
4: 초파리.
0: 아, 초파리 타임. 초파리. 초파리 타임.
7: 아, 라이브.

0: 상황이었어요.
1: 아, 그렇군요. 저는 이제 뭔가 백해니까 의뢰 이제 힘들 줄 알고 좀 너무 복잡한 주제라서 머리 아픈 주제가 또 갈까봐 다른 양자로 가나 생각을 했는데 초파리다.
2: 너무 초파리 얘기를 많이 들은 기억이라 우리가 했나 안 했나가 조금 헷갈려요.
0: 그렇죠.
2: 오늘 정말 들어본 적 없는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대형 씨만 믿고 가면 되나?
3: 또 저희 초파리 이 패밀리 초파리 연구회가 있습니다.
0: 초파리 연구회가
3: 초파리 그 연구회 초파리 학회가 있습니다.
1: 학회 네. 있겠죠. 네.
0: 아, 초파리 연구회
3: 초파리 학회 또 회원님.
0: 아 회원님 아, 네.
3: 좋습니다. 회님 모셨습니다. 회님.
0: 아, 회님.
1: 자 우리 초파리 연구회 회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0: 선생님이시다. 예. 자,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생명과학부에서 초파리를 동물 모델로 다양한 생명 현상을 연구하고 있는 심지원 교수입니다.
0: 네, 환영합니다. 우리 심 교수님, 일단 너무 반갑고요. 초파리 연구회라는 걸 지금 처음 들었거든요. 100회 만에요. 그러니까 제 초파리가 이번에 새끼를 몇 마리 낳았습니다. 오이 기특한 초파리 구경 좀 하실라우? 뭐 이런 걸 한다든지 이런 건가?
1: 뭐 실제로 최신 연구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심지어 초파리도 공유하는 그런 곳입니다.
2: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초파리를 서로 바꿔요?
1: 네, 초파리가 이제 플라스틱 병에 저희가 바이알이라고
0: 아 진짜 부르는, 배달이 와요?
1: 네, 플라스틱
0: 병에 우와, 진짜 움직이네, 저기 있네.
1: 이제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3: 이거는 오레곤에서 발견된
1: 네, 오레곤에서 발견된 빨간 눈 야생형 초파리.
0: 빨간 눈이요? 빨간 눈이 안 보이는데 빨간 눈이 안 보이는데 빨간 눈이에요?
2: 저도 정확히 같은 생각했어요.
0: 와, 대박이다.
3: 보여요? 보시면 빨간 눈.
1: 그리고 여기가 이제 퓨파, 구더기들도 같이 옵니다.
0: 아, 다 다르구나, 종류들이.
4: 이거 땡기면 뽑히는 거예요?
1: 땡기면 탈출합니다.
0: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교수님하고 신 교수님 계십니다. 아, 이거 신 교수! 아, 좋은 거 있어. 그거 뭐 갖고 왔어? 그럼 맛들 한번 할까? 뭐 이렇게 교수님들끼리 뭐 그런 것도 있나요? 아니,
3: 그거는 아, 되게 중요한, 네. 중요한 게 네. 특정한 초파리를 만들었는데 네. 이 초파리가 연구에 여러 개 활용될 수 있으면 아, 사람들이 와서 실제로 연락 오면 네. 보내주는 게 미덕이에요.
2: 네. 아, 그래요? 아, 진짜요?
3: 실제로는 서로서로 널리 널리 나눠 쓰고, 나눠주고, 그래서 같이 크자.
0: 그래서 그 네. 패밀리인 거죠?
1: 네. 네.
0: 아, 근데 초파리 학계를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이분 약간 감투 있죠?
1: 그럼요. 높으신 분이십니다.
0: 뭐예요? 높으신 분이요?
3: 저는 임원.
0: 임원.
2: 아, 임원이에요?
3: 초파리 학계 임원이고 여기는 전직 임원.
0: 아 전직 임원이시고? 네,
3: 전직 임원이시고.
1: 전 회원의 임원화.
0: 그러면 그냥 집에서 수박 먹고 다가 나오는 그 초파리를 연구한다는 겁니까?
3: 아 무시하시는 거.
0: 아니 궁금해서요.
3: 네, 아 우리 왜 머리에 눈이 달리고 몸통에 팔이 달리고 초파리가 없었으면 알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
2: 그래요?
0: 네. 그래요. 자 그럼 오늘 초파리 연구의 두 분 학회 명예가 달려 있습니다. 학회 명예를 걸고 초파리가 인류에게 어떤 공헌을 했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시민의학 100회 특집 주제는 초파리입니다. 자, 여름이면 나타나는 그 초파리, 이 작은 초파리가 대체 인간한테 뭘 해줬다는 겁니까?
1: 제일 먼저는 이제 유전 인자의 실체를 밝힌 것이 초파리가 유용하게 쓰인 가장 네. 중요한 지점입니다.
0: 유전 인자의 실체? 네. 무슨 말이죠?
1: 유전 인자가 있다라는 것은 사실 1850년대에 네. 맨델이 이제 완두콩 실험으로 증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0: 완두콩 실험.
2: 아, 너무 네. 항상 배우죠. 네.
1: 첫 번째 세대에 둥근 모양의 아빠 완두콩과 쭈글쭈글한 주름진 모양의 엄마 완두콩을 같이 네. 교배를 하면 그 다음 세대에 다시 둥근 모양의 아기들이 나오는데요. 네. 이 1세대 둥근 모양을 다시 교배를 하면 그 다음 세대에 둥근 모양뿐만 아니라 주름진 모양의 완두콩이 다시 나오는 아~ 거를 확인을 하면서 유전 인자에 대한 것을 처음 깨달았죠.
0: 완두콩 실험으로.
3: 맨델의 그 연구 논문 제목의 핵심 단어가 잡종이거든요.
0: 잡종.
3: 잡종의 문제를 사실 맨델이 풀면서 유전 법칙을 발견하게 된 건데 왜냐하면 처음에 아빠 완두콩도 둥근

0: 초파리를 뭐 이렇게 해부를 한 거예요?
1: 아, 초파리를
0: 말로 이제... 알려주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1: 초파리를 이제 정식으로 연구에 가지고 오기 시작한 거는 토머스 헌트 몰건이라는 교수님이신데요. 사실 몰건이 목표했던 연구는 유전자를 찾겠다라는 게 아니었고요. 실험실에서 오랫동안 키우면 어떤 진화를 하지 않을까?
0: 초파리가
1: 라는 거에서 이제 연구를 시작했는데 2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2: 아 진화는 안 하는군요.
0: 초파리 진화는 다 끝났다.
1: 네, 네. 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막 엄청 실망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눈 색깔이 다른 초파리들이 태어나기 시작한 거죠.
3: 눈 색깔이요? 네. 어떤 색깔로?
1: 눈 색깔이 원래 초파리 야생형들은 네. 빨간색 눈인데요.
0: 원래 빨개요?
1: 네. 이제 하얀색 눈인 초파리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어요.
0: 흰색이요? 흰색 눈을 가진 초파리들이 갑자기 태어나기 시작했다.
1: 네, 네. 이상하다. 이거 왜 이렇게 되지? 혹시 이게 다음 세대에도 흰색 눈이 전해져 내려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제 교배 실험을 또 시작합니다. 암컷의 빨간 눈을 가진 초파리와 흰 눈을 가진 수컷을 교배를 하면 그 다음 세대에는 모두 다 빨간 눈을 가진 1세대가 태어납니다.
0: 이게 100%예요, 이거는?
1: 네.
2: 맨델리안 실험이랑 똑같아요.
1: 네, 똑같아요.
0: 완벽하게 똑같네요.
1: 네, 그래서 시블링 크로스라고 하는데 1세대들을 서로 교배를 하면 그 다음 세대에 빨간 눈은 계속 나오지만 하얀 눈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데
0: 그게 이제 약간 그 손주가.
1: 네, 손주의 하얀 눈이 나오는데 근데 흰색 눈을 가진 초파리들이 유난히 수컷에 많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고요.
0: 수컷에?
4: 사라졌던 게 다시 튀어나온 것은 맨델의 실험과 동일한 네. 현상인데
0: 그렇죠.
4: 튀어나온 애의 성별이 한쪽으로 편향돼 있다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던 네. 거죠.
0: 수컷에게만 하얀색이 하얀색 눈이 되니까.
2: 그게 어떤 세대예요?
1: 피메일의 경우에는 XX 그리고 메일의 경우에는 XY로 성이 결정이 돼요.
4: 우리랑 똑같은 거죠.
1: 근데 이제 흰색 눈을 결정하는 그 유전 인자가 X염색체에 있었기 때문에 X염색체를 하나 가진 그 메일 초파리의 경우에는 흰눈 유전자가 하나만 있어도 흰색 눈을 이제 보이는 형질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4: 빨간색이 우성에 해당하고 하얀색이 열성에 해당했던 거죠. 그래서 원래는 우성 하나, 열성 하나 암컷에서는 우성이 튀어나는데 수컷에는 그게 불가능하니까 열성을 하나를 받아버리고 다른 하나는 Y염색체가 되니까 말하자면 얘를 중화 혹은 완화시켜주는 얘 X가 하나 부족하잖아요.
2: 이해를 한 게 1세대에서 수컷의 흰 눈이 안 나타나는 거는 1세대 수컷에게 나오는 X염색체는 다 엄마한테 온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4: 그렇죠. 정확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서턴이나 보바리 같은 다른 연구자들이 뭐 메뚜기 같은 거 연구해가지고 아마도 유전자가 염색체 위에 있을 거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유전의 염색체설, 유전자는 염색체 위에 있다는 가설을 내놨는데 이 모건의 실험은 염색체 위에 있을 거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 눈을 희게 만드는 유전자가 X염색체 위에 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실체를 정말로 1대1로 대응시켰다는 점에서 유전자 어떤 실체, 아까 말씀하신 유전자 실체를 보여준 그런 중요한 실험으로 평가를 받는 거죠.
0: 근데 이제 어디까지나 이거는 초파리 이야기고. 근데 이걸로 초파리가 인류에게 공헌을 했다 하기에는 좀 초파리. 아니 초파리 파리인데 그 파리하고 인간하고 좀 다르지 우리하고 그거 상관없지 않냐. 막 이거 밝히는 건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건데. 우리하고 네. 뭔 상관일까?
1: 모건이 예. 거기서 더 대단한 점은 돌연변이를 그 이후로도 계속 찾았다는 건데요. 이제 빨간 눈, 흰 눈만 찾은 게 아니라 약간 덜 빨간색, 갈색
0: 세분화라는군요.
1: 뭐 이런 식으로 색깔이 달라지는 눈 표현형도 볼 수 있었고요. 몸 색깔도 원래 야생형 초파리는 회갈색인데 노란색 몸을 가지거나 아니면 아예 까만색 몸을 가진 그런 초파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표현형을 보고 나서 아 이런 눈 색깔과 몸 색깔을 바꾸는 그런 유전자가 하나의 염색체에 있다면 이들이 같이 유전이 될까라는 질문을 이제 또 다시 던지게 되죠.
0: 질문이 되게 중요하네.
4: 그러니까 유전자를 하나만 찾고 그쳤으면 그냥 거기서 끝났을 텐데 도대체 그 염색체와 섞일까? 유전자들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지? 이런 문제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0: 그러니까 뭐 하나 딱 발견을 하면은 아 됐다. 이걸로 나는 업적을 세웠다. 이제 그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새로 본인이 숙제를 만들잖아요.
1: 네.
0: 원래 과학자분들은 좀 다 그런 편이세요?
1: 숙제를 좋아하세요?
5: 당연히 될 거라 생각했던 게 되는 건 뻔한 일이라 재미가 없거든요. 근데 될 일이 안 돼도 재밌고 이게 왜 되지?

0: 하는 게 돼도 재밌어.
1: 맞아요.
0: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솔직히 뭔가 새로운 게 보이면 항상 즐거운 거야.
2: 맞아.
0: 이건 왜 안 되지도 재밌어요, 근데. 아,
1: 이거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도 재밌고. 어쨌거나 답을 이제 찾아야 되니까.
3: 네.
1: 아니, 근데 아까 그 질문이 같은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는 항상 같이 유전될까? 이런 질문이었잖아요.
2: 네. 네. 모건은 이제 초파리가 만약에 이런 다양한 형질들이 같은 염색체 안에 있으면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교배를 했는데요.
1: 네.
2: 옅은 색깔 눈에 회색 몸을 가진 엄마와
1: 엄마.
2: 붉은 눈에 노란 몸을 가진 아빠가 야. 교배를 하면
1: 많이 다르네.
2: 네, 그 다음 세대의 우성 형질인 빨간 색깔 눈 그리고 회색 몸을 가진 아이들이 태어나는데요.
1: 네.
2: 이 아이들을 다시 옅은 색깔 눈을 가진 그리고 회색 몸을 가진 아빠와 다시 교배를 시키면 그 다음 세대에 원래 엄마 아빠와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은 형질을 가지지 않은 노란색 몸을 가진 옅은 색깔 눈을 가진 개체.
1: 그런 식으로 이제 조합이 되는구나.
2: 네. 이 새로운 조합이 만들어진다는 걸 확인했고
1: 네.
2: 그리고 이게 아마 감수 분열 중에 상동 염색체 일부가 서로 바뀌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 아, 갑자기 또 머리 아파지네. 감수 분열이 나왔어요. 지금 상동 염색체 막 이런 게 나오는데
3: 네.
1: 지금 진도가 후루룩 가는데 자 감수 분열, 상동 염색체 이제 이거를 정신줄을 잡고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3: 이거 저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1: 예, 이거 정신줄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잡으세요. 지금 이거 알아야 됩니다.
4: 염색체는 우리가 친숙하잖아요. 염색체가 46개라고도 얘기하지만 23쌍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때 왜 우리가 46개가 아니라 23쌍이라고도 부르냐면 23개는 아빠한테서 받고 23개는 엄마한테서 받는데 그 23개들이 1번부터 이제 성염색체까지 다 1대1로 대응이 되는 거예요. 엄마에서 받은 염색체랑 아빠에서 받은 염색체 이 쌍을 세트를 상동 염색체라고 불러요.
1: 세트. 엄마 아빠한테 받은 이 쌍을.
4: 네. 근데 그 감수 분열 우리가 정자나 난자를 만들 때 생식 세포를 만들 때 엄마에게서 받았던 거랑 아빠에게서 받았던 거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1: 네. 정확하게 반절을 딱 받는 거예요?
4: 근데 정확하게 반절을 나누지 않는 게 핵심이에요.
2: 네.
4: 그 정자나 난자를 만들어진 첫 번째 단계에 엄마에게 받은 염색체랑 아빠에게 받은 염색체가 물리적으로 섞여요.
1: 네.
4: 그걸 교차라고 해요.
1: 교차? 네.
3: 그럼 섞인다는 게 뭐 어떤 의미인 거예요? 약간 물처럼?
1: 그 정확하게.
4: 아니, 그러니까 X자 염색체 생각이 나시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X자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정말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딱 나란히 붙어요. 얘가 이렇게 꼬이면서 오른손가락이 여기로 넘어가고 왼손가락이 여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3: 아, 물리적으로 정말로 이제 합쳐진다고요?
2: 네. 물리적으로 상동한 지역, 그러니까 서로 같은 서열을 가진 지역에서 교차가 일어나는데요.
0: 그게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2: 네.
0: 약간 그 결국에는 상동이니까 약간 비슷한 서열이어서 관계가 있는 곳에서는
2: 네.
0: 그 교차되는 순간에 바꿔치기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2: 맞습니다.
1: 그 섞이는 순간에 어쨌건 또 다른 조합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2: 네, 맞습니다.
4: 그럼 원래 한 염색체에 있던 유전자들은 서로 같이 세트로 다니는데 교차를 하기 때문에 여기 아빠 거랑 엄마 거의 조합이 섞일 수가 있는 거죠.
1: 엄마 아빠로 내려와서 그다음에 손주한테 갈 때
2: 네.
1: 이게
2: 네.
1: 염색체가 크로스가 되면서 어쨌거나 재조합이 이루어지는데 어쨌건 둘의 성질을 갖고 있지만 또 다른 형태로도 재조합이 돼서 나타날 수가 있다, 발현될 수 있다.
2: 네, 맞습니다.
1: 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2: 네, 맞습니다.
1: 오케이, 좋습니다.
2: 그래서.
4: 네. 이거 힘들어. 어려워.
2: 맞아요.
1: 초파리 학회 해요, 나.
4: 홍보 임원으로 한번.
1: 아니, 저는 회장이죠. 예, 그쪽에도 장이죠. 예.
2: 원래 없었던 형질을 가진 저 파리가 태어나는 확률은 아주 아주 드문데요. 모건이 저런 초파리가 나타날 확률들은 전부 다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매료됐던 사람이 바로 모건의 제자였던 알프레드 스터디번트였습니다. 사실 스터디번트는 모건의 연구실에 오기 전에 아빠의 농장에서 말을 엄청나게 많이 교배하면서 말이 어떻게 브리딩이 돼서 형질이 섞이는가를 공부를 혼자 독학을 했던 사람입니다.
1: 관찰을 또 엄청 해낸 사람이네, 또.
2: 네, 그래서 그걸로 논문을 내고 어떤 유전인자가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이제 가지고
1: 있다.
2: 있었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모건의 랩에 같이 조인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모건이 형질이 이렇게 섞이는 형질을 가지고 있다.
1: 네.
2: 지금 실험 결과가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스터디번트가 당시에

0: 수험생이었는데요. 수업을 다 안 듣고 숙제도 제대로 안 하고 시험도 제대로 안 보고 몇날 며칠 밤을 새서 이 모건한테 받은 데이터들을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아~
1: 거기에 꽂힌 거야, 그러니까. 야,
2: 훌륭한 과학자로서. 진짜.
1: 그래서요, 그렇게
3: 계산을 하면요?
0: 거기에서의 이제 가설은 두 유전자가 멀리 있으면 교차가 될 확률이 더 높지만 가까이 붙어 있으면 교차될 확률이 낮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가설이었습니다.
1: 근데 왜 멀리 있는데 왜 잘 나오죠?
3: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1: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잘 나오는 거 아닌가?
4: 그러니까 염색체, 하나의 같은 염색체 위에 A라고 한 유전자랑 네. B라고 한 유전자가 있다고 쳐볼게요. 네. 그럼 아빠는 대문자 A, 네. 대문자 B, 엄마는 소문자 A, 소문자 B가 있으면 네. 대문자 A, 소문자 B나 소문자 A, 대문자 B의 조합을 물려받으려면 이 사이에서 교차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섞이잖아요. 근데 이게 확률 게임이거든요. 어디서 교차가 될지 이런 것들은 좀 랜덤하긴 한데 이게 멀면 멀수록 교차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5: 아, 교차가 일어날 수 있는 간격이 그 어디서든 가능한 네. 게 많아지니까. 네.
3: 아니, 지금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가는데 상식적으로 애초에 가설을 그렇게 세운다라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은데 그거를 학부생이 그렇게 세웠다고요?
0: 네, 학부생이 그렇게 다 증명을 했고요. 네. 실제로 이 계산을 해보면 유전자들마다 거리에 따라서 이 재조합될 확률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A 유전자와 B 유전자의 재조합 확률이 5%, 네. 그리고 B 유전자와 C 유전자가 10%, 그리고 A 유전자와 C 유전자는 15%다라고 한다면 B가 AC 사이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건과 스터디번트가 상대적인 이 재조합 비율을 계산해서 X 염색체 위에 놓인 다양한 유전자들의 거리를 계산했고 그리고 지도를 완성을 했습니다.
1: 지도요? 저게 지도예요? 알파벳만 적혀 있는데요?
3: 저도요. 네.
1: 저게 어떻게 지도가 되죠?
3: 우리가 보통 지도라 하면은 네. 위아래가 있고
1: 그러니까 뭐 형체가 좀 있어야 될 텐데.
3: 그러니까요.
0: 여기서 B가 옐로우라고 해서 노란 몸 유전자고요. 네. C와 O는 화이트라고 해서 흰눈 유전자. 흰눈. 네. P는 버밀리언이라고 해서 선홍색, 옅은 빨간색 유전자고요. R은 미니어처라고 해서 작은 날개. 그리고 M은 루디멘테리라 그래서 날개가 이제 거의 없어진 퇴화 날개를 말합니다.
1: 근데 B 같은 경우가 저게 옐로우라고 그랬죠?
0: 네.
1: 옐로우면 좀 이해할 수 있게 Y를 좀 넣어가지고 뭘 했어야 되지 않나? Y 이런 식으로?
3: 그러니까요.
0: 사실 여기서 이 B는 이제 보이는 대로 적은 건데요. 네. 블랙을 뜻하는데요. 이 유전자가 없으면 블랙이 없어진다라고 해서 이제 B라고 적었습니다.
3: 블랙이 없어지기 때문에 옐로우로 보인다?
0: 네.
1: 근데 저 밑에 0.0, 1.0, 30.7, 33.7 저게 지금 거리입니까?
0: 네, 저게 바로 이제 재조합 비율을 나타낸 거고요. 네. 저희가 저 단위를 붙여서 센티몰건이라고 붙입니다.
1: 센티몰건?
3: 네. 그 모건의 네. 그 모건이에요? 모건. 네. 아, 길이를 모건이라고?
4: 네, 센티모건이라고.
0: 예를 들어 B와 C, O 사이의 거리가 1.0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네. 이게 1센티몰건을 말하는 거고요. 아. 이 두 유전자가 상대적인 재조합 비율이 약 1% 정도 된다를 1%. 말씀드리는 겁니다.
1: 쟤는 좁으니까.
0: 네.
1: 예. B하고 C는 좁으니까 저 안에서 뭔가
4: 교차가 잘 안 일어나고
1: 교차가 잘 안 일어날 수 있는 거고 B하고 뭐 M 사이에는 절대 이제 활발하게 재조합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 나는 네. 그런 얘기잖아요.
3: 그러면은 저거는 지금 확률인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물리적인 거리예요?
0: 실제로 초파리 유전체가 다 읽히고 나서 X크로모솜을 다시 확인을 해보면 이 유전자의 순서와 거리가 몰건과 스톨디번트가 계산했던 이 상대적인 거리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훗날 연구자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4: 근데 이게 흥미로운 거는 지금은 저희가 DNA 서열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는 물리적으로 저희가 그 실제로 그 텍스트에 몇 쪽에 있는지 예를 들면 이거를 볼 수 있는 건데 조시전에 그런 게 없었잖아요.
1: 그렇죠.
4: 저 계산해서 교배해서 나오는 재조합 빈도로 유전자 사이 물리적인 거리를 측정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들의 어떤 순서 말하자면 유전자들의 질서죠. 그걸 저렇게 시각화해서 마치 지하철 노선도 그리듯이 쫙 그려냈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일이죠. 저 때는 심지어 DNA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을 때였어요.
1: 근데 그게

0: 얼추 지금 다 맞아 떨어지는 네. 거 아니에요, 지금.
1: 그러니까 약간 인간 개놈지도 완성했잖아요.
2: 네.
1: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먼저 초파리 쪽의 지도를 완성을 하니까 이제 인간하고 또 비슷한 것도 알게 되고 네.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그
3: 인간의 개놈 지도의 시작에 가면
2: 맞아요. 초파리와 네. 스터디번트가 그렸던 저 지도가 최초의 지도인 거예요.
4: 지금 말한 모든 걸 학부생 했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1: 학부생?
4: 이거 말 좀 키웠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5: 그러니까 진짜
1: 학부생이 몇 살이죠? 몇 살이에요?
4: 대학생이니까 뭐 대학생. 이때 해봤자 20살?
2: 20대 초반.
1: 이제 20대 초반인데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5: 와.
2: 네, 실제로 몰건이 스터디번트를 엄청 총애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1: 천재 제자네요, 천재 제자야.
2: 그리고 그죠? 몰건이 나중에 칼텍으로 옮겨갈 때 같이 이제 칼텍으로
1: 스카우트해가지고
2: 네, 와. 같이 갔어요.
1: 평생 제자지 뭐. 예, 아, 직계 좀. 21살에 이런 일을 벌였다? 야, 대단하네요.
6: 학계에서 저러면은 이제 이 교수의 가장 큰 업적은 저 학생을 발견한 것이다. 라는 게 보통 이렇게 되거든요.
1: 그리고 스터디먼트는 부모님한테 고마워야 될 것 같아요.
6: 말을 키워서.
1: 네, 말의 그 교배 장면들을 계속 보면서. 우리 농장에
5: 교배 장면을
1: 교배 장면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농장에서 말농장에서 우리 말들이 계속해서 자손을 낳는 거를 보면서 야 쟤는 쟤 할아버지랑 좀 닮은 것 같다 이런 거를 많이
5: 맞죠.
1: 봤을 거 아니에요. 자, 이 타이밍에서 또 중요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우리 초파리 교배 있잖아요. 교배 초파리 교배 이거는 교수님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시키는 건가요? 어떻게 뭐 아크릴 상자 안에다가 통째로 열어가지고 렛츠고 파리타임! 뭐 이렇게 하는지 너무 궁금해요.
5: 진짜로.
2: 초파리 교배를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막 태어나는 초파리에서 버진 플라이라고 하는 아직 교미를 하지 않은 초파리를 고르는 겁니다.
1: 이야, 그거 어떻게 고른대?
2: 배에 태변을 가지고 있어요.
1: 태변?
2: 그래서 그들을 골라서 방을 또 따로 줬다가 네. 나중에 필요한 피메일과 메일을 합쳐서 교배를 하게 됩니다.
1: 아니 근데 이렇게 작은 애들인데 구분을 할 때 핀셋으로 잘못하면 그냥 배 터질 텐데.
5: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저기 뭐 딱풀에다가 뭐 이렇게 뭐 발라가지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쪽으로 옮기는 거지. 나 너무 궁금한데요.
3: 붓으로 해요.
2: 네.
1: 무슨 붓으로?
5: 무슨 붓으로요?
2: 그림 그릴 때 쓰는 얇은 붓으로.
1: 그 붓으로 어떻게 해요?
2: 그리고 저희가 이 초파리들을 마취를 시키는데요.
1: 마취요?
2: 네, 보통은 이산화탄소에다가 네. 넣어두면 얘네들이 잠을 잡니다.
3: 근데 잠자는 게 막 몇 시간씩 자는 게 아니라 초단위로. 네,
4: 초단위?
1: 초단위요?
2: 그 이산화탄소에 노출됐을 때만 자고요. 없어지면 또 이제 깨고.
1: 네. 그러면은 초파리 연구하시잖아요. 초파리가 집안에 들어오면 때려 잡습니까? 아니면 어서 와 환영하는 그런.
2: 저는 이제 초파리를 잘 알기 때문에 초파리가 집에 보이면 다 씻습니다.
1: 아 어떻게든 박멸하려 네, 하시는 거죠?
2: 박멸해야 돼요. 왜냐하면
1: 아 그래요?
2: 그 며칠 이후에는 몇백 마리가 나오거든요.
1: 예.
4: 저도 궁금한 게 그 보통 이제 화학 쪽에서 어떤 분자를 만들 기술이 생기면 도전을 하는 게 정말 복잡한 모양 만들기 진짜 어려워서 불가능할 거다라는 걸 도전한다거나. 아니면 막 자연에 있는데 우리가 인간이 못 만들 거라 생각하고 만든 이런 약간 극한의 도전을 하거든요. 근데 초파리도 그러면 막 교배를 하면 새로운 형질이 나오거나 하잖아요. 막 궁극의 초파리를 만들려고 막 온갖 힘을 다해 조합하는 이런 분은 없어요.
2: 궁극의 초파리.
4: 그 있지 않을까? 궁극의 무언가가?
3: 아, 근데 그런 시도가 결국 합성 생물학적인 시도인데요. 네. DNA 같은 것 혹은 유전자들을 분석해서 어떠한 특정한 부분에서만 어떤 유전자가 켜지게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또 굉장히 초파리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6: 그러면은 지금 1세대 연구자들은 이런 돌연변이를 그냥 기다렸던 거잖아요.
2: 네. 초기 초파리 과학자들은 돌연변이 찾는 거를 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1: 아, 초기에는요? 그러면 돌연변이 초파리가 나올 때까지 계속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맨날? 자, 나와라. 이게 약간 가차인가?
3: 그렇죠. 돌연변이는 가차죠.
1: 아, 돌연변이는 가차다.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 쫄깃함.
2: 처음에 모건은 네. 기다렸죠. 그래서 2년을 기다리고 찾고 찾아서 흰색을 찾았는데 네. 그 학생이었던 윌러는 이제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돌연변이를 더 많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1: 야, 제자가 또 그런 생각을 합니까?
2: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1: 그렇죠.
2: 실험들을.
1: 그래서 부모가 나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자식, 저건 돌연변이다. 저건 내 자식 아니여. 그게 거기 그렇게 나오나?

0: 아, 스트레스를 줘요?
1: 네, 그래서 고온에 키워보는 실험을 하는데요. 그래서 높은 온도의 초파리를 키웠더니 평소보다 훨씬 많은 확률로 네. 이제 돌연변이가 생긴다라는 오.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야. 뮬러가 그때 가설을 세웠던 거는 유전자도 화학적 물질이기 때문에 어떤 분자 수준의 변형을 일으키는 조건을 만들어주면 더 많은 변형이 나타나지 않을까?
0: 그러면서 이제 실험에 들어가는구나.
1: 네, 질문을 하고 고온보다, 그러니까 높은 온도를 주는 것보다 한 번에 더 많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엑스레이를 조사하게 됩니다.
0: 네, 엑스레이를 어떻게 해요?
1: 엑스레이를 이제 초파리를 놓고. 주는 거죠.
0: 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 쐈더니 돌연변이가 나타날 확률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0: 이거는 그거네. 그럼 감마선님 헐크가 나왔듯이 감마선님 그 헐크가 돌연변이같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초파리도 액션을 계속 쬐니까 돌연변이들이 나왔다.
1: 네.
0: 어떤 돌연변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보통?
1: 그때 이제 밀러가 발견했던 돌연변이는 뭐 눈 색깔이 얼룩덜룩한 돌연변이도 있었고 그리고 염색체 구조가 통째로 뒤바뀐 돌연변이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제가 유전학을 가르칠 때 뭐라고 하냐면 유전학은 돌연변이에 대한 학문으로 봐도 된다라고 하거든요. 오. 유전자는 보이지 않잖아요.
3: 그렇죠.
2: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이게 하냐. 망가뜨려서. 보이지 않는 유전자를 X선이 됐던 뭐 스트레스 됐던 망가뜨려서 눈에 보이는 게 바뀌는 걸 찾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바뀌는 걸 찾고 그럼 이것의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유전자가 달라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방법론, 우리가 말하는 이 유전학의 방법론을 만든 게 사실은 이런 X선 실험 같은 걸 통해서 확립한 거죠.
0: 그러면 그 X선을 쪼인 애들 중에 이제 그런 애들을 다른 애들하고 교배를 시키면서 이제 약간 뭐 새로운
2: 지도를 그리고
0: 지도를 그리고 이제 새로운 애들이 막 또 추가로 이게 또 나오는 걸 알게 되는 거고
4: 생명과 힘들다니까.
0: 야, 그러니까 그러면 X선 맞은 애들 중에 최고의 전설의 초파리는 어디 나왔습니까?
5: 궁금하다 궁금하다.
0: 나왔어요? 그러니까, 와 이런 애가 나왔다. 뭐 있습니까?
1: 사실 이거는 이제 밀러가 만든 초파리는 아닌데요.
5: 네, 네. 이게 뭐야? 이
1: 가장 뭐야?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충격적인 초파리는 안테나피디아라는 초파리입니다.
0: 안테나피디아? 이름이 안테나가 들어가요?
1: 왼쪽 그림에 보시면 네. 안테나가 냄새를 맡는 후각기관이라서 네. 머리에 눈 사이에 붙어 있는데요. 네. 오른쪽에 안테나피디아 돌연변이는 어? 이 안테나가 나와야 할 자리에 다리가 나와 있어요.
5: 그렇죠. 그러면 지금 다리인 거죠?
1: 네. 원래는 초파리의 정상 더듬이 세포는 자기가 더듬이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이 안테나피디아라는 유전자가 망가진 세포는 더듬이가 더듬이인지를 모르는 거죠.
0: 와, 더듬이에서 다리가 자랐다. 또 있어요? 또 돌연변이 또 있어요?
1: 후대 과학자인 에드 루이스라는 교수님께서 네. 날개가 한 쌍이어야 되는데 날개가 두 쌍, 그 대신에 평형곤이 없는 그런 돌연변이를
0: 잠깐만, 날개가 근데 더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잠자리 같은 것이 그렇죠. 이제 날개 그렇죠. 두상이죠.
0: 또 네. 좋은 거 아닌가?
1: 곤충이 원래 머리, 가슴, 배로 나뉘어지죠. 그렇죠.
3: 항상 배우죠.
1: 네, 그리고 가슴은 초파리의 경우에 세 개의 체절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가슴 1번, 가슴 2번, 가슴 3번.
0: 그렇습니까?
1: 2번 가슴에서 날개가 나오고 그리고 초파리의 경우엔 3번 가슴에서 평형곤이라는 날아다닐 때 평형을 잡을 수 있는 기관이 생깁니다. 그래서 초파리가 잠자리처럼 예. 된 저 돌연변이를 발견하고 가슴 3번의 체절에 정체성이 바뀌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3: 정체성이
0: 바뀌었다.
3: 가슴 3번은 평형곤을 만들어야 되는데 날개를 만들었으니까 네. 정체성이 변했다. 네.
1: 가슴 2번으로 혼동했을 것이다.
2: 특정한 부분에서 어떤 정체성이 뒤바뀌거나 기관이 잘못 만들어진 돌연변이들을 호메오 돌연변이라고 하는데 호메오 돌연변이에서 망가진 유전자를 찾다 보니까 폭스 유전자 일종의 군, 여러 유전자들이 모여있는 그 부분을 염색체에서 찾아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폭스 유전자들이 뭘 하는지를 들여다봤더니 사실 초파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되게 심플하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초파리 배아에서 앞에서 머리끝에서 뒤까지 체절이 머리 체절 하나 가슴 체절 셋, 배 체절 8개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럼 딱 1번, 그 앞에 1번부터 12번까지 쫙 앞에서부터 뒤쪽으로 쭉 체절이 나눠진 다음에 각 체절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가 지정이 되는 거예요.
3: 네.
2: 그거를 지정하는 거. 요거를 하는 애들이 혹수 유전자인 거죠.
0: 유전자.
4: 근데 초파리랑 인간이 거의 60% 비슷하다고. 그럼 인간한테도 혹수 유전자 같은 게 있겠네요?
1: 네.
0: 있지 않을까? 예.
1: 그래서 그 연구를 한

0: 사람이 이제 월터 게링이라는 연구자인데요.
1: 네.
0: 이 연구자가 초파리의 혹수 유전자 군을 유심히 들여다봤더니 180여 개의 염기쌍이 이제 똑같이 보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180여 개의 염기 서열을 호메오박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2: 호메오박스, 아까 그 호메오 돌연변이.
3: 호메오박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0: 네. 그래서 초파리의 호메오박스가 180개의 염기쌍인데 이 염기쌍이 사람한테도
1: 그렇죠.
0: 있을까를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원래 DNA는 더블 스트랜드이기 때문에 상고적 결합을
2: 공개됐어.
0: 하고 있는데 이걸 한쪽을 뗍니다.
2: 한쪽을 싹요?
0: 네, 한쪽만 남기고 이 한쪽에 표지를 한 다음에 사람의 유전자에 붙여봅니다. 그러면 이게 상고적으로 둘이 시퀀스가 동일한다면 이제 붙게 되는데요. 초파리의 호메오박스 180여 개의 염기가 사람의 유전자에 붙어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됐죠.
2: 근데 이게 초파랑 인간 DNA를 어떻게 붙이죠?
3: 교배 문제가 아니라 그냥 화학 결합이니까
2: 화학 결합으로
3: 물질끼리 붙을 수 있는 짝이 맞는 거면 그냥 무조건 붙을 수
4: 나는 약간 도덕적으로 생각했네.
2: 왜 인간 DNA랑 초파를 DNA를 왜 붙여? 이렇게 약간
0: 네, 그 얘기는 인간의 호메오박스 유전자와 초파리의 호메오박스 유전자의 상동성이 상당하다라는 얘기를
2: 잘 붙는다.
0: 네.
5: 자, 그래서 에드 루이스가 이제 결국은 이 공로로 노벨상을 수상을 하셨는데요. 근데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 인간이랑 초파리 너무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다른 생김새를 지닌 생물을 만들어낸 유전자들도 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들여다봤더니 초파리 속수 유전자들을 발견했는데 인간들도 혹수 유전자들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혹수 유전자의 굉장히 재밌는 특징이 아까 체저를 순서대로 얘는 뭐가 되고 뭐 1번, 2번, 3번, 4번 얘는 뭐가 되는 걸 지정해 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혹수 유전자가 배열된 순서가 이 유전자가 켜지는 체저의 순서랑 일치해요. 똑같이 선형적으로 배열이 된 데서 공선성 원리라고 하는데 이 패턴이 인간도 똑같아요.
0: 사실 사람의 몸도 체절로 일부 나뉘어져 있는데요.
2: 그래요?
0: 가장 잘 알려진 게 저희의 척추뼈입니다.
2: 척추뼈. 예.
0: 척추뼈의 순서대로 혹수 유전자가 켜지게 되고요. 척추뼈의 체절이 저희가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 바로 대상포진인데요. 대상포진이 신경다발을 통해서 나는 게 똑같습니다. 체절의 구성과.
2: 그러면은 초파리의 혹수 유전자는 이 각각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다 알려져 있나요?
5: 네, 알려져 있죠.
2: 그럼 사람 같은 경우에도 그게 다 알려져
5: 어느
2: 있나요?
5: 어느 정도 알려져 있고요. 이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인간과 초파리의 공통 조상이잖아요. 개가 혹수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 혹수 유전자가 그때도 앞에서 머리끝에서 꼬리까지 아마도 너는 뭐가 돼, 너는 뭐가 돼 하는 그 역할을 이제 지정해 줬을 거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겁니다.
2: 그럼 앞으로도 초파리 연구를 좀 많이 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질병들에 대한 원인이라든가 이런 거를 또 알 수도 있겠네요. 그게 사람한테 실험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차라리 초파리가 우리랑 유전자 60%가 호환이 된다고 하니까 비슷하다고 하니까.
5: 그러니까 저도 예를 들면 네. 초파리 학회 학술 임원으로서 이 학회 세션을 구성할 때 또 중요한 세션이 이 인간 질병 모델이라고
2: 그렇죠.
5: 하는 거를 또 따로 이제 학술 세션을 만드는데요. 의학적으로 중요한 유전자일수록 초파리들이 가지고 있을 확률이 더 높아요.
0: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발생학적 그런 돌연변이에서 네. 진짜 많은 돌연변이들이 찾아졌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나치라는 유전자가 있는데
2: 나치요?
0: 나치는 나치. 이제 뭔가 찝혔다라는
2: 나치.
0: 뜻인데요.
2: NOTCH. 아우 나 그 나치인 줄 알아요.
0: 나치라는 유전자는 이 날개가 끝이 약간 찝혀서 없어진 것 같은 그런 표현형을 보이는 돌연변이인데 이 나치라는 유전자가 발생에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람으로 옮겨오면 다양한 암의 돌연변이 원인이기도 합니다.
5: 나치 유전자가 초파리에서 처음 발견된
0: 네.
5: 거예요. 줄기세포에서도 엄청 중요한 유전자고
2: 아직도 밝혀야 될게 너무 많네. 도다지네요, 진짜.
4: 그러네요, 진짜로.
2: 그죠?
0: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2: 아직도 모르는 게 많아요?
0: 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0: 네.
5: 예전에는 뭐 누구는 날개만 연구하고 누구는 뇌만 연구하고 했는데 그럼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 생물학이라고 하는데 이 복잡한 기관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이런 것들은 다른 그런 뭐 척추동 마우스나 다른 것들 연구할 때또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어서 또 초파리만이 할 수 있는 그 또 그런 분야들이 또 있습니다.
2: 그러면 두 분은 초파리로 무슨 연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0: 저는 냄새를 못 맡는 초파리가 면역 반응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이제 가설로 실험적 증명을 했었습니다.
2: 냄새를 못 맡는 초파리가 있다?
0: 사람에서도 사실 후각은 다양한 전신 반응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0: 퇴행성 뇌질환 같은 것도 연결이 돼 있고 뭐 우울증이나 아니면 다양한 면역 반응의 그 표현형을 나타내는데 사람에서는 그런 직접적 연관성을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실험을 하기가 힘들지만 초파리는 단순하고 실험이 쉽기 때문에 직접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1: 그래서 교수님이 이런 연구를 하시다가 지금은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요?
0: 재작년.
1: 이제 재작년이구나. 네. 네, 2년 전에 그 네이처지에. 소파리에 있는 네이처지 논문 얘기가 진짜 요즘 엄청 어렵거든요. 네. 그 네이처지에 논문이 나왔는데 네. 그 논문이 그냥 네이처지 논문 정도가 아니라 교과서의 내용을 바꿀 정도로.
2: 아, 진짜로요?
1: 저도 옛날에 배웠던 내용을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밝힌 연구를.
3: 엄청난 업적을.
2: 네. 뭔데요?
3: 뭐예요?
0: 저희가 이제 냄새 연구를 하다가 네. 보니까 초파리가 맡을 수 있는 다양한 기체 중에서 이산화탄소가 있습니다. 네. 그 이산화탄소를 감지할 수 있는 수용체가 네. 밝혀져 있는데 네. GR63A와 GR21A라는 유전자가 이미 네. 밝혀져 있습니다. 네. 그 유전자 두 개가 없어지면 초파리의 면역세포 중에 크리스탈셀이라고 부르는 면역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많아진다. 라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2: 그럼 크리스탈셀 그게 뭔지 이제 알겠네요.
0: 네, 크리스탈셀은 초파리의 혈소판입니다.
4: 혈소판.
2: 아, 혈소판. 네.
4: 그 상처나면 막아주는 거예요.
0: 네, 상처나면 피 딱지를 만들어서 막아주는.
4: 네네. 초파로 딱지 가지고.
0: 초파리도 상처가 나면 그 까만색 스캡을 형성합니다. 근데 혈소판은 이산화탄소와 딱히 관계가 없는데 네. 왜? 왜 이산화탄소와 혈소판의 발생이 관계가 있지? 라는 이제 질문을 던지고
2: 질문 숙제가 또 떨어졌고
0: 네. 네. 그래서 연구를 하다 보니 네. 이 크리스탈셀이라고 혈소판으로 알려져 있던 세포가 사실 산소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도 할 수 있다.
1: 그러니까 저희가 적혈구 가져온 산소를 몸 전체에 또 운반해서 다른 데에서 세포들의 에너지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곤충 초파리에서는 적혈구 같은 세포가 안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혈소판 기능을 하는 줄로만 알았던 크리스탈 세포가 적혈구 기능까지도 한다. 라고 한 거를 밝히셔가지고 곤충도 적혈구 같은 세포가 있다. 저희가 이 연구랑 또 사실은 개인적인 에피소드가 있는 게 그때가 코로나19가 터져서 스위스에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저를 또 구원해주셨던 분이.
2: 야, 여기 계시네. 네,
1: 심지원 교수님께서 제 연구실에서 제가 연구할 수 있도록 또 해주셔가지고.
2: 알바 자리를 좀 내주셨어요.
1: 그래서 이제 그 연구실에서 제가 매일매일 같이 있으면서 그 흥분된 순간들을 옆에서 봐서, 와, 이거는 정말 대박이다. 야.
2: 네이처지에 실린 게 본인의 어떤 지분이 좀 있다는 걸 연구하시는 거죠?
1: 저는
0: 그걸 아니에요? 같이 토의해줬던 네. 지분이
2: 있습니다. 토의로 선을 그으시네요. 그냥 토의해줬던 사람이다.
1: 토의해줬던 토의.
2: 토의? 예. 우리 심지원 교수님에게 이대한 교수란?
0: 돼지보이?
2: 돼지보이가 뭐야?
3: 돼지보이가 뭐야?
2: 돼지보이가 뭐예요?
5: 돼지가 아니에요? 그 아니에요?
2: 뭐야?
5: 그 바위에 들어있냐?
1: 네, 맞아. 근데 예쁜 꼬마 선충 밥 만들어주는 알바생으로 처음 만났어요.
5: 요리사였네요?
1: 요리사.
2: 셰프님이네.
1: 셰프.
2: 남튼 생물학, 이 초파리 연구가 참 힘들겠지만 그래도 참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맞아요. 들고 인간, 아니 이 모든 생명체의 어떤 근원을 알아내는 일이 아닐까 싶고요. 초파리가 참 고맙게 느껴집니다. 다들 오늘 어떠셨어요?
4: 초파리 이렇게 많은 발전에 기여했는지 저는 오늘 처음 들었고요. 이대형 씨 많이 말씀해 주시면 보통 한 귀로 흘렸다가 신규 씨 말씀이 너무 즐겁게 잘 들었고
5: 맞아요.
4: 앞으로 뭐 초파리 보이면 보이는 쪽 잡아서 이대형 교수님 보내겠습니다.
2: 우리 신 교수님은 어떠셨습니까?
0: 저도 초파리를 이렇게 마음껏 자랑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그리고 100회 특집으로 초파리를 말씀해 주셔서 정말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 네, 오늘 초파리에 대해서 진짜 새롭게 또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어가지고 참 좋았던 것 같고요. 왜 우리가 100화에 또 우리 초파리 특집을 하게 되었는지 이제 그 이유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 100회인데 기쁘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 아쉽고 슬프기도 합니다. 우리 이대한 교수님이 잠시 저희와 이별을 하게 됐습니다. 네. 왜죠? 왜죠?

0: 많은 분들이 왜 우리를 떠나는 거죠? 라고 하십니다. 아,
1: 제가 이제 연구년으로 영국으로 연구년을 가게 돼서요. 예쁜과 선충 연구가 시작된 곳이기도 해서 생명과학의 성지 같은 곳에서 경험하기 위해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0: 뭐 방송 일이 바빠가지고 여기에서 하차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과학자로서 본인의 연구를 위해서 이렇게 또 학문과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또 해외로 떠납니다. 네. 네, 함께해서 반가웠고 즐거웠고 이제 다시는
1: 한층 더 성장한 과학자로 한층 더 성장한 과학자로 돌아오도록 해요.
0: 함께해서 즐거웠고 이제 다신 떠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저희가 감사한 마음을 담아가지고 감사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2: 와, 예. 그런 게 있어요?
1: 감사장, 예. 아, 진짜요?
0: 예, 그럼요. 진짜죠.
3: 청구서 아니야?
0: 오, 감사장이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감사장. 취미는 과학의 공식 정미요정 이대한. 그러니까 이 말은요, 로 시작되는 교수님의 설명은 과학을 이해 가능한 수준까지 도달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4: 아, 저 잠깐 멘붕 왔는데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아주 강력한 중력장이 형성돼서 볼록렌즈 효과로 더 큰 것처럼 보이고 획득 형질이 유전이 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네.
0: 쉽게 말하면요 라고 사람들을 안심시킨 뒤 어려운 설명을 덧붙이는 기술을 선보이기도 네. 했습니다.
4: 쉽게 생각해보면 예를 들면 DNA 어떤 부분을 들여다봤더니 네. 10만 개의 그 블록들을 하나씩 붙이고 덩어리 만들어서 얘네를 이어붙이고
0: 이에 우리는 교수님의 퇴장을 양자 도약 삼아 앞으로 한 발 더 나아가려 합니다.
5: 이렇게 원래 현민이 볼 때 이렇게 보면서 연애도 하고
0: 안 해보리라? 살아있네, 살아있어. 그동안의 도구에 감사드리며 이 상장을 드립니다. 취미는 과학 1등. 네.
6: 아유, 감사합니다.
0: 화면 보시고. 자, 이거 펼치고.
6: 예, 예. 처음 해봐가지고.
0: 예, 자, 앞으로 하시고.
6: 어, 빼곡해.
2: 이렇게 빼곡했어요.
0: 예, 축하합니다.
1: 아, 네. 네. 아, 네.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또 백화를 맞이하게 됐고, 네. 또 무엇보다도 우리 초팔 이야기. 그리고 또 그것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심지영 교수님과 함께 제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 과학을 이 취미로 정말 만들어주신 우리 북콘 MC님을 비롯해서
0: 진짜 안 돌아올 모양이네요. 이게 좀 길어졌네요.
1: 준비가 안 돼가지고
7: 사실 여기에 이제 또 누군가가 오시겠죠. 네, 누군가가 오셔서 이대한 교수님의 역할을 해주실 것 같은데 보세요. 꼭 모니터 하시고
0: 거기에 덕담이야.
1: 볼 거긴 한데
0: 이대한 교수님이 없어도 취미는 과학은 계속 달립니다. 과학이 전 세계인들의 취미가 되는 그날까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여러분들 저희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감사합니다.
0: 우리 취미는 과학에서 사실 생명과학 주제를 다룰 때마다 매번 단백질이 참 많이 등장을 했었거든요. 네. 우리 몸에서 왜 그렇게 중요한지 오늘은 이해할 수 있을까요?
8: 단백질에 대해서 정말 완벽하게 저희를 이해시켜 주실 아주 대단한 분을 모셨어요.
0: 혹시 그분? 맞습니다. 세계적인 석학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9: 생명현상의 신비를 밝히는데 이 단백질을 이해하는 게 너무 필요합니다.
0: 그럼 단백질도 종류가 좀 많은가요? 네. 한 가지가 아니고요?
9: 한 가지가 아니고요. 네. 100만 가지 이상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 100만 가지요? 네.
9: 완전히 기존에 어떤 새로운 단백질 설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질병들이 있는데 이 많은 질병들을 그 지식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걸 설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0: 아,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이게 진정한 프로틴 퀸이세요.
9: 한 10년, 15년 정도면 뭐 거의 모든 질병을 극복할 거다.
0: 아, 진짜요? 단백질을 완벽하게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그냥 영생까지도 가능하겠네요.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한 학생이 문을 두드리더니 정중하게 큰절을 합니다. 그리고는 황급히 자리를 떠나는데요.
1: 갑자기 이제 저희 선생님들을 저기 출력실로 이렇게 밀어 넣더니 절을 하고 도망을 가버려요. 네.
0: 그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2: 왜 했어?
3: 고마워서.
0: 큰절로 전해야 할 만큼 이 학생의 고마움은 특별했던 모양인데요. 대체 뭐가 그렇게 고마웠던 걸까요? 그 답을 찾아 아이들의 하루를 따라가 봤습니다. 공부를 시작하는 것도 계속 이어가는 것도 결국 자신의 몫이 되는 순간 아이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시작될까요? 공부를 해야 한다고들 말하죠. 하지만 막상 시작하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책상 앞에 앉아 집중하는 것부터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고 꾸준히 이어가는 것까지. 실제로 아이들이 공부를 두고 하는 고민은 저마다 달랐습니다.
4: 집에서 혼자 공부했는데요. 너무 편안하니까 집중력이 자주 흐트러지는 것 같았어요.
5: 혼자 공부할 때는 자꾸 공부하는 걸 미루는 게
2: 시험 기간 때만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준비도 좀 늦고
5: 수학이랑 과학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냥 다른 과목만 하고 있어요.
6: 제가 국어를 진짜 못해가지고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7: 시간 분배를 잘 못해서 과목별로 완벽하게 못한 과목들이 많아서
8: 공부 시간 체크해보니까 생각보다 더 많이 안 하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0: 공부가 잘해보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되는 건 아니겠지요. 그렇다면 스스로 공부한다는 건 대체 어떤 걸까요?
1: 자기주도학습은 스스로가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내가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또 노력하면서 그 결과를 자기가 점검하는 적극적인 학습활동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0: 계획을 세우고 직접 해보고 다시 돌아보는 공부. 처음엔 누구나 잘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1: 학생들이 공부를 일단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공부하는 게 나중에 자기가 대학을 가거나 취업할 때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공부를 일단 시작하죠. 하지만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될지 자기 마음속에 공부하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2: 아이들이 학습 습관이나 공부를 해야 되는 열정은 있지만 내가 어디 부분이 부족하고
3: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내가 지금 해야 될 게 뭔지 모르는 학생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1: 자기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잘 판단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0: 스스로 공부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혼자 다 해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누군가 옆에서 방향을 잡아주는 일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에게는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요? 공부를 하고 싶어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교육부와 EBS는 전국에 자기주도 학습센터를 마련했습니다. 그중 한 곳인 광양센터를 찾아가 봅니다.

0: 자기주도 학습센터를 총괄 운영 관리하고 있는 영호남 1센터장 김광범입니다. 자기주도 학습센터는 아이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해낼 수 있도록 훈련받은 선생님들이 코칭을 해주고 스스로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아, 나는 진짜 공부를 잘 못할 거야. 이런 아이는 없을 겁니다. 잘 하고 싶어 하지요. 그러나 방법을 몰라서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방치되고 또 결정적인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 공부에도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0: 전국에 있는 어떤 아이들도 그 미래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역에서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1: 광양 자기주도센터에서 채은이, 재민이, 남매를 만났습니다.
2: 안녕하세요. 전남 광양에 살고 있는 채은, 재민 엄마입니다. 반갑습니다.
3: 제일 현실 남매에 가까운 싸우기도 제일 많이 싸우고 챙기기도 서로 제일 많이 챙기는 약간 친구 같은 누나 동생 사이입니다.
1: 집에서 센터까지는 차로 30분. 가깝지는 않은 거리인데요. 그래도 남매는 꾸준히 이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3: 광양은 약간 조용한 시골 도시? 조금 더 발전을 하면 좋겠는데 근데 그 열의에 맞춰서 가게 시스템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자기주도 학습센터가 하나 생기면서 복습을 할 기회가 생기고 다시 되돌아볼 시간을 갖게 되니까 10개 중에 하나, 두 개는 얻어가지고 온다. 오늘도 열심히 파이팅! 잘하고 아들! 핸드폰 갈라. 우선은 센터가 자기주도 학습센터가 출결 상황을 저희한테 카톡으로 다 안내를 해주고 그 출결이 되면서 핸드폰을 완전하게 반납을 하고 혼자 공부하는 시간 1시간, 1시간 30분, 2시간을 집중해서 하고 올 수 있게 그 조용히 기다려주시고 그래서 또 친구들이 혹시나 지치거나 이러면 또 간식으로 조금 날려주시기도 하시고 우선은 아이들을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0: 생활 플래너 점검을 좀 해봅시다. 채연이 오늘 역사 인강 듣고 단추 문제가 15개네? 15개 정도 풀려면 채연이 속도로는 얼마 정도 소요됐어요?
1: 한 30분.
0: 30분 정도? 그럼 이건 시간에
1: 25분.
0: 이렇게 해가지고 역사만 해서 1시간 정도 오늘 하겠네? 플래너는 저희가 아이들이 작성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일주일 단위로 작성하는 주간 플래닝이 있어요. 주간 플래닝은 아이들이 태블릿에서 EBS 접속을 해서 일주일의 목표, 학습 목표를 아이들이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상으로 작성을 하고 그것을 저와 공유할 수가 있어요.

0: 그래서 그 내용을 선생님이 확인하고 이 친구가 일주일간 학습할 목표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고 마지막에는 제가 피드백을 남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건네고 싶은 말이나 응원 메시지 이런 저기 피드백 공간을 통해서 아이들과 소통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이제 노트로 작성하는 플래너가 있는데 이것은 매일매일 학습 계획을 세우는 일일 플래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오늘 할 공부를 직접 정하고 얼마나 걸릴지도 가늠해 봅니다. 막연했던 공부도 하루하루 계획으로 나눠보면 무엇을 해야 할지가 조금씩 분명해집니다. 채은이와 채민이도 그렇게 스스로 세운 계획을 하나씩 지켜가는 중입니다.
2: 자기 의지를 들여서 좀 거리가 멀지만 스스로 약속을 지키고 규칙을 지켜내려고 하는 저희가 추구하는 자기주도 학습에 굉장히 좀 가까운 그런 우리 친구들이라서 좀 뿌듯합니다.
1: 최근 수도권에는 공부하는 시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는 이른바 관리형 독서실이 등장했습니다. 휴대전화를 반납하고 출결과 공부 시간, 학습 계획까지 관리받을 수 있는 공간인데요. 하지만 모든 아이가 이런 공부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주도학습센터는 아이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3: 너무 깔끔하고 공부할 수 있는 자리가 여유로워요.
4: 여기서는 다 같이 공부하는 분위기고

0: 학기 중에도 책을 받고 방학 중에도 세 권씩 받아가지고 책을 살 필요도 없고 좋은 것 같습니다.
1: 부모님께서 경제적 부담이 덜하셔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2: 자, 이렇게 공부할 자리도 있고 필요한 도구까지 갖춰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죠. 이 시간을 온전히 공부에 쓰는 것. 하지만 집중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한 조사에서도 스마트폰은 가장 큰 공부 방해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자, 그럼 휴대전화부터 반납해 볼까요?
3: 처음에는 왜 되나 싶은 감정이 많이 들었었는데 이게 점점 사실 뭔가 핸드폰이 가장 방해 요인 중에 가장 크다고 느끼거든요. 이렇게 막아주기라도 하니까 공부가 더 잘 될 수 있는 잘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4: 핸드폰도 반납해서 딴짓도 딴 생각도 못하고 집에 친구들이 모두 공부하고 있어서 저도 자연스럽게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2: 그런데 이렇게 방해 요인을 줄이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 공부하는 것도 스스로 하는 공부라고 할 수 있을까요?
5: 사실 자기주도학습은 처음부터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때 일어나서 걷고 하는 일련의 과정이 주변의 도움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자기주도학습은 사회적인 도움을 통해서 스스로가 공부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자기주도학습 힘입니다. 따라서 주변의 사람들하고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체계적으로 만들고 또 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도움을 청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자기주도학습 전략이 될 수 있죠.
2: 세 번째는 계획입니다. 오늘 무엇을 공부할지,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스스로 정해보는 건데요. 이때 코디네이터 선생님은 답을 정해주기보다 아이가 스스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6: 제가 수학이 좀 많이 부족한지라 수학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이제 방학 동안 수학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세울지 그런 상담을 자주 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전부 다 계획 없이 그냥 공부를 막 했었는데 이거 눈에 보이면 저거 하고 저거 보이면 저거 하고 그랬는데 여기 와서부터는 플래너를 작성하니까 딱 그날 할 것들만 모아서 적다 보니 딱 실청률도 좀 높아지는 것 같고

0: 이제 스스로 이제 시간 관리하는 것들을 이제 더 체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네, 거기서 오는 믿음감? 그런 게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네.
1: 오늘 3시간 동안 공부했는데 계획한 대로 잘 계획한 것 같아요?
2: 오늘 다 끝냈긴 했는데 계획을 좀 무리하게 세워가지고 힘들었어요.
1: 선생님 봐도 수학을 7단원, 8단원, 9단원을 3시간 안에 하기는 무리였던 것 같긴 해요. 다음에 어떻게 짜면 좋을까?
2: 다음에는 정해진 양을 좀 여유롭게 조정을 해가지고 하루에 한 단원씩 끝내는
3: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직접 해보고, 부족했던 점을 돌아보고, 다시 고쳐보는 것. 그 과정도 공부거든요.
4: 학생들이 자기도학습을 하더라도 스스로가 해낼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될 수 있어요. 그 자기가 혼자서 할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야지 성적도 오르고 또 습관도 좋은 방향으로 더 강하게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이때 옆에서 도와주는 코디네이터, 선생님들이 있다면 자기가 공부하는 방법이나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데 훨씬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3: 계획대로 되지 않아 막막해질 때도 아이들은 코디네이터 선생님과 다시 방향을 잡습니다.
5: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길잡이 정도의 역할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2: 내가 안 오면 기다려주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시는 선생님이 계시다는 게 소속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책임감 있게 열심히 하는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 때로는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시 책상 앞에 앉을 힘이 생깁니다. 공부도 그렇게 하고, 좋아하는 일도 놓치지 않으면서, 아이들은 자기만의 하루를 하나씩 만들어 갑니다. 이제 그 하루를 조금 더 가까이 따라가 볼까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잘하고 싶은 것도 많은 16살. 태희의 하루는 늘 바쁘게 시작됩니다.
6: 안녕하세요. 고척 EBS 자기주도학습센터를 다니고 있는 김태희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육상부 활동을 하면서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요. 체력을 기르고자 시간 날 때마다 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지금은 체력을 기르기 위해 달리지만 한때 태희에게 달리기는 취미 이상의 일이었습니다.
6: 제가 단거리 선수여가지고 전라북도 대회나 고창군 대회나 계속 나가면서 운이 좋게 금상 아니면 은상을 맨날 탔습니다.
3: 그런데 태희가 좋아하는 건 운동만이 아닙니다. 영어 말하기도, 토론도, 학생회도. 관심이 생기면 일단 도전하고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하는 것. 그게 태희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2: 하나하나 모두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좀 기특하다고 여겼습니다.
7: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되게 막 찾아서 깊이 있게 공부하는 걸 되게 즐겨하는 것 같아요.
8: 자기 목표가 뚜렷한 나이죠.
9: 에이, 자기의 꿈이 명확해서 늘 자신 있는 모습이 저는 아주 좋았습니다.
3: 하지만 하고 싶은 일이 많아질수록 하루는 점점 짧아집니다. 좋아하는 일도 놓치고 싶지 않고 해야 할 공부도 소홀할 수 없거든요.
10: 여기는 제 고창 중학교입니다.

0: 보고 발표를 하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즐겨했고, 반응을 이끌어내고, 저의 생각이나 저를 어필할 수 있는 게좀 재밌더라고요.
1: 안녕하세요, 여러분. 1학기의 마지막 시험이 끝나고 찾아온 서연 방송 시간입니다. 기말고사가 끝.
2: 방송부 재밌겠는데 하고 신청해보고, 학생회 재밌겠는데 하고 신청해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보다 저지른 일이 좀 많아진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좋아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끝까지 책임감 있게 마친 일을 하고자 노력하는 편이에요.
3: 자신의 선택을 끝까지 책임지고 싶은 태희.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일 사이에서 시간을 어떻게 나눴을지가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학교 일과가 끝나면 다시 공부할 시간을 만들어 센터로 향합니다.
0: 선생님께서 EBS 자기주도학센터를 희망하는 사람을 이제 위해서 안내장 같은 걸 나눠주셨는데, 그때 저랑 제 친구가, 이거 우리 한번 같이 해보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다 해가지고, 친구랑 같이 EBS 자기주도학센터에 들어가게 되어서 지금 8개월째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3: 그런데 태희에게는 공부 방법만큼 궁금한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4: In addition, it is said that she is the last common ancestor between humans and chimpanzees.
5: 태희 학생이 아나운서라는 꿈은 명확하게 갖고 있었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학 진로는 어느 과를 전공해야 될지 친구가 궁금해하고 고민이 많았어요.
6: 선생님과 어떤 학과를 가야 될지 좀 자세한 얘기를 통해서 국제학과라는 새로운 학과에 대해서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국제학과에 대해 관심이 생겨서 꾸준히 찾아보는 편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주말 뉴스룸 앵커 김태희입니다. 뉴스룸에 같이 가진 책임의 무게를 기억합니다.
7: 많은 친구들이 내가 공부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 직업세계하고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직업세계 다양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공부에 대한 목표, 진로에 대한 자기 생각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이 의미 있는, 그리고 도전할 만한 직업하고 관련이 있겠네? 라고 하는 좀 구체적인 자기 생각들을 우리 아이들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때, 보다 더 자기 스스로 공부하고 자기 생활을 관리하는 힘을 강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3: 공부해야 할 이유가 분명해진 태희는 이제 자신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도 꼼꼼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0: 전에는 플랜도 따로 안 쓰고 그냥 문제집만 푸는 느낌이었는데, 플랜도 작성을 하고 EBS 단추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2차 점검까지 하니까 제가 어떤 과목을 약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공부를 해왔는지 시각적으로나 뭐 실질적인 성과로 보이니까 더 괜히 뿌듯해지고 센터에 더 오고 싶어지고 하는 감정이 드는 것 같습니다. 사회나 뭐 역사 그런 과목에 취약한 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이해를 한게 맞는지 더블 체크까지 하고 늘 점검하는 시간을 주기적으로 가지니까 암기 과목의 점수가 크게 오른 것 같습니다.
3: 하고 싶은 일이 많을수록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고민도 많아집니다. 공부만 하기에도 시간은 부족하니까요. 태희는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는 대신 자기만의 속도로 완주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포천입니다.

0: 교실에서는 여느 중학생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업이 끝나면 태희의 발걸음은 바빠집니다. 학교 안에서도 하고 싶은 일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서도 유독 오래 마음을 둔 곳이 있습니다.
1: 저는 아나운서가 되고 싶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고

0: 제일 먼저 등교해서 교실 불도 켜고 친구들이 하나둘 들어오니 금세 표정이 밝아집니다.
1: 저는 포천유타중학교 다니는 3학년 오다샤라고 합니다. 엄마는 필리핀 분이시고 아빠는 한국 분이셔가지고 저는 엄마의 샤를 따오고 아빠에서 나를 따와가지고 나샤. 오늘 졸업사진 찍어가지고
2: 편지 안 해봤나?
3: 제일 귀엽다.

0: 저는 일단은 한 명과 이렇게 엄청 친한 것보다 줄줄 다 친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화장이기도 하고 뭔가 일단 친해야지 한마디 할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먼저 말을 걸고 저도 은근 노력이 숨어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1: 지금 회의가 무슨 회의 하는 거예요?
0: 저희가 1학기까지 자치회의를 지냈었고 부족한 점을 더 2학기 때 개선을 하려면 이렇게 하는 회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어떤 개선할 점이 있는지 이렇게 회의하고 있었습니다.
2: 더 열심히 하고 다 같이 열심히 뭔가 마음까지
3: 나샤가 진짜 착해요. 리더십도 진짜 강하고
4: 좀 소외가 되거나 아니면은 늦게 따라온 학생들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챙기고
5: 이번에 처음 반에 붙어가지고 말을 하게 됐는데 말을 처음 걸어준 것도 나샤였고 나샤는 반 친구들 중에 소외되는 애들이 있으면은 챙겨준 다정함이 좀 좋은 것 같아요.
6: 먼저 말을 걸고 조금 늦게 오는 친구가 있다면 기다려주고 자기가 아는 건 기꺼이 친구들과 나누는 아이 나샤에게는 공부도 혼자만 잘하면 되는 일은 아닌가 봅니다.
7: 이거. 아, 이거 헷갈려. 이거 공식 헷갈리는 거. 공식 헷갈리는 거. 이거 이렇게.
8: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나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다 알려주더라고요.
5: 나샤한테 물어보면 식도 잘 말해주고 해가지고 이해가 쏙쏙 돼요.
9: 저는 진로가 댄서거든요. 그래서 춤을 어렸을 때부터 엄청 많이 추다 보니까 어렸을 때 공부를 잠깐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다 보니까 기본기가 없었는데 나샤가 제가 수학에 엄청 약한데 이제 3학년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기본적인 거를 알려줘서 거기에 대해 도움 받았던 것 같아요.
4: 학원을 안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주도 학습센터에서 공부한 것 바탕으로 학생들이랑 서로서로 묻고 답하는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6: 친구들과 묻고 답하며 아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기 시작한 나샤. 공부하는 방식이 달라지자 결과도 달라졌습니다.
0: 수학이 원래는 중간고사에서는 80점대를 받았고 기말고사 때는 60점대를 받았거든요. 2학년 1학기까지 그런 점수가 유지가 되다가 이제 센터가 다니고 난 이후였던 9월 이후에 이제 기말고사가 12월에 있었는데 작년에는 그래도 100점이라는 점수를 받게 되었고
10: 양수가 나오지만 음수랑 음수를 곱해도 양수가 나온단 말이야. 즉 이거에 뭘 붙일 수 있다? 음수를 붙일 수 있다.
11: 수학은 특히 본인이 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없으면은 수학 실력이 절대 향상될 수 없거든요. 본인이 문제를 풀면서 얻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학은 자기주도성이 더 중요한 과목인데 1, 2학년에 비해서 학습 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확 3학년 돼서 좀 비약적인 성적 상승이 있었던 것 같고요.
6: 늘 다른 친구를 챙기던 나샤에게도 도움이 필요한 순간은 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기대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으니까요.
8: 여기 다 열심히 해서 점수가 조금씩 오르는 게 맞긴 한데 그래도 뭔가 실수가 유독 많았던 것 같고 과학을 진짜 열심히 했는데 작년에는 열심히 안 했으니까 뭔가 덜 슬펐는데 지금은 열심히 했는데 조금 적게 나오니까 좀 슬펐던 것 같아요.
12: 그러면은 과학 중에서도 내가 특히 어려웠던 부분들 어려웠던 파트들을 취약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정해보고 그 부분들 위주로 복습이랑 예습을 한번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고 수학은 지금 하던 대로 꾸준히 계속해서 예복습을 하면 방학 기간이 짧긴 하지만 충분히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처음 봤을 때도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고 열심히 하는데 이제 본인의 자신감이 조금 부족했던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적보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응원을 좀 많이 해줬어요. 잘하고 있고 지금 방법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부담 가지지 말라 이런 동요도 좀 해주다 보니까

0: 스스로 자신감도 찾고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물어볼 만큼 많이 발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1: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 슬럼프에 빠질 수 있는데 그 과정을 이겨내는 친구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공부하는 목표에 대한 자기 신념을 회복한다. 두 번째는 그 슬럼프를 딛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변 사람들이 있어요. 선생님도 그렇고요. 부모님도 그렇고요. 옆에서 아이가 지금 고민하는 것들을 들어주고 또 격려해주고 때로는 조금 쉴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주변 사람들이 있을 때그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2: 나샤가 다시 힘을 낼수 있었던 건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공부? 함께하는 거죠.
3: 저는 다 같이 있을 때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센터 다니면서 많은 힘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0: 이거는 나샤 학생이 스승의 날에 저한테 써준 편지인데, 선생님 아니었다면 어려운 일도 많았을 것 같아요. 특히 필리핀 가기 전에 고민이 컸는데 엄청 준비해 주신 것이 제일 최고였어요. 항상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계속 배우고 더 성장하려고 노력할게요.
2: 그렇게 도움을 받았던 나샤는 자신이 배운 것을 이제 다시 친구들과 나눕니다.
1: 우리가 책을 읽을 때도 그렇고 운동할 때도 같이 모여서 하면 훨씬 더그 일을 계획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하기가 쉬워져요. 다른 친구들하고 정해진 시간에 공부하고 서로 공부하는 과정에서 경험했던 것을 나누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은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더 강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수 있죠.
2: 혼자서는 힘든 날도 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잘 하다가도 마음이 흔들릴 수 있죠. 그럴 때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은 다시 책상 앞에 앉게 하는 힘이 됩니다. 공부는 혼자 하는 것 같지만 그 시간을 꾸준히 이어가는 건꼭 혼자만의 몫은 아닌지도 모릅니다. 경북 예천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봤던 친구인데요. 그때는 미처 듣지 못했던 이 학생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려고 합니다.

0: 바로 이 큰절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1: 저는 예천 중학교 3학년인 김진섭입니다. 부모님이 공부를 막 시키지는 않는데 60점 평균밖에 안 돼가지고 아, 나 이제 가면은 가고 싶은 곳 못 가겠다 싶어서 아, 나도 여기 가면 공부 제대로 할 수 있나 싶어서 왔어요.
2: 사교육 경험이 전혀 없는 친구여서 일단 학습을 해야 되는 방법과 딱히 학습을 하고자 하는 의지도 많이 부족했었는데
1: 공부 계획을 세웠는데 너무 촉박하다 싶으면은 다른 걸로 추천해 주시고 시간 많이 남을 때는 어려운 거 더 많이 해보라고 추천하셔요. 매번 요일마다 정한 과목을 하나하나씩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공부하면서. 과학이 40점에서 70점까지 올랐어요.
0: 진섭이에겐 이 30점이 꽤 큰 자신감이 됐습니다.
3: 자기주도 학습을 지속적으로 못하는 친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성공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성공이라도 내가 지금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성취감을 경험하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4: 자기주도 학습센터의 점수를 매긴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
1: 9.99요.
4: 이유가 있어요.
1: 0.01점은 여기 오는 게 귀찮아요. 길이랑 20분 거리여가지고.
0: 진섭이에게는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20분. 누군가에게는 공부하고 싶어도 혼자 힘으로 오가기 어려운

0: 머리이기도 합니다.
1: 저희 예천구는 그 도청 신도시와 그리고 농촌 지역이 공존해 있습니다. 그런데 면 지역은 그 신도시에 비해서 교육 여건이 많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특히 감천, 영궁, 풍량면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방과 후에 학습할 수 있는 학원이나 지역 아동 센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 현재 그 학생들이 수업 마치고 난 뒤에는 특별히 갈 곳이 없는데 이 학생들을 다 모아서 코칭도 해주시고 또 때에 따라서는 학생들 상담도 해주고 있습니다.
0: 학교가 끝난 뒤에도 아이들의 배움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안에 새로운 공부 공간이 생긴 거죠.
3: 입장에서는 방과 후에도 학생들이 이렇게 안전한 곳에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 권장을 하고 있고요. 매년 조금씩 이용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어서 학교 측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이곳을 꾸준히 찾고 있는 또 한 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4: 오겠습니다. 그래, 잘 갔다 와.
5: 네.
6: 안녕하세요. 경북 예천의 자기주도학습센터를 다니는 김주영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공부할 데가 별로 없어서 안 좋았는데 최근에 도서관도 생기고 자기주도학습센터까지 생겨서 제가 공부하기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0: 주영이에게 생긴 것은 단순히 공부할 자리만은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던 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준비할 공간이 생긴 셈입니다.
6: 제 꿈은 이제 정치인이거든요. 좀 정의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게 제 꿈입니다. 뉴스를 보다가 안타까운 일들이나 좀 피해가 큰 사건들을 보다 보니까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도와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꿈을 이뤄보려고 좀 열심히 공부를 시작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7: 자, 김주영 학생 와서 발표하도록 합니다.
8: 회색 인간이 말해주는 우리의 모습. 처음엔 나도 이 책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되지 않겠다고 생각했지만 읽다 보니 나도 사실 사람들과 다를 것 없는 똑같은 사람들이었고 인간의 이중성을 보고 생각보다 깊은 충격을 받았다.
0: 목표가 뚜렷했던 주영이는 센터의 도움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공부 방법도 찾아가는 중입니다.
6: 수학을 매일매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수학을 매일매일 하기로 했고 영어도 매일매일 공부하는데 지문 위주로 많이 공부했고요. 제가 암기력이 부족한 것도 있어가지고 중요한 문제나 도표나 그래프 같은 거를 좀 많이 보자고 하셔가지고 좀 세심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9: 너가 이번에 시험 준비하면서 사회과학을 좀 중점적으로 했잖아. 점수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려주세요.
10: 100점, 100점 나왔어요.
9: 100점, 100점? 오, 네. 열심히 준비한 건 잘 나왔네. 국어랑 영어가 저번 시험에 조금 나 좀 낮았던 것 같은데.
10: 네.
9: 이번 시험에는 몇 점 맞았어?
10: 제가 둘 다 100점, 100점.
9: 둘 다 100점, 100점?
10: 네.
9: 오. 이번 시험 준비하면서 잘했다고 생각한 점이 있을까?
10: 국어를 좀 많이 읽으면서 제가 제일 약점이었는데 공부를 해가지고 점수가 잘 나온 것 같아요.
0: 그렇게 하루하루 쌓아온 공부가 조금씩 결과로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1: 센터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자기주도 학습할 수 있도록 멘토링도 잘 해주시고 계획도 잘 짜주시고 그래서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를 아이가 고민했는데 어떻게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를 정말 잘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0: 누가 대신 계획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 알아가는 것. 어쩌면 주영이에게 생긴 가장 큰 변화는 점수보다 이런 힘인지도 모릅니다. 이곳의 특별한 점은 또 있습니다.
1: 집이 센터와 먼 거리에 있는 아이들은 저녁 식사를 또 제공해 주었고 또 방과 후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100원 희망 택시라고 해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아이들한테 적극적으로 지원한 이유는 지역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교육에 소외됨이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꾸준히 지원할 계획입니다.
0: 공부할 곳을 스스로 찾아오고 늦게까지 공부한 뒤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일. 누군가에게는 당연해 보이는 이 하루가 어떤 아이들에게는 혼자 힘으로는 해내기 어려운 일이니까요.
2: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함께 움직여야 된다는 말처럼 혼자 하다 보면 힘든 부분도 있고 해서 선생님도 필요하고 부모님도 필요하고 지역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계획하고 자기 주도적인 위대한 그 학습이 학생들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공부는 결국 자신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공부를 시작하고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환경까지 전부 아이 혼자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은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자기 힘으로 해낼 수 있게 되는 것. 그 힘을 오래 이어가기 위해서는 아이 자신의 노력만큼 곁에 있는 어른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5: 아이들의 공부와 관련해서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은 아니죠. 그건 방임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부모님들 또 아이들하고 선생님들이 서로 신뢰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마음의 신뢰 관계 하에서 학생들이 도움을 청할 때 그때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네가 필요하면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도움을 요청해 라고 하는 관계를 돈독히 만들어주면 우리 아이가 힘들더라도 그 힘듦을 이겨낼 수 있고 또 필요할 때는 기꺼이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을 보이게 되는 거죠.
0: 도와준다는 건 아이 대신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기다려주고 필요할 때 손을 내밀고 잘하고 있어 라고 믿어주는 것. 그 믿음 속에서 아이들은 다시 자기 힘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처음에는 조금 뜻밖이었던 진섭이의 큰절. 이제는 그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습니다.
12: 제가 제일 만족했던 것 중에 하나는 본인이 스스로 공부하고 있는 학습을 예, 그 습관을 들일 수 있다는 게 예, 제일 컸던 것 같고 말 그대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게 예, 습관이 되고 있다는 게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13: 본인이 생각했었던 것보다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한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스스로 느끼면서 본인이 부족한 것들을 좀 더 채우게 되고 예, 그런 것들이 제 눈에는 예, 많이 좀 변화된 모습인 것 같아요.
0: 조금씩 자신만의 공부법을 찾기 시작한 아이들. 그 과정에서 센터는 아이들에게 여러 의미가 되었는데요.
8: 저에게 자기주도 학습 센터는 봄입니다. 왜냐하면 봄은 추운 겨울을 이제 혹독한 추위를 견디고 오는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공부의 습관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더 나은 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4: 저에게 자기주도 학습센터란 나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새싹이나 꽃 같은 거는 짧은 시간 내에 이쁘게 피잖아요. 근데 나무는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자라는 대신 엄청 크게 자라잖아요. 저 또한 그렇게 되길 원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5: 저에게 EBS 자기주도 학습센터는 도움닫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은 같은 시간 노력을 해도 성과가 더 좋고 성과가 더 나쁜 사람이 있는데 자기주도학습센터라는 기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저의 학습량을 성과로 바꿔낼 수 있는지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0: 표현은 달랐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닮아 있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고 조금씩 자라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다는 것. 아직은 서툴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 날도 있겠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늘 해보고 내일 다시 고쳐보면 되니까요.

0: 여러분들이 여기 왔는데 목을 갖다가 모여둔 게 아니고 그 모을 수 있는 연못들까지 여러분들이 데리고 가는 역할을 했겠지. 잘 알고 닦으면서 진짜 멋진 곡성의 인재로 성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그러고 나면 학생 설계가 되겠죠. 아, 이 학생이 현재 위치를 정확히 알겠어. 이 친구는 여기에 가는 길에서 어떻게 설계를 할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진행할 거고, 여러분들 모르게 진행하는 목표 결정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기생각 센터에서 꿈을 펼치고 현장에서 자기 이름을 널리 널리 알리는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 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시다. 주방세제와 물을 2:8 비율로 섞어 중간배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 봅시다!
1: 중학생 때 나의 저우명은?
2: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자라는.
1: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2: 전국 논술경시대회에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금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1: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1: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2: 또 그걸

0: 된다고요? 라고 되물을 것 같아요.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0: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겠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거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지영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0: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 들겠지만 언젠가 정말 기적처럼 아,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멋진 자기만의 진로를 찾을 때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1: 선생님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0: 철학을 정말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철학을 혼자 공부해서 그냥 철학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범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사라는 직업 그리고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기까지 제 삶의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철학을 쉽게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정말 매일매일 책을 쓰고 공부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실제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학생들이 무엇이 궁금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질문을 1000개가 넘게 읽고 분석하고 수업 준비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3, 4시간 자가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하는 데 아주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1: 교사였을 때와 온라인 강사가 된 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0: 학교 교사일 때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을 생각하면서 직접 아이 컨택을 하고 직접 어떤 학생인지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강사가 되면 화면 속에 있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얼굴과 이름을 모른 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카메라 안에 그들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익숙해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1: 1타 강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0: 스스로와 이렇게 싸움은 이길만 했어요. 왜냐하면 졸리면 깨려고 노력을 했고 피곤하면 앞으로 이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오를 학생들을 보면서 힘을 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 모함 같은 것들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로 비난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1: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저는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고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교사나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직업이라고 하면서 격려해 줄 것 같아요.
1: 지금의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0: 저는 지금은 입시를 위해서 수능 사회탐구를 가르치는 강사지만 언젠가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아주 대중적이고 편안하고 듣기 쉬운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강의를 시리즈로 하는 그런 강사가 되어 있고 싶어요.
1: 향후 10년, 20년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수능을 응시하는 수험생들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가르치는 직업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 같고 가르치는 직업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처럼 오지선다주 속에서 하나의 답을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방법으로 강사와 교사의 역할이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0: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향해 달려가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지칠 때가 있는 것도 당연해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슬럼프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여기까지 참 잘했다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자기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저 푸른 논바 뒤에 그림 같은 집 한 채.
1: 사랑하는 우리 인과
0: 이런 집에 누구랑 살아야 제일 행복하려나요?
2: 아, 미혼 가족도 뭐, 아니.
3: 미연이 누구야? 최진이야, 나야.
2: 아니, 살면서 그런 가족들이 있잖아.
0: 아무녀, 내 좋은 사람.

0: 만 가족은 아니거든.
1: 우리 삶은 사실 집과 같이 하지만 그렇다고 완벽하게 비례해서 가지는 않아요. 가끔은 헤어지기도 하고 다시 또 모이기도 하고 근처에 살기도 하고 함께 살기도 하죠. 하지만 거기서 집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오늘은 다시 돌아가고 싶은 내 마음속 그 집을 고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누구실까? 요즘 같은 날씨에 정원일 하면 쓰러져요. 아유, 어쩌시려고 그래요? 응? 그런데 입이 귀에 걸리셨네. 뭐, 금통이라도 묻어두셨나?
2: 아빠, 더워. 나중에 해 지면에. 이런 날 이런 거 하면 죽어. 여기 아무도 없어, 밖에.
3: 안 죽었잖아, 아직.
2: 세상에. 진짜.
4: 근데 이게 아버지가 딸 말 잘 안 들어요?
2: 아우, 듣는 날이 어딨어요. 진짜 말 안 듣기로.
3: 너도 나는 내 말 안 듣잖아.
0: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호민 소장님 늦으셨네요. 오늘 집은 저 논밭 한가운데 아버지랑 딸이 사는 집이래요.
1: 혹시 이 집인가? 건축 탐구집. 이 집 맞네. 저기 부녀가 일하고 계신 것 같은데.
5: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5: 와.
1: 정원이 너무 예뻐요.
2: 난리 나가지고.
1: 와, 꽃이 정말 형형색색이네요.
0: 곱다, 고와. 아니, 달맞이 꽃도 분홍색이 있구나. 보아하니 이 정원은 말 안 듣는 아버지 작품 같은데 땡볕에 땀 흘리신 보람 있네요.
1: 전 서울에서 온 딸 바보 윤우 아빠입니다.
2: 아빠는? 아빠 누구 아빠야?
1: 누구 아빠세요?
3: 나는 이제 주인 최별 아빠예요.
1: 최별님 아빠?
3: 예.
2: 그러면 제가 바로 최별입니다.
6: 안녕하세요. 저는 115년 된 태가를 사서 고친 딸 최별입니다.
3: 115년 된 태가를 어떻게 고쳤는지 궁금해서 찾아온 아빠 최찬석입니다.
4: 아니, 뭐가 그렇게 궁금하셨어요?
3: 얘는 뭐 사고를 꼭 친다.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김제 뭐죠 그래가지고 너무 황당했어.
2: 그때는 진짜 폐가였어요. 진짜 철거할 때 초가 지붕이 나왔어요.
0: 세상에, 초가 많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볕이 번진 초가가 나온대요. 그야말로 놀랠 노자의 문화재급 폐가. 근데 이런 집을 돈 주고 샀다고요? 댕기머리 귀신 나오게 생겼는데 용감하기도 하셔.
2: 그 썸네일에 그 4,500만 원에 299평이라고 써져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클릭을 한 거예요. 여기가 논 사이에 섬처럼 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바닷가에 온 느낌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집이 좋았다기보다는 집에서 보이는 풍경이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7: 이게 그때 그 계약서랑 건축물대장이에요.
1: 계약서랑 건축물대장? 네. 1905? 왜 리얼인가요?
7: 맞아요.
3: 아, 싸긴 뭘 싸.
7: 싸게 산 거지. 300평을 4,400만 원에. 이제 사고 나니까 직장인으로서 집을 고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회사에 기획안을 쓰게 됐습니다.
1: 아.
7: 네, 그래서 사실.
1: PD이셨으니까.
7: 맞아요. 네. 네, 방송국 PD였으니까 네. 이 집으로 콘텐츠를 해보자 해서. 근데 사실 인기가 많을 줄 몰랐고 집 고칠 시간만 있으면 됐는데 네. 그게 그 집 고치는 3개월 동안 너무 좀 떡상해버린 거예요.
0: 원래 별 씨는 공중파 방송국 PD였대요. 자기 돈으로 산 촌집 고치는 이야기를 찍어서 올렸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죠. 왜 코로나

0: 여기가 현관이 아니었는데.
1: 이야. 오, 여기 거실 너무 예쁜데요?
0: 네, 여기가 저희 바깥 거실.
2: 석가래 감춘 낮은 천장에 아늑함을 더해주는지, 저건 나무창인가요? 낭만이란 감성은 한도 초과네. 어우, 생각보다 잘 고쳤다.
1: 가정집 거실 치고는 책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그게 책을 좋아하시나 봐요.
0: 제가 네. 처음에는 집을 고쳐서 살다가 이제 서울에 다시 직장 때문에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거든요.
1: 그래요?
0: 네, 그래서 집을 또 비우면 집이 금방 망가지니까 네. 좀 사람들이 오갈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서점을 만들고 네? 이제 저도 올라가고 저희 아버지를
1: 아빠 뭔지 해요?
0: 북지기. 네, 책을 지키는 사람.
1: 멋지네.
3: 뭐 내가 하여튼 뭐 도와주고 싶었어가.
1: 아, 그럼요. 아빠 마음이 그래요.
3: 여기 늦잖아 이게 또.
1: 맞아요. 보통 일이 아니지.
3: 근데 막 이렇게 재피가지고 무슨 살이야 좀.
1: 지금 모슴이라고요?
3: 아니 무슨 말이에요.
0: 행복하시죠?
3: 아휴 살아봐라.
0: 아, 지금은 아빠가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하시긴 하지만 처음에 제가 이제 집 샀다고 사실은 병원 응급실에서 말했거든요.
4: 하필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시골 그 빈집 고쳐서 살아보는 게 아빠는 재밌다고 느끼는 거네?
3: 아니 아빠는 나가서 살아 그러면 살지 차라리 거기서.
4: 아빠가? 아빠 그래서 내가 집을 하나 샀어.
3: 아유 참. 또 사고 쳤구만. 아니, 아빠는.
2: 나는 왜 찬석 씨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걸까요?
3: 왜 황당하잖아. 뭐 한번 당해보세요. 딸내미가 그 서른도 서른 갓 넘은 애가 강원도만 해도 다니기가 편해요.
0: 강원도가 집값이 엄청 비싸.
3: 아니 그러니까 그보다 날 아빠를 거리가 문제야 이게.
2: 연고도 없는 곳에 그것도 딸인데 걱정되죠. 그래서 바로 쫓아내려왔는데 집 고쳐놓은 걸 보고 또 한 번 뒤로 넘어갔대요.
3: 혼나겠던 게 지금 이 상황, 요 태로 이렇게 뭐 뻥뻥뻥뻥 뚫려 있어서 다. 그게 문이 왜 없냐.
1: 문이?
0: 아니,
1: 왜요?
0: 그때는 저 혼자 이 넓은 집을 독차지하면서 살 생각이었으니까 굳이 문을 달아놓을 필요가.
2: 사방이 막은 벽에 문도 멀쩡히 달린 방이었는데 창은 생기고 문은 사라지고. 이게 무슨 조화 속이래요. 분명 고치기 전보다 백만 배는 좋아졌는데 잔석 씨 말 맞다나 온 집안이 뻥뻥 뚫렸네. 아무리 혼자 살 집을 하지만 왜 이렇게 고쳤는지 어디 이야기 좀 한번 해봐요.
0: 저는 사실 20살 때부터 나가 살았거든요. 독립해가지고 이제 근데 처음에 20살 때는 돈이 없잖아요. 그때 아빠랑 사이가 안 좋아갖고 나간 거라. 그래서 포장도 풀어온 그래서 그때 막 학교 앞에 대학교 앞에 고시원에 살고 그랬는데 이제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라서 가장 싼 방 조금 더 돈을 한 달에 3만 원 추가했더니 반지하로 옮길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조금 더 1층 뭐 옥탑방 그리고 뭐 창문이 큰 방 뭐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20대를 보내고 나서 30대에 만난 집이 이 집이니까 여기는 뭐 사실은 채광은 정말 장난 아니잖아요.
2: 조금씩 사정이 나아질 때마다 지하에서 지상으로 승격하던 집. 갓 스물이 된 청춘에게 고시원 문은 닫힌 벽이었고 창 크기는 나아지는 살림살이의 상징 같더랍니다. 아, 그래서 문은 없고 창은 많은 집이 탄생한 거구만요. 네, 이제 이해가 되네.
1: 이쪽은 뭐죠?
0: 네, 약간 안거실 같은 공간인데 네, 옛날에는 여기서 밥도 먹고 그랬었어요.
1: 아, 옛날에는 여기가 방이었을 것 같긴 한데.
0: 맞아요, 맞아요. 옛날에 맨 처음에는 아예 안방이었던 것 같고 네, 저는 이제 식탁 있고 이렇게 쓰다가 지금은 저희의 가장 메인 코너가 됐죠. 여기가 원래 문이 달려있는 벽장이었는데 네. 이제 막 실제로 이불을 넣고 그러기엔 조금 습하기도 하고 그래서 쓰임이 좀 애매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엄마 책이 옛날 책이 많이 있어가지고.
1: 아, 어머님 책이었구나.
0: 네.
1: 근데 이건 뭐예요? 이 뭐지?
0: 아,

0: 이거는
1: 되게 오래된
0: 사실
1: 책인가?
0: 저희 엄마 대본이에요. 저희 엄마가 이제
1: 대본이요?
0: 라디오 드라마 작가셨어
1: 아,
0: 가지고.
1: 작가님이셨구나.
2: 난 이런 대본 본기억 있어요. 이 벽장은 그니까 엄마를 기억하는 공간이구나.
0: 이가 저고
1: 동생,
0: 언니.
1: 아, 언니.
0: 아빠 어딨지?
1: 아, 그러니까 여기 아버님이 안 계세요?
3: 아빠가 찍으면 그러지. 그래.
1: 아, 확실하세요?
3: 그, 요, 이 집인데, 이 집이 참 이쁜 집이 있었어요,
1: 지금 집이랑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맞아요. 여기 집이랑 너무 닮은 거예요, 이
1: 감성이 너무
0: 집이랑.
1: 비슷한데?
0: 이제 4살 때부터 6살이어서 사실 기억이 많이는 안날 텐데, 그때 되게 좋았나 보다. 그래서 이 집을 산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막 기억이 나요. 아빠, 엄마 저쪽에서 고추밭에서 뭐 하고 있고, 저 혼자 소꿉장난하고 저 혼자 놀았어요, 맨날. 근데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막제 기억에 혼자 무슨 그 망초꽃, 흰색 망초꽃 따다가 혼자 결혼식 하고 있고 그랬거든요. 그 기억이 있는데, 그때가 제가 생각했을 때에 저희 가족의 약간 리즈 시절이에요. 아빠도, 엄마도, 언니도 막 이렇게 넷이 되게 행복했던 때.
2: 100살 넘은 촌집이 왜 좋지 했는데 넷이라 행복했던 그 집과 꼭 닮아 있었던 거죠. 절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거든요.
0: 엄마가 고등학생 때 진짜 좀 갑자기 돌아가셨고, 그때는 고등학생 때는 하여튼 암흑이었어요, 저희 가족에. 막 언니랑 그런 얘기 했던 적 있어요. 그냥 그 의자가 원래 다리가 네 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없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해도 계속 넘어진다. 아빠랑 이제 치고받고 엄청 싸웠고, 그랬던 기억이 있죠.
2: 이 집은 그렇게 10년 넘게 떨어져 살았던 부녀가 다시 함께 살게 된 집이었답니다.
1: 야, 이방 엄청 특이하네요. 아니, 어떻게 벽에 타일이 마감이 돼 있죠? 야, 근데 이 공간 좀 독특하네요. 벽은 타일이고 바닥은 이거 우레탄 페인트 같은데.
0: 아빠 말씀하실래요?
3: 아니, 네가 이거 요번에 곧 수리한 거예요?
1: 아, 이번에.
0: 원래는 여기가 저만 쓰던 조적 욕조. 한 번도 물을 못 채워봤어요.
1: 아, 그니까. 아니, 1톤 들겠다, 1톤.
3: 아니, 평균적으로만 이해를 해도.
0: 평균적으로
3: 상관이 안
0: 그거만
3: 간다고, 이제. 나는
0: 어떻게 알아?
3: 얘가 딴 사람하고 얘기할 때도, 특이하다. 얘를 특히 내가 키운 딸이 맞나?
0: 안 가는 거예요.
3: 아니, 얘는 그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0: 왜?
3: 아니, 여기 이제 네 노른 땅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아, 그걸 어떻게 보고. 이게 내가, 참네.
0: 혼자서 살아본 시간이 일주일밖에 안 돼요. 일주일 이후에는 계속 아빠 와 있고, 뭐, 그래서 혼자 살아본 적이 없어요, 사실, 여기에서.
2: 아버지가 이 집에 눌러 살게 된 결정적인 이유, 그것으로 가봅시다. 와, 근데 이 여름에도 찬석 씨 정원은 정말 곱다.
1: 야, 정원이 진짜 예뻐요. 근데 이거 설마 아버님께서 다 갖고 오시는 거예요?
3: 아니, 하늘에서 떨어져서요.
1: 아, 하늘에서 떨어졌다고요?
3: 뚝 떨어졌어요.
0: 아빠가 다 가꾸시고, 그것에 대한 좀 불만을 이런 식으로 표출하시는 거예요. 정원 가꾸면서 행복하셨죠, 아버지?
1: 아, 지금 팔을 너무 꽉 주무르시는 거 아니에요?
0: 행복했다고 말해. 행복하다고 말해.
3: 내가 상상하는 그 꽃밭 이상, 딴 데서 보는 것, 그것 이상으로 내가 이게, 말하자면 뭐 꽃을 보고 살게 해주겠다, 이를테면은, 뭐 그런 거는 있었어요.
0: 왔슈.
3: 아이고, 아이고.
0: 잘
3: 잘
0: 지냈어요?
3: 지냈어? 예. 네.
0: 살이 좀 붙었다. 좋아 보이네.
3: 자.
4: 아버지 누구예요?
3: 큰딸.
5: 안녕하세요. 이집 큰딸 최진입니다.
4: 언니분은 이제 엄마 돌아가시고 바로 이렇게 나가서 사신 건가요?
5: 네.
4: 갑자기.
5: 근데 아버지가 딱그제방 창문을 다 열어놓고 제가 나간 곳을 향해서 창문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걸 보고서 아, 아빠가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도 알았고 나가는 것도 알았구나 싶어서 또 마음이 먹먹하더라고요.
0: 아빠가 그때는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셨어요. 예, 지금 이제 말할 수 있지만 막 술 진짜 많이 드셨고 그리고 이제 술 먹고 그 아픈 이야기를 하면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막 서로 공격하고 막 과격해지고 그래서
4: 미안함을 가져서 안 가시고 날 도와주긴다 그런 생각을 하신 적 있으세요?
0: 저는 200%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거의 그 업보를 씻어내리는 활동이다. 이 가드닝은 그때 제가 너튜브 하면서 다 찍었잖아요. 영상을 제가 편집하거든요. 보면 이거는 진짜 돋닦는 행동인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걸로 제 마음이 실제로 많이 풀어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아빠가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2: 오랜만에 세 부녀의 김제집 회동. 찬석 씨 신이 나신 것 같은데요. 사실 큰딸까지 출동한 데는 이유가 있답니다. 찬석 씨가 한 달 전에 머리를 여는 큰 수술을 했거든요. 6년 전 암 수술에 이어 두 번째 수술. 딸들은 걱정이 되죠.
3: 그 손님 중에 머리 따고 있는 줄 알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
0: 그건 아빠 놀린 것 같은데?
3: 어, 아니야. 아니 다들.
4: 세 분이 뭐 얘기하는 거 보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가족이신데?
3: 아예 불행하진 않아요. 세 사람 다 나오게.
6: 하얀색 버튼으로.
3: 아니, 그러니까 알아.
6: 세 사람 다 나오게. 니가 뺀 거. 아빠가 나와야지.
2: 불행할 것도 없단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답니다. 상처 없는 가족이 어디 있을까만은 한 지붕 아래 머무는 일도 상처가 되던 시절. 한때는 행복했기에 더 쉽지 않았죠.
5: 어느 날 한 친구 집에 가서 맛있는 식사 대접을 받았는데 너무 좋은데 우리 집도 이렇게 같이 둘러앉아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게 언젠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렇게 술상을 딱 차려드렸더니 아버지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간에 외로웠던 이야기를 하나하나 꺼내시는데 아, 아빠도 우리들한테 하지 못했던 그런 속 얘기가 있었구나.
0: 근데 아빠 인생이 좀 뭐랄까 외로워요. 아빠 형제분들도 꽤 많으셨는데 다 먼저 보내시고 엄마도 어쨌든 그렇게 되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좀 짠하죠. 여기는 300평 마당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출출되면서도 되게 행복하게 지내신다고 생각해요.
2: 30년 전 네 식구 행복했던 남양주 촌집 정원에 꽃을 심었듯 잔석 씨는 이 집 정원에도 쉼 없이 꽃을 심었답니다. 아무도 못 말렸대요. 그게 딸 곁에 머물 유일한 핑계였을 테니까요.
0: 이 집이 아니었으면 화해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빠는 나름대로 시간을 보내기도. 왜냐면 그 같이 뭘 얘기할 거리가 없어요. 근데 사실 이 공간을 공유하면서 이제 뭐 아빠는 뭐 나름대로 오늘 누가 왔다 갔다 뭐 어쨌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저는 나름 밖에 나가도 책방 손님이 또 그쪽에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연결돼 있어요. 여기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훨씬 가깝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1: 근데 제 오른쪽에 있는 이 문화나는 그래도 좀 똑바른 것 같은데.
0: 네.
1: 아니, 너무 예쁘다. 혹시 우리 따님이 있는 방인가요?
3: 제 방이죠.
1: 어?
2: 엄마야, 남자 혼자 사는 방이 정갈하다 못해 곱다. 역시 꽃을 심는 남자인 건가요?
1: 와, 이런 감성이셨구나. 이야. 아니 근데 그러면은 우리 따님은 어디에서 지금 기거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아버님 방이요?
3: 저 건너쪽에.
1: 네. 아, 건너쪽에 집이 또 있어요?
0: 네, 별채가 하나 있는.
1: 부잣집이네.
2: 이번에는 별채 탐구하러 갑니다. 원래 이 별채는 농업용 창구였다가 손님방이 됐었는데요. 본채가 책방이 되고 나서는 책방지기 찬석 씨가 머물던 집이었죠. 별 씨가 다시 들어오기를 결정.

0: 하면서 세 번째 공사를 했답니다. 현관이 대골이네요. 경사천장이라 그런가 더 넓어 보여.
1: 현관에서 바로 부엌이구나. 아. 특이하다. 와.
2: 아빠랑 저희랑 공간을 좀 공유해야 되다 보니까 좋았고요. 식사를 같이 하니까 그래서 앞쪽으로 뺐어요.
3: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아, 혹시
2: 저희 남편이에요.
4: 아, 그런 줄 알았어요. 네.
3: 안녕하세요. 폐가 고친 채별 PD와 결혼한 채별의 남편 이상훈입니다.
5: 아니, 이렇게 김재희가 사실 줄 아셨어요?
3: 아, 사실 몰랐습니다. 연애할 때만 해도 그냥 뭐 와닿진 않았는데 이제 실제로 결혼하고 내려와서 사니까 예, 좀 놀라긴 했는데 지금은 뭐 나름 만족하고 있습니다.
0: 어우, 신부가 너무 예쁘다. 아버지 눈물 좀 빼셨겠는데요. 혼자 살겠다 찾아온 폐가가 부녀의 집이 되고 이제 남편의 아이까지 다시 네 식구 네 다리가 받쳐주니 넘어질 일 없겠네요.
1: 아니 어쨌든 이 부엌이 보니까 사통팔달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창도 많고.
2: 맞아요. 네. 여기가 원래 가장 큰 창이 애초에 있었던 곳이어가지고.
1: 아, 이곳이?
2: 네네. 그래서 여기에 넓은 창을 좀 갖고 싶었고, 그래서 여기가 부엌일 수밖에 없었어요. 평야가 보이는 주방이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0: 100살 넘은 폐가가 무조건 좋았던 이유는 사실 끝도 없이 펼쳐진 저 지평선 부분 풍경이었잖아요. 그러니 창은 절대 포기가 안 되죠. 별씨 밥하는 부엌에 논전망 창을 갖게 된 소감 그 얘기 좀 해줘봐요.
2: 그냥 되게 이렇게 뭐랄까 진짜 그림 같잖아요. 되게 평화롭고 이렇게 저 멀리까지 보인다는 게 저는 좋은가 봐요. 그냥 저 멀리까지 되게 멀리 풍경이 보이고 모르겠어요. 그냥 되게 좋던데 저는 그냥
0: 창 참 많이 봤는데 이렇게 멀리 뵈는 창은 처음이네요. 정원이 바라다 보이는 침실창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평선 논밭 뷰래요.
1: 참 재밌는 게 십자형이에요. 네,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십자형으로 돼 있는 데다가 거기에 이제 각각 창문들이 다 있어서 보안이 저 뒤쪽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본체 쪽으로는 아버님이 또 가꾸시는 정원이 너무 예쁘게 이렇게 잘 보이고.
2: 맞아요.
1: 그리고 또 요 부엌에 보이는 창은 이 김제평이 굉장히 넓잖아요. 나 오늘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제 이제 오른편에 보이는 곳은 또 논도 잘 보이고.
2: 맞아요.
1: 또 중요한 게 저는 길이 같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2: 이렇게 혼자 밥 먹고 일했던 테이블인데 이제 가족들끼리 잘 둘러앉아요. 그냥 모이면 자연스럽게 여기 앉아가지고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0: 한 솥밥 먹는 사이가 가족이니까요.
6: 자, 이누 밥 온다요.
2: 우와. 우와.
6: 오늘 누구 생일 축하하는 거야? 이모 생일 축하하는 거지. 민우 노래 불러줄 거야? 노래 불러줄 거야?
7: 생일 축하합니다.
8: 생일 축하합니다.
6: 사랑하는 이모랑 엄마랑
8: 이모의 생일 축하합니다.
6: 불어. 오세요. 같이 불어.
9: 그럼 아버지한테 집이랑 한 단어 표현하면 뭘까요?
10: 가족이 뭐 모일 수 있는 곳, 뭐 싫으나 좋으나 굳으나 보고 싶으나 뭐 어떤 상황이든 기뻐서 찾아갈 수도 있고 외로워서도 갈 수 있고 뭐 하소연하서도 갈 수 있고 그런 데 같아요.
0: 가족이 모이는 곳이 집이다. 아, 그 말 참 명언이네요. 아버지에게 집은 가족이 있는 곳, 딸에게 가족은 한솥밥 먹는 사람들.

0: 한자에 왜 집가자가 들어가는지 오늘 제대로 배우고 갑니다. 이제 부디 행복만 하십시오. 설마 두 번째 집도 김제 평화가 보이는 마을에 있어요? 오늘 김제 특집인가요?
1: 가지요,
0: 할머니 부로 손주가 놀러 왔구나. 에이, 저 집 손자가 아니라 이 집 손자인 건가요? 아, 이 녀석 소속은 대체 어느 집인 걸까요?
2: 금성아 집이나 더 좋지.
3: 엄청 귀여운 얘기 관계예요.
4: 저기 안녕하세요. 아니 어머니들 안녕하세요. 아 혹시 여기에 17년 만에 아기 울음소리가 났다는 네, 집을 찾는데.
5: 예, 여기 예, 아기가 17년 만에 태어난 아기예요.
4: 어이 옥동자네 옥동자. 야 운호야 니네 집 가자. 아저씨랑
5: 운호네 집 가자. 할머니 손잡고 갈까?
4: 갑자기 노래 부르다 노래를 그치네.
5: 할머니 손잡고 갈까? 나 자꾸 가자. 갈까?
4: 할머니랑 같이 갈까?
0: 아 17년 만에 애기 울음소리가 나는 운호 집이 오늘 담구할 집이구만요.
6: 운호 엄마 손님 왔네.
4: 아 여기구나. 아, 건축 향구지? 아이고, 안녕하세요. 야, 네.
6: 우리 엄마 잘 있어. 나 갈란게.
4: 아이고, 감사했습니다.
7: 안녕하세요.
4: 은우 어머님, 아버님이신 거죠?
7: 네.
4: 아,
7: 네.
4: 아이고, 반갑습니다.
7: 반갑습니다.
4: 애기가 반갑습니다. 너무 예뻐요.
7: 아, 고맙습니다.
4: 아니, 근데 어쨌든 이 동네에 지금 17년 만에 애기 울음소리가 나서 다들 너무 좋아하시던데. 아, 네. 큰일 하신 것 같아요.
7: 아니에요. 저희가 오히려 더 많이 받아서 항상 감사한 마음이죠.
8: 안녕하세요. 석가래 시골집에 반해 전북 김제까지 내려와 짓고 치고 사는 은우 아빠 최수연입니다.
7: 은우 엄마 이지은입니다.
8: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었는데 아내는 조금 걱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0: 자그마치 3년 넘게 비어있던 집이었대요. 그러니 폐가가 따로 없는 형상. 서울 토박이 운우 엄마 눈에는 안 차지. 엄마야, 저거는 아궁이는 진짜 옛날 부엌 아닌가요? 대체 운우 아빠는 뭐가 좋았던 거래요?
8: 대문 열고 딱 들어오면 그때 겨울이었는데 빛이 쫙 들어와 있는데 너무 따뜻한 거예요. 이 그 마당 자체가. 그래가지고 첫 느낌부터 저는 이 집이 좀 잘 준 것 같은데?
0: 글쎄다. 어쨌든 은우 아빠가 봤다는 그 매력 찾아서 집 구경 시작해봅시다.
4: 아니 근데 어쨌든 참 특이한 게 있는데 저쪽 그 3칸집, 아 4칸집이네 심지어. 어쨌든 여기 툇마루는 좀 이해가 되는데 여기 툇마루가 참 특이하네. 밑이 다 막아져 있어서 보통 우리가 툇마루 하면 이 지면에서 떠 있거든요.
7: 아무래도 조금 어르신분들은 넓게 쓰고 싶으셔서
4: 네. 그리고 온도를 아마 깔면서 뭔가 이게 사연이 좀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집에 들어가서 하나씩 좀 파헤쳐 볼까요?
7: 네.
4: 아, 네, 들어가시죠.
0: 그러고 보니 이 집 맞대 지붕 아니고 팔짝 지붕인데요. 평야가 넓으니 혹시 만석군 집이었으려나? 갑자기 탐구 욕구가 생기네.
4: 실내 툇마루가 높이가 좀 있는 편이네. 오, 이 천장은 또 7, 80년대 이 목재 천장인데요? 쪽모이 천장. 야.
0: 왜? 한옥은 석가래가 맛인데 80년대 쪽모이 목천장을 살린 이유가 대체 뭐래요?
7: 제가 어릴 때 이제 단독주택에 살았었는데 그때 집이 이제 한 70년대, 80년대에 지어졌던 집이었어가지고 벽도 다 이제 나무로
4: 되어 있는 네,
7: 그런 집에 살았었어서 좀 그래서 그런지 좀 더 친근하게 느껴지고 아 이거는 좀 갖고 싶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0: 쪽모이 목선장뿐만이 아니래요. 지은 씨 마음 사로잡은 7, 80년대 추억 대행은 안방에도 있답니다. 근데 뭐가 추억의 아이디어?

0: 템이죠? 혹시 저 목창호 이야기인가? 나도 잘 알죠. 근데 어째 뭔가 빠진 것 같다.
1: 이 특히 창문이 너무 특이해요. 아니 뭐 일단 장식도 좀 특이하고, 예. 분명히 우리가 70, 80년대 이렇게 목재 창호를 많이 쓰기는 했는데 이게 나누면 네 칸, 뭐 두 칸이지 이렇게 세 칸으로 나눈 그 창문은 저도 거의 처음 갔거든요.
2: 또 이게 세 쪽이다 보니까 한쪽으로 몰아서 열면 네. 이제 가운데가 이렇게 딱 보이잖아요. 아...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매력적이다.
0: 세쪽 목창호가 지은 시가 꼭 살리고 싶었던 추억템이라면은 이 팔짝 집은 석가대는 수연 씨 추억 아이템이래요.
3: 처음에는 이제 그 천장이 막혀 있었어요.
1: 아, 막혀 있었구나. 네,
3: 그래서 이제 제가 어릴 때 이런 시골집에서 살았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네. 이제 집을 계약을 하고 그 빠루를 가지고 이 석가래가 살아있나 안 살아있나부터 뜯어봤어요.
1: 아, 그거부터 체크를 하셨어요?
3: 아, 네, 네.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약하고 그렇게 천장을 조그맣게 이렇게 좀 따가지고 그거부터 이제 핸드폰 라이트로 해가지고 딱 봤는데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 그래가지고 신이 나서 막 다 뜯었죠.
1: 야, 그래서 이렇게 텐마루 복도를 지나서 여기가 아 거실이구나. 오, 거실 넓다. 와. 어? 야, 저기 상량이 있네요.
0: 철거에 손 떨리는 샌딩 작업까지 수현 씨가 직접 했대요. 1938년생이라고 적힌 이 영롱한 자태를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1: 좀 활짝 웃으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만족해 하시는 것 같은데 소위 그때 그 이제 천장 한번 뚫어서 확인했던 게 네, 바로 맞아요. 또 상량이었던 거죠?
3: 네, 바로 그 상량이에요. 야. 제 친구들도 뭐 이제 소위 뭐 아파트 뭐 몇 억 올랐다 뭐 얼마 한다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뭐 나는 한 90년 된 집 사라 뭐
4: 약간 역사 있는 집 사라 약간
5: 저희 집도 약간 이런 한옥집은 아니었는데 제 기억도 어렴풋이 나고 사진으로 보면은 약간은 아궁이가 있는 집에 그런 데서 사진 찍은 것도 있고
0: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산다고 했던가요? 수연 씨가 이 집에 끌렸던 이유가 이거였네.
5: 태어나기 전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 장남이 이제 빨리 세상을 떠난 거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 심적으로 되게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나중에 얘기만 들었는데 그래서 할머니께서 이제 절로 들어가서 생활을 하셨어요. 이제 집이 없이 그냥 절에서 이렇게 생활을 했었죠. 아침에 마당도 쓸고 6시에 종도 치고
0: 할머니 따라 어린 나를 절집 수행자처럼 산 셈. 친구들이 집에 갈 때 절로 돌아가던 소년은 간절한 꿈이 하나 생겼답니다.
5: 집부터 사고 싶다, 집부터 마련하고 싶다 이런 집에 대한 애착이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 좀 갈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유독 어릴 때부터 그런 게 좀 그러니까 마음속 깊숙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1: 선생님 같기도 하고
5: 저희 아버지 사진입니다.
1: 아버지.
0: 수현 씨랑 꼭 닮았네. 얼마나 보고 싶어 그래.
3: 결혼하고 이제 아내가 아버지 제사를 지내겠다고 해가지고.
1: 그럼 지금 제사를 계속 지내오고 계신 거예요?
2: 네. 아기가 계속 안 생겼었어요. 그래서 좀 스트레스도 많았었고 많이 힘들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쪽으로 내려오게 되고 또 제가 아버님 제사를 지내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그 제 마음을 알아주셨는지 예, 1년 만에 은우가 생겨가지고
0: 어렵게 얻었으니 얼마나 귀했을까요?
3: 당연히 뭐 그건 말로 할 수 없죠. 엄청 기뻤고 이제 저도 아버지처럼 빨리 가지 말고 은우 곁에서 오래 살아야겠다.
0: 그렇게 수연 씨는

0: 꿈꾸기도 조심스러웠던 아빠가 됐답니다. 아우 이뻐라. 이 집이 진짜 큰일을 했네.
1: 이쁘다 우리 윤우.
2: 근데 이제 운우가 이제 저희 아버지를 한 번도 못 봤는데 이제 사진 이렇게 보여주면서 아빠 아빠야 그러면 아빠 아빠 이렇게 할 때 좀 뭉클했죠.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좋아했을 텐데.
1: 왜 그래?
2: 아 잠깐만.
0: 그 나이가 돼보면 비로소 이해가 되는 마음이라는 게 있거든요.
3: 이번 기일에 제사 지낼 때 은우랑 같이 절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좀 뭔가 본인만의 뭐가 조금 있었나 봐요.
2: 아, 갑자기.
3: 괜찮으십니까?
2: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아빠가 돼보니까 그 자식을 이렇게 보는 그 행복함을 우리 아빠는 그런 걸 못 느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갑자기 좀 확 울컥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삶을 살아가는 그 행복 중에 가장 큰 행복일 텐데.
3: 어쨌든 아버님이 안 계셨으면 오빠가 없었을 테니까 또 그렇게 저희가 이제 챙겨서 지내다 보니 아버님이 또 우리 은우를 보내주신 것 같아서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좀 제사를 지내고 싶어요.
2: 둘째도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4: 아, 두 분 정말 집을 고치면서 이렇게 훌륭한 집도 얻었지만 정말 가족도 또 얻으셨잖아요. 네. 태어나고 너무 신기한데요.
2: 네 맞아요. 저희 운우도 얻었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또 존재도 또 이 집을 통해서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0: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를 얻었다? 그게 뭔 말일까요? 부엌을 탐구해보면 알 수 있나요?
4: 특히나 옛날 집이라서 그런지 부엌이 보통 아일랜드 주방도 좀 특이했을 것 같은데 이 디귿자라.
3: 네.
4: 굉장히 드물게 보거든요. 아니 근데 아까 그 말씀하셨던 뭐 아버님이 한 분 생기셨다고 하셨잖아요.
2: 네.
4: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깜짝이야.
5: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 거기서 등장을 하세요 어떻게?
2: 제가 말씀드린 저희 아버님입니다.
4: 아~ 네.
5: 딸 사이. 예. 그리고 저는 이민배라고 합니다.
4: 아 예. 반갑습니다. 아 사위 분이시구나.
5: 네.
4: 아, 장인어른. 네.
3: 저희 아버지가 원래 젊으셨을 때 이제 이런 인테리어 쪽 일을 하셨어가지고 저희가 이 집으로 결정한 후에 좀 도움을 요청을 드렸었죠.
5: 안녕하세요. 지은이 수현이 아버지 이민배입니다.
3: 핑퐁 핑퐁 돼야지 이제 대화가 되는데 핑뚝 퐁뚝 약간 그런 거였다면 지금은 그래도 얘기하면 아버지가 또 막 이런 저런 또 얘기도 해주시고 보통의 그냥 아버지와 자식 같은 그런 대화를 이제는 많이 나누는 것 같아요.
5: 정말 결정적으로 더 가까워진 게 이 집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네. 이 집 수리하면서 아무래도 그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전에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은 내색 못했던 걸 여기서 했다 이 생각이 드네요.
0: 수현 씨에게 민배 씨는 이제 세상에서 유일하게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는 사람.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짠한가 모르겠네.
6: 생각보다 어렸을 때 어렵게 자랐다는 얘기를 좀 들으셨어요?
5: 네네. 이제 연애를 둘이 오래 했는데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글쎄 뭐 처음에

0: 조금 그 못마땅한 점도 좀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딸이 일단 귀하니까. 근데 이제 얘기를 듣고 이렇게 나눠보니까 아주 착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예, 그런 점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우리 딸애를 너무 사랑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마음을 열고, 예, 받아줬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낮으니까 상부장을 못 달아요. 아. 예. 그러면 디귿자로 해가지고 수납을 많이 넣을 수 있게끔 해서 만들어 보자 이랬는데.
1: 아이디어 좋네요.
0: 예.
1: 네.
2: 이쪽에 이제 아버지가 시공을 해주셨는데, 제가 저희는 원래 좀 작은 타일로 네. 하고 싶었어요.
1: 네, 이거보다 더요?
2: 네. 더 작은 걸로 하고 싶었는데, 저거 한 4분의 1 쪽만 한 걸로 하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그거는 그건 아니고, 네. 아빠 아니고. 말을 들어라.
1: 이야, 그거 관철시키기 어려운데. 타일은 양보 안 하거든요, 보통.
0: 그 양보 제가 못 받은 게 하나가 있어요.
1: 어떤 거 있습니까?
0: 화장실은 제가 결국은 딸한테 줬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예. 어떤지 한번 볼까요? 이거 못 봤는데.
3: 와, 이걸 직접 시공하셨다고요? 부엌에서 화장실까지. 야, 솜씨가 대단하시네. 아, 이게 그 문제의 타일이구나.
1: 아, 그 색깔 보니까 느낌 온다. 약간 짙은 청록에, 예. 예, 저 줄눈도 하얀색으로 해가지고, 이 타일 붙이기 어렵겠는데요?
0: 이 줄눈 넣고 나서, 진짜 1분만 지나면은 안 닦여요. 아. 굳어버리면은 칼로 뜯어도 안 떨어져요. 아. 예, 그래서, 진짜 밤새 닦았습니다.
1: 근데 아버님, 예쁘긴 하네요.
0: 예쁘긴, 네, 맞아요.
3: 싱크대 높이도 수연 씨한테 맞춰줬다는 거 아니에요? 아유, 아버지 없는 사람은 서러워 살겠나.
4: 우리야, 사과 먹자.
5: 너 좋아하는 사과.
2: 옳지.
0: 이렇게 또 준비했어.
5: 어디로 써?
0: 어, 그래.
4: 고맙습니다.
3: 수연 씨가 새롭게 얻은 가족들이 툇마루에 모두 모였네요.
6: 아, 맛있다. 할아버지, 자전거 사주세요.
7: 할아버지, 자전거.
0: 오, 자전거?
1: 오, 저기야, 이거?
0: 사과 먹고 가자. 사실 당사자인데, 그동안 이제 이게 아이가 안 생기니까 힘들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내색 한번 안 하고, 뭐 오히려 괜찮다. 오히려 나를 위로하는. 네, 그런 아들이 사위였었는데, 고맙죠, 뭐. 잘 키우고, 이 집에서 행복하게.
3: 이제 마지막 공간 탐구하러 갑니다.
1: 근데 아까부터 저 소나무가 참 눈에 띄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2: 저 소나무 의미가 아주.
1: 네. 아, 의미가 있는 소나무예요?
2: 네.
8: 은우나무라고.
1: 아, 아이 이름?
2: 은우나무, 네.
8: 마을 이장님께서. 네. 소나무를 이제 운우 태어난 기념으로 짓게 해주셨어요.
3: 이 비싼 소나무를 직접 굴삭기까지 끌고 와서 심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좀 그러셨을까요?
1: 야, 이거 한마디로 정말 우리 은우가 이 동네 그 거의 손자?
2: 네.
1: 동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던 큰 선물인가 보네요.
8: 이제 이 집에 이사 오고 나서 은우가 태어나서 제가 아버지가 되기도 했고, 없었던 아버지가 또 생긴 것 같고, 그래서 이 집이 터가 참 좋은가?
3: 수연 씨가 석가래 아궁이 집에 살았던 시절이 딱 지금 은우만한 때 아닌가요? 은우에게 이 집은 어떤 집으로 기억되길 바라시나요?
2: 제 그냥 저희의 욕심이라면 아버지가 물려준 곳에서 은우가 또 아버지가 돼서 또 아이 본인의 아이에게 이 공간을 또 이렇게 줄 수 있는 그게 이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3: 세상에 나가 살다 힘들고 외로운 날 다시 돌아오고 싶은 마음.

0: 여러분은 대가를 고친 게 아니라 은우의 고향집을 고친 거였네요.
1: 퇴직 후 프로젝트 1번이 이곳의 집 짓기였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무력감에 빠졌을 때 미뤄뒀던 일들을 해보자. 괜찮아. 너 나쁘지 않아. 그런 용기를 집에서 많이 얻은 것 같아요.
2: 평생 후회하지 않는 집을 짓고 싶기 때문에 제가 우고집이잖아요.
3: 전부 이 사람이다.
4: 멋대로 하고 싶어요.
3: 그렇죠, 멋대로 하고 싶어요.
2: 들이 많이 와서 여기를 누리시면 너무 좋겠다. 그 나이가 되니까 이 기쁨들을 함께 하고 싶었던 거예요.
5: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6: 아, 이 분위기?
7: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6: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8: 뭐야 이거?
6: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9: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6: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비비 국민행동요령 파이벌. 한번 났다 하면 돌이킬 수 없지. 끔찍한 산불 예방만이 답이지. 산에

0: 바로 신고하세요. 119. 산불이 번쩍한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우리는 대피한다. 펜스가 알려지는 곳으로.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버린 곳 처지게 할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예. Yeah.

0: 굉장히 길잖아요.
1: Yeah.
0: 그래서 주어가 뭐였는지 좀 잊어버렸을 수 있으니까 그냥 they를 한 번 더 넣어준 형태예요.
1: Yeah.
0: They wanted to be friends with the most popular people. 가장 인기 있는 그 존재 자체가 되거나 아니면 그들과 친구가 되고 싶어 했어요.
1: Mm-hmm. Perfec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We created our own hierarchy, starting with the most popular and ending with the most disliked in the class. And obviously, all of us were miserable within this hierarchy.
1: We created our own hierarchy, starting with the most popular and ending with the most disliked in the class.
0: 네, 우리는 우리만의 뭘 만들었다고요?
1: They made a hierarchy.
0: 네.
1: Hierarchy.
0: 네, 빠르게 발음하면 정말로 hierarchy처럼 발음이 되기보다는 마치 대충 발음하는 사람들은 hierarchy.
1: Hierarchy.
0: 네.
1: I know, I do that.
0: 네.
1: Hierarchy.
0: 이렇게 발음이 많이 됩니다. Mm-hmm. 계층이나 계급 위계질서를 가리키고 원래 이제 그리스어에서 왔다고 해요. It mm-hmm. used to mean a sacred ruler.
1: A sacred ruler.
0: 어떤 신성한 지도자를 가리키는 어떤 단어에서 와서 영어에서도 영어권 화자들에게도 좀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죠.
1: Yeah.
0: For young people.
1: For young people.
0: 예,
1: for sure.
0: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mm-hmm. 좀 어려운 어휘처럼 그렇게
1: right.
0: 느껴지나 봐요. 그래서 발음이 다양한데 hierarchy 우리만의 그런 위계질서를 만들었는데 mm-hmm.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보면 starting with the most popular and ending with the most disliked in the class.
1: Mm-hmm.
0: 반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부터 가장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으로 끝나는 위계질서고요. The most popular 다음에도 the most disliked 다음에도 person이라든지 people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1: Yes, for sure. So she says next, and obviously all of us were miserable within this hierarchy.
0: 그리고 obviously 분명하죠. 누가 봐도 예상할 수 있는 사실은 all of us were
1: miserable.
0: 네.
1: miserable.
0: within this hierarchy 이 위계질서 속에서 우리는 모두 다 행복한 건 아니었어요. 모두 다 비참했어요.
1: Of course, especially yeah. if you don't like your place, mm-hmm. right?
0: 만족하지 못하면.
1: Mm-hmm.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Yet, we really believe that our value as people was determined by how popular we are, how many people liked us.
1: Yet, we really believed that our value as people was determined by
0: 모두가 miserable 했다는 것이 obviously 또는 mm-hmm. obvious 했지만 분명히 보였지만 yet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로 yet이 yeah. 여기 들어갔고요.
1: Yet.
0: 네, we really believed 우리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믿었습니다. That our value mm-hmm. 우리의 가치 as people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was determined by 뒤에 나오는 내용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믿었던 거예요.
1: Yeah. So it was determined by what? She says, determined by how popular we are, how many people liked us.
0: 네. 여기 문장에서 좀 시제가 섞이긴 했는데, we believed was determined by how popular we were 라고 통일을 하자면,
1: right.
0: 네.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구어체니까
1: yeah.
0: 큰 문제는 아닌
1: yeah.
0: 것 같고요. How popular we are. 우리가
1: mm-hmm.
0: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How many people liked.
1: Like
0: 여기선 다시 과거형으로 돌아갔죠.
1: Right.
0: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인기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는지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된다고 정말로 믿었대요.
1: Mm-hmm. For sure. Mm.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Slowly though, thankfully, we started to realize that what's important is not how popular we are, it's more about our characters, our personalities, and how satisfied we are with our own lives.
1: Slowly though, thankfully, we started to realize that what's important is not how popular we are.
0: Slowly though, though라는 것은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면 앞에 오는 but하고 똑같은 거예요.
1: Mm-hmm.
0: though를 앞에 쓰면 의미가 달라지죠.
1: Yes.
0: though 뭐뭐, 뭐뭐함에도 불구하고 뒤에 나오는 yeah. 내용이 더 이제 결론인데
1: uh-huh.
0: 여기서는 slowly though. 그런데 uh-huh. 천천히, thankfully, 감사하게도 천천히 we started to realize,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1: Uh-huh.
0: that what's important is, 중요한 것은 not how popular we are,
1: uh-huh.
0: 우리의 인기도가 아니라는 거.
1: So what is important, she says? It's more about our characters, our personalities, and how satisfied we are with our own lives.
0: 네, it's more about our characters, mm-hmm. personalities, 비슷한 단어들인데요.
1: Yeah, they're very similar.
0: 네, 일단 성격이라고 말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어는 personality일 거예요.
1: Mm-hmm.
0: What's a character then?
1: Character are more traits that describe you,
0: 네.
1: but it could be different from your personality.
0: Mm-hmm.

0: 찡을 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인품을 나타낼 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정직한 캐릭터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아무튼 겹치는 부분도 있고 캐릭터가 퍼스널리티 밑에 들어갈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데요.
1: Yes.
0: 인품과 성격 and how
1: Satisfied we are. Satisfied.
0: satisfied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 We are satisfied. How satisfied with our own lives?
1: Own lives.
0: 우리 스스로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만족을 하고 있는가가 more about this. 더
1: Yes.
0: 중요하다.
1: Yes. So this is more important,
0: 네.
1: not popularity, right?
0: It's not about this, it's more about
1: About
0: this.
1: this.
0: 이렇게 말하면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1: Yes.
0: 의미로 쓰입니다.
1: That's right. Let's take a look at the last part of our clip.
2: So now I would much rather be known as someone who is friendly and kind-hearted and warm rather than someone who is just popular.
1: So now I would much rather be known as someone who is friendly and kind-hearted and warm.
0: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now I would much rather be. I would much rather 하면은 잠시 후에 좀더 연습하겠지만 차라리 이쪽을 더 선호한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더 좋아요. Much rather be known 이렇게 알려지는 거 사람들이 나를 인식하는 게더 좋아요. As someone who is friendly and kind-hearted and warm.
1: Warm.
0: Friendly 다정하고 kind-hearted,
1: Kind-hearted.
0: 마음씨가 곱고 따뜻하고 warm,
1: Warm.
0: 이것도 따뜻한 거죠.
1: Yeah.
0: 그래서 다좀 이어지는 뜻이죠. Friendly, kind-hearted, warm. You can
1: Yeah, they're
0: easily,
1: all similar.
0: yeah, go to that person and ask for a
1: Yeah, they're
0: favor or
1: approachable,
0: help. Yeah.
1: likable, and they
0: Exactly.
1: treat people very well.
0: 네, 친절하게, 상냥하게 대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be known, 인식되는 게 I would much rather 훨씬 더 좋아요, 좋을 거예요. 무엇보다?
1: Yeah, so then what? She says, rather than someone who is just popular.
0: 그냥 인기만 많은 사람보다는 저는 이렇게 다정하고 마음씨 따뜻한 사람으로 인식되는 게 훨씬 더 좋아요라고 했습니다.
1: All right, let's take a look at our clip once again.
2: Popularity was one of the main topics of conversation when I was in high school. Everybody either wanted to be the most popular person or they wanted to be friends with the most popular people. We created our own hierarchy, starting with the most popular and ending with the most disliked in the class. And obviously, all of us were miserable within this hierarchy, yet we really believe that our value as people was determined by how popular we are, how many people liked us. Slowly, though, thankfully, we started to realize that what's important is not how popular we are, it's more about our characters, our personalities, and how satisfied we are with our own lives. So now, I would much rather be known as someone who is friendly and kind-hearted and warm rather than someone who is just popular.
0: 네,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it is more about 뒤에 명사라든지 동명사 형태가 나올 텐데요. 뭐뭐가 더 중요해요. 직역하자면은 이것에 더 관한 것이다 정도가 되겠지만 실제 뜻은 뭐뭐가 더 중요하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나오는 패턴은 I would much rather. much가 빠져도 사실은 I would rather만으로도 뭐뭐가 더 좋다라는 의미로, 뭐뭐를 더 선호한다는 의미로 쓸 수가 있는데요. 이제 much가 들어가서 강조를 해주고 있죠. I would much rather. 저는 뭐뭐 하는 편이 훨씬 좋아요. 그런 편을 선호해요. 이두 가지 패턴 이용해서 만들어 볼 영어 문장들의 우리말 번역 먼저 보여드릴게요.

0: 네, 오늘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인기라는 것에 대해서 다룬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보겠습니다.
1: Let's take a look. Your popularity won't follow you out of high school, so stop acting like it's important.

0: I can't wait until after high school when people stop caring about popularity and more about the important things in a person.
1: 네, 다시 한번 보면요.
0: So Belle says,
1: Your popularity won't follow you out of high school.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인기라는 것이 고등학교 밖으로 따라 나오지는 않는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인기라는 것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0: It does not.
1: 네, 그래서 so stop acting like it's important. 그게 마치 중요하기나 한 것처럼 행동하지 말아라. 그만 그렇게 행동해라라는 말인데요. 네, 이런 재미있는 표현 나왔을 때 이걸 그냥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 다음번에 내가 말을 할 때 써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0: Yeah, yeah. I think so for sure. It's a great one. So Patrick says,
1: I can't wait until after high school. 고등학교 졸업 후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말은 when people stop caring about popularity, 사람들이 인기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그만 쓰는 시기가 그때겠죠. And more about the important things in a person. 그 사람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들, 실제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더 신경 쓰기 시작하는 그때, 졸업 후까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고요. 여기서는 사실은 하나가 빠져 있어요. 보면 when people stop caring about popularity and start caring more about the important things in a person.
0: Yeah.
1: 이대로 그냥 쓰게 되면은 stop caring and stop caring more about처럼 뭔가 네, 의도하는 의미가 잘 표현이 안 되지만 구어체로 보통 쓰다 보면은 듣다 보면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0: Right. So if you hear this, you know, or if someone says this to you, make sure you know it's, you know, start caring about something else.
1: 네, right? start caring이 생략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0: All right, perfect. Well, those were definitely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that we had for the day. Thank you guys so much for studying here with us.
1: 네.
0: And we're not going to be back next time, right?
1: Are we not?
0: We will be back 네. next time, like always.
1: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0: All right.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달다 달아.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다니면서 식물의 반식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 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코트리에 후다닥 폈다 쳐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벌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이번 주는 우리가 계속해서 인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1: That's right, we're talking about popularity.
0: 네, 오늘의 주제도 소개를 할게요.
1: Okay, so we're going to be talking more specifically about this today. Our opinions on popularity can change.
0: 네, 이게 오늘 이야기를 들어볼 내용 중에서 핵심입니다. Our opinions on popularity can change. 인기에 대한 우리의 의견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That's right.
0: Yeah, of course they can change.
1: Of course, especially as we age,
0: 네.
1: you know.
0: 그러면 어떻게 달라진다는 건지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자신의 이제 의견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케일라 씨가 클립을 준비해 주셨어요.
1: 오케이.
0: 네, 케일라 씨의 요약 문장을 먼저 만나볼까요?
1: Alright, 케일라 씨,
0: 나와주세요.
2: Popularity isn't a bad thing, but I think having your own style is just as cool. Popularity isn't a bad thing, but I think having your own style is just as cool. Popularity isn't a bad thing, but I think having your own style is just as cool.
0: 인기라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어떻다고 말하고 있는지 문장을 다시 같이 읽어볼게요.
1: So Kayla said, popularity isn't a bad thing, but I think having your own style is just as cool.
0: Mm-hmm. 인기라는 게 isn't a bad thing. It's not a bad thing. 나쁜 건 아닌데 있으면 뭐 좋을 수 있는데 but I think having your own style 자신만의 스타일을 갖는 것이 is just as cool. 그것도 마찬가지로 멋진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1: That's right.
0: Just as cool 이렇게 말하면 just as cool as popularity.
1: Yeah. Whatever's popular.
0: 대상 as 이하가 이제 생략이 되어 있는 형태예요.
1: Uh-huh.
0: 자, 그러면 이 문장 다시 들어볼까요?
1: Okay, let's review her speaking summary.
2: Popularity isn't a bad thing, but I think having your own style is just as cool. Popularity isn't a bad thing, but I think having your own style is just as cool. Popularity isn't a bad thing. But I think having your own style is just as cool.
1: 네. Let's move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인가 싶다라는 말이고요.
1: That's right.
0: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끊어서 without부터 보여드렸는데 전체 문장에서 보면은 without 바로 앞에 with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만약 쭉 연결된 형태를 읽으셨다면 with, without 왜 같이 쓰였지 헷갈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부분 볼까요?
1: It's just kind of this subconscious thing we've had in our mind ever since we were kids.
0: It's just 그냥 어떤 존재냐면 kind of this
1: Subconscious thing, subconscious.
0: conscious가 의식적인 거고
1: Conscious.
0: sub니까 그 밑에 sub는 항상 그한 단계 아래를
1: Yeah,
0: 말하죠.
1: it's below.
0: 길 밑으로 저도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길 way가 길이잖아요. subway 길 밑으로 가는 거니까
1: Subway.
0: 지하철. 그 다음에
1: Submarine.
0: submarine, marine이 이제 바다를 가리키는 단어라서 submarine 바다 밑으로 가는 잠수함. 등등 많은데 subconscious 잠재의식 속에 갖고 있던 거예요. That we've had in our mind 우리 머릿속에 since we were kids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인데 ever가
1: Ever.
0: 들어가면서 ever since we were kids 끊기지 않고
1: Yeah.
0: 쭉.
1: So since then, from there on until now,
0: Exactly.
1: ever since.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For example, back in school, a lot of the times we would think about who's the most popular person in school and what are the most popular outfits and what are the most popular clubs to join.
1: For example, back in school, a lot of the times we would think about
0: 예를 들어서 back in school 예전에 학교 다닐 때 a lot of the times, oftentimes, often
1: Often.
0: 네 이럴 때가 많았대요. We would think about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하곤 했어요.
1: Think about what? She says. We would think about who's the most popular person in school and what are the most popular outfits.
0: 네, 그래서 학교에서 in school 학교에서 누가 제일 인기가 많은지를 자주 생각했고 and what are the most popular outfits?
1: Outfits.
0: 어떤 것이 어떤 옷이 제일 인기가 많은 옷인지.
1: And next she says, and what are the most popular clubs to join?
0: 그리고 what are the most popular clubs to join? 여기서 클럽이라는 것은 이제 학교 동아리를 말하고 있어요.
1: Right.
0: 그래서 어떤
1: Clubs at
0: 동
1: school.
0: clubs at school, school activity or hobby clubs.
1: Right.
0: 그래서 어떤 동아리가 제일 인기가 많은지. How many people are in this club? How
1: Yeah.
0: many people are in this club?
1: But I think more than that, whatever club is where the least popular people are, avoid that club.
0: 맞아요.
1: That's where the losers are. That's how people are.
0: 인기 있는 아이들, 인기 있는 학생들이 어떤 동아리에 드는지 나도 따라가고 싶다라는 그런 거를 지금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And then when you transition into adulthood, it kind of changes in a little way. Instead of thinking the most popular person in school, we might be thinking about what's the most popular restaurant to go to, or.
1: And then when you transition into adulthood, it kind of changes in a little way.
0: 네, 그러다가 and then you
1: Transition into something. Transition.
0: transition 하게 되면 과도기를 transition이라고 할 때도 있고 transitional period라고 부를 때도 있어요. 그
1: A period of transition.
0: 넘어가는 시기라고 해서 transitional period. 지금 좀 어정쩡한 애매한 단계인데
1: Right.
0: transitional period 때이기 때문이다. 회사가 이사를 갔어요.
1: All
0: 그러면
1: right.
0: transitional period
1: Yeah.
0: 있겠죠. 네,
1: They need to
0: 아니면
1: reset up everything.
0: 네.
1: Yeah, maybe they're not functioning properly yet.
0: You have to reinstall the internet. 네,
1: Right.
0: 그런 것들. 그런데 동사로 여기서 쓰였습니다. 넘어가다. Transition into 어디로?
1: Adulthood.
0: 네.
1: Adulthood.
0: 성인, 성년. 그러니까 어른이 된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when you transition into adulthood, 멋진 표현이긴 한데 더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when you become an
1: Become an
0: adult.
1: adult.
0: when you become an adult. 그래서 어른이 되고 나면 it kind of changes in a little way.
1: Yeah.
0: 약간 바뀌게 됩니다. 마지막에 in a little way라고 했는데 이것도 그냥 it changes a little
1: A little,
0: 해도
1: or
0: 같은 의미.
1: it changes in a way.
0: in a way도 괜찮고요. 네.
1: Perfect. And in what way? She says, instead of thinking the most popular person in school.
0: 네. instead of thinking 여기서 이제 about 같은 게 생략이 됐고 The most popular person in school, 가장 학교에서 인기 많은 사람에 대해 생각하는 대신에
1: Then what do you think about? We might be thinking about what's the most

0: most popular restaurant to go to or
1: 그러니까 딱 여기만 봐도 고등학교 때의 인기의 대상은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유행 같은 걸로 옮겨가네요.
0: Yeah, it became more like trends or trending, especially restaurants when you stand outside for like an hour waiting.
1: 요즘 뭐가 인기 있나 이런 건데
0: Yeah.
1: We might be thinking about what's the most popular restaurant to go to. 우리가 가장 인기 있는 식당이 어딘가. 그러니까 어떤 식당이 인기가 제일 많은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고요.
0: And she tells us more next.
2: Oh, what is that popular drink that's popping up at every cafe? I gotta try it. And it's taken me a while to get to a place where just because something is popular doesn't mean it works for me, and that's okay.
0: Oh, what is that popular drink that's popping up at every cafe? I've gotta try it.
1: 그러니까 바로 앞에 나왔던 것이 어떤 식당이 제일 인기가 많은지였고, or 아니면 이런 약간 스스로 독백 같은 거죠. 그래서 or what is that popular drink that's popping up? 보통 pop 하면 톡 하고 터지는 것이 pop이에요.
0: Popcorn.
1: popcorn. 또 pop 하는 게 팝콘 일단 가장
0: Popcorn.
1: 대표적인
0: Yeah.
1: 예인데 팝업 하면 그렇게 톡 하고 터지듯이 그런 소리가 날 것처럼 갑자기 움직이면서 올라오면 생기다라는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팝업북 하면 그책탁 펼쳐지는 것들.
0: 오케이.
1: 그다음에 웹사이트 방문했을 때그
0: Pop-ups.
1: 팝업 banners 그런 건데요. At every cafe 여기서는 모든 카페에 지금 다 팔기 시작하고 있는 그 인기 있는 음료 저거 뭐지? I've gotta try it. 나도 먹어봐야지. 라는 것으로 사람 중심에서 유행 중심으로 인기의 대상이 옮겨간다는 트랜지션, 여기서도 일종의 트랜지션 볼수 있네요.
0: True that. Next, she says, and it's taking me a while to get to a place.
1: 여기 정말 재밌습니다. place가 그냥 장소잖아요, 일반적으로.
0: Right.
1: 여기서는 그 장소가 아니에요. It's taken me a while. 여기서 it's는 it
0: It
1: has고요.
0: has.
1: 저에게 있어서 뭐뭐 하는데 시간이 a while 좀 걸렸습니다. To get to a place, 어떤 장소까지 가는데 뒤에 내용을 보면 이게 상태라는 뜻으로 쓰여서 알
0: Right.
1: 수 있어요.
0: So this is more like a mindset. Like it's taken me a while to get to a place where I've accepted it, but I have. Right? Like a way of thinking about something.
1: 그렇죠. 그래서
0: Right?
1: 장소라는 의미로 안 쓰일 때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이나
0: Right.
1: 상태 또는 a place in life.
0: Yeah.
1: 삶에 있어서의 어떤 단계,
0: Yeah.
1: 위치. 자, 그럼 다음 줄 볼까요?
0: So what place? She says, where just because something is popular, it doesn't mean it works for me. And that's okay.
1: place인데 그 place 안을 들어가 보면 어떤 상태냐면 where just because something is popular 어떤 것이 인기 있다는 이유만으로 it doesn't mean it works for me. 그러니까 인기가 있다고 해서 저한테 맞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
0: Yeah.
1: And that's okay.
0: That's
1: 그리고
0: okay.
1: 그걸 괜찮다는 거. 이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또 생략된 의미는 이걸 깨달은 상태라는 거죠. She
0: She
1: realizes it.
0: realized something.
1: Yes.
0: Right?
1: Okay.
0: All right. Let's take a look at the last part.
2: Thinking like that, I think, is a little bit healthier. And I think it's great to have your own style rather than going with the flow of everyone else.
0: Thinking like that, I think, is a little bit healthier.
1: Thinking like that.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is, I think, 제 생각에 a little bit healthier. 더 건강한 것 같아요. 건강에 더 좋은 것 같아요. 더
0: Yeah.
1: 건전한 것 같아요.
0: And she summarizes by saying, and I think it's great to have your own style rather than going with the flow of everyone else.
1: I think it's great to have your own style. 자신만의 스타일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Rather than, 뭐뭐보다, 뭐뭐 대신에 going with the flow of everyone else. 발음상으로 flow of 이게 약간 floor처럼도 들릴 수 있는데 주의해 주시고 flow of everyone else.
0: Flow of.
1: 그러니까 flow는 흐름이잖아요.
0: Yes.
1: 그래서 모두가 그쪽으로 가니까 모든 사람, 뭐 다른 모든 사람의 흐름에 맞춰 가기보다는 내 스타일이 있는 것이 좋은 것 같다.
0: Basically, don't follow every trend.
1: 일반적으로 go with the flow라는 거는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좀 그냥 맞춰서.
0: It's positive. 네. It's like, oh yeah, I'll go with the flow. You know, if we need to go here or there 그렇죠. or change the time,
1: 맞아요.
0: I'm flexibl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직업 영어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1: 좋아요.
0: 그럼 좀 특이한 곳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문구점. 필요한 학용품을 찾아 문구점 산만리, Part 1
1: 근데
0: 되겠는데요.
1: 솔직히 문구점 가면요, 필요한 게 없는데도 자꾸 사게 돼요.
0: 맞아요.
1: 나는 다이어리를 쓰게 될것 같아. 그래서 사는 거예요.
0: 이상하게 한 번, 한줄 정도 몇줄
1: 맞아요.
0: 쓰다가 안 쓰게
1: 또
0: 되는데,
1: 내년에 보고, 아, 이거 안 썼네. 그렇게
0: 맞아요.
1: 돼요.
0: 우리 어렸을 때 그런 필통이라든가 뭐 특이한 거 버튼 누르면 막 나오고 이런 필통도
1: 감성
0: 있었었거든요.
1: 있죠.
0: 예전 일이지만 아무튼
1: 네.
0: 뭐랄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학용품을 사는 곳이 아닌 것 같아요.
1: 맞아요. 뭔가 이게 추억을 이야기하고
0: 예스.
1: 나의 어떤 그런 좀 비어있는 감정을 메꾸는?
0: 맞아. 감성이 좀 들어가 있어요.
1: 맞아요.
0: 오케이.
1: 예.
0: So, 오늘 문구점 간 시츄에이션 한번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1: 공개!

0: 첫 번째 미션입니다. 이런 공책 찾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원하는 공책이 있는
1: 있네.
0: 거예요.
1: 저희 아이들도 보면요, 이 캐릭터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이 공부하는 마음가짐이
0: 어렸을 때는 화려한 거 많이
1: 달라지더라고요.
0: 찾는데, 또
1: 맞아요.
0: 살짝 중학교, 뭐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좀
1: 네.
0: 뭔가 좀 심플한 거, 이런 거 많이
1: 맞아요.
0: 찾죠. 자, 두
1: 예.
0: 번째 미션은요. 다른 표지 색으로도 나와요. 색상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되겠네요.
1: 그쵸.
0: 그렇죠?
1: 원하는 컬러가 또 있나 보죠.
0: That's right. 자,
1: 좋습니다.
0: 영어로 바꿔볼게요.
1: 예. 문구점에 가서 또 영어로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제가.
0: Alright.
1: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Can I help
1: 안녕하세요.
0: you?
1: 혹시 이런 공책 찾고 있는데요.
2: Do you speak English?
1: Ah,
2: Sorry.
1: yeah. Okay. I am finding. I
2: Oh,
1: am
2: you're
1: finding.
2: trying to find,
1: Yeah,
2: okay.
1: this notebook.
2: Ah, like
1: Yeah,
2: this? Ah, we might have a similar one over here.
1: 잠깐만, 근데. 다른 표지 색으로도 나와요?
2: Sorry?
1: 그 color, different color. Different color, another color.
2: Oh, a different color. It comes in blue,
1: Blue?
2: but it's sold out.
1: Ah,
2: Yeah, it's
1: 그러면.
2: sold out. It's all gone. Yeah.
1: Yes.
2: I'm sorry.
1: 아, it's okay.
2: That's the most similar one.
1: 아.
0: Yeah. 아유, 정말.
1: 네.
0: 이 해외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문구점이라는 게 따로 별로 없거든요.
1: 그냥
0: 그러니까 찾기가
1: 다
0: 쉽지
1: 같이
0: 않아요.
1: 팔죠.
0: 맞아요. 이것저것 다 파는 곳이 많기 때문에 약간 우리 같은 추억은 좀 없긴 한데.
1: 그쵸.
0: 그래도 오늘 나오는 것에서 굉장히 어휘 같은 것도, 아, 우리 이거를 몰랐다니 하는 게 많을 겁니다. 오케이. 자,
1: 궁금합니다.
0: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보세요.
1: 주세요.
3: I'm looking for a notebook like this.
4: We might have a similar one over here.
3: Does it come in different cover colors?
4: It also comes in blue, but it's sold out.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자,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이런 공책 찾고 있는데요.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는 겁니다.
1: 네, I'm looking for a like this.
0: 자, 일단 앞에부터 한번 가볼게요.
1: 나는 look for 하고 있어. 에, BING잖아요. 그래서 look for가 찾다예요. 저또 이것도 많이 외웠던 기억나요. Look for 이것을 like this. 여기서 끊어도
0: 오케이.
1: 되겠네요. 예, 이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공책.
0: 공책이 필요합니다.
1: 공책이니까 그냥 북이 아니라 notebook이겠네요.
0: 오.
1: Yes. 우리가 이게 노트북을 컴퓨터를 쓸때 사실
0: Right.
1: 노트북 쓰잖아요.
0: Laptops, right?
1: 랩탑인데, 그죠? 예.
0: 오케이. 자, 한번 맞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I'm looking for 이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A notebook like this. 정답입니다. 원워드로 해주시고요. 노트 한다는 거를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진
1: 네,
0: 않으니까
1: 맞아요.
0: notebook 공책이 되겠고요. 자, 참고로 이거 나온 김에 당연히 우리 교재라는 것도 알아야 되겠죠.
1: 교재요?
0: 그렇죠? 우리가 왕초보 영어도 교재가 여러분들 있잖아요.
1: 예.
0: 영어로 뭐라고 하죠? 갑자기 안 떠오르죠. 별거
1: 교재는
0: 아닌데.
1: 한자잖아요. 교재는 한자인데, 교재, 그러면은 학습지 뭐 이런 개념인가요?
0: 그러니까 이거 내가 뭔가를 필기하는 느낌보다는
1: 예.
0: 그것을 참고해서 학교에서 예를 들어
1: 배우는
0: 보고하는 거.
1: 거.
0: 우리 왕초보 영어 교재 같은 그런
1: 교과서
0: 것.
1: 같은 거.
0: Right,
1: 아,
0: right.
1: 교과서. 그거는 그냥 북 아니에요? 북?
0: Book.
1: 예.
0: Okay.
1: 북.
0: 자, book은 당연히 들어가지만 바로
1: 아,
0: textbook. Textbook,
1: 텍스트북이에요?
0: yes.
1: 오.
0: 이것도 two words가 아니라 one word로 구성이 돼 있고요.
1: 아.
0: text가 들어간 book. So, textbook을 보고 사실 뭐 notebook에 이렇게 필기를 한다든가 이런 식이 맞겠죠. 자, 앞부분에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슬기 씨가 이거를 암기를 한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1: 네.
0: So, 우리 look for something 한다는 거, 이게 바로 뭔가를 찾다라는 뜻인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for 뒤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얻고자 하는 게 많아요.
1: 네.
0: for 뒤에. 그좀 이따가 제가 비슷한 표현들 알려드릴 텐데. 그래서 이거를 얻으려고 나는 look 하고 있는 거예요.
1: 예.
0: look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번에 한번 제가 그거 알려드렸을 거예요. find랑 좀 다르다
1: 아,
0: 그랬었죠.
1: 맞아요.
0: look for 하는 것은 이미 찾아냈나요? 아니면 찾고 있나요?
1: 찾고 있어요.
0: yes. 이거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1: 네.
0: I'm looking for something, right? but find는 찾아내다, 결과에 더 집중하는 겁니다. so I already found it. 이런 식으로. Okay, so look for something. 아예 덩어리고요. 진행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Okay?
1: 네.
0: 예를 들어서, 저희 언니, 누나 찾고 있는데요.
1: 아.
0: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난 찾고 있다. 나의 누나나 뭐 언니나.
1: I'm looking for my sister.
0: 그렇죠. I'm looking for my sister.
1: Yeah.
0: Have you seen her? 막 이러면서. 자, 질문형도 가능하겠죠.
1: 네.
0: 주어, 비동사 돌리면 됩니다.
1: 그쵸.
0: 바꾸면 돼요. 이거. 너 나 찾고 있니? 너 나 찾고 있는 거야? 계속 두리번거리길래.
1: Yeah. Are you looking for me?
0: 그렇죠. Are you looking for me?
1: Uh-huh.
0: Very nice. Look for. 이것도 사실 몇 번만 써보면요. Find랑 느낌이 다른 것을 알게 될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I am finding my sister.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결과이기 때문에.
1: 네, 네.
0: 과정이기 때문에. 자, 같이 한번 이러면 읽어볼 텐데 이 정도에서 나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Looking 하고 있는데 뭘 얻으려고? 뒤에 것을.
1: Mm-hmm.
0: 읽어볼게요. I am looking for my sister.
1: I am looking for my sister.
0: Are you looking for me?
1: Are you looking for me?
0: 네. 자, 이제 for 관련해서 제가 좀 비슷한 느낌의 흐름의
1: yes.
0: 표현을 보여드릴 텐데요. 바로 이런 겁니다. Ask for something 하는 게 뭔지 아세요?
1: Ask for?
0: Right.
1: 물어보는 거 아닌가요?
0: 자, 그거는 그냥 ask고요. Ask for something은요. 뭔가를 좀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1: 아.
0: 자, for 뒤에 것을 내가 원한다고 했었잖아요.
1: 네네네.
0: Okay, so 뭐 ask for something은 내가 물어봐서 for 뒤에 있는 거 받으려고 하는 거.
1: 오.
0: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좀 쉽죠?
1: 네네네.
0: Apply for something 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1: Apply는 뭔가 제공하는 건데요?
0: 아, 그거는 provide고요.
1: 아이고, 많이 못 갔네요.
0: 많이 못 갔어요.
1: 예.
0: Apply for something. 예를 들어서 I'm applying for a job. 이렇게 얘기를 하면
1: 아, 찾고 있는 거네.
0: 맞아요.
1: 구직.
0: 이거는 구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 네.
0: 그거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
1: 네.
0: 신청하는 것을
1: 아,
0: apply for 한다고
1: 지원하다.
0: 합니다. 그래서 그 포지션을 내가 원하는 거죠. For
1: 예,
0: 뒤에.
1: 예, 예.
0: 그러기 위해서 내가 apply를 한다. 그래서
1: 아,
0: for가 항상은 아닌데 그런 식으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1: 네.
0: Okay? So, 요거는 notebook 원하는 거예요.
1: 네.
0: 읽어보겠습니다. I'm looking for a notebook like this.
1: I'm looking for a notebook like this.
0: Alright. 자, 이랬을 때 거기에서 주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 네.
0: 여기 좀 비슷한 게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러면서.
1: We might have a one over here. 진짜 이 문구점 사장님들은 정말 신기한 게
0: 네.
1: 거기에 진짜 물건이 많거든요. 뭐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아시는 게
0: 심지어 디자인까지
1: 네
0: 오.
1: 지금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있을지도 모르겠다. Might have.
0: Might have.
1: 비슷한 것 이렇게 끊을까요?
0: 것 오케이.
1: 예, 원이 것이잖아요. Over here 여기에.
0: 여기에.
1: 그러면은 여기에 비슷한이 들어가야겠네요.
0: 비슷한이라는 형용사가 나와야 됩니다.
1: 아, same one은 이상해요.
0: Same one?
1: 예.
0: 오케이.
1: 그래서
0: same은 뭐죠?
1: same은 비슷한.
0: 네? 죄송한데 비슷한이 아니라면서요.
1: same은 거의 똑같은 거예요.
0: 맞아요.
1: 예, 네, 거의 똑같은 거라서 비슷한 거는 제가 왜 아냐면요.
0: S로 시작하죠.
1: 저는 이제 저희 가족끼리
0: yeah.
1: similar look을 입는 걸 좋아해요.
0: 요즘에 약간
1: 예.
0: similar look 이 말이 또 유행이죠.
1: 맞아요. family okay. look, similar look.
0: 똑같

0: 같으면 오히려 조금 촌스럽다라고 해서 비슷하게
1: 맞아요.
0: 가죠.
1: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이 스펠링이
0: 스펠링이.
1: 관건이죠. C, 밀, 밀러.
0: Okay.
1: Yeah,
0: Okay.
1: similar.
0: Similar.
1: Similar.
0: 맞는지 한번 보도록
1: 네.
0: 하겠습니다. So, we might have a similar one over here.
1: Yes.
0: 정답?
1: 오!
0: 맞습니다. 근데 진짜 맞아요. 예전에 무슨 공항 사진 같은 게뭐 소셜미디어에 올라왔었는데,
1: 네.
0: 예전에는 왜 커플끼리 똑같은 옷을 입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1: 맞아요.
0: 그게, 아우, 너무 티를 낸다, 막 이래가지고, 약간 같은 계열의 색을 입는다든가, 무늬가 비슷하다든가. Am I right?
1: 진짜
0: Yes.
1: 은근히 티내는 거죠.
0: 맞아요, 맞아요.
1: 에.
0: 그런 게 이제 뭐, similar look이다, 또 유행을 했었는데, so similar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이라는 형용사고요. 그러면 방금 슬기 씨가 얘기했던 같은이라고 하려면 어떤 단어를 써야 될까요?
1: 그쵸.
0: 네.
1: 이게 바로 우리가 쌤쌤이라고 하는
0: 맞아요.
1: same.
0: 쌤쌤. same인데, 얘는 더를 넣는 게 중요해요.
1: 아, 그래요?
0: 예. 왜냐면,
1: 오.
0: 같은 것은 뭐, 비슷한 거랑 아예 다르죠? 딱
1: 네.
0: 특정, 한정돼 있잖아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the same, 뭐뭐. 이렇게 쓰는 거. 그래서 더랑 같이 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자, 보세요. 여기서, we might have a similar one over here. 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 사장님은, 확신이 차 있나요?
1: 아니요.
0: 아니에요?
1: 예.
0: 예. 있을지도 모른다?
1: 확실히 많이 떨어지는데요.
0: 어디서
1: 예.
0: 알수 있어요?
1: Might have.
0: That's right.
1: Might.
0: might이라고 하는 조동사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1: 네.
0: So, might 뒤에 동사 원형 하면 뭐 그렇다. 100%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럴지도 몰라요. Okay, let's see. 어디 보자. 이러면서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겁니다. Okay?
1: 네.
0: So, 한번 might 뒤에 동사 원형입니다, 여러분들. 그녀가 너에게 뭔가를 물어볼지도 몰라. 그러니까 너 준비하고 있어. 이런 느낌. 자, 그녀가 너에게 물어볼지도 모른다. 뭔가를.
1: 그녀가 she might ask
0: You,
1: you
0: 뭔가,
1: something.
0: something. She
1: Yeah.
0: might ask you something. 이런 식으로.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나 늦을지도 몰라. 아, 내가
1: 오.
0: 내일 약속이 있을, 갑자기 어떻게 될지도 몰라서. 아무튼, 나 늦을지도 몰라.
1: I might late.
0: 아, 이거 실수 잘안
1: 뭐 이상한
0: 하는데.
1: 느낌이 드는데요? I might
0: I might
1: be late.
0: be late.
1: 아, yeah.
0: 왜냐면 late은 비동사랑 같이 써야 되죠? 비동사의
1: 네네.
0: 원형은 be. 되겠습니다. So, 이런 것들이
1: I be late.
0: 살짝 헷갈리죠.
1: 그렇죠. 이게
0: Right.
1: 딱안 떠오르죠.
0: Yes, yes.
1: 네.
0: So, might 뒤에 동사 원형 ask, might 뒤에 동사 원형, 비동사 원형 be입니다. 네.
1: 예.
0: 자, 요거 갈때 확신에 찬 듯이 낭독하면 엄청 어색하죠?
1: 그렇겠네요.
0: 떨어지니까 이런 느낌으로 한번 가볼게요. She might ask you something.
1: She might ask you something.
0: I might be late.
1: I might be late.
0: 네. 자, 그리고 오늘은 이 명작을 하진 않겠으나,
1: 네.
0: 항상 이 마이크와 관련돼 있는, 친구들을 같이 알아야 돼요.
1: 오.
0: 마이크 대신에 메이가 나올 수도 있고, 머스트가 나올 수도 있어요. 조동사, right? 그러면은
1: 네.
0: 확신이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1: 오호.
0: So, 마이크이 일지도 몰라. 라면은
1: 예.
0: 메이는 거의 비슷한데요.
1: 오.
0: 살짝 달라요. 약간, 뭐뭐 할 수도 있지.
1: 와하.
0: 살짝 확신이 올라가요.
1: 예.
0: 그리고 머스트는 확 올라갑니다.
1: 와.
0: 강한 확신, 추측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그랬겠구만. 이런 느낌으로.
1: 그럼 지금 이 문장에 마이 대신에 얘네들을 다 써도 되는 거예요?
0: 가능하지만 이 전달하는 그런 확신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1: 예.
0: 오케이?
1: 뜻이 달라지네요.
0: 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We might have a similar one over here.
1: We might have a similar one over here.
0: 네, 여기서 참고로 one은 어떤 것이라는 뜻이지
1: 네.
0: 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m looking for a notebook like this. I'm looking for a notebook like this. 'We might have a similar one over here. We might have a similar one over here.
0: 자, 다음 문장 보니까요.
1: 네.
0: 다른 표지색으로도 나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1: 다른 컬러가 필요하네요.
0: 저는 개인적으로
1: 예.
0: 약간 white color 좋아했어요.
1: 아, 그래요?
0: 깨끗한 느낌.
1: 아.
0: 하지만 이제 지문이 막 묻기 시작하죠.
1: 저는 때타가지고. 저는 무조건 블랙이요.
0: 실용적이었구나.
1: 예,
0: 네네.
1: 그럼요. Does it come in cover colors? 이게 약간 느낌이?
0: 이게 뭘까요?
1: Come in.
0: come.
1: 들어오나요? 아! 이런 것도 취급하나요? 이런 느낌인가?
0: Something like that, I
1: 예.
0: guess.
1: 그러면은 아까 이건 노트북이 될것 같고, 그 노트북이 커버,

0: 포인트예요.
1: 왜냐면 another 같은 경우에는 another caller 이라고 해야 되겠죠. 복수를 쓰면 안 돼요. 만약에 복수로 쓸 거면 other callers 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문법적인 충돌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0: 그 여기 other는 돼요?
1: other 이라고 하면 가능하죠. 오. other cover callers 이런 식으로. 오. 오케이. different 이거 말고 다른, right?
0: 예.
1: 굉장히 심플한 표현으로 썼고요. 이 different 할 때 많은 분들이 강세를 잘못 줘서 different 사음절처럼 발음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I의 강세를 꽝 찍고요.
0: 네.
1: 거의 T는 흡수되는 느낌이에요.
0: 아.
1: 이런 느낌이죠. different, different. 그러니까 천천히 하면 T가 살짝 T가 나지만 연음으로 읽을 때는 거의 티가 나면 안 되는 겁니다. Alright, so 앞쪽에 강세 주고 한번 해보시겠어요?
0: 네, different.
1: Okay, one more time.
0: Different.
1: Different. 이렇게 돼야지 different. 오케이. 자, 그리고 어떤 색으로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0: 네.
1: 다른 표지 색으로도 나와요 라고 했는데 어떤 색으로 어떤 물건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일단은 나온다 come 쓰면 되고요.
0: 네.
1: 그리고 뒤에 색 앞에다가 in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come in 색 쓰면 어떤 색으로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0: 우와.
1: 예를 들어 come in gold, come in green
0: 예.
1: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come in 이런 색상으로 아. 다른 색상으로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0: 근데 이게 나와요라는 해석이 있으니까
1: 네.
0: 저는 뭔가 come out이 돼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1: 그러니까
0: 거예요.
1: 그러니까 이게 해석된 거를 그대로 영어로 바꿔보려고 하는 거는
0: 네.
1: 문장 흐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약간 자기 크리에이티비티를 만들 수가 없죠. 좀 한정된 상황에서
0: 맞아요.
1: 해석만 해버리는 건 있습니다.
0: 네.
1: 자,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세요. 파란색과 핑크색으로 나온다를 활용을 해서
0: 예.
1: 그건 일단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그건 와요. 이렇게 하면 되죠.
0: It comes.
1: It comes. 예. 그런데 파란색과 핑크색으로.
0: It comes in blue and pink.
1: 그렇죠.
0: 오.
1: In blue and pink. 자, how about this? 그 드레스는
0: 네.
1: 빨간색으로도 나와요. 하면
0: 오.
1: 중간에 also를 한번 넣어서
0: 예.
1: 느낌 살려볼게요. 뭐 그걸 빼도 상관없습니다. 그 드레스는 빨간색으로도 와요 이래야겠죠?
0: The dress comes in also red.
1: 아, 오케이. The dress also comes in red.
0: 아,
1: 이렇게 하면 이건 검정색, 흰색도 있지만요. 사실 빨간색으로도 나옵니다.
0: Yes.
1: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어떤 색으로 나온다라고 할 때는 전치사 in을 쓰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문장에서 자연스럽게 익히셔야 돼요.
0: 네.
1: You know? Okay.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t comes in blue and pink.
0: It comes in blue and pink.
1: The dress also comes in red.
0: The dress also comes in red.
1: Alright. 자. 응용 문장, 질문형을 할 텐데요. 살짝 헷갈릴 수도 있긴 하지만
0: 네.
1: 그건 나와요. 그럼 it comes잖아요.
0: 예.
1: 그럼 질문으로 그건 나오나요?
0: 어.
1: 이렇게 하면 어떨 것 같아요?
0: Does it comes?
1: 오, does it comes?
0: 아, does it come?
1: 이렇게. 살짝 헷갈리죠, 그렇죠?
0: 네.
1: 자, 그러면 그게 나와요? 검정색으로도요? 그래서 뭐뭐뭐 to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0: Does it come in black? To.
1: 그렇죠. Does it come in black too?
0: Yes.
1: Does it also come in black?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질문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0: 네.
1: 이런 것들은 이런 문구점에서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0: 오.
1: 옷 사러 갔을 때 특히 그렇지 않나요?
0: 그렇죠.
1: 아, 나 이거 사이즈도 좋고 스타일도 좋은데 색이 별로네. 이랬을 때는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0: 네.
1: Al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Does it come in different cover colors?
0: Does it come in different cover colors?
1: Alright,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 꼭 이래요. 원하는 게 있으면 파란색으로도 나오는데 품절이에요.
0: 아이고
1: 꼭 없어요.
0: 꼭 내가 원하는 건 잘 나가더라고.
1: 잘 나가요.
0: 네, 맞아요. 그리고 또 내가 사고 싶은 거 비싸고.
1: 왜냐면 모두가 원하거든요.
0: 그렇죠. 예. It also comes in blue, but it's 품절. 이렇게 되겠네요.
1: 이거는 우리가 다행히도 지금 배웠으니까.
0: 네. 그러면 여기에 품절이니까 다 팔렸다가 이제 저희는 알죠.
1: 오케이.
0: 워낙 이거는
1: 이거 외래어로도 쓰지 않나요?
0: 너무
1: 사실?
0: 많이 그 현수막에
1: 걸어놓죠.
0: 걸어놔요.
1: 그거 보면은 눈물이 딱 나죠.
0: 맞아요.
1: 아, 못 샀구나.
0: 이거 주문해서 못 받아요?
1: 아,
0: 이렇게도 물어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1: 예. 그래서 콘서트 티켓 같은 거 뭐 5초 만에도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0: 맞아요.
1: 네.
0: 광클 해야 돼요.
1: 광클.
0: 아주 열심히 클릭.
1: 그래도 될까 말까?
0: 네.
1: So it also comes in blue, but it's sold out. 맞습니다.
0: Yes.
1: 자, sold out은 중요한 게 품사가 형용사입니다.
0: 오.
1: 그러니까 앞에 비동사랑 같이

0: 있었죠? So it is
1: 그렇구나.
0: sold out인 상태예요. 되겠습니다. 오케이. Okay? So sold out은 품절인 뭐 매진인 티켓이 될 수도 있고 물건이 될 수도 있고 기타 등등. Correct? Alright.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아까 요거 우리 달아놨었죠. 그죠?
1: 네.
0: Right? Also 해서 약간 양념을 친 거예요. 그래서 이거로도 나온다. 그래서 어떤 또한 뭐뭐 도로 쓸수 있었던 거. Right? 자, 예를 들어 이 also는요. 사실 강조하고 싶은 데에 아무 데나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 그리고 또 있잖아요. 하면서 출발을 해도 돼요. 그래서 also를 앞에 넣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 그리고 또한 그건 무료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1: Also, it's free.
0: That's it. Also, it's free.
1: Yes.
0: 자, 그리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주어 뒤에 바로 뒤에 넣어서
1: 네.
0: 저는 또한 AA batteries도 필요해요. AA batteries가 우리가 왜 AA 해가지고 좀 굵은 배터리들 있죠. 살짝 굵은, right?
1: 네.
0: 저는 또한 필요해요. 그러면 어때요?
1: I also need
0: AA 배터리들.
1: AA batteries.
0: 오케이. 그나저나 이거 사이즈 뭐 AA, 뭐 AAA,
1: 예,
0: AAA 이런 거 있잖아요.
1: 맞아요.
0: 더블 트리플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1: 오.
0: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Also, it's free.
1: Also, it's free.
0: I also need AA batteries.
1: I also need AA batteries.
0: Alright.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제가 항상 여러분들 계속 머리에 들어갈 때까지 시킬 건데요.
1: 네.
0: Also는 2랑 비슷하고요.
1: 응?
0: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아시더라고요.
1: 알죠?
0: 그런데 또 하나 쓰는 게 있습니다.
1: as?
0: 문장 보통 맨 뒤에 넣어서 as, 이러면은 또한이라는 뜻이 돼요.
1: 그래요?
0: 역시 제가 잘 고른 것 같아요.
1: 누가 쓰죠, 이렇게? 저는 뵌 적이 없어요.
0: 영국이나 이런 데서 특히 많이 쓰기도 하는데,
1: 아.
0: 자, 아우, 잘했다, 잘.
1: as well. 인가요? 그래요?
0: 정답? 맞습니다.
1: 오.
0: Oh, I like this one as well. 이러면, 어, 나 이것도
1: 이것도
0: 한번, 에이. 이거는
1: 좋아요. 오.
0: 희한하게 좀 뭐라 그럴까요? 약간의 격식의 느낌도 없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 어린 친구들보다는 조금, 나이 조금 더 성인 이상으로 넘어갔을 때 아주 좀 점잖은 느낌을 많이 주기도 합니다. As well
1: 네.
0: 같은 경우에. 얘는 문장 맨 뒤에 넣어주시면 돼요. Alright,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t also comes in blue, but it's sold out.
1: It also comes in blue, but it's sold out.
0: Very nice. 또 동작 했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2: Does it come in different cover colors? Does it come in different cover colors? It also comes in blue, but it's sold out. It also comes in blue, but it's sold out.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이런 공책 찾고 있는데요.
1: I'm looking for a notebook like this.
0: 두 번째 미션은요. 다른 표지색으로도 나와요.
1: Does it come in different cover colors?
0: 그렇죠. in이 중요했습니다.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I'm looking for a notebook like this. I'm looking for a notebook like this.
2: We might have a similar one over here. We might have a similar one over here.
0: Does it come in different cover colors? Does it come in different cover colors?
2: It also comes in blue, but it's sold out. It also comes in blue, but it's sold out.
0: 네, 입으로 직접 도전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0: Alright. 자, 첫 번째는요. Look for something. 아, 뭔가를 찾는 과정을 강조한 거였죠.
1: Yes.
0: 입영작 할 때는 여러분 틀려도 되니까 목소리 키워주세요.
1: 오케이.
0: Alright. 자, 제 여동생을 찾고 있는데요. 저는 저의 여동생을 찾고 있어요.
1: Oh, I'm looking for my sister.
0: There you go. I'm looking for my sister.
1: 으흠.
0: 자, how about this? 이런 공책 찾고 있는데요. 자, 저는 찾고 있어요. 공책을 일단 거기까지 하면은
1: I'm looking for a notebook.
0: 이런
1: Like this.
0: like this. 자, 세 번째입니다. 너나 찾고 있는 거니? 너나 찾고 있어?
1: Are you looking for me?
0: There you go. 진행형으로 또 썼네요.
1: Yeah.
0: 같이 읽어볼게요. I am looking for my sister. I'm looking for a notebook like this. Are you looking for me? Okay, 다음은요. Come in 어떤 색이 나와야 됩니다.
1: 네.
0: 자, 첫 번째. 아, 그 드레스 빨간색으로도 나와요. Also를 좀 넣어볼게요. 그 드레스는 또한 빨간색으로 나온다.
1: The dress also comes in red.
0: Yes. 자, 그거 검정색으로도 나와요. To를 마지막에 넣어볼게요.
1: Yes. Does it come in black too?
0: Yes.
1: Alright,
0: 하나 더 해볼게요. 다른 표지색으로도 나와요? 자, 그거는 나오나요? 일단 어떻게 해요?
1: Does it come in?
0: Okay, does it come in? 자, 다른 커버 색상들?
1: Different cover colors?
0: You got it. Okay,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dress also comes in red. Does it come in black too? Does it come in different covered colors? 네,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3: I'm looking for a notebook like this.
2: We might have a similar one over here.
3: Does it come in different cover colors?
2: It also comes in blue, but it's sold out.
0: 네, 오늘은 진짜 쇼핑몰에서도 쓸 수 있는 전치사 in 넣어서 come in 요거 많이 트레이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어딜 놀러 갈 때 내가 필요한 색상이 있을 때 그때 딱딱 꺼내서 쓰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That's right. Alright,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I'm looking for a notebook like this.
2: We might have a similar one over here.
4: Does it come in different cover colors?
2: It also comes in blue, but it's sold out. Sorry.
4: Only this color?
2: At the moment.
0: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1: 네.
0: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난 내가 춤추는 걸 봤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saw you dance.
0: Alright, very nice.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명작 패턴이죠. 바로 네. look for something or someone 이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너 내 핸드폰 찾고 있니? 너 너의 핸드폰을 찾고 있어?
1: 네.
0: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Alright. 자, 그날 배운 다이얼로그 같은 경우에 네. 일단 연기하는 게 조금 쑥스럽다라고 한다면 목소리 키워서 낭독해보는 훈련 항상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아주 자신감이 생기는 것만큼 영어가 느는 방법이 또 없는 것 같아요.
0: Of course.
1: 네.
0: Alright.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1: 영어.
0: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관계 영어를 해볼 텐데요. 좀 이런 거 있었어요, 슬기 씨는?
1: 뭐요?
0: 나는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친구가 어느 순간부터 나랑 안 놀고 다른 친구랑만 논다든가 좀 섭섭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1: 특히 학창시절에 진짜 심했던 것 같아요.
0: 아, 그렇죠.
1: 나랑 늘 점심을 같이 먹던 친구가 네. 어느샌가 다른 애랑 먹기 시작하고 별다른 말도 없이 뭐 그런 경험 있죠.
0: 이게 은근히 또 남학생들 사이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1: 그래요?
0: 그래서 너 실망이야 이런 경우 많이 있었는데
1: 의외인데요.
0: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학교 점심시간에 섭섭함 토로하기 되겠습니다. 아하. 친구에게 뭔가 섭섭한 내용 대화 들어가 있고요.
1: 그때그때 얘기해야 돼 이런 거요.
0: 그럼요, 그럼요. 에이.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왜 점심시간에 나랑 같이 안 앉았어?
1: 지금 섭섭한 거예요.
2: 그니까.
0: 네, 갑자기 따로 앉는 거예요.
2: 완전 제가 경험했던 거랑 거의 비슷하네요.
0: 오.
2: 점심시간에 제가 아닌 다른 친구랑 밥을 먹을 때 그때,
0: 아,
2: 와.
0: 생각이 들죠.
2: 섭섭함이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어요.
0: 내가 잘못했나 뭔가를 이런 생각도 들것
2: 그쵸.
0: 같아요.
2: 무슨 일 있나 하면서.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뭐, 넌 항상 공부하느라 바쁘잖아.
2: 오.
0: 오, 뭔가
2: 그치.
0: 이유가 또 있는 것 같기도. 서로 지금 좀 약간의 말다툼이 있는 것 같아요.
2: 오해가 좀 있을 수도 있고요.
0: Yes. 다 영어로
2: 예.
0: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2: 좋습니다. 과연 어떤 섭섭함이 있는지 너무 궁금하니까, 아, 이게 또 우리말로 하면은 또 이게 골이 깊어질 수
0: 아, 그럴 수
2: 있어요.
0: 있거든요.
2: 영어로 살짝 훑어볼게요.
0: Alright.
2: 슬기롭게 도전!
0: Go down.
2: 왜 점심시간에 나랑 같이 안 앉았어?
3: What did you say? I only speak English.
2: Why didn't you sit with me in lunchtime? Yeah.
3: Because you only hang out with James. You only hang out with James.
2: Play.
3: Play with James, spend time with
2: James.
3: James.
2: 뭐, 넌 항상 공부하느라 바쁘잖아.
3: What are you saying?
2: You study bug.
3: Study bug?
2: You study very hard. 공부벌레. You
3: Oh,
2: know?
3: yeah.
2: So, I can't play with you.
3: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2: Really?
3: Yeah, you should study with
2: Study with
3: me.
2: me?
3: Yeah, with me.
2: Okay, let's study.
3: Okay.
2: Yeah.
0: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주세요.
4: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5: Because you only hang out with James.
4: Well, you're always busy studying.
5: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 나와 있습니다. 자, 미션 문장부터 한번 가볼게요. 왜 점심시간에 나랑 같이 안 앉았어? 약간 뭔가 섭섭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2: 그쵸. Why didn't you sit with me? 나랑 앉지 않았어.
0: 어디서 끊어볼 수 있을까요?
2: Why didn't you
0: 왜
2: sit까지?
0: 너는 sit하지 않았니?
2: 네. 나와 함께.
0: 나와 함께.
2: 그쵸.
0: 언제요?
2: 점심시간에요. 그러면은 점심시간이니까.
0: 이제는 한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2: 그래요?
0: 예, 제가 예전에는 왕초보영에서 단어 하나만 비워놨는데,
2: 예.
0: 이제는 덩어리가 될 수도 있어요.
2: 아, 그래요? 그럼 런치 띄고 타임 할까요? 예.
0: 오케이.
2: 런치 타임?
0: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hy didn't you sit with me lunch time? Alright. 자, 정답은요? At
2: 아,
0: lunch.
2: 애쉬
0: 그죠?
2: 들어가는구나.
0: 언제 에라는 말이 빠졌죠, 그죠?
2: 네.
0: 우리가 어떤 시간을 얘기를 할 때, 때를 얘기를 할때 정확하게 보통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9시에 그러면은 at 9 이렇게
2: 나인.
0: 쓰죠? 그런 거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lunch라고 하는 거는 점심 시간, 점심 식사,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아예 덩어리로 at이랑 같이 가져간다. 생각하시고요. 너무나 간단하게 응용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뭐
2: 오.
0: 저녁 시간에, 저녁 식사 시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2: 그쵸.
0: 하면 되겠어요?
2: 그러면 at dinner
0: 그렇죠.
2: 이겠네요.
0: 이제는 더 이상 그냥 dinner만 쓰는 일은

0: 세게죠.
1: 예.
0: Right? So 시간을 쓰듯이 as이 간다. 요거 알아두시는 게 핵심입니다.
1: 근데 이게 런치 타임에도 점심 시간이잖아요.
0: 맞아요.
1: 그렇게 쓰면 안 돼요?
0: 런치 타임도 틀린 건 아닌데,
1: 예.
0: I mean, lunch is easier and shorter. Right?
1: 아, 좀더
0: So just
1: 짧게?
0: get at lunch,
1: 에,
0: at
1: at lunch.
0: dinner, 이런 식으로, at
1: 더
0: breakfast.
1: 간단하네요.
0: Yeah, of course.
1: 네.
0: 그 원어민들도 긴거 엄청 싫어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줄여서 쓰려고 하고, 뭐 약자로 이제 쓰기도 한다든가.
1: 네.
0: 자, 여기 지금 앞에 Y가 나왔잖아요.
1: 네.
0: Right? Why don't you가 아니라 어떻게 돼 있어요, 오늘?
1: Why didn't
0: 자, 그러면 너왜 뭐뭐 안 해가 아니라
1: you?
0: 너
1: 뭐뭐
0: 왜
1: 하지
0: 뭐뭐 하지?
1: 않았어?
0: 그렇죠.
1: 예.
0: 과거에 도대체 그 행동을 당신이 왜안 했는지에
1: 그쵸.
0: 대해서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Okay, so 여기서는 너왜 과거에 알아?
1: 앉지 않았어?
0: 아하, 그렇죠. Sit 하지 않았니? With me. So why didn't you? 동사 원형. 해서 왜 과거에 뭐뭐 안 했냐라고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는 뭐 문맥에 따라서 진짜 궁금한 게될 수도 있고
1: 그쵸.
0: 따지는 게될 수도 있죠. 원래 친구가 나를 깨워주기로 한 거예요.
1: 오.
0: 근데 안 깨워서 내가 늦은 거예요.
1: 아, 믿고 잤잖아요.
0: Why? 그래서
1: 아,
0: 하는 거야.
1: 어떡해.
0: 너왜 나를 안 깨운 거야?
1: 아.
0: 너왜나안 깨웠니?
1: Why didn't you wake me up?
0: 그렇죠. Wake me up 이라는
1: Yes.
0: 동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Right? 자, 두 번째입니다.
1: 네.
0: 도서관에 오기로 했는데 친구가 안 나타난 거예요.
1: 네.
0: 그래서 너왜그 도서관에 안 왔니? 도서관이 뭐죠? L로 시작하는 거?
1: Library.
0: Library, the library, right?
1: 네.
0: 너그 도서관에 왜안 왔어?
1: Why didn't you come
0: To
1: to the
0: the,
1: library?
0: 그렇죠? Why didn't you come to the library, right? 기다리고 있었잖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 네.
0: So,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약간 뭔가 따지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가긴 해요.
1: 맞아요.
0: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응용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1: 그쵸?
0: You 말고 주어 바꿀 수도 있잖아요. So, why didn't she? Why didn't they?
1: 예.
0: 왜그 사람들이, 뭐 그녀가, 그가 뭘안 했지?
1: 오호.
0: 이렇게도 연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1: Yes.
0: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hy didn't you wake me up?
1: Why didn't you wake me up?
0: Why didn't you come to the library?
1: Why didn't you come to the
0: 자,
1: library?
0: 이번에는 왜 나랑 안 앉았어? At lunch에 가볼게요.
1: 네.
0: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1: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0: 자, 이랬을 때, 아, 친구도 섭섭함이 있었습니다.
1: 아, 뭐 이유가
0: 네.
1: 있네요.
0: 내가 제임스랑만 노니까. 아, 질투스.
1: 질투쟁이. Because you hang out with James. 너가
0: Because you, 뭐, 이거 빠진 부분이 있다고
1: 그쵸?
0: 치고요.
1: 너가 놀았어?
0: hangout 한다.
1: James랑.
0: 그럼 어디서 자를 수 있을까요?
1: 놀았어요.
0: 좋아요.
1: 네. 근데 랑만 놀아야
0: 만.
1: 돼요.
0: 제임스랑 그냥 단순하게 한번 논게 아니라, 나랑은 안 노는 느낌이 좀 들어가잖아요.
1: Always 놀았나 봐요. 그러면은 you always hang out with James. 너는 늘 걔랑만 노니까.
0: 오케이.
1: 그쵸? 아, 잠시만요. 이거를 소문자로.
0: 오케이.
1: 네, always.
0: Alright.
1: Yes.
0: Because you always hang out with James.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너 항상 걔랑 놀잖아.
1: 네.
0: 그런데 그 와중에 나랑 놀 수도 있잖아요, 사실.
1: 아,
0: 그렇기 때문에
1: 그렇지.
0: 나 내가 아닌 제임스랑만 논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저는
1: 아!
0: only를 썼습니다.
1: 아, 이것도 생각을
0: 네,
1: 했는데.
0: 근데 아, 이거는 틀렸어요. 영어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에요.
1: 예.
0: 왜냐면 뉘앙스 비슷하거든요.
1: 그쵸, 그쵸.
0: 비슷하지만 뭐라 그럴까? 약간의 차이. 약간의 양념 차이입니다. So only는 오직 뭐뭐뭐만 정도가 될수 있겠죠. 자,
1: Yes.
0: 일단은 이 hangout 이제는 좀 익숙하신 분들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일단은 hangout의 hang만 잡아볼게요. 얘가 기본적인 동사이기 때문에 이 hang이라고 하는 거를 과거형, PP형으로 쓰면 뭐 놀았다, 뭐 PP형 태 쓰려면 어떻게 하면
1: 이게
0: 될까요?
1: 헝 아닌가요? 헝? 헝,
0: 헝,
1: 헝, 헝.
0: 헝, 헝.
1: 예,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저는 뭔가 얘는 이렇게 변했던 것 같아요.
0: 자, 아마 굉장히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1: 예.
0: 정답은 맞습니다. 행,
1: 오.
0: 헝, 헝. 그래서 놀았다라고 할 때는 헝으로 출발을 해야 돼요. 헝 아웃 이런 식으로.
1: 아.
0: 이게 행드도 있어요.
1: 행드.
0: 네. 근데 그거는 의미가 아예 달라집니다.
1: 오.
0: 그거는 뭔가를 매달다라는 뜻이 될수 있기 때문에.
1: 얘는 매달다란 뜻이 아니에요?
0: 만 여기에서 말했을 때. 네, 이 의미에서 말했을 때. 네, 그렇게 해야 더 정확하겠네요.
1: 그러면 그쵸? 얘가 의미가 두 개예요?
0: 그렇죠. 뭔가 hangout 할 때는 놀다란 느낌으로 hang을 쓰는 네. 거고 지금은 그거의 과거형 PP 형태를 썼습니다. 음흠. 자, 그래서 out이랑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hang

0: 야옹 하는 것 자체가 놀다고요.
1: 놀다.
0: 당연히 누구랑 노는 거는 with someone 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쵸?
1: 그럼 요거랑 뭐 플레이랑은 어떻게 달라요?
0: 자, 그거를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려고
1: 아, 내가 또
0: 그래요.
1: 선생님의 마음을 꿰뚫었네. 아,
0: 계속, come on.
1: 조금 참을
0: Ask me
1: 걸.
0: something. 자, 그러면 hang out 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놀자. 그들과. 걔네랑 놀자. 그러면서
1: 어허.
0: 놀자. 이러면 어때요?
1: 놀자.
0: 하자.
1: Let's hang out
0: 그들과.
1: with them.
0: 그렇죠. Let's hang out with them. How about this? Hang out의 과거 무슨 out이라고요? Hang
1: Hung out.
0: out. 나내 친구들이랑 놀았어. 나내 친구들이랑 놀았어.
1: I hung out with my friends.
0: 그죠? I hung out with my friends.
1: Yes.
0: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So,
1: 네.
0: out이 붙더라도 여전히 이 친구는 맞춰서 바꿔줘야 돼요.
1: 네.
0: Okay, so, 요 정도? 요 정도. Okay,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Let's hang out with them.
1: Let's hang out with them.
0: I hung out with my friends.
1: I hung out with my friends.
0: Alright. 자, 그리고 방금 질문을 했는데요. 바로
1: 네.
0: hang out versus play. 왜냐하면 이거를 준비하는 이유는 제가 항상 강의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1: 네.
0: 거의 다 틀리시거든요. 처음 하실 때.
1: 오.
0: play가 놀다의 제일 기본으로 머리에 인식이 돼 버려 가지고 play 놀다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hang out 같은 경우에는 보통 완전 어린 친구들이 노는 거는 아니에요. 보통 심지어 뭐 초등학교 뭐 이렇게 고학년이나 뭐
1: 네.
0: 중학생 뭐 나이를 딱 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뭐 어디 놀러 가고 뭐 축구도 같이 하고 막 이런 정도의 나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뭐 중학생, 고등학생, 심지어 성인에 이르기까지 그 위는 보통 행아웃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플레이 같은 경우는 원래는 뭔가를 가지고 조작하고 논다라는 뜻에서 나왔기 때문에
1: 네.
0: 보통 아이들이죠. 완전 아이들.
1: 에.
0: 그래서 무슨 뭐 어린이집 정도의 나이든 뭐 유치원이든 초등학교 완전 저학년이든 근데
1: 맞아요.
0: 초등학교 저학년도 요즘엔 그냥 행아웃을 써버리는데
1: 네.
0: 뭐 예를 들어서 the kids are playing outside 밖에서 놀고
1: 예.
0: 있어요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1: 그래서 왜 플레이그라운드도 사실
0: 맞아요.
1: 에.
0: 중고등학생이 보통 거기서 와막 이렇게 노는 경우가 좀
1: 그런
0: 많진
1: 매치가
0: 않죠.
1: 잘안 되죠.
0: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1: 에.
0: 성인까지 두루두루 쓸수 있는 거 행아웃이
1: 행아웃.
0: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약간 섭섭한 느낌. Because you only hang out with James.
1: Because you only hang out with James.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Cause you only hang out with James. Because you only hang out with James.
0: Alright, 자, 다음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1: 예.
0: 뭐, 넌 항상 공부하느라 바쁘잖아. 아, 그러니까 서로 그런 거 있죠. 섭섭하면서 다 그거가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1: 그러네.
0: 티격태격하는
1: 하나, 너 하나 있고 나 하나 있지. 이렇게
0: 그렇죠. 나만
1: 해가지고.
0: 그래? 너도 그러잖아.
1: 그렇죠.
0: 네.
1: Well, you are always busy 공부하느라.
0: 네.
1: 그죠? 글쎄, 너는 항상 바빠.
0: 거기까지는
1: 거꾸로도
0: 사실은
1: 되겠죠.
0: 네, 어순이 뭐 복잡하거나 이러지
1: 그쵸?
0: 않아요.
1: 예. 비동사, 형용사 이렇게 돼가지고.
0: 네.
1: 그쵸? 예. 그 다음에 그러면은
0: 뭐가 남았어?
1: 공부하느라.
0: 자, 이 부분이 관건입니다.
1: 공부하느라.
0: 그럼 어떻게 쓸까요?
1: 공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because of you study예요. 너무 길죠? 예.
0: 들어가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1: 되게 좁네요, 여기가.
0: 네.
1: 그러면은 왠지 전치사랑 뭔가 스터디가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지금 좀 약간 마음을 들켜가지고 표정
0: Well,
1: 관리가 안 돼요.
0: I don't know.
1: 예. 그러면은
0: 써보세요.
1: 공부하느라,
0: 네.
1: 공부하기 때문에.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스터디거든요?
0: 일단은 스터디가
1: 예.
0: 있어야 되긴 하겠죠, 그렇죠?
1: 일단은 스터디인데, 제가 공부하느라. 공부를 하기 때문에. 커즈 아까 그럼 커즈?
0: 커즈?
1: 네. 커즈.
0: 네.
1: 비커즈의 줄임말이에요.
0: 어떻게든
1: 커즈 스터디.
0: 짧게 줄이면서 넓은 단어에 되겠군요.
1: 네.
0: 알겠습니다.
1: 어떻게 해야
0: 그만
1: 될지 모르겠네요.
0: 이해합니다. 자, 앞으로 인생이 굉장히 쉬워질 거예요. 이것
1: 그래요?
0: 때문에. 자, well, you're always busy
1: 아,
0: studying.
1: 뭐예요?
0: 너무 쉽죠? ing만 넣으면 돼요.
1: 왜요?
0: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ing 하며 바쁜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느라라고 의역이 되는 겁니다.
1: 우와.
0: 우리가 보통 솔직히 말해서 I'm busy. Are you busy? 이거는 요즘에 웬만하면 하죠.
1: 예.
0: 근데 내가 뭐 하느라 바쁜지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제일 그나마 하는 게 because of, because예요.
1: 예.
0: 때문에라는 거.
1: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because를 계속 넣으려고
0: 오케이.
1: 머리를 굴렸는데요.
0: You're always busy because you always study.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1: 네.
0: 그런데 그거 틀린 게 아니에요. 절대 틀린 거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간단히 쓸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예요.
1: 와.
0: Alright. 자, 그래서 일단은 당연히 공부하다는 study가 되겠고요.
1: 네.
0: 앞으로 여러분들은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So I'm busy 라고 쓰던 거를 도대체 뭐 하느라, 뭐 하면서 바쁜 건지를 ing만 넣어서 해결하는 거죠.
1: 이게 언제 생긴 문법이죠?
0: 아, 이거요.
1: 예.
0: 지금으로부터 약 저도 뭐라진 없지만
1: 아니 근데
0: 항상 있어
1: 저
0: 왔습니다.
1: 고등학교 때는 이런 거를 배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0: 아,
1: 간단한 얘기를.
0: 그렇죠. 보통은
1: 예.
0: 좀 이해가 실용 영어에 더 가까워요. 네, 그래서
1: 영어니까.
0: because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because를 아는 게더 중요하긴 해요.
1: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그렇게 알려주셨었겠네요.
0: 틀린 건
1: 과거에는.
0: 아니에요. 전혀 틀린
1: 예.
0: 거 아니고요. 근데 이제 조금 우리는 업그레이드를 해보는 거죠.
1: Yeah.
0: So, for example, 내가 이럴 수 있어요. 나 바빠. 내 숙제하느라. 자, 그런데 숙제를 하는 거가 뭐라 그래야 돼요?
1: 아,
0: 원래
1: 그거는
0: 동사로.
1: 약간 수거로 가야 돼.
0: 나의
1: Do
0: 숙제를
1: my
0: 하다.
1: homework.
0: Do my homework.
1: Yes.
0: 조금 바꿔주면 될것 같지 않아요?
1: 그러네요.
0: 자, 일단 나 바빠. 그러면 어떻게 해요?
1: I'm busy.
0: I'm busy. 근데 뭐 하느라 바쁜데? 그러면 나 숙제하느라.
1: Doing my homework.
0: Exactly. I'm busy doing my homework.
1: Yes.
0: 우. 자, how about this? 있잖아. 그녀는
1: Yeah.
0: 항상 바빠. 뭔가 하느라 바빠.
1: 뭔가를 하는구나.
0: 뭔지, I don't know what it is. 이러면서,
1: 아.
0: 자, 그녀는 항상 바빠. 그러면 어때요?
1: 아, she is always busy.
0: She's always busy. 자, 뭔가를 하며 바쁜 거죠.
1: Doing something.
0: 그렇죠.
1: 아.
0: She's always busy doing something.
1: 그렇죠.
0: 그러니까 뭐 연락도 못 하겠고, 뭐
1: 예.
0: 말도 못 걸겠어. She's always busy doing something.
1: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0: 어딨어요?
1: 뭐뭘 하는지 얘기를 안 해줘요. 그래서 계속 바빠요.
0: 뭐, 그래서, 뭔가 바빠 보이니까 말 자체를 못 걸어버리죠.
1: 맞아요.
0: 사실은.
1: 그래서 보니까 나를 위한 서프라이즈를 준비하고 있었더라고.
0: Oh my.
1: Thank you for you.
0: 꿈에서 깨는 걸로. Right. So, 지금 여기 ing 두
1: 네.
0: 번이나 들어가게 됐습니다. 요 정도? 요 정도. 아, 그러니까 이게
1: 와.
0: 1단계, 그리고 이제 2단계로 업그레이드.
1: 야, 이거는 정말
0: 네.
1: 나못좀 하느라 바빠 요즘에.
0: 아,
1: 이렇게 얘기할 수도
0: I'm
1: 있잖아요.
0: sorry, I'm busy doing something, okay? So,
1: 우와.
0: 이러면
1: 와.
0: 정말 영어 잘하는 거예요.
1: 진짜 이거
0: Very
1: 실용
0: nice.
1: 영어 완전.
0: Yes.
1: 네.
0: 자, 같이 한번 낭독해 볼게요. I am busy doing my homework.
1: I am busy doing my homework.
0: She is always busy doing something.
1: She is always busy doing something.
0: 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게,
1: 뭐죠?
0: 여기 지금 ing, 뭐뭐 하느라 바빠 이랬잖아요.
1: 네.
0: 그런데 ing 형태가 아니라 그냥 명사가 올 수도 있어요.
1: 아.
0: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내 숙제로 바빠.
1: 아.
0: 뭔가로 바빠. 무슨 뭐, You know,
1: So simple.
0: 뭔가 명사를 그냥 넣을 수도 있습니다.
1: 예.
0: 다만 명사를 그냥 쓸 때는 with가 같이 가요, 보통. 뭐뭐와 함께
1: 오.
0: 바쁘다라고 해서.
1: 아,
0: 그래서
1: 위드로.
0: let me just show you. 자,
1: 아,
0: 나뭐 하느라 바빠 그러면 아까 전에는 I am busy
1: doing
0: doing
1: something.
0: something이었잖아요.
1: 네.
0: 근데 그거를 의미는 같지만 더 심플하게 그냥
1: 네.
0: something을 넣어도 돼요. 나
1: 아.
0: 뭔가로 바빠. 그럴 때는 대신 뭐가 들어간다?
1: With.
0: with가 들어갑니다. So, 오히려 이거 더 많이 쓰죠. 짧잖아요. So,
1: 그러네요.
0: I'm sorry. I'm busy with something. So, I'll call you back.
1: 예.
0: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1: 네네네.
0: Right? 내가 뭔가를 하느라 바쁜지 말하기 좀 곤란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내가 화장실에 있다든가 or something
1: 아,
0: 할 때.
1: 그쵸,
0: Right?
1: 그쵸.
0: Hey, man. You know, I'm busy with something. Okay, I'll call you back. 이렇게 쓰기 너무 좋죠. 그쵸?
1: 네.
0: Alright. So,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Well, you're always busy studying.
1: Well, You were always busy studying.
0: Right. 그랬더니, 뭔가 해결책이 바로 나왔습니다. 그래? 그럼 너도 나랑 공부하는 게 좋겠네. 그러면은 뭐, 해결되는 거잖아. 같이
1: 네.
0: 공부하면은 뭐, 다 같이 행아웃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럼 이제 친구가, 아니야, 그건 됐어. 그래서, 우리 각자 얘기를 가자. 이럴 수도 있죠.
1: Yes.
0: Yeah.
1: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그쵸. 그럼에 해당되는 게 지금 비어 있는데, 그럼 여기에는 그렇다면 이거잖아요. Then
0: 오케이.
1: 이걸로 할게요.
0: 이거는 사실 제가 비워놓을 단어가 많이 없었어요.
1: 네.
0: 그래서 약간 보너스 같은 겁니다.
1: Oh.
0: Alright, so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이거는 그렇게 할까? 이런 느낌보다는 뭐 그러던가?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죠.
1: 그렇죠. 약간 뭐 괜찮아.

0: 라고 화해를 청하는 뭐 그런.
1: 그렇죠.
0: 예.
1: 살짝 자존심 부리면서.
0: 그렇죠.
1: Okay. Right.
0: Yes.
1: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Mm-hmm. 자, maybe라고 하는 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0: 네.
1: 또 문장 앞에 넣어서 maybe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많이 쓰는데 얘도 확신에 가득 찬 건가요? 아니면 조금
0: 떨어지죠.
1: 미지근한 느낌?
0: 예.
1: Yes. So maybe라고 하는 거는 뭐 어쩌면 혹은 뭐 뭐뭐일 수도 있어, 뭐뭐일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좀 확신에 찬 느낌 확실하게 아니죠, 그렇죠?
0: 네.
1: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왜 must, may, might 했던 거 기억나시죠?
0: 예.
1: Right. 그런 느낌. 그래서 maybe를 맨 앞에 넣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녀가 너를 알 수도 있지. 어쩌면 아는지도 모르지. 일단은
0: maybe
1: 그녀가 너를 안다.
0: You
1: 그녀가
0: 아 she knows you.
1: 그죠? Maybe she knows you.
0: Uh-huh.
1: Maybe she knows you.
0: 그쵸?
1: I don't know. 이러면서
0: 예.
1: 자 이번에는 이거 해볼게요. 그게 사실일지도 모르지. 그럴 수도 있어.
0: 그게 사실일지도 maybe it
1: It's
0: fact.
1: True.
0: It's true.
1: Right. It's true. So maybe it's true. Who knows?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0: 그 여기에 should가 들어가면서 의미가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1: 크게 바뀌지는 않아요.
0: 아.
1: Maybe 왜냐하면 얘는 should를 빼면
0: 네.
1: 오히려 좀 이상하지 않아요? Maybe 어쩌면 you study with me. 넌 나랑 공부해. 좀 이상하죠.
0: 아 그러네.
1: 어쩌면 너가 나랑 공부를 해야 할지도 모르지.
0: 그렇게 되는
1: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0: 네.
1: 그렇죠. 근데 그게 의역이 되면서 공부하는 게 좋겠네.
0: 네.
1: 의역이 됐을 뿐입니다.
0: 네.
1: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0: Yeah.
1: 그러면 이제 해결이 된다. 자,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Maybe she knows you.
0: Maybe she knows you.
1: Maybe it's true.
0: Maybe it's true.
1: 네. 자, 그리고 maybe와 같은 의미의 단어가 하나 또 있습니다.
0: 네. 어? Maybe.
1: 제가 쓰는 게 아니라.
0: 아, 숙제예요?
1: 여러분들이 써야 돼요.
0: 오케이, okay, I'm busy doing 힌트 homework.
1: 힌트 드리면 제 생각에는
0: yes.
1: 한 80% 막 알 수도 있어요.
0: 아, 그래요? 그럼 익숙한 단어긴 하군요.
1: Should I give you a hint? What do you think?
0: Yes.
1: P로 시작해요.
0: 아, yeah! 네,
1: 이거는 보통 교재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0: 이거는 뭐 드라마 제목도 있었던 것 같은데?
1: 아, yeah? Okay.
0: 예, 뭐 노래 제목인지?
1: Perhaps.
0: Perhaps.
1: 맞습니다.
0: Yeah.
1: Perhaps, maybe. 그런데 이거는 좀 격식이에요. 그리고 문학 같은 데 많이 나와요. 글이라든가 가사나 이럴 때 perhaps 뭔가 살짝 클래스가 있게
0: 약간 문어체적이군요.
1: 예, 맞아요.
0: 예.
1: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한 적은 있는데요. 뭐 maybe가 됐든 perhaps가 됐든 이거는 어쩌면 뭐뭐일 수도 있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0: 네.
1: 그런데 얘보다 확신이 조금 더 들어간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P로 시작하고요. 의미는요.
0: 예.
1: 아마 그럴 걸? 아마 맞을 거야. 아마도. 이거는 확신이 여전히 100%는 아니지만
0: 예.
1: maybe보다 더 있습니다.
0: perhaps예요?
1: 아니에요.
0: 아니에요.
1: 똑같은 걸 쓰진 않아요.
0: 똑같은 걸 또 갖고 오셨나 했어요.
1: 자.
0: maybe보다 세고 p
1: r로 시작해요.
0: 와, 아 probably인가요?
1: 발음이 너무 probably 아니에요.
0: probably probably 이건가?
1: 맞는 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예, 스펠이
1: 같이 알아두세요.
0: 오, 맞네.
1: 맞습니다.
0: 오.
1: Right. So, something is very probable 하다는 거는 가능성이 꽤 있다는 얘기예요.
0: 네.
1: 하지만 100%는 아닙니다. 그래서 yeah, you are probably right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 아마 맞을 거야.
0: 네.
1: 꽤나 그래도 확신이 있는 편이에요.
0: Maybe보다는 확실히
1: 네.
0: 예, 좀 더 있네요.
1: 그러니까 물론 이 두 단어를 제가 딱 보여드리고 그러니까 암기해가지고 이게 더 가능성 큼 이렇게 하면 절대 익혀지진 않아요.
0: 네.
1: 문장을 많이 써보셔야 됩니다.
0: 알겠습니다.
1: 자, 읽어볼게요.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0: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1: Alright, 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Well, you're always busy studying. Well, you're always busy studying.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1: 네,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왜 점심시간에 나랑 같이 안 앉았어?
0: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1: 두 번째는요? 뭐, 넌 항상 공부하느라 바쁘잖아?
0: Well, you are always busy studying.
1: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주세요.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0: Because you only hang out with James. Because you only hang out with James.
1: Well, you're always busy studying. Well, you're always busy studying.
0: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1: Ne, 입으로 하는 입영작 해보겠습니다.
2: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네, 첫 번째는 why don't you 아닙니다. Why didn't you?
2: Yes.
1: 동사 원형. 너 왜 과거에 뭐 안 했어? 목소리 키워주세요. 너 왜 나 안 깨웠어? 너 왜 나 안 깨운 거야?
2: Why didn't you wake me up?
1: Why didn't you wake me up? 너 왜 도서관에 안 왔어? 너 왜 안 왔어 그 도서관에?
2: Why didn't you come to the library?
1: 그렇죠. Come to the library.
2: 네.
1: 세 번째. 왜 점심시간에 나랑 같이 안 앉았어? 넌 왜 나랑 앉지 않았니? 점심시간에.
2: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1: At lunch까지.
2: Yes.
1: Alright. 같이 읽어볼게요. Why didn't you wake me up? Why didn't you come to the library?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다음은요. Busy with something 한 겁니다.
2: Yes.
1: 여러분들. 넌 항상 공부하느라 바쁘잖아.
2: You are always busy studying.
1: 그렇죠? 나 숙제하느라 바빠.
2: I'm busy doing my homework.
1: Doing my homework.
2: Yes.
1: 하나 더. 걔는, 그녀는 항상 뭔가를 하느라 바빠.
2: She is always busy doing something.
1: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You're always busy studying. I am busy doing my homework. She is always busy doing something. All right,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4: Because you only hang out with James.
3: Well, you're always busy studying.
4: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1: 미션 해결할게요.
2: 슬기롭게 미션
5: 해결!
2: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0: Because you only hang out with James.
2: Well, you were always busy studying.
0: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2: Okay.
1: Oh, great job, you guys.
2: Yes.
1: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2: 네, 너 내 핸드폰 찾고 있니?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Are you looking for your phone?
1: There you go. Look for 쓰는 거죠.
2: 네.
1: 자, 그럼 오늘 배운 입영적 패턴입니다. Why didn't you? 동사 원형 이거 이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너 왜 오늘 학교 안 왔어?
2: 오.
1: 너 왜 오늘 학교 안 왔니? 뭔가 네. 과거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2: 그렇죠.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1: Very nice. 한 문장 덜렁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적어도 5개에서 10개 이상 문장 만들어서 내 것으로 만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 Yes.
1: Alright,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2: See you every day.
5: Bye.

오랜 옛날부터 꿈과 희망을 주며 어린이들을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동화책들. 우리말엔 관용어라는 표현이 있지. 어려운 관용어를 쓰면 친구들이 동화책을 엉망진창 읽을 것이야.

0: 그러게, 무슨 치킨이니? 하나씩 기대된다.
1: 난 여기 찾아볼게.
2: 어? 간 떨어진 놀부?
3: 처음 보는 동안데?
0: 하. 그냥 흥부놀부 얘기겠지? 읽어보자.
1: 그래. 어디 어디?
4: 제비몰.
2: 옛날에 욕심 많은 형 놀부와 가난하지만 착한 동생 흥부가 살았어요.
5: 형님, 올해 흉년이 들어서 애들이 먹을 게 없어서 졸졸 굶고 있습니다. 다음에 꼭 갚을 테니까 쌀 좀 빌려주세요.
4: 나도 빌려주고 싶은데 우리도 쌀이 부족해서 말이야.
5: 예? 아, 여기 쌀 많잖아요.
4: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떡 만들어 먹을 쌀이고, 그리고 요거는 쌀국수 만들어 먹을 쌀이고, 요거는 쌀과자 만들어 먹을 쌀이지?
5: 형님! 어린 조카들이 쫄쫄 굶는다는데 그냥 좀 빌려주시면 안 돼요?
4: 맡겨놨어! 맡겨놨냐고? 아주 그냥. 그리고 내가 순순히 빌려주면 내가 놀부겠냐?
5: 제발요. 저희 이러다가 입에 거미줄 치겠어요.
6: 입에 거미줄 치겠어요. 크크크크크크크.
3: 입에 거미줄을 쳐?
0: 갑자기 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6: 무슨 말이긴, 내가 심어놓은 과령어지. 저더라, 뿅크크. 아이고, 이럴 수가. 네 입에 거미줄이 쳐졌어.
5: 예?
0: 우와, 입에 거미줄 친다는 게 진짜 거미줄을 친다는 말인가 봐.
3: 그런가? 뭔가 다른 뜻이 있을 것 같은데. 어?
6: 그 뜻을 못 알아내면 마법은 안 풀릴 거다.
3: 거미가 입에도 거미줄을 치나?
0: 글쎄. 거미한테 물어보자. 잠시만. 동기리 동동! 거미야! 안녕! 거미야, 혹시 거미는 입에도 거미줄을 쳐?
7: 뭐? 입에 어떻게 거미줄을 쳐? 우린 주로 아무도 없거나 사람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거미줄을 치지. 그런데 입은 계속 먹어야 하니까 거미줄 칠 틈이 없어. 뭐 며칠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입 벌리고 있으면 칠 수 있을지도. 거미 거미 거미 거미.
0: 아무것도 안 먹고?
3: 입에 거미줄을 치다. 입에 거미줄을 칠 정도로 오랫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굶었다는 뜻?
0: 그럴듯한데?
5: 배고파. 형님, 일어나 진짜 입에 거미줄 치겠어요.
2: 쫄쫄 굶게 생겼어요.

0: 잡고 그 거미들이 사라졌구나.
1: 예?
2: 휴, 다행이다.
0: 이렇게 쉽게 뜻을 알아내다니. 가오야굴라. 하지만 다음 건 너무 어려워서 절대 모를걸. 으앙! 아니, 누가 예의 없이 이런 형적 소리를? 아이고, 뭐야?
1: 형님이셨구나.
0: 흥부? 아니, 아유, 가난하고 착하기만 한 네가 어떻게 이런 고급 차를?
1: 아, 제가 제비 다리를 고쳐준 적이 있는데요. 그 제비가 이듬해 봄에 박씨를 가져온 거예요.
0: 박씨?
3: 흥부는 놀부에게 박씨를 심었더니 금은부와 가득한 박이 열려 부자가 되었다고 말했어요.
1: 그럼 저는 애들 데리러 키즈카페 가야 해서 다음에 봬요, 형님.
0: 어떻게 이런 일이? 아이고 배야.
4: 크크크크크크크크크.
5: 에?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똥 마려운가?
6: 배탈 난 거 아니야?
5: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 흥부가 부자가 됐는데 놀부는 왜 배가 아프다고 하는 거야?
6: 그러게. 우리 그냥 다른 거 읽을까?
5: 그럴까?
0: 그래 그만 읽어. 계획대로 잘 되고 있구만.
7: 잠깐! 멈추면 안 돼! 관용어의 뜻을 알아내야 크크의 마법이 풀릴 거야. 동화책은 계속 읽어야 한다!
5: 이번에도 크크의 방해?
6: 그래서 놀부가 배탈이 났나 봐.
7: 우리 이분을 모시고 가자!
6: 누구?
7: 가면서 알려줄까? 딩기리 딩기리 딩딩딩! 동화책 속으로!
0: 아이고, 생각하면 할수록... 아이고, 배 아파라!
7: 이쪽이에요. 의원님.
8: 아유, 이런. 배가 얼마나 아프시오?
0: 그대가 배가 아픈 건 맞지만, 그, 누구?
8: 난, 조선 최고의 의원, 허준이요. 자, 일단, 누우시오.
0: 내가 그렇게 해서 아픈 게 아니라.
7: 누워여서.
0: 그게 아닌데. 이런.
8: 눈은 정상. 머리도 정상. 똥을 많이 참았소?
0: 안 참았어요.
8: 그렇다면 진단 결과 배는? 정상이요.
7: 에? 정상? 근데 왜 배가 아프다고 하셨어요?
0: 아니, 내가 그 배가 아픈 게 아니라, 흥부가 부자가 돼서 심술이 나서.
6: 어? 심술이 나는데 왜 배가 아파요?
0: 어? 그러니까 그 배가 이제 그 배가 아니라.
8: 심술이 나면 신경을 많이 써 배가 아픈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지. 그래서 실제로 배가 안 아파도 배가 아프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
7: 아하,
0: 맞아. 흥부가 나보다 부자가 돼서 아이고 배 아파라.
6: 아이고, 심술이 난다.
7: 놀부님, 진짜로 아픈 게 아니라 다행이에요.
2: 다행이게 뭐가 다행이야. 아이고, 실도나. 아이고, 질도나.
5: 와, 뜻을 잘 알아냈어. 흥미진진해지는데.
2: 안 돼. 이러다 나보다 더 똑똑해지는 거 아니야? 아우베야, 아우베야! 그건 안 되지. 그러니까. 아이고, 그 박 참 크다 커. 응? 내가 이 박을 어떻게 얻었냐고? 나도 제비다리 고쳐줬다. 왜? 어쨌건데? 자, 그럼 어디 한번 박 한번 잘라볼까나. 설근 설근 겁지라세, 설근 설근 겁지라세, 설근 설근 겁지라세, 설근. 아이고 말이라, 아이고, 아유, 간 떨어지는 줄 알았네. 뭐? 간 떨어지는 줄 알았다고? 도도도도도도도 도깨비! 원한다면 그렇게 해주지. 간 떨어져라! 뿅크크! 아이고, 아이고, 가슴이, 가슴이!
1: 내가 왜 떨어져 나왔지? 난 놀부님 몸속에 있어야 하는데.
2: 저게 내 간? 아이고, 내 간이 떨어지다니. 내 간이 떨어지다니.
7: 놀부님, 놀부님.
2: 아이고, 내 간.
7: 어서 간을 다시 넣어야 돼. 붙어라. 왜 안 들어가지?
2: 간 떨어지다. 그 뜻을 모르면 간은 영영 안 붙을 것이다.
1: 오! 아, 난 몰라.
6: 그럼 넌 도깨비가 아니라.
2: 맞아. 내가 도깨비인 줄 알았니?
7: 크크. 이번에도 문제를 낼 건가?
2: 아, 문제를 내면 정답을 아는데 내가 문제를 내겠니?
6: 왜? 문제가 너무 쉽나 봐?
2: 아니거든! 나 문제 엄청 어렵게 내거든!
7: 오, 그래? 그럼 내보시든가!
2: 쨍! 좋다! 간 떨어지다. 이 뜻은 뭘까? 1번 엄청 기쁘고 신나다. 아이고 깜짝이야. 2번 깜짝 놀라다. 깜짝 놀랐어. 아이고 깜짝이야.
7: 뭐지? 아, 놀부님이 알 것 같은가? 놀부님.
2: 네, 감.
6: 어떡하지? 아, 간이 알지 않을까?
1: 제가요?
7: 간님, 언제 놀부님 몸에서 떨어졌나요?
1: 그니까.
2: 설근, 설근, 톱질.
1: 놀부님이 신나게 톱질을 했는데.
2: 톱질.
7: 그럼 1번. 신나고 기쁘다. 아니야. 설근,
1: 그런데. 박이 갈라지며 도깨비가 나오자
2: 간 떨어지는 줄 알았네.
1: 분명 에그머니다. 이렇게 놀란 다음에 애가 나왔어요.
7: 아하, 놀란 다음에.
6: 그렇다면 정답은 2번 깜짝 놀라다.
2: 정답은 2번.
7: 와!
2: 옛날 사람들은
4: 간에서 용감함이 나온다고 생각했지.

0: 간, 내 간이 다시 붙은 거야?
1: 네, 이제 걱정 마세요.
0: 이번에도 동화책 못 읽게 방해할 수 있었는데 이게 다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

0: 후로 아이고.
1: 그 후로 풍부와 놀부는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냈답니다.
0: 그래가지고 아이고 간단 무능이냐.
2: 줄 치다.
0: 난이 잘돼 10줄 라면. 아이고.

0: 이러다 다들 유명한 작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나 너무 배가 아플 것 같아. 아이고 배 아파. 아이고 배 아파.
1: 배가 아파요.
2: 농협 안심 녹용에서 아이튼튼 녹용 홍삼 스틱을 드립니다.
3: 아, 불이 났어요.
4: 그랬대.
5: 무슨 소리지?
3: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끓여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5: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3: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5: 어디로 가야 하지? 어, 저기야!
3: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5: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안 돼!
3: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5: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3: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5: 도와주세요!
3: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악당과 악당은 주로 대결해왔지. 요정들이 악당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왔지만 여전히 악당은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
1: 이럴 수가! 딩딩이를 모델로 안 가자 딩딩링이 나오다니! 왜 그 큰 과자를 안 만들어 주십니까? 왜! 근데 보나마나 맛도 없을 거야. 그래, 얼마나 맛없는지 한번 보자. 맛있으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맛있어? 뭐야? 딩딩링을 사면 카드도 줘? 와, 딩딩링 해내네 해내.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맛있냐? 어, 맛있어. 아우.
2: 무슨 일인가요?

0: 전쟁인가요?
1: 외계인이 나타났나요?
2: 큰일이다, 요정들. 크크가 이 딩딩님 과자에 푹 빠져버렸어.
0: 아니! 잠깐, 근데 크크가 딩딩님을 좋아하면 뭐 잘된 일 아닌가요?
2: 그러게? 이 딩딩링을 사러 크크가 매일매일 마트에 드나들고 있는데도
3: 마트는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 중 하나.
1: 그렇단 조만간 크크가 마트에서 어린이들에게 나쁜 짓을 벌일 수도 있겠어.
2: 정답이다. 어서 출동해 우주 평화를 지켜내도록 요정들. 당장 출동.

0: 걱정했던 대로 사건은 이 딩동댕 마트에서 시작되었다. 바로 저 홍마영 어린이로부터
1: 피랑 녀석이 나타났다. 모든 인력들 장난감 코드로
2: 알겠다 오빠 이동.
3: 아저씨가 꺼내줄게. 뭐부터 꺼내줄까?
2: 내가 할 건데. 믿기세요?
4: 저기 있구만.

0: 거 다 사야지.
1: 조심, 조심, 조심.
2: 싫어, 싫어. 나 이거 다 살 거야.
0: 얘야, 조심해야지. 마트에서 그렇게 뛰어다니면 어떡해? 어?
2: 오, 딩딩딩. 이거 완전 맛있는데. 오, 오, 오.
0: 내 건데? 아, 뜯으면 어떡해?
2: 오, 진짜.

0: 아닌데 그거 내가 사려고 먼저 집은 거야. 내놔.
1: 우와, 딩딩 카드 아싸.
0: 그, 야, 그거 내 거야. 거기서.
1: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머리야. 내가 다시는 쟤를 마트에 데리고 오나 봐라. 아, 머리야.
2: 48, 49.
0: 카드 하나만 더 모으면 딩딩 카드 50장 다 채우는 건데 이게 다 홍마영 어린이 때문이야. 마트의 악당 홍마영, 이 악당 크크 아저씨가 따끔하게 혼내주마. 카카카카카카카카카.

0: 뭐지? 꼬마용 고객님께? 뭐지?
1: 안녕하십니까? 저는 딩동댕마트 대표이사 정크순입니다. 우리 홍마영 고객님께선 저희 딩동댕마트 VIP 고객으로 선정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0: VIP? 그게 뭐야?
1: 고객님께선 저희 딩동댕마트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고객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저희가 아주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나 혼자 쇼핑 이벤트.
0: 나 혼자 쇼핑?
1: 내일 하루 동안 저희 딩동댕마트에 다른 사람은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홍마영 고객님만 들어오실 수가 있죠.
0: 우와, 정말?
1: 네, 내일 꼭 오셔서 하고 싶은 쇼핑 마음껏 즐기세요. 단, 꼭 혼자 오셔야 돼요. 엄마랑 오시면 절대 안 돼요.

0: 마영아, 누구 왔니?
1: 아니에요. 아무것도.
2: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지.

0: 환영합니다. 홍마영 VIP 고객님.
1: 정말 오늘은 마트에 저밖에 없는 거예요?
0: 물론이죠. 오늘 이 딩동댕 마트는 오직 홍마영 고객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객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물건들로 꽉꽉 채웠습니다. 이제부터 마음껏 하고 싶은 거 다 즐기세요. 아무도 우리 고객님을 방해하지 않을 테니까요.
1: 아싸! 신난다!
2: 그리하여 마영이는 이 마트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다 했지. 진열대의 물건들을 다 끌어내리고 먹고 싶은 걸 실컷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
1: 맛있다. 우와, 너무 좋아. 이제 집에 가야지.
0: 고객님, 고객님, 고객님. 아니, 어디 가세요? 계산은 하고 가셔야죠.
1: 예? 계산이요? 아니, 오늘은 저만을 위한 특별 이벤트라고 하셨잖아요.
0: 네, 그래서 마영님 혼자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면서 물건들 다 꺼내고 계산도 하기 전에 포장 다 깔 수 있게 해드렸잖아요.
1: 계산해야 되는 건 줄 몰랐는데.
0: 일단 이건 아까 마영님이 포장 뜯은 장난감이랑 과자 계산한 금액이고요.

0: 엄마 찾지도 않으면서 꼭 돈 필요할 때만 엄마를 찾더라.
1: 누구세요? 마트 사장님 아니세요? 당신 정체가 뭐야?
0: 내가 아직도 마트 사장으로 보이니? 나의 정체는 둘, 셋, 뿅!
1: 오, 깜짝이야! 어? 저번에 부딪힌 자살인 거야!
2: 마트에서 그렇게 뛰어다니면 어떡해?
1: 빈 카드! 아싸!
2: 그거 내 거라니까! 내놔!
1: 저번에 부딪힌 아저씨 아니에요?
0: 맞아. 나 악당 크크야. 이봐, 홍마영 고객. 너 이 돈 다 갚을 때까지 이 마트에서 일해. 일단 여기부터 정리하고, 알았어? 그럼 사장님은 둘, 셋, 뿅! 재밌어. 정말 재밌어. 아니, 김동댕 삼총사.
3: 악당 크크.
4: 너희 녀석, 마트에서까지 어린이를 괴롭히다니. 정말 안 되겠구나.
0: 마트에서 떼쓰고 뛰고 물건을 어지르는 녀석을 혼내준 게 머글이 잘못된 건가? 난 그저 김빈민 과자를 마음껏 사고 싶었을 뿐이라고!
5: 크크! 너 진짜 딩딩링 좋아하는구나?
0: 응, 딩딩이 너 대박났더라. 딩딩링 과자 완전 맛있어. 나 요즘 일일 1봉지 하잖아.
5: 자, 너 가져. 이 안에 슈퍼 딩딩 카드 들어있다.
2: 대박! 저 주세요! 제발요!
5: 그렇게 갖고 싶다고? 그럼 내가 하라는 대로 할 수 있겠어?
2: 네! 꼭 갖고 싶습니다!
5: 그럼 팔을 벌리고!
2: 팔을 벌리고!
5: 빔을 맞는다! 실시!
2: 빔을 맞는다! 실시! 아니지!
5: 지금이야! 딩딩! 동동!
4: 딩딩!
2: 집에 가서 딩딩링 과자나 먹어야겠다. 날 더운데 오히려 좋아. 둘, 셋, 뿅.
6: 그렇게 크크가 사라지자
7: 너 또 마트를 어지럽히려고?
1: 아니!

0: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1: 어? 뭐야? 왜 저래?
2: 뭐?
1: 어떻게 된 거야?
3: 진동대사
4: 오늘도 악당 크크의 음모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냈다. 잘했다, 요정들.
0: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나쁜 습관을 고치는 그날까지
5: 우리가 어린이들과 함께할 겁니다.
6: 우리가 누구?
3: 응! 응! 응!
7: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0: 있지?
1: 팔팔의 가족이 아침을 먹고 있습니다. 날씨가 아주 좋은 날이죠. 팔파와 조지는 얼른 마당에 나가서 놀고 싶었어요.
0: 엄마, 밖에 나가서 놀아도 돼요?
2: 아침을 다 먹은 후에 나가서 놀도록 하렴.
3: 조지, 그렇게 급하게 마시면 안 돼.
1: 조지는 주스를 너무 급히 마셔서 깔꿍질을 시작했죠.
0: 이제 나가서 놀아도 돼요?
2: 조지가 딸꾹질을 멈춘 다음에
0: 이제 조지 딸꾹질 멈췄어요. 조지 멈춘 거 맞지?
2: 그래, 이제 나가서 놀아도 좋아. 조지 잘 데리고 놀렴.
1: 팔파는 조지랑 마당에서 노는 걸 좋아합니다.
0: 조지, 내가 공을 던질게. 그럼 네가 잡는 거야. 조지, 딸꾹질 좀 그만해. 조지, 이제 네가 공을 던져. 그럼 내가 잡을게. 조지!
1: 저런. 딸꾹질 때문에 공놀이가 잘 안 되는군요.
0: 조지, 내가 딸꾹질 멈추게 해줄게. 내가 말하는 대로 해야 해. 머리를 문지르면서 배도 같이 문질러. 좋아, 이제 딸꾹질 멈췄지.
1: 조지는 여전히 딸꾹질을 합니다.
0: 조지, 네가 잘 못해서 그래. 딸꾹질을 멈추는 더 좋은 방법이 있어. 먼저 한쪽 발을 들고 세 번 깡충깡충 뛰어. 이제 팔을 위아래로 흔든 다음에 혀를 내밀고 이렇게 해. 이번에는 눈을 감는 거야. 그리고 뱅뱅 돌아 세 바퀴만.
1: 팔파가 말한 대로 했지만 조지는 딸꾹질을 계속했습니다.
0: 또 생각났다. 딸꾹질을 할 땐 깜짝 놀라게 하면 멈추게 된대. 조지, 내가 깜짝 놀라게 해줄게. 하지만 울면 안 돼. 딸꾹질을 멈추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알았지? 일부러 널 놀라게 하려는 거다.
2: 페파, 동생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면 안 돼. 조지는 아직 어리잖아.
0: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딸꾹질 멈추게 하려고 그랬어요.
1: 조지가 딸꾹질을 멈췄네요. 팔파 아빠가 주스를 갖고 나오셨습니다.
2: 조지, 그렇게 빨리 마시면 또 딸꾹질을 하게 돼.
0: 전 다 커서 조지랑 달라요. 주스를 빨리 마셔도 딸꾹질 안 해요.

0: 날씨가 좋은 어느 날, 팔팔한 조지는 자전거를 타고 놀고 있습니다.
1: 호박이 아주 잘 자랐네요.

0: 팔팔빠가 호박을 잘 키웠습니다.
1: 내가 기르면 호박이 잘 자라지. 내가 호박파이를 좋아해서 그런가 봐.
2: 조지 힘내! 데니, 수지, 레베카!
0: 강아지 데니, 양 수지, 토끼 레베카도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조지는 세발 자전거를 탔고요.
3: 내 동생은 너무 느려.
4: 저기 호박이 있는 데까지 경주하자.
3: 저건 우리 아빠가 아끼는 호박이야. 호박 근처에 가면 부딪히지 않게 조심해야 해. 호박 깨지면 우리 아빠가 속상해 하실 거야.
4: 걱정 마, 페퍼. 경주 시작!
0: 페퍼와 친구들은 자전거 경주를 시작했습니다.
1: 얘들아, 호박 조심해라!
4: 1등이다!
5: 페퍼, 조심해! 아빠 호박이 있어!
3: 아빠, 죄송해요.
2: 조지 좀 봐. 조지가 꼴찌다. 아, 조지는 아직도 아기 자전거를 탄다?
4: 네 자전거도 아기 자전거인데 뭐. 보조바퀴가 달린 자전거잖아.
3: 난 보조바퀴 없는 자전거 타는데. 네.
6: 나도야.
4: 나도. 다시 언덕 위로 올라가자. 페파, 너도 갈 거지?
3: 아니, 난 그냥 여기 남을래.
6: 네, 나중에 만나.
3: 안녕.
0: 팔팔은 자전거에 있는 보조바퀴를 떼고 싶었죠.
3: 아빠, 자전거에 달린 보조바퀴 떼고 싶어요.
1: 떼어내고도 탈 수 있겠니?
3: 그럼요.
1: 알았다, 페파. 보조바퀴를 떼어주마.
0: 아빠는 팔팔 자전거에 보조바퀴를 떼어냈습니다.
5: 정말 보조바퀴 없이도 탈 수 있겠니, 페파?
3: 네!
5: 두 발은 탄 적이 없잖아.
3: 그래도 탈 수 있어요, 탈 수 있어요! 뭐가 웃기다고 웃어?
0: 보조바퀴 없는 자전거를 타긴 쉽지 않죠.
1: 아빠가 좀 도와줄까?
3: 네, 아빠 도와주세요.
1: 알았다. 자, 앞을 보고 출발!
3: 손 넣으시면 안 돼요.
1: 걱정 마. 꽉 잡고 있으니까.
5: 페파, 아주 아주 잘 타는구나.
3: 손 놓지 마세요.
1: 계속 그렇게 가라.
0: 페파는 보조바퀴 없이 혼자 자전거를 탔습니다.
3: 아빠, 손을 넣으셨잖아요.
1: 한참 동안 너 혼자 자전거 탄 거 아니?
3: 정말요?
5: 그래, 정말 잘 타더구나.
3: 정말요? 나 혼자 자전거 탈 수 있네. 봐요, 저 좀 보세요. 저 혼자 두 발 자전거 탈 수 있어요. 데니, 수지, 레베카, 내 자전거 봐라. 나도 이제 보조바퀴 떼냈어. 너 잘 타지? 와! 우리 아빠 호박까지 경주하자.
1: 조심해! 호박에 부딪히겠다!
3: 내가 1등이다!
0: 팔팔은 앞을 안 보고 달렸어요. 아, 저런. 아빠가 아끼는 호박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3: 아빠, 호박을 깨뜨려서 죄송해요.
1: 괜찮다, 페파. 우리 페파가 안 다친 게 제일이지. 자전거를 탈 땐 앞을 잘 보고 타야 해.
3: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할게요.
1: 그래. 어쨌든 호박이 깨졌으니까 이걸로 호박빵을 만들어야겠다.
3: 호박빵 좋아요.
5: 아빠가 기른 호박이 아주 크지. 호박빵을 만들면 모두 실컷 먹을 수 있을 거야. 야호!

이분은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0: 페파 엄마가 특별한 상자를 들고 있습니다.
1: 페파, 널 주려고 이 상자를 만들었어.
2: 고마워요, 엄마.
1: 이건 비밀스런 물건들을 넣어두는 비밀 상자야.
2: 여기 어떤 물건들을 넣어야 해요?
1: 그건 네가 생각해야 하는 거야. 이건 네 비밀 상자니까.
2: 여기에 뭘 넣을지 생각났어요.
1: 그래, 하지만 그건 말하지 마.
2: 말 안 할 거예요. 아빠한테도 조지한테도. 왜냐면 비밀이니까요. 조지, 이건 내 비밀 상자야. 지금은 텅 비었어. 이제 이 상자에 넣을 물건들을 찾아서 넣을 거야.
0: 조지도 같이 하고 싶었어요.
2: 조지, 안 돼. 이 상자 속에 있는 건 나만 알아야 해. 내가 물건을 찾는 동안 넌 밖에서 기다려.
0: 페파는 상자 속에 넣을 물건들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2: 이제 내 비밀 상자가 꽉 찼다. 조지, 너 이 상자 속을 보면 안 돼?
0: 조지는 페파의 비밀 상자 속을 보고 싶었죠.
2: 그렇게 궁금하면 뭔지 알아맞혀봐. 공룡!
0: 조지는 공룡이 들어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 아우, 아니야. 넌 공룡밖에 모르니 뭐든 공룡이라고 하게. 어쨌든 공룡은 너무 커서 이 상자 속에 넣을 수 없단 말이야.
0: 조지는 도저히 알아맞힐 수가 없었습니다. 페파 아빠는 청소를 하고 있었죠.
2: 아빠, 이거 제 비밀 상자예요. 엄마가 만들어주셨어요.
3: 아주 예쁜 상자구나. 안에 뭐가 들었니?
2: 그건 비밀이에요. 조지가 알아맞혀보려고 했지만 결국 못 맞췄어요.
3: 아빠가 맞춰볼까?
2: 네!
3: 혹시 아빠 안경 아니니?
2: 아니에요. 안경은 아빠가 쓰고 계시잖아요.
3: 아, 그렇지.
2: 아, 아빠도 참. 다시 잘 생각해보세요.
3: 알았다. 엄마 신발이 든 거 맞지?
2: 아니요. 아빠도 결국 못 맞췄어요.
0: 페파는 비밀이 생긴 게 좋았어요.
2: 엄마, 이 상자 속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어? 조지, 너 그거 뭐야?
1: 이건 조지 비밀 상자야. 조지도 비밀 상자 속을 채웠다는 거나. 저 안에 있는 건 조지만 알아.
0: 페파는 조지의 상자 속에 든 게 궁금했습니다.
2: 네 비밀 상자 속엔 공룡 선생 있지?
0: 조지의 상자 속에 든 건 공룡 선생이 아니었어요.
2: 너무너무 어렵다. 도저히 못 맞히겠어.
0: 페파는 이제 비밀이 좋지 않나 봅니다.
1: 페파, 네 상자 속에 있는 걸 보여주면 조지도 상자 속에 있는 걸 보여줄 거야.
2: 알았어요. 그럼 우리 둘이 똑같이 여는 거다?
3: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하나, 둘, 셋 하면 똑같이 꺼내는 거다. 준비?
2: 네.
3: 하나, 둘, 셋!
0: 조지는 북을 꺼냈고 페파는 나팔을 꺼냈습니다.
1: 잘한다.
3: 그래, 소리가 제법 좋은걸. 다른 비밀 물건이 또 있니?
0: 조지는 도넛을 꺼냈습니다.
2: 어...
0: 페파의 상자 속은 비어있었죠.
2: 난 아무것도 없는데.
1: 그래? 엄마는 있는데 자 먹으렴.
0: 페파 가족은 모두 도넛을 좋아합니다.
3: 아빠는 비밀 상자가 없어. 하지만 도넛을 숨겨놓기에 제일 좋은 곳을 알고 있지. 어딘지 맞춰볼래?
2: 어디 숨기려고 하실까? 냉장고요?
3: 틀렸어.

0: 훨씬 더 특별한 곳이지. 아빠 뱃속. 정말 맛있군.
1: 그럼 저도 제 뱃속에 도넛을 숨길래요.
2: 엄마도.

0: 햇빛이 밝게 비치는 어느 날 팔팔가족이 공원에 왔습니다. 연날리기를 하기 위해서죠. 맨 처음 조지가 연을 날리기로 했죠. 조지는 있는 힘을 다해서 달립니다. 하지만 연은 날지 않죠.
1: 조지, 그렇게 느리게 뛰면 어떡해? 넌 빨리 뛰지 못하니까 내가 연을 날릴게.
0: 팔팔도 있는 힘껏 달립니다. 하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2: 바람이 안 불면 연은 날지 않아. 아무리 빨리 달려도 안 돼.
3: 우리 조금만 기다려보자. 금방 바람이 불 거야.
1: 보세요. 바람이 불어요.
0: 바람이 불자 연이 날아오릅니다. 바람이 세게 봅니다. 바람이 더욱 거세졌죠.
1: 조지! 아빠 고마워요.
0: 팔팔 아빠가 연을 날립니다.
1: 더 높이요.
0: 팔팔 아빠는 연 날리기 선수네요.
2: 와! 그래, 이 아빠가 연을 아주 잘 날리지.
3: 저기 나무들 조심해요. 잘못하면 연이 걸리겠어요.
2: 걱정 말아요. 안 걸리게 할 테니까.
0: 어우, 철원. 아빠가 날리던 연이 나무에 걸렸습니다.
2: 어휴, 이런.
3: 조지, 울지 마라. 아빠가 연을 내려주실 거야.
1: 만세!
2: 그러지, 뭐. 조심해. 진흙 웅덩이가 있잖아.
0: 팔팔랑 조지는 진흙 웅덩이를 좋아합니다.
1: 진흙 튀기게 해도 돼요? 엄마.
3: 안 돼. 그럼 옷을 다 버리잖니.
2: 뒤로 물러나 있거라.
3: 진흙 웅덩이 조심해요.
2: 떨어질 리 없으니까 걱정 마.
3: 그래도 조심해요.
1: 조금만 더 가세요, 아빠.
3: 나뭇가지가 당신 무게를 견디지 못하겠어요.
2: 무슨 소리야? 내 몸무게는 내가 더 잘한다고.
1: 됐다.
0: 아빠가 연을 구했습니다. 저런. 모두 진흙투성이가 됐군요.
2: 진흙투성이가 됐군.
0: 다행히 아빠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연도 무사히 내렸고요.
4: 야호!
1: 엄마, 벌써 옷을 버렸잖아요. 진흙 튀기게 해도 돼요?
3: 그래, 실컷 하렴. 어차피 진흙투성이가 됐으니까. 나중에 씻는 건 아빠가 해주실 거야.
2: 아우.
0: 팔팔랑 조지가 진흙 웅덩이에서 신나게 뜁니다. 엄마랑 아빠도 진흙 웅덩이로 뛰어들었죠. 모두 즐겁게 진흙 튀기기를 하는군요. 진흙 웅덩이에서 뛰어노는 건 연날리기만큼 재미있죠.